많은 것들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살피고 다독이는 것만큼은 조금 긴 시간과 긴 호흡을 들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효율보다 중요한 건 느려도 단단한 마음의 힘일지도 모르니까요.

0: 5월 12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 부디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요즘 우리는 짧고 빠른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뭐 드라마도 쇼드라마, 밀키트, 광속열차, 배달도 빠르게, 주문도 키오스크로 바로바로 정말 스피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편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가끔은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나를 보살피는 일, 가족과 대화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아침봉과 이 봉디의 매력을 알아보는 건 역시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딱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밀키트 같기도 해 나는 좀. 그죠? 좀 스피드 하잖아요. 그냥 몇 분 들으면 좀 약간 완성이 되어 있는 아니에요?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자극적인 맛이 있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제작진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근데 뭐 저는 뭐 약간 근데 약간 슴슴한 맛이 있기도 해요. 네, 냉면처럼. 네, 다 있어요. 네, 어쩔 땐 뭐 달콤한 맛이 있기도 하고요. 새로운 소식을 황 PD가 알려줬네요. 왜 제작진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욕을 못하니까. 그럼 광고 듣기 전에 한번 욕을 시원하게 서로들 하면서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서로 이제 욕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돌아온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네, 안경화님께서 친정에서 옥상에서 기른 걸로 열무김치를 담가주셨어요. 흰쌀밥에서 계란후라이 하나를 올려서 비벼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네요. 봉태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너무 맛있었겠다. 저 열무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치 중에 무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1번 열무김치, 2번이 그 총각김치. 그 두 개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라면에 열무김치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 너무 맛있겠네요. 이 열무김치랑 계란후라이 갖고 참기름 쫙 뿌려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보리밥이랑. 그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노라 존스, Thinking About You.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TV를 보는데 김밥 맛집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군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아, 나도 김밥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무심하게 툭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밥? 그럼 점심에 김밥 간단하게 말아서 먹자. 어? 간단하게? 자기는 김밥이 생각처럼 간단하게 뚝딱 나오는 줄 알아? 엄마들이 왜 소풍날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쌓겠어? 재료 준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 아이 뭐야, 엄마 얘기했더니 엄마 김밥 먹고 싶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김밥 좀 말아볼까? 됐어, 언제서 언제 먹어. 그냥 비빔밥이나 비벼먹자. 그렇게 그날은 집에 있는 나물을 꺼내다 고추장 팍팍 넣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요. 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지? 꼭 참기름 냄새 같은데? 갸우뚱하면서 들어왔는데 어머나.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건 다 보고? 엄마! 설마 김밥 싸? 왔어. 김밥 거의 다 됐으니까 얼른 씻고 와. 너 좋아하는 참치 김밥으로 쌌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서 있는데 남편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집에 오면서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짜잔! 김밥에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줘야지. 여보, 장모님 김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 원 없이 한번 먹어봐. 그래, 너 김밥 좀 싸달라고 김서방이 연차 내고 왔더라. 덕분에 편하게 사위가 운전하는 차 타고 와서 뷔페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마트 가서 김밥 재료도 사왔지. 다들 사위 멋지다고 엄청 칭찬하던데? 뭐야,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고. 진짜 남편 완전 멋지지? 어? 나 같은 남편 또 없지? 그 순간 남편이 박보검의 변우석처럼 보인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여튼 이벤트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오랜만에 엄마표 김밥도 먹고 밀린 수다도 떨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한 달은 잔소리 안 할게. 김밥값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오늘 사연의 제목,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신청곡이에요. 더 자두의 김밥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장은희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남편분이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그 엄마표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연차를 내서 장모님이랑 데이트하고 또 뷔페 식사까지 대접하고 그냥 막연하게 부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어우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남편이고 이런 건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포크밸리.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얼마 전에 바이올린 공연했던 날이에요. 공연 준비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2: 저는 최근에 캠핑 갔던 순간이요. 왜냐면 캠핑을 몇 번 가긴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이랑 날짜가 딱 맞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3: 나의 미소가 있었던 순간, 누군가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시간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둘이 같이 등원시키자는 쪽이었거든요. 셋이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요. 근데 남편은 한 명만 가도 된다는 편입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자고 하면서요. 전 같이 드라이브하는 느낌이라 좋은데 남편은 아닌가 봐요. 아닌 것보다는 지금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남편분이랑 나눴을까요? 네. 왜냐면 사실 가족과 함께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긴 하죠. 특히 이렇게 뭐 등원을 할 때 한 명만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되니까. 근데 추억을 쌓는 거는 사실 효율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조금 남편분에게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남편부터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효율적인 면과 상관없이 그냥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요. 김미경님께서 운동 갔다가 집에 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왠지 낯선 분위기라 멈칫했는데요. 누군가 문을 벌컥 열면서 누구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차가 아니라 차종만 같은 남의 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서 두리번거리니 바로 옆에 제 차가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스케줄 때문에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 나와서 사실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 축제차. 근데 제 차인 줄 알고 그 썬팅이 굉장히 까맣게 돼 있는데 머리 이렇게 막 맨몸에 만졌는데 다른 분이 내리더라고요. 이에 먹힌 줄 알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장은희님께서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분명히 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잘 올려둔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에 찾으니 안 보여요. 빨리 내 앞에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범수에 나타나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을 거예요. 김범수에 나타나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9666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 코코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많이 지져서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나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코코한테 직접 좋은지 아닌지 물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네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코코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유치원을 다녀와서 어떤 상태인지. 네. 그리고 뭐 조금 뭐 짖거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나아지는지 뭐 이런 걸로 코코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이 정 안 통하실 때는 제가 약간 좀 그런 강아지들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코코에게 괜찮아라고 얘기를 전달해 줄게요. 지금 뭐 한마디 얹어볼까요? 네, 코코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한마디 얹어봤고요. 네, 전혜진님께서 6살 아들에게 오늘 선생님의 전달 말씀은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건 엄마가 알지 키즈노트 봐봐 선생님이 써놨겠지 하네요. 우리 아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뭐 이맘때면 6살이면 아들이 아니라 딸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돼도 그 이제 그거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숙제하는지 그거 알림장 같은 거 적거든요. 그거 잘 몰라요. 적어 오긴 하는데 잘 몰라요. 네. 이거는 일정 제가 살 때 고학년 정도 돼야 좀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들을게요. 박원 노력.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도 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뿌릿뿌릿 순수한 15cm 쌀딱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혹

0: 청소년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사라 바렐리스 그래비티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0: 책 투어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제작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 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4년에 불 시착한 태규, 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왔다. 태규야,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나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나이가 그런 게 어딨어. 막상 타면 재밌을걸? 결국 태규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했고 점점 올라가는 기구에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규야, 겁먹지 마.
1: 말 시키지 마. 떨어진다.
0: 롤러코스터에 떨어질 때에는 이 노래지. 자, 유럽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0: 놀라지 마라. 요 우리 앞이.
1: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태규는 그대로 기절했다. 여기서 문제. 더 클래식의 노래죠.
0: 자유롭게 저 하늘로.
1: 이 곡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과일배 세트를 드립니다.

0: 있는 곡이죠. 정답은 마법의 성입니다. 과일배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복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했던 커버 버전은 그 자이언티 씨가 했던 그 버전이에요. 네, 더 클래식은 마법의 성, 여우야 등 수많은 명곡이 있고요. 그 멤버인 김광진 씨는 이소라의 처음 느낀 그대로, 이승환의 덩크슛 등등 여러 가수의 히트곡을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편지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김광진 씨의 실제 와이프분이 다른 남자에게 받은 편지를 가사로 풀어낸 거라고 하네요. 굉장하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여러 의미로 굉장하네요. 네. 이야. 이야. 네. 저는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비싼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2267님의 신청곡이에요. 봉디, 교생실습 왔는데요. 아직 서로 안 친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노트북 타자 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옆 선생님께 말 걸어볼까요? 와이프는 마흔 넘은 아저씨가 주책 떠는 거라고 절대 네버 먼저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데 고민이네요. 뉴진스의 티토 듣고 싶어요. 신청곡도 약간 주책인데요. 아, 디토, 뉴진스의 디토. 네, 제가 2267님 사연이 너무 웃겨서 네.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봉짝.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착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신유미님께서, 며칠 전 5살 아들 생일이라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침 먹고 나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미역국은 먹었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내가 미역국 먹은 걸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카메라 달았어? 라네요. 홈캠을 공유하시나 보다. 네. 어머니가, 유미님께서 할머니와 홈캠을 공유하고 계시나 보다. 네. 그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오! 내가 미역국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다니.

이랬을 때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박수성 님이 요즘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질서를 배우고 있어요. 복도는 뛰어다니지 않아요. 새치기 하지 않고 줄을 잘 서요. 횡단보도는 손을 들고 건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 사이에 끼어들었더니 우리 딸이 아빠 자꾸 그렇게 새치기 하니까 새치가 생기지 하네요. 아, 유치원에서 약간 유머도 같이 배웠나 보다. 네, 유머. 오늘의 유머. 여러분, 오늘의 유머는 새치기 하면 새치가 생겨요. 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치기 하면 새치가 생겨요. 네.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유머를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요. 재밌잖아요, 뭔가. 그리고 아이들 진짜 이런 농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 이거를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면 아, 채보람 시리즈 같은 거. 헉대네요. 네. 아니 뭐 그런 정도 가지고 헉을 했고 그래요. 우리 제작진은. 5610님께서 지난주 남들 다 쉴 때 일하고 오늘은 휴무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홀로 쉬는 것도 좋네요. 메롱 나는 집이지롱. 신청곡은 싸이 이재훈의 낙원입니다. 라고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을 놀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신청곡 싸이 이재훈의 낙원 듣고 와서요.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0: about you.
1: 싸이 이재훈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장승희님께서 우리 아들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갑자기 누나는 왜 예쁜 신발 신고 나는 운동화만 신어? 나도 예쁜 신발 신을래 라고 떼를 써서 누나한테 작아진 분홍 구두 신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린이집 쌤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신발을 잘못 신고 온 것 같다고요. 아직도 간간이 놀려먹고 있네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커서도 이렇게 예쁜 신발 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그런 성별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좀 성별과 상관없이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치마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제작 보고회 때. 아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치마가 사실 엄청 편한 거구나. 이게 엄청 시원하고. 근데 거기에 불편함도 알았겠죠? 그래서 뭔가 아 치마 입는 거는 이런 게 편하고 이런 게 불편하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892님이 4학년 아들이 동생한테 약 올라서 카리스마 있게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넌 곰탕 한번 먹어봐야 돼. 근데 아들아 곰탕이 아니고 골탕이야. 4학년인데 큰일이네요. 근데 뭐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학년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네, 비슷한 실수를 해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네. 좀 실수라고 할게요. 네, 그런 실수를 해서 아, 4학년 아드님을 저는 네, 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수빈님이 저희 남편이 뜬금없이 제주도의 푸른밤 노래가 듣고 싶대요. 가볍게 무시하고 봉디 라디오 틀었네요. 잘했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주세요 라고. 이건 무시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랑. 박수빈님. 약간 이런 건가? 쉬 하듯이 입을 이렇게 말고 막고 신청곡을 한다면 내가 노래를 틀어주면은 그 손을 떼고 어머 뽀뽀하는 거예요? 이 제주도의 푸른밤이 나올 때 그럼 벌칙이에요.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입술은 떼지 않기로 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신가요? 요즘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20, 30대일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먼저 일부 물량에서 추첨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생겼다는 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30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또 소형 주택 비중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분양가도 올라 자금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권수강님, 우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이 나네요. 작은 애가 차 뒷좌석에 앉아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근데 4살 아이예요.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4를 빼먹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자 큰 애가 7살이에요. 너 넷을 빼먹었어 라고 했는데요. 우리 작은 애가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니지, 넷을 먹었잖아. 왜 넷을 빼먹었을까? 근데 아이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엄청 뭐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근데 그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야. 숫자를 보여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데 혼자 세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여섯 이렇게 꼭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귀엽긴 하죠, 그때가. 네. 또 위 아이가 7살이니까 또 한두 살 많다고 엄청 엄격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보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엄청 엄격해요. 수학 문제 풀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는 안다 이거죠. 리우미숙님, 빵을 자르려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제 가방에서 치실을 꺼내서 잘랐는데요.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오 이모 보기보다 머리 좋네 이러는 거 있죠. 나도 공감. 오 미숙님, 나 한 번도 생각 못했어. 이거 약간 킬러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얇은 걸로 뭔가 약간 킬러 영화 보면 굉장히 얇은 그런 실 같은 걸로 암살하고 그러잖아요. 빵을 암살하셨네요. 네. 사구 사만아님이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날에 조카가 나 억울해, 어린이날 선물은 6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왜 어버이날 선물은 평생 드려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이날 뒤에 어버이날이 있는 이유가 어린이날 받은 거 갚으라는 의미냐고 물었다네요. 오, 이거 약간 일리 있다. 그죠? 이거 약간 어른들이 함정을 파놓았네. 그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되게 애매한 거 알죠?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 하면은 요즘은 약간 좀 합의를 보긴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어버이날은 계속 받아.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긴 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 약간 이거 연금 같은 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꼭 아이가 되라는? 저에게 황PD가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받으실 분이 왜 그러냐고. 뭘요? 뭘 받아? 어버이? 받고 있긴 받고 있긴 하죠. 네. 네. 참 할 말 없게 만드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클 때까지 챙겨줄 생각이긴 해요. 왠 줄 알아요? 많이 받으려고는 아니고요. 복리로 받으려고. 나 이렇게 챙겨줬으니까 더 두 배로. 네. 저희 제작진이 요즘에 주식하듯 투자를 잘한다라고. 네. 봉프로라고 불러줘요. 5879님, 며칠 전에 4살 애가 자꾸 남편한테 물건을 던져서 엄하게 훈육을 했습니다. 남편이 손 번쩍 들고 서 있어, 잘못했어 안 했어 하는데 우리 아들 번쩍이 반짝으로 들렸나 봐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안무처럼 손을 계속 흔들더라고요. 웃음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훈육할 때 간단하게 끝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처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해요. 네,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짧고 간결하게 하지마 알았어? 이렇게 그냥 딱 끝내야 되더라고요. 반짝반짝은 그래도 신박한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이슨 모라즈, I won't give up.

제이스 모라즈, 아이원 기브업, 검정 치마, 기다린 만큼 더.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만나볼게요. 5210님이 어제 대학교 다니는 딸이 패션 스타일을 바꿔봤다면서 어떠냐고 묻는데 제가 MBTI 극T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별로라고 했더니 심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아직 학교에 안 입고 가봤다는데 제 한마디 때문에 옷장에 모셔둘까봐 걱정이네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아, 근데 이 정도 반응이면은 사실 극티가 아니어도 진짜 별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따님이 좀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게 좋잖아요. 아, 그래서 빈말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스타일은. 왜냐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를 입고 갔는데 또 이거를 기살려 주겠다고 예쁘다 멋있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럼 더 원망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옷이 새로 산 옷일까요? 그럼 뭐 당근이라든지 뭐 여러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냉정한 평가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주영님께서 퇴사 후에 긴축 정책 중입니다. 아이 학원비는 절대 고민 안 하지만 제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고민되는 제가 안쓰러워요. 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봉디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하신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느 날 그 저희 배우자랑 가계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커피값이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쌓이니까 그 한 달 생활비에서 지출 내역 중에 커피값이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긴축 정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취직은 바로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8: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7: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7: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8: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0: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멜로디 가르도 베이비 아임 어 풀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문을 벌컥 열어 젖히다. 문을 벌컥 열어 제치다. 문이나 창문 등을 활짝 여는 상황에서 써야 할 발음 표현은 열어 젖히다입니다. 열어 젖히다는 안쪽으로 또는 겉으로 갑자기 힘차게 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단순히 여는 것을 넘어 속도감과 강한 힘이 느껴지는 생생한 표현이죠. 두 단어가 합쳐진 만큼 반드시 붙여서 써야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열어 제치다는 비표준어입니다. 제치다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치우다라는 뜻인데요. 정리하면 몸이나 물건을 뒤로 기울이거나 활짝 펼 때는 젖히다. 경쟁 상대를 물리칠 때는 제치다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0: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 타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다가오는 새벽에 개막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칸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황금 종려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 수상에 도전을 하고요. 비경쟁 부문에는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 그리고 정주리 감독의 도라가 초청이 됐고 여기에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 장을 맡게 된 건데요. 이번 칸 영화제 더 기대가 되죠? 한국 영화들이 칸의 스크린을 뜨겁게 물들이고요. 다시 한번 세계 영화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길 바라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박찬욱 감독의 작품 어쩔 수가 없다에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듣고 왔죠? 지영님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추잠자리도 듣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박하산의 시네타운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또 금요일에는 지영 성우님이 오시는 날인데 지영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다가올 새벽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한국 영화로는 4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해서 황금종려상, 연기상 등 주요 부문 수상도 노리고 있는데요. 호프는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벤,

0: 액터, 알리샤 비칸데르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어떤 영화일지 궁금하죠? 미화님이 칸을 접수해버린 우리나라 영화 정말 자랑스럽네요 하셨어요. 이제는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잖아요, 그죠? 유나님은 캔디 뭐 드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아, 보러 보고 계시구나. 아침으로 계란 먹고요. 그리고 견과류 좀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어요. 네. 배고파서 급하게 나오면 아점을 못 먹고 나오거든요. 자,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죠.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엔 김초희 감독님과 함께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0: 1등을 책임지는 1등.
1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신승환이 좋아하는
13: 배우 김호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1시엔 시네타운을 끌어

0: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341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소 저와 엄마는 지창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창욱 배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모조리 싹 다 챙겨볼 정도예요. 어머 어머, 저런 눈빛으로 여자를 보면 어떡해. 아우, 심장이 녹잖아. 엄마가 이렇게 설레할 때마다 아빠는 옆에서 무뚝뚝한 얼굴로 은근히 질투하시며 말씀하시죠.
1: 나도 저런 눈빛으로 여보 쳐다보는데? 그러면 여보는 나한테 뭘 봐 그러잖아.
0: 하루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침 지창욱 배우가 나오는 영화 조작된 도시가 개봉을 해서요. 며칠 전부터 예매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다고 아빠랑 보러 갔다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랑 영화라. 사실 아빠랑 단둘이 외출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살짝 망설여졌어요. 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자. 그래서 우리 부녀는 결국 영화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빠와의 외출 생각보단 재밌었어요. 지창욱 배우가 나올 때마다 좋아하는 저를 살짝 못마땅하게 보셨지만요. 아빠도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습니다. 아빠, 이렇게 우리 둘이 나온 건 처음이다, 그치? 제가 신나서 이야기하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1: 처음 아니야. 어렸을 땐 자주 나왔어. 네가 아빠랑 피자 먹고 떡볶이 먹는 거 좋아했잖아.
0: 저는 어렸을 때라 다 잊어버렸는데. 아빠의 기억 속엔 그때의 제 모습이 오래오래 남아있나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있는 눈빛은 아니더라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가족들을 바라봐주는 사람. 아빠는 제가 몰랐던 시간 속에서도 항상 저를 그렇게 보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빠랑 종종 외출하며 따뜻한 부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 날 녹여줘에서 지창욱이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 들었습니다. 지니님이 어머 노래 듣는데 순간 울컥했다고. 미화님이 배우들이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노래 잘하는 연기자가 많더라고요. 부럽게 다 가졌어 하셨고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 게임 세계에서 완벽한 리더였던 한 남자가 현실에서 미성년자 살인범으로 조작이 돼 체포당하고 그를 돕기 위해 게임 팀원들이 거대한 음모를 추적해 나가는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현미님이 아빠 아빠 부르고 싶다 하셨고요. 민영님이 헉 아빠랑 단둘이 영화 본적 없는 것 같다고 당장 보러 가야겠다. 근데 아빠는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유유 어떡하지? 하셨어요. 살목질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민영님은 무서워하시다 보다. 저는 그래서 무서울 때는 살짝 스크린 밑을 봐요. 이렇게. 아니면 귀를 막고 그러면 좀덜 무섭던데. 영화 열기인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전지현 주연,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 예매권, G.O.D 데니안 주연의 연극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까 그 배우를 부러워하는 그 엄마와 딸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우와 실제 배우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배우 만나면 무슨 3단 키스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연기는 하지만 네, 실제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 나도 배우잖아. 근데 저도 막 그렇게 막 드라마 속에서처럼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 우리 테리우스들은. 우리 남편이 그랬어. 한한달 정도 사귀었을 때, 아, 내가 생각했던 하선이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었대요. 네, 되게 천사일 줄 알았대요. 네, 한달 만에 네, 들켰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환상이야. 네,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계속 그렇게 막 쳐다봐, 막 3단 키스해줘.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할 것 같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는 작가님들이 보통 여자일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꿈꾸는 남성상, 여성상을 이렇게 남자 작가님이면 이렇게 여성상을 그려놨기 때문에 네, 실제와 많이 다르죠. 아무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잠시 후 2부에는 김초희 감독님이 함께하는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은 범죄도시에서 마동석, 윤계상 씨가 연기한 마석도와 장첸을 외국 배우로 캐스팅해주세요. 아 이거 재밌겠다. 무료인 고릴라랑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은 지수님이 신청해주신 보니엠의 써니 들려드려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준홍님도 신나는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함께 즐겨주시고요. 나한테 왕티라고 막 보냈어 우리 테리우스들. 아니 진짜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막 그렇게 사랑해주면 우리 설레서 일찍 죽는다니까. 네 아무튼 잠시 후에 만나요.

0: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마스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중부지방의 비는 거의 그쳤지만 현재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남 동부와 경남 남서 지역,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 남해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전라권의 최고 60, 경상권과 제주에는 최고 5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3도, 대구가 24도로 예상됩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언젠간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김초희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네. 오늘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반갑지요. 네. 오늘도 시네타운의 캐스팅보드가 활짝 열렸습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

0: 근데 감독님 진짜 몸도 좀 안 좋으셨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그냥 도가니가 나갔는데도 도가니 투혼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네. 네.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0: 왜요?
1: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저는 그냥 평소에는 글 쓴다고 맨날 네. 집에 처박혀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사실 이 시내타운 아니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캐스팅할 작품은 어떤 거지요?
1: 네, 오늘 리메이크할 작품은 헐리우드의 마블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무려 4천만 관객을 모은 역사적인 시리즈입니다.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범죄도시 1편을 가지고 왔거든요. 주인공 윤계상 마동석 배우가 연기했던 장첸과 마속도 역을 외국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0: 와, 실제로도 헐리우드에서 영화 범죄도시 리메이크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럴만해요. 예. 그죠?
1: 논의니까 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를 일이지만 마동석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범죄도시 이제 2편 2편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동석 배우가 제작에 참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범죄도시 5편이 2027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워낙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 1편이 개봉한 게 2017년, 벌써 9년 전 작품이네요. 이제.
1: 네, 세월이 진짜 맞아요. 너무 빠릅니다. 세상에. 근데 기억
0: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영화 범죄도시 1편의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1: 줄거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배경은 2004년 서울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온 악랄한 보스 장첸, 윤계상 씨가 연기했었죠. 장첸이 이끄는 신흥 범죄 조직이 서울의 조직들을 단숨에 장악하며 최강자로 급부상합니다. 그 사이에 평소 대한민국 괴물 형사로 불리는 마석도는 지역 조직 간 갈등을 정리하던 중 잔혹한 폭력과 빚을 핑계로 한 장첸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석도는 장첸을 한 방에 끝장낼 계획을 세우고 끈질긴 추격과 위장 작전을 통해서 장첸을 제압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통쾌하고 화끈한 액션 영화죠.
0: 네. 영화 범죄도시의 장첸과 마석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1: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많겠지만 이 범죄도시의 이 캐릭터가 워낙 강하잖아요. 네. 보면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사실 안에 내용은 뭐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그게 해결되면 끝인데 이 막강한 이 캐릭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의 장첸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 능한 냉혈한 포식자죠. 무시당하거나 통제당하는 걸 못 견디고 자존심과 지배욕이 강한 인물입니다.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표현 괜찮으시죠? 조용하게 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압박하면서 무표정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성격의 인물이고요. 마석도는 장첸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인데요. 이 압도적인 피지컬. 그렇죠. 온몸이 다 근육 같잖아요.
0: 맞아요.
1: 돌? 네.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칠지만 정의감이 강하죠.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투덜대고 농담하기 좋아하는 친근한 아저씨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영웅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아닌데 이제 기존의 영웅하고 다르게 이제 친근한 아저씨 느낌이고요. 웃긴 말투로 분위기를 풀다가도 한순간에 공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0: 영화 범죄도시의 장첸과 마석도 외국 배우로 캐스팅할 때 그럼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요?
1: 네, 이번 캐스팅의 핵심은 대비, 두 인물의 대비에 있습니다. 왜 장첸과 마석도가 한 화면에 있을 때 와, 저 둘이는 진짜 같은 편은 못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첸은 한마디로 이 눈빛 깡패가 돼줄 배우가 필요하고요. 이 화면에 이제 등장하면 이제 주변 온도가 한 1도 정도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예. 소리 지르고 욕하는 빌런은 헐리우드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장첸의 무서움은 조용함에 있거든요. 반대로 마석도는 일단 주먹에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 피지컬. 네.

근데 그게 또 전부면 안 되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친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농담도 던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의외성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쎄 보이지만 동시에 귀여운 매력이 있는 배우면 딱일 것 같습니다.

팟캐스팅에 선정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드릴게요. 영화 범죄도시에서 한 곡 들어요. 킬러그램의 더티독.

0: 그렇게 아파요?
1: 오. 자,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죠. 정비님이요. 신성농 배우 마석도 하겠습니다. 이미 범죄 영화에 정평 나 있고 대사나 액션에서도 너무 좋은 연기 보여주고 계시죠. 외국 배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시 부탁드려요.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영화 범죄도시가 리메이크가 된다면 헐리우드나 뭐 외국에서 어떤 배우들이 장첸과 마석도를 연기하면 좋을까요? 시네타운 테리우스들이 뽑은 후보들 살펴볼게요.
0: 네. 3644님입니다. 장첸 역의 조니 뎁이요.
1: 오.
0: 장발도 차가운 분위기도 포효하며 소리를 지르는 연기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
0: 조니 뎁 배우님 요즘에 뭐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 그러니까요. 하도 뭐 소송에 휘말려서. 근데 진짜 그 마음으로 요즘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 너무 네. 힘드셨어서.
0: 하는 일 없으시면 네. 한국으로 좀 불러오고 네.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네. 좀 슬슬 하시겠죠. 해결돼서. 8074님이 장첸 역에는 레옹의 게리 올드만이 어떨까요? 레옹에서도 비열하고 악독한 캐릭터 잘 소화했으니 장첸 역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마석도 역에는 젊을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어떨까요? 배역도 비슷한 역 많이 했잖아요. 몸은 합격이다 진짜.
0: 네. 뭐, 네. 뭐. 마석도 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1: 그러네요.
0: 네,
1: 몸이 갑자기 실베스타 스텔론도 생각이 났어요. 연관 지어져서.
0: 그렇죠. 네. 다 근육 많으신 분. 그 옛날에는 단백질 쉐이크도
1: 없는데
0: 많이 없었을 때 그 근육을 다 어떻게 키우고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1: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 보니까.
0: 네.
1: 우리 성경님 우리 소개해 주세요.
0: 네. 장첸 역은 눈빛 하니까 호아킨 피닉스가 확 떠오르네요. 의외인데 아주 괜찮은 캐스트.

0: 멋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속도 역은 크리스 햄스워드.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져야 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1: 우리 상구님은 마석도역은 드웨인 존슨 대박. 마동석님과 피지컬이 아주 좋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장첸역에는 키아누 리브스. 어? 윤계상님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고. 아 눈썹 진하고 이렇게 머리
0: 좀 닮은 같은 결이죠.
1: 그러네요.
0: 같은
1: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재밌고 유쾌하게 대사할 것 같다고. 근데 좀 무서울까?
0: 키아누 리브스님이 네. 워낙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서 네. SNS에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1: 맞아요. 약간 현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0: 네. 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1: 근데 또 무서운 연기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0: 하면 다 잘하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갖고 없어서. 있는 이미지가
1: 네.
0: 네, 김지수 씨입니다. 마석도 역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듄 데이브 바티스타. 아, 이분이 신흥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봐도 몸이 진짜 마동석 씨를 한 대 마동석 씨가 맞으면 절로 날아갈 것 같지.
1: 세상에.
0: 네, 압도적인 피지컬인데도 인간적인 유머가 살아있는 배우죠. 맞습니다. 장첸 역에는 영화 그것의 빌 스카스가드 배우요. 네, 조용한데 눈빛 하나로 공포감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장첸이랑 느낌이랑 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영희님이 마석도 역에는 제이슨 모모아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이 강하면서도 특유의 장난기 섞인 미소가 마석도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게 헐리우드로 가니까 이런 분들이 많네요.
0: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마석도랑 제이슨 모모아. 네. 황희정님입니다. 장첸 역엔 올랜드 블룸.
1: 진짜?
0: 네. 마석도 역엔 토마디오. 올랜드 블룸은 잘생기고 날카로운 섹시한 서늘함이 있어서 의외로 악역에 딱인 것 같고요. 토마디는 일단 듬직하고 믿음이 가요. 뭔가 쎄 보이잖아요. 토마디님이 쎄 보이는 건 맞죠? 네.
1: 환진님이 장첸 역엔 나왔다. 킬리언 머피.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보여준 차갑고 정제된 카리스마가 일품이었죠. 장첸 역할에 딱일 것 같다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눈빛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분위기가 장첸의 냉혈한 면모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0: 저도 네. 킬리언 머피님 생각했거든요.
1: 저도 아까 생각했어요.
0: 네. 그 되게 반갑네요.
1: 그러네요.
0: 진짜 이분이 연기하면
1: 너무 무서울 것 같아.
0: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또 섹시할 것 같아요.
1: 맞아.
0: 섹시 한 스푼.
1: 너무 네. 좋아. 네. 소희님이 장첸 역의 제이크 질레날이요. 나이트크롤러에서의 제이크 질레날 보면 사건에 집착하고 살짝 광기 있는 눈빛이 장첸 역의 무서운 압박감을 잘 전달할 것 같다고.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이크 질레날 실제로 좀 보고 싶어요. 눈빛이 너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실물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었습니다. 8981님입니다. 마석도 역에는 조스 브롤린 배우.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역 맡았잖아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예, 장첸 역에는 톰 히들스턴. 어벤져스에서 로키를 연기했던 배우죠. 약간 날카로운 면도 있고 악랄한 면도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8379님이 장첸 역의 마이클 패스벤더. 잘생겼지만 차갑고 서늘한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고. 출연하는 작품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매력이 있다고.
0: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4088님입니다. 마석도 역에는 아쿠아맨에 나왔던 제이슨 모모아.
1: 또
0: 나왔습니다. 등치만 보면 마동석 배우와 견조도 전혀 뒤지지 않죠. 그쵸. 엄청난 펀치로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아픕니다. 중간중간 유머 섞인 애드립도 정말 재밌게 잘할 것 같습니다. 장첸 역에는 일본 배우 오다기리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시아권 배우는 생각 안 했는데.
1: 그러네요. 재밌네요.
0: 네, 재밌네요. 장발과 수염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장첸의 미친 듯한 광기와 스타일리시한 악역을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과 동양 합작 영화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제작 플랜까지 짜주셨네요.
1: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광고 듣고 와서 김초희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 발표해볼게요. 쇼리실라! 고려 깊어져!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 레노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해제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7: 제작 시네타운 원작 2017년 영화 범죄도시 캐스팅 윤계상이 연기했던 장첸 역의 킬리안 머피 마동석이 연기했던 마속도 역의 데이브 바티스타 도움 주신 분들 김한진, 김지수님께 감사드립니다.

0: 환진님, 지수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려요. 윤계상이 연기했던 장첸 역엔 킬리안 머피, 야 너무 잘 어울린다. 마동석이 연기했던 마석도 역엔 데이브 바티스타 택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장첸은 눈빛 깡패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킬리안 머피가 그런 분 같거든요.
2: 맞아요,
1: 딱
2: 맞아요.
1: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빌런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제 조용히 이제
2: 맞아요. 네. 그 약간 눈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색깔이랑 네. 잘 눈동자 색깔.
1: 이분도 실제로 보고 싶어요. 아, 실제로 보면 눈빛이 어떨지.
2: 무서우면서 섹시해.
1: 네. 네. 장첸의 조용한 폭력성을 표현하기엔 정말 딱인 맞아요.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마속도 역의 데이브 바티스타는 이분은 일단 피지컬에서 일단 합격 아닙니까?
2: 맞아요.
1: 예, 화면에 딱 등장했을 때 저 사람한테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라는 그런 비주얼이잖아요. 거기에 친근하고 이제 귀여운 느낌도 있으니까요. 이 두 분이 이제 한 화면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니까 이게 진짜 그림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을 최종 캐스팅 픽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조희 감독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범죄도시4에서 윤일상, 박지원의 러브 라이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0: 아이 감사합니다.

0: 주문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0: 고시미 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식력 빵빵한 프랑스의 맛집 리서치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더 혹하는 맛집 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직원분들이 뽑은 맛집, 이름하여 우슐랭. 맛집은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잘 안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배원분들도 이 맛잘알 인증 완료래요. 매일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분들이 추천한 곳이라는데, 이거 배달의 평점보다 더 믿음 가는 거 있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가, 이렇게 화려한 광고보다는 매일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더 신뢰가고 찐인 것처럼요. 오늘도 믿고 12시엔을 찾아주신 우리 주주님들, 제가 2시간 든든하고 맛깔나게 채워드릴게요. 귀로 듣는 라디오 맛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We are, we are. We artists, baby. We are, we are, we artists. Yeah, go.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지코의 아티스트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이나 이 SNS 유명 맛집도 좋지만 현지인 맛집만큼 뭐 믿고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온 게 바로 집배원분들이 직접 추천한 맛집 일명 우슐랭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겼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뭐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여행 가거나 어딜 갔을 때 저는 꼭 하는 게 뭐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들께 꼭 기사님 여기 맛있는 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긴 해요. 기사님이 이제 보통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는 곳을 처음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거기 뭐 유명하잖아요. 거기 많이 가시던데 서울에서 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니 거기 말고요. 기사님이 원래 가시던 곳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현지인 추천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아직 영상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제 너튜브 촬영을 하는데 그 제가 사는 동네에 가서 무조건 3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만 그 맛집을 추천받아야 되는 찐 맛집을 추천받아야 되는 그런 미션을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 그 촬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유명한 인터넷에 나오는 맛집을 얘기해 주시다가 거기 말고요 좀 오래된 곳 있잖아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어디 누구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야 있잖아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얘기하시고 거기 갈비가 참 맛있었지 그치 하면서 그 갈비집을 막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현지인 맛집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요 그 부산 울산 경남 소재의 37개의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직접 추천하는 맛집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 우슐랭에 또 이 가이드 책자는 인터넷에서 PDF로도 무료 다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또 여행 계획 있는 주주님들은 제대로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슐랭 좀 너무 제대로네요. 저 지금 이 참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뭐 대패 삼겹살집부터 해가지고 감자탕집, 뭐 소고기집, 가자미 회를 먹을 수 있는 가자미집 뭐 해가지고 쫙 이렇게 부산에 이런 좀 찐 맛집들을 또 우리 우체국 집배원분들께서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네요. 이거는 너무 꿀이다.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지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왕창 들어왔어요. 아, 좀 부끄럽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 제 주변에도 제 친한 언니도 이 혼밥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좀 궁상맞아 보이진 않을까? 어떻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유 뭐 부끄러워요. 그냥 당당하게 드세요 우리 지인님. 또 우리 신영주님께서는요. 추디 오늘 날씨 좋아서 살포시 추측해봐요. 근데 5월에 연휴가 많아서 그런지 이번 주는 너무 더디게 가는 건 기분 탓이겠죠?

걱정. 그래도 12시엔 들으면 힘내려고요. 주디 짱구 성대모사 빔 시원하게 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영주님. 이번 주가 너무 더디게 가더라도 그래도 파이팅! 자, 우리 영주님, 우리 짱구 성대모사 듣고 조금이라도 힘내시길 바래요. 정말로. 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짱구 목소리 그 성대 쓸 때 그게 익숙해졌어요. 점점 바로 찾게 되네 이게.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제가 1인 다역으로 살려드리는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현실 고민 사연을 함께 나누는 환장 연애 이어지는데요. 정규민 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권토토 씨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에버레스크.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르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5: 르노.
7: 와, 건강한 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10: 하이엠솔루텍.
11: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12: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근데 그 민망한 일 있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며칠 전에 쇼핑몰을 갔다가 말이야.

0: 신기하다. 오랜만에 언니도 없고 희준이도 없고. 야, 쇼핑 제대로 해야지. 아, 근데 여름은 어떤 거 사야 되지? 딴 사람들은 뭐 샀는지 한번 좀 볼까?
1: 나 샀어요. 나 여름옷 샀어요. 여름옷 왕창 사고 완전 통장 됐어요. 샤방!
0: 이 티셔츠 이쁘긴 하네. 아, 나도 이런 거 사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왜 수박해지는 소리여?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 아유 뭐 어떡해, 코가 지금 시뻘건디 눈에 눈물도 그렁그렁 해가지고 겁나게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네네 저 괜찮아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서 그래. 어디 봐봐 딸 같아서 그래. 어디 봐봐. 코뼈는 괜찮은겨? 겁나게 세게 붙이죠 버렸는데. 저 감사한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 여기 유리문이 있었구나. 되게 깨끗하네. 아 얼른 가시던 길 가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빠 죽겠는데 너무 민망해서 그냥 무조건 직진했잖아. 근데 괜찮기는, 그날 밤에 코뼈가 계속 욱신욱신거리고 다음날 바로 퉁퉁 붓는 게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CT 결과 코뼈 미세 골절입니다. 금만 간 정도라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될 수 있긴 하지만 당분간 격한 운동이나 움직임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코뼈에 금이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냐. 아주 우당탕탕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2: 툭툭툭툭. 주현형. 야 주현형 너 어디 갔다 오냐? 아, 너 근데 코가 왜 그래? 푸르딩딩한 게. 너 어디 가서 맞았냐? 아 누가 그랬어? 아 박현준한테 얼른 말해봐. 내가 아주 그냥
0: 야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너까지 짜증나게 하지 마라.
2: 아니 이 오빠는 그냥 너 걱정해 주는 거지.
0: 아이고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내가 솔로로 혼자 늙어 죽을까봐 뭐 그때 뭐 35까지 결혼 못하면 결혼을 하자느니 뭐 책임진다더니 그런 헛소리란 거야?
2: 아 내가 언제? 그날은 그냥 술이 취했었나 보지.
0: 퍽이나 무알콜 맥주 마시고.
2: 아니 그때는 그냥 봄바람에 미쳤었나 보지. 안 그럼 그냥 마흔까지 결혼 안 하면 우리 주현형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디 가냐고.

네, 악동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내 코 돌려줘요 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6628님께서 생각만 해도 제 코가 시큰거리는 느낌이에요. 코뼈 아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최요셉님도 역시 주디는 혼자 진행하시면서도 열정적으로 연기하시네요. 이래서 명배우 소리 듣는가 봐요. 우리 명배우 명 DJ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감사해요 요셉님. 제가 아까 또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순간 너무 몰입하는 나를 보면서 아 이게 필모에도 올라가지 않는 건데 나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심인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몰라요. 그냥 나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나 봐. 아 약간 인정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나 막 저 진짜 그 막 느껴가면서 했거든요. 막 몰입해가면서 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요셉님. 또 우리 강나연님은요, 와 근데 현돌이 벌써 마음 변한 거예요? 전속 출연은 좋은데 변심은 너무하네요. 팔랑팔랑 박현돌 별로다. 또 우리 임효빈님도 현돌이 너무 열받아요 라고. 우리 현돌이가요 좀 뭐랄까 약간 얄밉고 좀 뭐랄까 허술해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그래도 좀 순수한 편이에요. 순진하진 않은데 꽤 순수한 편이어서 현돌이의 매력을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것 같아. 아시게 될 때까지 내가 계속 현돌이는 전속 출연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폰 보면서 걷다가 쇼핑몰 유리벽 있는 걸 못 보고 완전 세게 들이박았는데요. 어찌나 세게 받았는지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주변 사람들의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갔더니 코뼈 골절이더라고요. 주디 저 태어나서 코뼈는 처음 부러져봐요. 아흑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 쇼핑몰 거기 청소하시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깨끗하게 잘 닦으셨구나. 정말 그 프로식으로 정말 깨끗하게 닦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요 이 코뼈는 아니었는데 전 실제로 제가 교통사고를 어렸을 때 당했는데 중학교 때 그랬는데 심지어 그때 더 뭔가 체구가 작았어가지고 치었는데 그 이렇게 치고 가신 분께서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실 큰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네! 하고 쓰러져 있었고 아 뭔가 좀 별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어렸어. 참 좀 민망한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유 학생 그 가면 안 돼요 여기 기다려요 막 했는데 아 아니야 저 진짜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하고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막 걸어가가지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어르신께서 끝까지 저를 쫓아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처리를 잘 하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는 더 모르고 그렇죠. 철없고 막 이럴 때니까 이렇게 좀 비슷한 일들 많이 계셨겠죠. 우리 주주님들도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271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몇 달 전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크게 넘어졌는데 몇몇 사람들이 몰려들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더 창피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아픈 다리 부여잡고 뛰어갔었어요. 집에 와보니 피멍이 엄청 크게 들어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 이게 사실 창피할 건 아닌데 그쵸?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신없이 뭐 걷다 보면은. 또 우리 6530님도 제 회사 직장 동료도 술 먹고 지하철 타는데 스크린 도어가 열린 줄 아, 나 웃으면 안 돼. 열린 줄 알고 탔다가 코뼈가 부러졌었어요. 이 사연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다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사셔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뭐 우리 주주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다든지 스크린 도어가 열린 줄 알고 그냥 타버린다든지 자 핸드폰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어떡해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고요. 지금 시각 12시 24분 9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김자령님께서 전남 지역은 폭우랑 천둥 번개가 칩니다. 우중충한 날씨 속 주디 목소리가 무지개 마냥 반갑고 따뜻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령님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오늘 무지개 뜬 것처럼 화사하게 여러분 이제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정규민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권토토 씨와 환장 연애 함께합니다. 저희는 클래식 화이의 노바 보사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Gorilla.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마다 매번 긴장되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저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맛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으면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사람마다 힘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괜히 설레는 그 한마디. 흔한 말인 것 같아서 어딘가 아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맙다, 잘했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오늘 그 말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박은영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압력 압력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압력 압력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압력 압력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단체 티가 필요할 때
4: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레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레노.

0: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1: 연애.
0: 조곤조곤 누구보다 연애 상담에 진심인 이 코너 최적화 게스트 정규민, 그리고 등장과 동시에 너튜브를 사로잡은 남다른 데시벨 자랑하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언제나 쾌활하고 호탕한 오론차 캐녀 건다떠세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유, 두 분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또 또또 언니.
2: 아, 그니까요.
0: 네.
2: 아,
0: 네, 이렇게
2: 너무 반가운 얼굴이 또.
0: 감사드려요.
3: 아, 너무 지금 떨리는데 제가 또 현영 씨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2: 어.
3: 또 그리고 라디오에서 제 언급을 또 되게 긴 시간 해주셨어요.
2: 아, 진짜요?
0: 근데 저도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무의식적으로 좀 많이 제 머릿속에 또또 씨가 있나 봐요.
3: 아, 웬일이야.
0: 어, 꽤 많은 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 네.
0: 그쵸.
3: 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0: 진짜?
2: 너무 재밌게 봐주셨나요? 보다.
0: 저요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그냥 네. 저는 또또 씨의 그 뭐랄까 기세 있잖아요.
3: 네.
2: 킹.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 기세를 뭔가 보면서 아 되게 멋있다고 생각도 들고.
2: 맞아요, 맞아요.
0: 특히 우리 또또 씨가 좀 평소에는 낯을 좀 가리시고 네. 아, 약간 좀 샤이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3: 네.
0: 더 뭔가 멋있게 느껴지고 좋은 영향들을 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3: 네. 한 1분 하면은 또 낯 풀리니까.
0: 네네. 네. 꽤 빨리 풀리네요. 네,
3: 빨리 풀리긴 해요.
2: 아 네. 벌써 무섭습니다. 기가 빨릴 것 같아서.
0: 아니 두 분은 근데 원래 알던 사이셨다고, 그렇죠?
3: 네.
2: 맞아요, 맞아요.
3: 저희가 작년에 또 어떤 그 너튜브에서 잠깐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2: 네.
3: 그때 썸... 데이트도 하고 썸도 그러니까. 타고
0: 그니까
3: 네, 제가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2: 놀랍게도 남편분이 네. 보고 계시는 옆에서 저희가 네. 데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3: 네.
0: 너무 그것도 참 진짜 뭔가 기묘하다.
2: 그니까요
0: 기묘하고
3: 전 행복했죠 뭐.
0: 그니까 아무튼 아니 그리고 또 규민씨가 다리가 좀 다치셨었잖아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어때요 지금 좀?
2: 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거의 뭐 사자와 같은 회복력으로
0: 아이고야,
2: 거의 다 나왔습니다.
0: 사자마냥.
2: 네.
0: 거의 다?
2: 네. 붓기, 네, 붓기는 거의 다 빠졌고요.
3: 아, 그러긴 되게 되게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오셨거든요.
0: 맞아요.
3: 깜짝 놀랐어요.
0: 그니까요.
2: 네.
0: 아니 저번에 이제 규민 씨가 조금 아무래도 기력이 없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실 보는 보이는 라디오엔 다리가 이제 안 보여서
2: 맞아요. 맞아요.
0: 네. 많은 분들이 어 규민 씨가 기력이 없을까 생각하셨을

0: 수 있는데 굉장히 또 크게 다치셨다는 거.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무튼 다들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1: 아이고. 네. 아이고.
0: 우리 김소영님께서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규민님, 또또님한테 기빨린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0: 이제 막 풀릴 거예요. 또 우리 6007님은 또또 언니 너무 좋아요. 우렁찬 목소리로 흐린 화요일 텐션 끌어올려 주세요. 주현영 파이팅 다짜고짜 한번 외쳐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주현영 화이팅!
0: 진짜로.
2: 아, 너무 좋아요.
0: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우리 2848님은 제 웃음배 또또님 귀여워. 진짜 정말 진심 너무 사랑해요. 웃음을 잃었던 암울했던 시기에 또또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다고.
2: 우와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너무 감동이겠다.
3: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실 개그우먼도 아닌데 계속 웃기고 싶어요.
0: 네. 사명감 생기죠.
3: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웃겨드릴게요.
2: 그러겠다.
0: 아, 오늘 또 눈빛을 보아하니 오늘도 좀 각오 한 각오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겉또또 씨를 아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설명을 이렇게 작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네. 우리 겉또또 씨가요 가수 청아 씨의 댄서 출신이시지만 관상에 춤이 없는 댄서로 유명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절친인 가비 씨의 너튜브에 결혼에 진심인 여자 캐릭터로 출연해서 등장과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또 우렁찬 목소리와 호탕한 성격, 타고난 귀여운 외모로 지금은 너튜브에서 구독자 43만이 넘는 건또또 채널을 운영 중이십니다.
3: 너무 감사한
2: 벌써 또
3: 삶입니다.
2: 40만이 넘어갔군요.
3: 네, 최근에 또 어쩌다가 갑자기
2: 엄청나네요.
3: 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0: 그러니까 어쩌다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갑자기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2: 맞아,
0: 느낌이에요.
2: 맞아요.
3: 정말요?
0: 네. 네. 맞아요. 와. 아니 우리 8537님은요. 또또 언니 저 버버예요. 아 건또또 너튜브 구독자예요. 너무 반가워요.
3: 네. 제 구독자 이름이 버버거든요.
0: 규민 씨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미리 축하드려요.
2: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3: 아 진짜 아유, 너무 그럼요. 축하해요.
2: 아 감사합니다.
0: 또 깜짝깜짝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2: 아 진짜요? 네. 좋다.
3: 이틀후가 생일이라면서요.
2: 맞아요.
3: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2: 저는 그러니까. 근데 뭐 생일 챙긴 적도 없고 네. 선물 막 이렇게 제가 막 사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생일 그냥 항상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넘기거든요. 별로 큰 기대 없이.
0: 근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이제 주변에서.
3: 그렇지.
2: 요즘에 조금 그렇긴 한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0: 정확히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리 규민 씨 생일이?
2: 저 5월 14일입니다.
0: 5월 14일 이틀 뒤에요.
2: 네네네.
0: 네. 진짜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2: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생각도 못했다.
0: 정말로.
2: 너무 감사합니다.
0: 다리도 얼른 낳고 우리 또 규민 씨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3: 행복하자.
0: 행복하자. 우울하지 말자.
3: 우울하지 말자.
2: 행복하자. 네. 여러분 행복하자.
0: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분위기 좀 정리하고 네. 한번 또 우리 코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네.
0: 자 환장 연애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 팔 벌려 환영하고요. 썸부터 짝사랑, 장기 연애, 장거리 연애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글은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3: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일단 또또씨 사연에 과몰입을 제대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3: 네.
0: 네. 준비되셨나요?
3: 제가 그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어가지고.
2: 아 좋아요 좋아요.
0: 믿고 있습니다.
3: 저만 믿으세요.
0: 네. 그러면 우리 또또씨만 믿고 한번 가볼게요.
2: 네.
0: 자 첫 번째 사연은 내 여친은 찐 태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큰 키에 여리여리한 몸매, 전지현 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제 여자친구는 와우. 겉모습과 다르게 진짜 상여자, 완전 태토녀 그 자체입니다. 연애하고 얼마 안 돼서 놀이동산에 가자고 하길래 그냥 판다나 보고 추러스나 사먹는 그림을 상상했는데요.
3: 아니 자기야, 아니 저거 타자, 응? 360도 도는 거, 응?
2: 저거 좀 무섭지 않아?
3: 아 자기 지금 쩐 거 아니지? 아 진짜 웃기다. 저렇게 뭐가 무서워? 애들도 다 타는 건데.
2: 나 근데 멀미가 진짜 심해가지고.
3: 아 그런 건 다 타면서 극복하는 거야. 아 신난다. 아 얼른 가자. 주워. 어 내가 손 잡아줄게, 응?
2: 엄마!
3: 와!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자기야 만세 해봐! 우와! 만세 해봐! 오, 엄청 시원해 진짜! 우와! 와 내 거야!
2: 아, 저는 그날 이후로 놀이동산 사진만 봐도 멀미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이런 건 약과고요. 우리의 성향이 달라서 생기는 제일

0: 큰 문제는 바로 싸울 때입니다. 저는 연인 간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싸우고 나서도 너무 나의 선말 대신에 조근조근한 대화로 좀 천천히 싸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요. 제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문자를 보내면요. 나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내 낯선 말투에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우리 잠깐 만나고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한번...
1: 아유 답답해.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0: 아 지금 한창 쓰고 있었는데.
1: 아 알았어 기다릴게. 아 근데 자기야 제발 그 구구절절 말고 요약 좀은? 알겠지?
0: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느라 문자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면요.
1: 나 집 앞이야 내려와.
0: 어? 우리 집 앞이라고?
1: 아 나 진짜 답답해서 못 해먹겠어. 당장 내려와. 우리 얼굴 보고 좀 싸우고 화끈하게 풀러. 응 빨리.
0: 매번 이런 식입니다. 저는 싸우고 화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타입인데 무슨 일이든 한 큐에 끝내버리려는 화끈한 제 여자친구. 우리가 이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까요?
2: 내 여친은 찐테토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0: 네.
2: 자, 안 그래도 우리 또또씨께서 또 대표적인 테토녀로
1: 네.
2: 유명하시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2: 완전히 사연에 이제 몰입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보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2: 정말.
1: 네, 진짜 똑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2: 아니, 우리 또또씨께서 그 보면은 저는 그 썰에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1: 네.
2: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사귀기 전에
1: 네.
2: 썸 탈 때 고깃집이었었나요?
1: 아, 네, 첫 만남 때.
2: 첫 만남 때. 이제 이렇게 옆자리에 오라고.
1: 네, 옆자리에 이거, 좀 와.
2: 와.
1: 한번 핑거스냅 한번
2: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핑거스냅 하고서 이제 네. 오면서 귀를 만지려다
1: 제가 좀 예, 그때 좀 많이
2: 좋아했나
1: 제, 내 스타일이었다 싶어가지고
2: 아, 그랬나 봐.
1: 빨리 내 거 좀 만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예,
2: 그러니까.
1: 급하게 좀 그랬었습니다.
2: 아 진짜.
1: 예, 그래서 결혼까지 꼬리냈고
2: 정말로. 아 이게 또 천생연분인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잘 맞았던 거지.
0: 네네네.
1: 네.
2: 아 지금 우리 또또씨 연기에 우리 주주님들께 정말 큰 감명 입으신 것 같은데 우리 1122님께서 또또님 진짜 상 여자다. 오늘 처음 보는데 완전 반했어요. 호탕한 웃음 뭐예요? 으하하하하. 그니까 이게 대본에 그냥 으하하하라고 적혀져 있어서
1: 네.
2: 아, 이게 사실 연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2: 근데 그냥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0: 네.
2: 네. 야, 와 장군이야 진짜.
0: 네, 그러니까.
2: 바로 나와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2: 네, 또 우리 김현옥님도 또또님 연기 머슴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1: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2: 그렇죠.
1: 네.
2: 머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이 화제가 됐었어요. 안녕 내 남편인데 지금 자랑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또또씨.
1: 안녕 내 남편인데 지금 뭐 자랑할 게 있다거든? 아 그러니까 댓글 예쁘게 써줘.
2: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예쁘게 쓰라고 협박한 약간 그런 영상이었는데.
0: 네.
2: 아무튼 맞아요. 또또씨가 이제 남편분은 좀 애견남 타입이신 건데
1: 네.
2: 성향이 달라도 이렇게 잘 맞으면 또또씨 부분처럼 잘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또또씨네도 뭔가 처음에는 이 맞춰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있었지 않았을까.
1: 저희도 굉장히 많았죠.
0: 아 그래요?
1: 네, 저희는 심지어 동갑 부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화끈한 성격이고 남편 좀 완전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극 F예요.
0: 진짜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맨날 답답해 죽겠고 남편은 나한테 자꾸 상처받고
2: 진짜로?
0: 그 사연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1: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맞춰가는데 좀 길었어요. 3년 걸렸어요.
2: 3년 정도?
0: 꽤 걸렸구나.
1: 3년 정도 되니까 우리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 자체를 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귀여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0: 그렇죠.
2: 서로와 서로를
0: 네. 좋은 말이다.
1: 귀엽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0: 그런 것 같아요.
2: 그게 한 귀엽다고 느껴지기까지가 이제 3년이 걸린 거잖아요.
1: 정말 진심으로 여기 마음 완전 그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귀엽다가 나오기까지는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그러려면은 또또씨도
1: 네.
2: 뭔가 서로 노력을 했겠지만
1: 그쵸.
2: 또또씨는 뭔가 대표적으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궁금하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 네.
1: 또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저도 당장 풀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0: 근데
1: 남편 좀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시간을 좀 정해달라.
2: 아 차라리?
1: 네 그러면 대신 나는 30분 이상은 못 참는다. 30분
0: 이내로 얼마 되게 네. 얼마 안 되네.
2: 네. 조금만 더 줘요.
0: 네.
1: 그 안에 좀 빠르게 생각을 해달라.
2: 할 거면 빠르게 좀 진행시켜라.
1: 네. 25분이면 25분. 그래서 25분이다 하면 제가 25분 정확하게 세요.
2: 야, 나 끝나면 이제 똑똑똑하고 들어가는구나.
1: 25분 지났습니다. 얘기하시죠.
2: 그래도 일단 딱 얘기.

0: 해서 서로 딱 30분 정도라든지 어쨌든 시간을 딱 정하는 네. 그런 맞아요. 아니 우리 이일 이사님은 맞아요. 또또씨 신혼여행에서 화나서 고릴라 된 쌀도 너무 웃겼는데 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죠. 아니 또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뭘까요? 주세요.
1: 아, 이것도 비슷한 네. 쌀인데 네네. 이제 약간 다쳤어요 신혼여행에서. 네. 근데 저는 당장 풀고 싶고 남편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이제 그런 상처되는 서로의 말을 할까봐
0: 그래
2: 조심스러우시구나.
1: 감정이 오른 상태에서 그럼 좀 삭히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네네. 싶어서 말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제가 그때 처음 싸워본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을 치면서 달려갔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제발 말 좀 해 이러면서.
2: 아 진짜 실화인가요?
1: 실화예요.
2: 우와 네. 화가 근데, 풀리겠는데
0: 풀리게, 너무 웃길 것 같아. 네. 근데 네. 서로 그러면서 웃음 좀 터지지 않아요? 남편분도 어이없어서 웃었을 것 같아.
1: 무서웠대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그러게요. 서로 신혼여행 첫날인데 너무 무서워서
0: 다시 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1: 그래도 이제 그랬군요. 서로 잘 풀고 마무리돼서 네.
0: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로
2: 너무 웃기다.
0: 아니 우리 규민씨도 약간 그래도 애견남에 더 가까운 타입 아닌가요?
2: 100%인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정말 놀랍게도 네. 저는 거의 테토에 가깝습니다.
1: 어떤 부분이요?
0: 그러게요. 궁금해요. 너무나도.
2: 다들 안 믿으시는데.
0: 아니 게 아니고 궁금해요. 네, 어떤 부분인지.
1: 너무 궁금해요.
2: 네. 제가 진짜 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좀 확실한 편입니다.
0: 그래서 그런 그러시구나. 부분에서.
2: 네네네. 여러모로 좀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은 테토. 이긴 한데 아무도
1: 아직 우리가 조금 오래 많이 아나
0: 조금만 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 이 공기 익숙하네요. 네. 아무도 믿지 않는 이 공기
0: 약간
2: 네.
0: 그런 거죠. 뭔가 막 우유부단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2: 없다
0: 아니야?
2: 그런 부분이 없다
0: 없어요?
2: 아, 그런 부분이 없다.
1: 확실한 야. 그런 선택을 그럼요, 잘 하시나요?
2: 그럼요 그럼요.
0: 네. 그런 부분은 또 테토스럽다고 할 수 있죠.
2: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0: 믿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1: 진짜로
0: 네 진짜로 믿어줘야지 이렇게까지
1: 그치
0: 어필하시는데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용등님 문자 한 번만 규민씨 읽어봐주세요.
2: 네 용등님이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남자분도 여친의 그런 모습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여친분도 남성분에게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0: 그치, 그치.
2: 서로 상대방은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겁니다.
0: 그러니까
2: 좋은 말을 보내주셨네요.
0: 네. 시간이 3년이 걸리든 얼마나 네. 걸리든
1: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을
2: 맞아요,
1: 해야지.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또또씨의 남편분께서는 네 뭔가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들 중에 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1: 남편도 이제 뭐 좀 제가 좀 사교성도 뛰어나고 이제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남편 좀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한 스타일이거든요.
2: 네네네.
1: 근데 그런 거를 좀 맞춰줬어요. 그래서 점점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보다도 더 활발해지고 친구들 더 만나고 싶어하고 제 친구들을 심지어.
2: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동갑이니까 다 같이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노력하다 보니까 네. 남편이 이제 더 성향이 변했다.
0: 뭔가 서로 상호 보완이 좀 되는 느낌이네요.
2: 그러니까요.
0: 확실히.
1: 네, 너무 좋아요 지금은.
0: 남편분도 더 활기차게 에너지를 갖게 됐고.
2: 네. 너무 부럽다.
0: 자 그러면요 저희 네. 이쯤에서 우리 또또씨의 신청곡 와 제 싸이땡의 그 BGM이었거든요.
1: 제가 네. 정말 좋아해요.
0: 우리 또또씨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네. 프리스타일의 수치심 불명
1: 사랑해.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정규리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건토또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2: 네.
1: 자, 우리 또또씨께서 프리스타일의 수치인불명이란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3: 네.
1: 네, 우리 4500님께서 수치인불명 노래 나가는 동안 또또랑 주디 뭐한 거예요? 규민씨 홀로 쓸쓸히 앉아서 무슨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뭐 이 당시 뮤직비디오는 또 이렇게

0: 또 뭐랄까 또 그 감질맛이 있었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맞아요.
2: 이렇게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0: 느낌이 나죠.
2: 후딱 가고.
3: 맞아요,
0: 그렇죠.
3: 맞아요.
0: 아니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네. 예, 또또 씨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 이제 랩 가사를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2: 저는 이거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하고.
0: 완전 18번이구나.
2: 완전히. 네. 아,
0: 하면서 좀 풀리시나 봐. 뭐가 해소되나 봐.
2: 사실 래퍼가 꿈이었어요. 제 속에서.
3: 아 만, 속에서
2: 네. 와.
0: 진짜로 아니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숨든명처럼 좋아했던 노래였던 거죠.
2: 맞아.
0: 근데 너무 이 노래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2: 방금 제가 래퍼 역할하고 이제 인형 씨가
0: 네, 보컬을 보컬로.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합을 맞춰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3: 아 진짜
2: 방금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합에 대해서
0: 정말로 그래서 맛을 보긴 봤는데 야 이거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냥 언제가 됐든 한번 진짜. 터트릴 날 날이 와야겠다.
2: 오, 진짜 터트리고 싶다.
0: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때요, 규미 씨?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3: 아, 저는 뭐 노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둘이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0: 그러니까 괜찮아요.
3: 무서워.
0: 규미 씨가 많이 무섭다. 아니,
2: 괜찮아. 그럴 수 있어.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혜라님이 규미님 이 사이에 낀 아이 같아요.
3: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0: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이랑 이 비율이 제가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또 언니와 같은 분을 만나면 제가 네. 여기서 확 이로 넘어가 버리고 이 아이인 분을 만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려서 제가 왔다 갔다가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금은 이쪽으로 좀 뭔가 좀
2: 제가 좀 끌어왔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자석처럼 끌려갔던 것 같아요.
2: 완전 NS였어요.
3: 네, 에너지가 네. 또 워낙 좋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보면서
0: 진짜로 네. 우리 김나영님께서는요 또또님 나오신 데서 놀러왔어요. 너튜브에서 너와 내 사이 노래 듣고 충격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슈퍼스타다 천재 작곡가 나의 작은 베토벤 아 또또님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2: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0: 아우.
2: 너와 내 사이
0: 아우.
2: 우리 둘 사이 사랑할래
0: 근데 이게 또또씨가 음악 어떤 그 음악적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는 사이 네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랑할래 요거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그 애매하면 애매하지만서도 확실하게 끝맺음을 이런 부분이 참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2: 네.
0: 많은 장르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보고
2: 전 사랑이에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제 안에 항상 있고 내재돼 있고
0: 느껴져요. 네. 그래서 속에서 래퍼가 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댄서를 하게 됐고
2: 네.
0: 그쵸. 와,
2: 참 신기한 인생입니다.
0: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2: 네.
0: 자, 와 그리고 또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면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신기하실 것 같은데
3: 이분이군요.
0: 제 네. 인생 완전 베스트 프렌드이면서 우리 권또또 씨의 사촌 동생이
3: 와.
0: 우리 이다혜 양께서
2: 다혜.
0: 네 다혜가 문자 보내줬는데 한번 읽어줘요 언니.
2: 아 육아 27일 차라 비몽사몽이었는데 에너지가 뚫고 나와서 잠이 확 깨네요. 사랑해 권또또 사랑해 내 친구.
0: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다혜라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도 제가 축사를 했었고
2: 맞아요.
0: 그때 사실 저는 결혼식에 그러면 또또 언니 오시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바빠서 못 오셨다.
2: 일 때문에 못 가가지고
3: 진짜.
0: 네. 영상편지 그래서
2: 영상편지를 이제 다혜한테 직접 보냈고
0: 네.
2: 그래서 그때 현영씨가 축사하는 그 영상을 제가 또 입수해서 봤거든요.
0: 입수를 하셨어요.
2: 저 너무 그때 감동받아서 같이 울었어요. 현영씨 엄청 울면서
3: 진짜?
2: 축사를 하셨거든요.
3: 어떡해.
0: 제가 아이 친구한테 장기 하나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2: 진짜.
0: 네.
2: 나 눈물 날 것 같아.
0: 진짜로. 진짜로?
3: 장기 하나 줄 수 있다고 막 그 정도의 찐친이라고 하니까.
0: 우리 진짜 우리 뭐 약간
2: 아니, 눈물. 나 지금 아니 자꾸 지켜주고 싶게 왜 그래요?
0: 진짜로?
2: 아니 그게 F 맞았잖아.
3: 아니, 저도
2: 몰입이
3: 돼가지고.
0: 그랬구나.
2: 네. 아 진짜.
0: 아유 아니 아까 그렇게 태토라고 하셨는데.
2: 그래 태토가 누가 울어?
3: 아, 이런 게 진짜 태토입니다. 눈물 흘릴 줄 아는 남자가 태토 남입니다.
0: 그래요 그런 걸로 해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우리 다혜 양께서 지금. 듣고 계신가 봐요. 다혜야 고맙다.
2: 고마워.
0: 자 그리고 우리 1057님이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 한번 또 소개해주세요.
3: 규민이 형 저 환땡년의 2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형 꼭 읽어주세요. 너무 감사한데 세 번씩이나 보고 계세요. 아이고.
0: 세 번 어때요? 그 보통은 이제 아우 본인이 출연한 작품에 대해서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잘 봤어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0: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3: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 저는 사실 이거 방송 끝나

0: 하고 한 네. 3개월 뒤에는 다 잊혀지겠지라고 어. 생각하고 뭐 아무 상관 없겠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거 보면은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1: 화제성도 너무 났었고 맞아. 네. 파급력이 정말 컸어요. 네. 자 이제 또 우리 다음 고민을 만나볼 건데요. 네. 네 닉네임 프리지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또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썸인지 뭔지도 모를 애매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여자 사람이에요.
1: 오늘 뭐 하셨어요?
0: 아 그냥 뭐 별다른 건 없었고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쪽은요?
2: 그 사람과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먼저 한 발 다가온 건 그 사람이었어요.
0: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1: 별일은 없는데 네 좋아요.
2: 그날 영화가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집에 같이 걸어가는데 아 나 이 사람 좋아하게 됐나 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정말 전형적인 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0: 잘 잤어요?
2: 점심에는
0: 밥 먹었어요?
2: 밤에는
0: 오늘도 고생했어요.
2: 그리고 자기 전 통화까지.
0: 아 이제 자야 되는데 끊기 아쉽네요.
1: 그러면 조금만 달까요?
2: 그 조금만이 1시간, 2시간이 되면서부터 저는 혼자 확신하게 됐죠. 아 이건 분명히 연애로 가는 중이다. 그런데 딱 하나가 계속 걸렸어요. 만난 지 3개월째인데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1: 저 규민 씨 혹시 우리 지금 어떤 사이인 거예요?
0: 얼굴만 봐도 좋고 서로 편한 사이?
2: 아 저렇게 애매한 대답이라니. 나는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아직 얕은데 서 있는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좋아하니까 애써 넘겼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인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같이 술을 마시는데요.
0: 오늘따라 더 이쁜데요? 이 셔츠 예뻐요.
1: 아 이 셔츠 아 새로 산 건데 셔츠 예쁘죠?
2: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사람 폰이 울리는데 그 화면에 뜬 이름 하나 전 여친 하트.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또 대수롭지 않게 폰을 뒤집어 놓으며
0: 아니 그냥 아직 연락이 종종 오더라고요. 안 받을게요.
2: 그 말에 지금까지의 썸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옆에 없으면 받았을 거란 소린지 전 여친 뒤에 붙은 하트는 대체 뭔지 차마 그 자리에서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그날 집에 오면서 펑펑 울고 아이고. 그 사람 연락을 피했더니 아직도 연락이 오는데요. 아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이 연락 끝까지 안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1: 네, 프리지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일단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립니다. 자, 이 남자분에 대해서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어요?
0: 구리네요.
1: 아이고.
2: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1: 최악, 완전히 그 최악에 저 끝에 와 있는.
2: 아이의 최악.
1: 완전히.
0: 너무.
1: 우리 3224님께서 이럴 때 태토녀 또또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라고 또 환호정님도 참나 욕해도 돼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또또씨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2: 네.
1: 어떻게 했다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2: 저는 진짜 실제 저라면 진짜로 바로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계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오빠? 오빠 이거 봐봐봐 우리가 이런 문자를 했어 이런 대화를 나눴어 우리 이게 썸이 아니고 뭐야?
1: 확실하게
2: 나 좀 깜짝 놀랐어 편한 사이? 뭐?
1: 그리고서 이제 전 여친 하트가 써져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겹쳐졌어. 그럼 그거를 딱 봤을 때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2: 아 오빠 근데 분명히 뭐 전 여친 아니야? 근데 왜 뒤에 하트가 붙어있어? 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1: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아 근데 또또 씨 우리 아직 솔직히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나한테 막 뭐라 이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2: 그러면 연락하지 마.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 연락해? 어? 썸도 아닌데.
1: 아 썸 이렇게 되네.

0: 우리 한지호님도 저런 것도 썸을 탔는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민정님도 엥? 당장 갖다 버려요! 라고
1: 화가 많이 나셨네요 다들. 네.
0: 그런데요 지금 뭔가 좀 쎄함을 느낀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런 문자도 많이 왔거든요. 우리 혜정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1: 설마 유부남은 아니겠죠?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남편을 요새 전여친 전남친으로 What?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 너무 멀리 갔나요? 설마
0: 설마 설마지만 뭐 열려있긴 하죠.
1: 와 이거는 진짜 그렇죠.
2: 근데 너무 가능성도 있는 게 하트가 붙어있고 진짜?
1: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구나.
2: 연애를
1: 이게.
2: 끝냈으니까 진짜 전여친 전남친으로
1: 그러니까
2: 저장해놓는 경우 진짜 있죠.
1: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0: 근데 솔직히 저는 뭐가 됐든 네. 전여자친구가 어쨌든 전여친이든 전남친이든 헤어졌으면
2: 그쵸.
0: 그 이름을 저장돼 있는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2: 당연하죠.
0: 그렇죠. 만약에 삭제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무자르드 자르지 못할 거라면 그냥 딱 뭐 이름 성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바꿔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죠.
2: 그럼요.
0: 우리 유란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또또씨
2: 전 여친의 하트면 결혼한 신분 같네요. 아. 하트가 있잖아요. 야. 조심하세요. 사연자님 절대 지켜.
0: 야 이거 근데 약간 그 유부 느낌이 지금 네. 그 레이더가 좀 딱 발동이 되나 보다.
1: 아 그러니까.
0: 그쵸. 왜냐면 저는 솔직히 유부까지는 생각이 안 가긴 했었거든요.
2: 저도요.
0: 근데 이 레이더가 딱 있으신가 보네.
1: 아, 그러니까.
0: 우리 6331님도 아우 나 또또님 같은 태토님한테 걸려야 뼈도 못 추릴 텐데 아깝다.
2: 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이고. 걸렸으면
0: 어이 그러니까 나 뭔가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좀 뭔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이분도 내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아직 뭔가 누구를 만나기에는 정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0: 그래서 시간을 좀 갖는구나. 나 그 생각했지.
1: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부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
0: 그렇죠. 유부 레이더가 네. 발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029님은 전전 여친 전전전 여친 저장되어 있을 수도
2: 핸드폰을 검사까지 할 수도 없고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거면 난 좀 아니라고 봐요.
1: 네네네.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0: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네, 아일리스의 나큐 데니모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짧은 연애 고민 사연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3195님께서요. 대리님이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생각나서 샀어 하며 제게 우산 하나를 던져주고 가셨는데요.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어머 어머 저랑 똑같은 커플 우산을 쓰고 가시더라고요.

0: 이거 플러팅일까요? 저 좀 설레도 돼요.
1: 아, 나 설렜어 방금.
0: 아, 정말요?
1: 난 설렜어.
2: 마음이
1: 설렜어.
2: 있다면 설렌다.
1: 난 설렜어.
0: 설렘의 그래요? 웃음이셨어요 방금?
1: 아, 저는 이 그 여자분 입장에서 제가 여자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니 그 이 그 사연자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설렜어요.
0: 네.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약간 대리님이 지금 약간 좀 멋있으니까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일단은 설렐 준비를 다 마치고 계신 상태여가지고 마음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처음에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네. 우선 사는 김에 내 거.
1: 맞아.
0: 사는 김에 그 여자분 것도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설렐 수는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갖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그쵸, 좀 애매하지 않나?
1: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2: 설레긴 하는데 완벽한 플러팅은 아니다.
1: 플러팅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로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
1: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0: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 3224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2: 네, 그냥 커피도 아니고 사는 김에 우산도 같이 사는 건 좀 더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그냥 커피도 아니고
0: 사는 김에
2: 근데 사는 김에 우산도 같이 사는 거
0: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네. 이렇게 친절한 어떤 지인 남자 지인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정말 친절하고 이러신 분이라 네. 예를 들면 뭐 촬영 현장에 오는데 같이 촬영을 하는 상대방의 것을 네네. 같이 챙겨온다든지 같이 사온다든지
1: 네네네.
0: 뭔가 이런 식으로 늘 그런 게 좀 뭐 습관화가 돼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빠 최고 이렇게 하지 뭔가 설레서 막 그런 게 막 그런 건 없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
1: 이 사연자분은 어쨌든 그냥 원래부터 좋아하고 있었어가지고
2: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 사실 저 행동이 큰 상관은 없는 거죠.
2: 맞아.
1: 뭐든지 의미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0: 대리님이 좀 많이 멋있나 보네.
1: 그니까.
2: 그리고 좀 약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있어, 것도 있어. 이제 플러팅으로 받아들이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1818님이 일단 주변 편의점에 우산 1+1 하는데 없는지 체크부터 들어가세요. 정확하게. 맞네. 진짜로.
1: 아, 똑똑한데?
0: 뭔가 마음을 제대로 지금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주변 그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3516님은요.
1: 남자는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안 사줘요.
0: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엄청 친절하신 분이면은
2: 그러니까.
0: 또
1: 그럴 수 있죠 사실.
2: 그러니까 더 많은 플러팅의 그런 행동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를.
2: 앞으로
1: 이거 하나로 뭐 판단할 순 없지만.
0: 맞아. 또 우리 3666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아님 평소에 손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0: 그러니까
2: 아니, 남자들은 가방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0: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1이라서 샀는데 너무 지금
2: 귀찮아서
0: 내가 귀찮고 번잡스러운 거지.
2: 아 그럴 수도
1: 하나만 살라고 했는데
0: 비 올 때 집 많으면 짜증나잖아.
1: 이거 알바생이 이거 1+1이라 하나 더 가져가셔야 돼요.
0: 하나 더 가져가셔야 돼요.
2: 괜찮은데. 그래요?
0: 맞아.
2: 여기 우산 있지. 하나 여기.
0: 그러니까. 하면서 괜히 그냥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자, 또 우리 2124님도 저도 주디 말에 동의해서 다른 행동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도 어떻게 하는지 또 봐보세요. 사연자 분에게만 특별하게 구시는지.
2: 맞다.
0: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한번 샥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만날게요.
1: 네. 쇼리 실라! 고려 기파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제조리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은미님께서요. 저도 최근에 또또님 채널에 빠져든 버버예요. 오늘 라디오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7: 고마워요. 사랑해, 버버.
6: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3644님도 또또씨 종종 놀러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주디랑 같이 앉아있는 그림만 봐도 웃겨요.
8: 그러니까.
7: 저 근데 너무 오늘 너무 좋아요.
6: 저도요.
7: 진짜 사랑해.
6: 어떻게 몰라 사랑해.
7: 미치겠어.
6: 어떻게 몰라.
8: 저도 옆에서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6: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오늘 처음 만났다 보니까 사실 어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7: 그쵸.
6: 근데 점점 이걸 좀 풀어나가면서 또 또또씨가 종종 놀러와 주신다면은
7: 네.
6: 우리가 좀 더 멋진 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7: 너무 좋아요.
6: 사랑해. 들었어요. 또 우리 1236님은 로즈데이가 생일인 규민님 생일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 라고.
8: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 오늘 로즈데이였어.
6: 그러니까 하필 또 생일이 또 로즈데이네.
8: 맞아요.
6: 네. 자 일단 또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어때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또씨
7: 네.
6: 어떠셨어요?
7: 아니 오늘 솔직히 좀 제가 라이브다 보니까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또 해주시고 진짜 저 한 여기 몇 번 온 것 같아요.
6: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7: 네, 좀 오늘 너무 이렇게 맞이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규민이도 보고
8: 맞아, 맞아.
7: 또 이제 현영씨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6: 너무 다행이에요.
7: 진짜 사랑해요.
6: 오늘, 문성.
8: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데요?
6: 몰라요. 나 몰라. 일단 우리 규민 씨도 얼른 다리 회복하셨으면
8: 네,
6: 좋겠고요.
8: 감사합니다.
6: 그리고 또또 씨도 나중에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또 마실 한번 나오세요.
7: 그럼 언제든 불러주세요.
6: 네, 네, 진짜로.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우리 규민 씨와 다음 주에 만나고요.
8: 네.
6: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
8: 감사합니다.
6: 그럼 저는 또또 씨의 신청곡이죠. 윤마치의 초록 들려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8: 안녕.
6: 안녕.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하지만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3866님 댁에 로봇 청소기가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반려견의 응아까지 그대로 빨아들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3866님은 오전 내내 청소기를 하나하나 분해하며 박박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2131님이 회사 대리님과 함께 아이스크림 내기를 걸고 빙고 게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3판 2선 승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대리님이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황인데요. 2131님은 오늘만큼은 꼭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겠다며 눈에 불을 켠 채 빙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4956님은 동생네 대학교 축제에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전남친을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새로운 여자친구와 팔짱까지 낀 채 지나갔다고 합니다. 4956님은 최애를 보러 갔다가 진짜 최악을 보고 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842님은 8순이 넘으신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흥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의 트로트가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그 덕분에 남편과 다투다가도 신명난 가락에 어깨가 들썩여 끝까지 화를 못 낸다고 밝혔습니다.
1: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0: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니에 이어서 대성의 날바 기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584님이 0584님께서 트로트에 저도 절로 흥이 나네요. 얼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보 아트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리는 연극 마트로시카 티켓을 1인 2매로 총 10분께 드리고요.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공연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4179님께서 오늘 버터떡 사 먹었어요. 빵 같은 떡, 떡 같은 빵. 지금 세 개째 먹는 중. 다이어트 실패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버터떡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 먹어보기는 했었는데 뭐랄까?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식감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휘낭시에 인데 이게 떡 같고 떡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 휘낭시에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매력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쫑쿠도 그랬지만 사실 모든 두쫑쿠가 맛있다기보단 이 어떤 가게마다 뭐 어디 지점마다 다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버터떡을 한번 사 먹어봤을 때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어서 맛있다고 하는 곳을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우리 이진숙님은 왔어요 왔어요 커피 쿠폰이 왔어요. 진짜 라디오 들으면서 선물 받기는 처음이라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어제 선 넘는 참견에 아주 짧게 남긴 글에 키썸씨가 슬쩍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을 어버이날 급작스럽게 아빠가 병원 수술하셔서 기분이 울적한 날 쭈디의 선물에 눈물이 찔끔 진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진숙님 마음이 뭔가 좀 그쵸 울적했을 텐데 그래도 모든

행복이야. 커다랗고 확실한 행복이야. 그런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주디도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진숙님, 아버님 얼른 회복하시고 다시 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박혜종님께서는 주디 아내와 보리밥에 청국장 먹었어요. 속이 편해서 좋네요. 산책 나갈 준비해야겠어요. 10cm의 그라데이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혜종님 오늘 아내분이랑 방구뽕뽕 조심하셔야겠다. 그쵸? 오늘 보리밥에다가 청국장이면은 오늘 집안 전체에 은은하게 또 그 하생방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거 냄새가 또 배잖아요. 그쵸? 섬유에 또 묻자는 죄송해요. 아무튼 맛있게 드셨으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린 오늘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영님께서 주디 180일 아기 엄마입니다. 아아와 주디 라디오로 정신 차리고 집안일 시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육아도 우리 민영님 육아도 파이팅이고 그리고 집안일도 파이팅이고 우리 민영님 몸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조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또 우리 정혜윤님께서도 2시 출근 파트 알바 워킹맘이에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58분까지 주디 놓치지 않는답니다. 주디 목소리 듣고 출근하면 에너지 팍팍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혜윤님 오늘도 진짜 에너지 어떻게 좀 팍팍 받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진짜 파이팅이에요 혜윤님. 또 우리 6606님은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구명조끼 중고거래하러 가고 있어요. 1회 착용 8,000원에 구매 완전 쿨거래죠?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도 계속 끊임없이 중고거래를 좀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6606님 문자가 또 굉장히 또 네 마음이 와닿네요. 또 우리 6024님은 60대 할머니예요. 12시엔 항상 주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은 마늘종장아찌 담그면서 듣고 있네요. 주디 목소리는 항상 또박또박 깨끗해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종종 이렇게 뭔가 발음이나 이런 목소리나 어떤 말들이 잘 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주주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저도 더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연령대에 또 우리 주주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6024님 마늘종장아찌 너무 맛있겠어요. 그 흰 밥에다가 샥 올려가지고 먹고 싶네요. 또 우리 김선아님께서는 사춘기 아들방 청소 중이에요. 아들방에서 옷 무덤을 발견했어요. 또 옷은 왜 뱀 허물 벗어놓듯 종류별로 여기저기 벗어놨는지 하나하나 주워 담는 중이에요. 오늘 학교 다녀오면 정리 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이 단골 멘트예요. 그쵸? 우리 엄마들은 다 이제 너는 뱀 허물 벗듯이 그냥 다 이렇게 벗어놓는다고 이거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이 멘트는 전국적으로다가 다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이따가 또 화끈하게 확실하게 한번 정리 교육 가셔야죠. 언제까지고 우리 선아님이 다 치워줄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 0124님은 주디 저는 병원 진료를 한 날에 몰았더니 아침 9시부터 병원 투어 중이에요. 병원 진료를 한 날에 몰아가지고 9시부터 병원 투어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휴 그것도 뭐 일은 아닌데 뭐랄까 좀 노동이야. 뭐 약간의 노동이야. 귀찮기도 하고 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 짧지는 않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병원 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어디 몸 더 안 아파지셨으면 좋겠네요. 다녀오신 만큼 좀 뭐랄까 앞으로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윤근영님께서는 저는 포도밭에서 포도 화수 정리 중이에요. 여기는 더워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화수 정리 이게요 포도 꽃송이 길이를 조절하는 작업이래요. 포도밭에서 왜 덥지? 우리 근영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니까 왜 더울까? 이게 거기 어떤 뭐랄까 그 포도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더운 건가? 아니면은 그 지역이 더운 걸까? 막 되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일단 여기는 이 목동은 비는 안 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근영님이 계신 곳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3130님은 남자친구랑 굴에 2박 3일 여행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남자친구 졸음운전 할까봐 무서운데 잠 좀 확 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우리 3130님이 좀 약간의 콘서트를 좀 옆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약간 그 걸그룹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 3130님 세대에 굉장히 또 유행했던 그런 노래들을 예를 들면 좀 예전이면은 SES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제 핑클까지 해서 그런 메들리 해주시고 저 또래시면은 뭐 소년시대 카라 뭐 원더걸스 이쪽으로 걸스데이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쫙 메들리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잠은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0: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어몰.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돌아온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플.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4: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3: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9236님께서 추디 부산은 이제 막 비가 시작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촉촉하게 비가 내려서 이제 그런 비가 또 촉촉함이 필요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또

혹시라도 누군가가 생각났다고 우산 하나 더 주더라도 너무 이렇게 팍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원 플러스 원 하는 데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저희 이웃으로 이사 온 폴킴 씨의 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0: 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칼투
1: 칼투 쇼.
0: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자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 스페셜 DJ는 아 정말 고마워요 이 친구. 자주 컬투쇼에 나와주셔서 훨씬 더 반가운 그런 친구입니다. 배우 본인이 직접 할래?
2: 뭐 제가 오늘 스페셜 DJ입니다. 뭐 배우도 하고 예능인도 하고 가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제 컬투쇼가 만 2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21년 차로 넘어갔는데 6주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새 스튜디오가 오픈하는 날
2: 맞아요.
0: 아 바로 4월 6일 날 이 스튜디오가 완전히 새 그랜드 오픈을 할 때 아무따 밴드 이 멤버들이 네.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와줘서 라이브로 연주를 다 해주시고 노래를 태현 씨가 네. 불러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2: 그런데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무따 밴드가 뭔가 하는 표정들이에요.
0: 예.
2: 아무... 하지만 뭐 저 그런 직장인 밴드가 있답니다.
0: 예. 네. 아무따 밴드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 방청객들 중에 나 무슨 밴드지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봐요.
2: 어? 두 분께 두
0: 야, 니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2: 내가 이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콘서트가 코앞인데 말이야.
0: 아, 그거 부산 콘서트?
2: 네.
0: 그거 어떻게 했어?
2: 지금 17일인데.
0: 자리 걱정 되게 많이 했잖아. 어떻게 했어?
2: 지금 여기서 지금, 아니, 여기 몇 분이죠?
0: 지금 여기 한 70명 되지.
2: 70분 중에 지금 2명 한단 말이야. 지금 왜 해야 되냔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설명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아무따 밴드 검색 한번 해주세요.
0: 예. 네.
2: 그런 밴드가 직장인 밴드가 있답니다. 예. 이거 또 보시면 또 혹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0: 그럼.
2: 네, 심지어 이번 주 일요일이죠.
0: 이번 주
2: 일요일에 17일에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고요. 아, 30날에는 서울에서
0: 콘서트를 하고요. 예. 네. 그런데 70명 중에 2명만 알고 있어요.
2: 일단 오늘 계기로 70분이 더 알았으니까요.
0: 어어어.
2: 일단 다행이죠.
0: 아, 지금 부산 공연 티켓 상황은 어때요?
2: 그 이후로 잘 안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신경 안 쓰려고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두 분밖에 모르는데 지금 그게 무슨
0: 소리입니까? 그래 누구 멤버인지 소개 좀 해봐 지금.
2: 자, 저는 객원 보컬일 뿐입니다.
0: 객원 보컬이에요.
2: 아, 저의 기타의 홍경미 씨.
0: 홍경미.
2: 아, 베이스의 홍경미.
0: 베이스 홍경미.
2: 기타의 야다 전인혁 씨.
0: 예, 전인혁.
2: 자, 드럼의 김준현 씨입니다.
0: 김준현. 여기서 드럼 쳤어. 네. 그때 와갖고.
2: 그리고 피아노의 우리 그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
0: 조정민 씨.
2: 키보드의 우리 조영수 씨. 작곡가 아시죠?
0: 조영수. 네. 조영수.
2: 대단합니다.
0: 네, 대단한 밴드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직장인 밴드라고 보면, 봐야지. 네,
2: 직장인 밴드인데 거기 네. 제가 이제 객원 보컬이고 콘서트에 오시면 네. 그분들의 노래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0: 그렇지. 그분들의 히트곡을 다 들을 수 있어요.
2: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꽤나 재밌는 콘서트가 될 거니까 네, 많이 좀 와주세요.
0: 일단 객석이 꽉 차면 정말 재밌겠다. 그지?
2: 야, 아니 700석이 남은 건 왜 얘기하냐고. 700석이 남은 거는 왜 얘기해요?
0: 지금 부산 콘서트가 700석이 남아 있답니다, 여러분들.
2: 700석이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0: 야, 오,
2: 그죠?
0: 좋네, 좋네, 좋네. 네. 야, 큰 공연장이기 때문에 KBS 소리잖아요, 그죠?
2: 맞아요. 예, 아, 근데 예, 저희가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부산 쪽은 조금 커가지고
0: 네,
2: 하지만 네. 서울 쪽은 뭐 이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만만합니다. 해볼만해요.
0: 일단 전국 방송.

0: 이잖아. 부산 분들이 다 듣고 계실 거란 말이야.
1: 부산 분들
0: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봐요.
1: 부산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첫 곳인데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갔는데 자리가 좀 너무 없다. 텅텅 비어 있으면 약간 좀 저희가 기분이 좀 다운될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렇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0: 이제 부산 분들.
1: 부산 분들.
0: 요새 예. 주식도 많이 올라갔는데.
1: 좋다.
0: 그게 해갖고 티켓 좀 사서.
1: 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일요일 아, 저녁 일요일 7시가 조금. 예. 왜냐면 다음 날 월요일이니까 또 이제 너무. 늦게 끝나면 또 힘드실까봐 저희가 딱
0: 몇 시?
1: 아, 딱 7시인데
0: 7시.
1: 저희가 딱 2시간 만에 끊을게요. 더 오래 안 할 테니까
0: 예. 예, 예. 20년 동안에 가수가 콘서트 한다고 홍보하러 나와서 이렇게 오프닝 멘트도 길게 구질구질하게 했던 사람은 네가 처음이에요. 예.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콘서트를 하는 게
0: 예.
1: 아무튼 참 우리 멤버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0: 그래서 오프닝 시그널이
1: 끝났어?
0: 끝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여하튼간
1: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3월 네. 6일 컬투쇼에서 했던 그 라이브 버전을 제가 다시 한번 틀어드립니다. 아무따 밴드의 야. 부산과 서울 공연이 매진되길 바라면서.
1: 아 고맙습니다.
0: 자, 그
1: 저희가 여기서 라이브를 했던
0: 그 버전이에요.
1: 와우. 네.
0: 자, 알고 있잖아. 아무따 밴드입니다.

0: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비슷해요 저는. 네. 다른 애들이 이게 뭐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8425님이 부산 공연 방금 예매 왔어요.
1: 봐봐, 이게 떠들어지니까. 아니 몰랐네. 사람들이 몰라서 예매를 안 하는 거야.
0: 근데 7564님이 노래가 좋다고 음원이 라이브처럼 들리는 건 처음이라는데.
1: 라이브 한 거예요. 음원이 아니고.
0: 이거 라이브.
1: 라이브처럼 들린 게 아니라 라이브예요.
0: 라이브 버전 아니에요?
1: 라이브 버전이죠. 생방송 중에 라이브한 버전이에요.
0: 아, 그 다음부터는 음원으로 틀어주면 안 돼?
1: 왜? 부끄러워?
0: 그, 아무래도 그게 낫잖아.
1: 아, 연주 잘했어 그때. 여기 이 버전이잖아 지금 여기.
0: 어 좋다.
1: 아, 드럼 치시고.
0: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아. 스마트 스튜디오예요. 그렇지
0: 아,
1: 좋아.
0: 좋다. 이거 바뀌고 네. 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1: 예.
0: 네.
1: 자 부산 공연, 서울 공연 절찬히 예매 중입니다.
0: 네.
1: 예. 아직까지도 600 몇십 석 정도가 남아 있을
0: 거야. 화이팅!
1: 자 일부러.
0: 자 기적이 일어나라.
1: 예. 오늘 2시간 생방 중에 그냥 매진시켜 그냥. 자, 쇼다는 소리질러로 함께 할 건데요. 이거 실화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극적인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내 인생 드라마네 드라마야. 문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0: 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치정 멜로 드라마처럼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친구끼리 주먹다짐을 해봤다거나 아침 막장 드라마처럼 실제로 아, 이런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김치 싸대기를 맞아봤다거나.
1: 아이고 김치 싸다고.
0: 그냥 싸다고는 많이 맞아봤을 거야.
1: 예.
0: 김치 싸대기를 맞아봤다거나 예. 이런 내 인생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열심히 참여하세요. 선물 드릴게요.
0: 네. 자 샵에 1077
1: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자 고릴라는
1: 나이스 외치지만 말고 참여를 하세요. 문자를 보내요.
0: 네.
1: 예 여기 방청객들 다섯 개씩 문자 보내요. 자 오늘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5월의 제철 음식 진정한 밥도둑. 야 이게 5월이 제철 음식이에요. 흰쌀밥에 이걸 올려갖고 탁 먹으면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매니아들 많아요. 멍게 젓갈을 드립니다.
0: 오.
1: 야 이거 우와. 오 맛있다. 야 멍게젓갈 싹싹 비벼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우리 와이프 참 좋아하는데.
0: 근데 이제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 예 얼마나 주냐 몇 그램을 주는 거냐 아주 궁금해하실 텐데
0: 우리가 밥, 몇 그램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
1: 밥 한 솥단지 먹을 만큼은 드립니다.
0: 아
1: 밥이 집마다 솥단지가 크기가 다른데 여하튼 보통 정도 아니 뭐 근데, 4, 5인분 정도 되겠지.
0: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먹죠.
1: 어,
0: 이게 젓갈이니까 짜잖아 또.
1: 짜니까
0: 네.
1: 자 착불로 갑니다. 자 이분은 이제 행번행전 노래 이어부리기가 있고요. 네. 저와 우리 태연이랑 같이 노래를 이어 불러주시면 되는데 방송놈들이 네. 만족할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0: 네.
1: 음정 박자 가사 완벽하게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적립되고요.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0: 네 고릴라는 노노 고릴라 안 됩니다. 고릴라 안 돼요. 자 2시 탈출 커트쇼 1부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1: 아, 광고 듣고 시원한 소리 질러 여러분 문자 소개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당신

0: 내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4: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3: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슬
2: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0: 시원한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내 인생 드라마네 드라마야.
0: 예. 자, 오늘의 문자 주제 소개가 되면 멍게 젓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착불로 간다는 거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들 만나보기 전에 방송놈들이 오늘 문자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2: 고맙습니다.
0: 우리 태연이가 차태현 씨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또 들어간대요.
2: 네.
0: 프로그램 타이틀이
2: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이고요.
0: 첫방이에요?
2: 네네. 디렉터스 아레나라고. 여러분들 요즘에 저 쇼트드라마 혹시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그 세로로 핸드폰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왜?
2: 쇼트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저희가 쇼트드라마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이병헌 감독님이라고 극한직업 감독님.
0: 예, 예.
2: 그리고 배우 장근석 씨, 우리 장도연 씨,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MC가 네 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심사위원도 하는 거고.
0: 심사도 같이 하고.
2: 네, 네.
0: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거기 뭐 실제 감독님들도 계시고.
0: 참여하기도 하고.
2: 네, 네.
0: 뭐
2: 그리고 거기에 감독님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보시면 또 깜짝 놀랄 만한 분이.
0: 우리가 다 아는 분이 있어.
2: 아, 배우분이 또.
0: 배우가 또 참여를 했어.
2: 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0: 와.
2: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야, 이게 희한한 게, 우리 그 오디션 프로 가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게 누르면 합격이잖아. 그럼 몇 명이 뭐 눌렀습니다. 근데 쇼트는
0: 조회수야?
2: 보다가 이렇게 우리가 싫으면 이렇게
0: 넘기지.
2: 누르면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0: 스크롤.
2: 싫다고. 그래서 저희는 누르면 탈락해요. 그래서 몇 표 이상이 눌리면 탈락인 거예요.
0: 아, 진짜.
2: 반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시청을 오래 했냐.
0: 그치.
2: 이 또 시청 지속 기간으로 오디션이 합격 탈락 이게 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청 여러분들 그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2: 네, 시청자분들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저희들 말고 한 50분이 같이 심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면서 이제
0: 좋네.
2: 하시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형식의 오디션이라서
0: 혹시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컬투쇼 재밌는 사연으로 쇼폼 만들어서 올리신 분 안 계세요?
2: 그쪽 왜냐면 쇼드라마가
0: 드라마 쪽이야 그냥
2: 치정.
0: 아, 그럼
2: 뭐
0: 아, 그래.
2: 갑자기 막
0: 되게 확확 진행되더라고.
2: 너가 내 딸이었어, 막.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소재가 너무 많고.
0: 아, 그렇구나.
2: 너무 재밌고 그리고 쇼트에서도 볼 수 없는 약간 AI가 많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0: 재밌겠네요.
2: 예, 소재가 좀 다양해요. 예, 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태연이가 홍보할 게 많다, 그렇지?
2: 예. 금요일 날

0: 문제는 나온산이랑 겹치는데 뭐 저희도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아요.
1: 네. 여튼간 뭐 SBS랑은 상관없는 얘기네요.
0: 어쨌거나 상관없어. ENA선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디렉트 사레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 네, 자 이제 문자 소개해 볼게요. 네, 내 인생 네. 드라마네 드라마야.
0: 유수아님이 히어로즈 팬 엊그제 일요일 경기 직관 다녀왔습니다. 야, 1-1 동점 상황에서 안치홍 선수가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어요. 이게 드라마죠.
1: 아 드라마지 진짜.
0: 이 야구 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드라마가 따로.
1: 그럼요.
0: 게다가 또 안치홍 선수가 한화에 있다가.
1: 맞아 그랬네.
0: 키움으로 간 거잖아요.
1: 와, 지금
0: 히어로즈 팬으로.
1: 오늘 히어로즈하고
0: 하나랑
1: 해요. 네. 3연전을 하고 네. 그 아침에 그 유현지 선수랑 사우나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냥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다니는 그 피트니스 거기 사우나에 선수들이 다 옵니다. 9개 구단 선수들이.
0: 근데 그렇지 이제 오늘 이제 키움
1: 되게 네, 고척돔에 가야 되니까. 거기 다 거쳐서 이렇게 거기서 숙소를.
0: 아 지금 뭐 하나가 7위인데.
1: 아, 폼이 좋아 요새. 폼이 좋아 괜찮아.
0: 왜냐면 이제 사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이것이 팬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이 최근에 10개 구단 중에 지금 장타율이 1위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다른 팀이 됐어요. 공격을 너무 잘하고.
1: 공격을 잘해 지금.
0: 대신에 이제 불펜이 좀 약해졌는데 괜찮아지겠죠?
1: 네, 좋습니다. 자, 2057님 일단 드리고요.
0: 아, 네. 2057님은 S그룹 다닐 때 소개팅을 많이 했었는데 전 남친은 전전 남친의 같은 부서 선배.
1: 어머머머.
0: 전전 남친은 전전전 남친의 대학교 후배야.
1: 이게 뭐야? 이게 쇼폼이다. 이게 쇼드라마다 이게.
0: 이게 아, 이분 이런 소재를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알게 돼서 다른 S그룹 사람과 결혼했네.
1: 어머머머머.
0: 같은 회사 사람 만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지 않나요?
1: 그러네. 드릴게요. 네. 멍게 젓갈 맛있게 드세요. 네. 전남친 전전남친 전전전남친 와 대박이다.
0: 복잡하다.
1: 7354님 네. 네. 파릇파릇 대학 신입생 때 머리 찰랑거리며 등교하다 캠퍼스에서 벌이 콧속으로 들어와 쏘였어요. 캠퍼스 의무실 써도 해줄 게 없다고 웃기만 해서 집에 와서 된장 쑤셔놓았어요.
0: 아니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었나.
1: 이러면서 막 지나가다 이렇게 된 거구나.
0: 와 야.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1: 다행이지.
0: 자, 3044님이 아빠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남자친구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초보 운전에 생전 처음 가보는 군부대를 찾아가다가 그만 산골 외진 곳에 고립되고
1: 어머머머머 어떻게 되냐.
0: 다행히 그곳이 군사 지역이어서 근무 나온 군인들에게서 구조되어 가지고 야무지게 군대밥도 뭐 얻어먹고 남자친구도 뭐 만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1: 아이고
0: 다행이네.
1: 당황을 했었겠네. 네. 네. 멍게 젓갈 드립니다. 아빠 드리세요.
0: 자, 둘둘둘 하나님. 아, 회사의 새로운 과장님이 적응을 못하셔서 겉도셨거든요. 성격 좋은 제가 잘 챙겨 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표님의 며느리였어요.
1: 이야, 세뽕 좋다.
0: 그 이후로 회사 생활이 편해졌어요.
1: 우와, 이분 운 좋네, 운 좋네.
0: 이것도 약간 그 쇼드라마에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야. 비슷한 거잖아요.
1: 알바더니 그렇죠. 알고 보니 사장님의 딸이었다.
0: 그런 거죠.
1: 드릴게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네?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OMG.

0: 자, 뉴진스 노래 잘 들었고요.
1: 네.
0: 내 인생 드라마네 드라마야.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044님이 폴댄스가 근력도 키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친 듯이 폴댄스에 빠졌더랬죠. 그런데 폴대가
0: 폴대 설마 아이씨
1: 제 몸무게를 못 이기.
0: 아, 안 돼.
1: 넘어졌어요.
0: 아!
1: 그 후로 창피해서 학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놀이터에 있는 철봉에 매달립니다. 근데 아니, 설마 뭐 이분 때문에 넘어졌겠어요.
0: 이제 간당간당 했는데 이제 이분이
1: 계속 이제 뭐 예. 그죠.
0: 아니면 너무 좋아해 갖고 폴 댄스를 쫙 뒤에서 달려가고 빡.
1: 근데 안 다쳤나?
0: 그러니까 멍게 젓갈 드릴게요.
1: 네.
0: 자, 905 하나님 방청 중이신데 어디 계세요? 905 하나님.
1: 오!
0: 저분이요?
1: S전자 휴대폰 수리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이재용 회장님을 만났어요? 사진을 찍었답니다. 친절하시고 인자하셔서 감동받았습니다.
0: 대박이다.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그냥 휴대폰 수리를 받으러 대리점 같은데? 네. 갔는데 거기 계셨다고요?
2: 강남에요.
0: 강남점에.
1: 대박이다. 와. 야, 진짜 회장님 열일하시네.
0: 그러니까. 와, 그렇게 다 돌아다니시나 봐.
1: 와, 대단하시다.
0: 아.
1: 회장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선물 하나 드려?
0: 예, 문자 아니, 듣고 계셔야지.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어디다 줘.
1: 일단 찾아오시라 그래.
0: 방청하러 오세요 한번 재웅 형님. 자, 드리고요. 멍게 젓갈 드리고요. 네. 2부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로 가겠습니다. 신청하세요.
1: 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이웃에게 고마웠던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층간소음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애가 고3이라 조금 주의해줬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2: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아기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이랑 그런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3: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엔 미소와 행복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입니다. 자, 자, 자,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 하여 아 29만 7천 원짜리 새 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고 아 1, 2, 3, 4, 5, 6, 7, 8, 9, 10 랜덤으로 전화해서 노래 이어플까지 성공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아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면 좋고 꽝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행관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방송놈들 마음대로 번호판을 돌려갖고 나온 번호 그대로 랜덤으로 전화할 겁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노래를 이어 불러주시면 됩니다. 단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빠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빠밤을 외쳐주세요.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 보장!
1: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이 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자,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이죠.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0: 왜 선물이 없어? 실패했으니까!
1: 자, 최대한 들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 되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0: 빠밤!
1: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줄게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바로 연습하세요!
0: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차태현은! 차태현은 빠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자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0: 넘며 같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여러분 만 원 적립이에요. 자, 이 미션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은 자기 끝번호가 일치하는 번호가 나왔는데 혹시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신청도 안 해놓고 그런 사람이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1: 그렇지.
0: 신청하세요.

0: 네.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시죠.
1: 네.
0: 자, 몇 번인가요?
2: 들어가요.
0: 자, 몇 번? 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The first number is number two.
1: 2번입니다.
0: 아, 충청도 전라도 넘버 2번. 2번. 2번. 2번.
1: 2 전화 한번 더.
0: 2번.
3: 여보세요?
4: 내게 잊으란 말 하지 마.
3: I love you.
0: 아! 그렇지.
1: 아유, 여러분들 조용하셔야지.
0: 아이고, 야, 한번 좋아하세요.
1: 아무튼 고맙습니다.
0: 예, 여하튼 10,000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립됐습니다. 다음 번호 돌려주세요.
1: 일단 내 눈을 맞췄다는 게 다행이야.
0: 예, 예. 아, 알라뷰니 히트곡이지.
1: 번호 몇 번?
0: 4번.
1: 4번.
0: Second number is number 4. 아, 예. 구매 강요 번호죠.
1: 4번.
0: 4. 484. 홈쇼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번호죠.
1: 사사사사 과연
0: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2: 겁나 싸해.
0: 어? 그렇지. 2만 원 정리. 인터뷰 따위는 하지 않아요.
1: 네. 큰일 날 뻔했어. 답을.
0: 예, 그러니까 다 얘기할 뻔했어. 그럼 그, 그 뒤로 하면 돼.
1: 그 뒤 우리가 몰라. 자, 몇 번 돌립니다.
0: 5번!
1: 5번!
0: 같은 번호는 절대 안 나와요.
1: 수동 시스템, 수동.
0: 예, 예, 예. 자, 서프라이즈 넘버. 놀랄 때 쓰는 번호죠. 오! 번. 오! 감동받았을 때도 쓰죠. 오! 번.
3: 여보세요?
0: 가슴. 어, 방청객, 방청객. 잠깐만, 잠깐만. 자, 방 마이크, 마이크 받으세요, 마이크. 자, 어, 방청객입니다.
1: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5: 상처들이 괴롭다.
0: 그렇지. 3만 원 정리. 와, 잘하는데 오늘 분위기 좋은데 10만 원 가겠다.
1: 좋다.
0: 돌려.
1: 자, 돌립니다. 가요.
0: 자, 저걸 왜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립니다.
1: 3번.
0: 3번.
1: 3번. 같은 번호는 전혀 안 나오는. 안 절대 나옵니다. 안 나오는 시스템.
0: 자, 3번입니다. 3번. 3번. 넘버 3. 누가 넘버 3를? 어. 3번이에요. 3번.
6: 예상 못한 드립.
0: 네, 3번. 3번.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아, 저 기운 좀 내세요.
7: 여보세요.
0: 괜찮으세요? 컬투쇼예요.
7: 네.
0: 예, 괜찮 한번 해볼까요?
1: 신청한 거 맞죠?
7: 네.
1: 네. 뭐 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오케이 오케이.
0: 예, 그냥 노래할게요.
7: 어, 네. 네.
1: 화이팅.
7: 네.
1: 안녕은 우리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셋. 나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크게 웃어줘. 굿굿바이.
0: 그다음 바이.
7: 굿바이.
0: 네. 또 네. 아, 또 크게.
7: 다 한 번
0: 굿바이
7: 야이야
0: 어.
7: 이거
0: 아니에요? 어, 맞아. 계속해야 돼.
7: 바이 야이야 바이 야이야.
0: 계속 더 해라고.
7: 바이 야이야 바이 야이야
0: 야야야
7: 굿바이.

0: Goodbye. Bye. 시작.
1: Goodbye. 아,
0: 바이. 아. 계속.
1: 바이. 아,
0: 계속.
1: 바이. 아,
0: 바이.

0: 어? 5번 아니야?
1: 0번! 0번입니다.
2: 아, 헷갈리게 왜 5번이 나왔어? 나 안 나온 모르는 줄 알았는데.
1: 0번이.
2: 0번이 나왔어요.
1: 0번.
2: 예, 0번이 찾아갔어요.
1: 제롤, 제롤. 넘버 제롤, 제롤. 제롤. 예,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3: 사라지는 바람.
1: 그렇지. 오, 이분이 0230님이신데 아들이 부산 사는데 얼른 아무따 밴드 티켓 끊으라고 얘기할게요.
2: 고맙습니다.
3: 네.
2: 오케이. 그러면 699표 남았다. 어, 뭐 하다가 받으셨어요? 네?
3: 친구들하고 같이 끊어서 가라고 할게요.
1: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야, 정말 고맙겠다. 이 엄마, 엄마한테 또.
2: 어머니 혹시 뭐 하시다가 받으신 거예요?
3: 아, 지금 빨래하다가 받았어.
2: 그러면 선물이 뭐가 나올 것이냐? 빨래하다가 나오신 분이 빨래하다가 두부 반모가 나왔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여하튼 한 8만 원 적립됐으니까. 예, 이게 거의 다 드리는 거니까요. 그죠? 네. 예.
2: 자.
1: 자, 갑니다. 한 번 더 돌려요.
2: 돌립니다. 돌립니다. 아, 6번!
1: 야, 정말 드라마 같이
2: 언어가 하나도 안 겹쳤어요.
1: 안 겹쳤네요. 6번. 6번 넘버 6.
2: 이럴 거면 왜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1: 예, 내 말이. 자, 6번. 고기가 생각나는 번호죠. 육전, 육회.
4: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 아깝습니다. 자, 그럼 다른 6번을 한번 또 계속.
1: 네, 또 다른 6번으로 전화 걸게요. 예. Another number six.
2: 아, 여기 노래가 조금 이거 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약간 아, 예, 걱정인데 6번. 아,
1: 이 노래는 유명한 노래죠.
2: 아, 근데 이제 혹시나 요즘 분이 받으신.
1: 아, 어린 친구가 받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2: 나죠.
3: 여보세요.
2: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 그냥 이대로 영원히 내 품에 안겨.
3: 내 사랑 Oh my love to you.
1: 그렇지. 정확히 맞췄어.
2: 아, 심지어 이분은 그냥 이대로부터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1: 아, 그랬어. 아, 팬이네 완전
2: 이분.
1: 아, 엄마 핸드폰 바꿔버리고 혼자 야구하는 아들 데려다주러 가는 길이라고.
2: 아, 아, 어? 어, 뭐라고요?
3: 네? 매일매일 신청했어요.
1: 아, 근데 저, 전화 연결은 처음 된 거야, 그지?
3: 네네.
2: 아, 야구를 하는구나.
1: 아들이 야구예요?
3: 네.
1: 아, 지금 몇 학년인데?
3: 네? 5학년이요.
2: 5학년.
3: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네.
1: 이름이 뭐예요? 어. 프로야구 선수 될 수 있잖아, 나중에.
3: 아, 이승우요.
1: 이승우?
2: 이승우.
3: 네.
1: 오. 이승우 화이팅.
3: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2: 시간이 안 돼 가지고 9만 원.
1: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근래 드물게 9만 원 적립입니다. 와.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인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자, 잠시 후 3, 4부는요. 특선 라이브. 지난 일요일 밤에 12시에 기습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이분들의 출연을 극비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와. 방송국 놈들이 대박. 입이 막 그냥 서로 근질근질해갖고 이걸 나온다나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네. 그냥 입을 참아내려 죽을 뻔했대요. 그냥 새 음원을 내면 반드시 컬트쇼만은 꼭 찾아오는 의리의 아이돌 그룹. 컬트쇼와 사랑으로 또 균디인 제가 너무나 아끼는 그룹. 예, 보이 넥스트 도어가 오고 무려 라이브를 세 곡이나 해줄 예정. 자, 대신 기사가 하나 떴다는데요.
7: 어? 기사가 떴어요?
6: 무슨 기사일까요?
7: 아, 이거 참. 아, 이거. 아, 이거. 기사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으셨네. 아무따 밴드 인지도 없는데 첫 콘서트 도와달라. 야, 야. 간절한 부탁. 아, 부탁해.
6: 부탁해.
7: 아이, 고맙습니다.
6: 예.
7: 아이, 뉴스앤 기자님, 고맙습니다.
6: 예. 예. 아무따 밴드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예. 첫 공연이에요.
7: 예, 인지도 없는데 첫 콘서트. 기자분이 약간, 예. 너희들 약간 이래도 되냐?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 예,
6: 너무 섣불리 공연하는 거 아니냐?
7: 아니면 뭐 내가 얘기한 건데 뭐.
6: 예, 자, 화사의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저희는 3,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7: 바이야
6: 굿바이 바이야 아 바이야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매트리스는 폭신한 잠 누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5: 고릴라 편이다.
4: 고삐 풀린
5: 고릴라.
4: 왜 다 고릴라죠?
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5: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셔 3부의 문을 이해합니다. 자, 이제 곧 본액도를 광고 후에 또 모셔보도록 할 거고요. 네. 리허설을 싹 마치고 다시 대기 중입니다. 자, 컬투쇼 20주년 특집은 화려하게 한 주를 마쳤는데 네. 5월 25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 왜냐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때. 그래서 평일에 반차 월차 내기 힘들었던 분들 그날 컬투쇼에 놀러 오기 편하게

0: 대체 공휴일에 특집을 한 번 더 마련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특집입니까?
1: 네, 추억의 쇼 단원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나 2시부터 4시까지 20년 동안 함께했던 컬투쇼, 컬투쇼랑 특별한 추억이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모십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연 진품 명품에서 뭐 주장원, 뭐 월장원이 월장원. 이런 쇼단원분들, 컬투쇼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랑 뭐 이름이 똑같은 쇼단원 이런 것도 뭐 환영합니다. 김태균, 뭐 최재훈, 강승연 등등 뭐 많이 있겠죠.
0: 예, 그 장사가 진짜 안 된다고 저 파리 날린다. 파리가 사람보다 많아요. 뭐 이렇게 갖고 컬투쇼에 손님을 보내줘서 대박 났던 사장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님 많이 보내드렸어요. 예, 그리고 휴지를 똥 싸는데 휴지 없다 그래갖고 휴지를 몇 번 보내드린 적도 있고.
1: 맞아 맞아.
0: 예 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진짜 추억들 있잖아요. 예. 추억을 막 짜내서 보내도 내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야 그러니까 추억담을 보내주십시오. 자, 대체 공휴일에 5월 25일 월요일에 컬투쇼랑 함께하고 싶은 추억이 있는 쇼단원들 모시겠습니다.
1: 네, 신청하십시오. 자, 문자는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컬투쇼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1088번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그 방청 자리가 조금 비어있대요. 그러니까 시간 남는 우리 백수 여러분들, 평소에 좀 오고 싶었는데 취준생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그냥 오실게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샵 1088번.
1: 자리가 좀 비어있어요?
0: 조금 비어있대요.
1: 우리 아무타 밴드 콘서트랑 비슷하네.
0: 아, 우린 조금 비어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아, 우린 많이 비어있어요. 예.
0: 자, 지금부터 상품 소개하고 우리 광고 듣고 보냇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죠.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여러분의 소중한 똥꼬가 급동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드립니다. 평소에 하세요. 이 박제 맞춰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네,
1: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네,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네,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른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암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꽃배달 전문업체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드립니다.
0: 네,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까지 다 드립니다.
1: 이게 줬다 뺐다 하니까 이게.
0: 예,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자, 다 됐어요. 광고요. Here we go.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0: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듬듬듬듬. 자, 어제 노래가 나왔는데 오늘 바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 라이브. 어제 오후 6시에 이 소년들의 신곡이 음원 사이트에 되고 공개가 됐고요.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다음날 오후 3시 역시 컬투쇼가 사랑하는 우리 보이그룹답게 여기 먼저 찾아줬어요. 바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이 친구들 찾아왔는데 우리는 노크 안 해도 우리는 다 열어줘요. 여기는 이 친구들이 오면
1: 똑똑똑똑똑
0: 두드렸어요.
1: 자, 컬투쇼는 얼마나 좋아. 네, 이 소년들이라면 뭐 문을 열어주다 못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맞이하지요. 자, 보이 넥스도 어서 오십시오.
0: 자, 인사할까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3: 보이 넥스,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입니다.
0: 자, 한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재현이부터 할까요? 네.
4: 안녕하세요. 안녕.
2: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 리더 명재현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이넥스터 성호입니다.
0: 성호.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넥스터 리우입니다.
0: 리우.
7: 안녕하세요. 야니오.
0: 이한이. 이한.
8: 네, 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0: 태산.
9: 오랜만입니다.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 문학입니다.
0: 예스. 아, 보고 싶었어.
9: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8: 얼른 나오고 싶어가지고.
0: 그러니까 이게 니네 온다고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도 공사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8: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0: 네, 그렇지, 좋지, 좋지, 괜찮지.
6: 안장을 깜짝 놀랐어요, 의자에.
0: 의자가 약간 달라졌어.
8: 의자가.
1: 와. 우리 보넥도 온다고 바꾼 거잖아요.
0: 그렇죠.
1: SBS에서 온다고.
0: 보넥도 온다고.
1: 그래.
0: 예, 예. 야. 아무따 밴드 때문은 아니에요.
1: 아니, 알고 있어. 그냥. 우리 보냈도 덕분에 우리가 덕을 본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예. 고마워요.
8: 아닙니다.
0: 세시 저희 컬투쇼 세시 어때요, 느낌이?
8: 아, 되게 삐까 뻔쩍하네요.
10: 맞아요.
8: 예, 이게 굉장히 돈 냄새가 나네요. 예,
0: 사운드도 되게 좋아졌고.
8: 오.
0: 예, 예, 예.
10: 괜히 벽도 뭔가 달라 보여요. 벽은 그러니까요. 안 바꾸신 거죠?
0: 아니, 벽 이쪽 벽은 바꿨어요.
10: 아, 진짜요?
8: 아.
10: 그래서 실제로.
0: 이쪽 벽은 안 바꿨고.
8: 아.
0: 그리고 이제 방청객들이 앉은 의자도 천갈이를 했어요. 천갈이.
8: 야.
7: 아, 제일 중요해.
8: 제일 중요해. 아,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10: 잘한다, 오늘도 잘해. 쉬질 않네요.
0: 예, 예. 우리 차태현 씨랑은 처음 만나나요?
1: 저는 아, 네. 처음이죠.
10: 네, 맞습니다.
8: 아, 팬입니다, 선배님.
1: 고마워요.
8: 나 요즘 정말 이상해.
0: 어? 네가 너...

0: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냐?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2: 가수 선배잖아요. 가수 선배.
1: 아, 맞아요.
2: 어머,
3: 야, 고맙다야.
2: 네 노래인가 봐?
3: 예, 내 노래인데. 야,
1: 러브 스토리.
3: 나도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듣는 거야? 야, 재현이? 야,
2: 뭐 제목이 네. 뭐야 이게?
3: 야, 리더는 러브 다르다.
2: 러브 스토리.
1: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와.
3: 어떻게 그 노래 어떻게 하냐?
2: 그지? 처음 나온 노래.
3: 리더는 다르다. 아, 많은 종류의 노래를 안 해.
2: 그러니까. 야. 여기 나왔을 때가 재현이가 꽤 어렸었을 텐데.
3: 그러네.
4: 그렇죠.
3: 재현이 몇 살?
4: 2003년생입니다.
3: 03년생.
4: 예, 맞습니다.
3: 어, 아이고야.
2: 아이고야.
3: 03년생이면 뭐야. 예. 우리 큰애가 07년이니까.
2: 손한이라는 분이 저희 집 고양이가 보냇도 신곡 인트로 초인종 소리 때문에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면서 경계 태세에 아~ 들어갔네요.
3: 이거 인트로가 약간 그거 있는데.
1: 네, 실제로 어. 많이
3: 띵동 띵동 네, 이거죠.
5: 그 아. 거기서 샘플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샘플링을 했어요.
3: 아, 아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1: 직접 허가를 네. 받았습니다.
2: 어디 뭐 그게 초인종 소리예요?
1: 그 업체 그 도어락
2: 아, 네,
3: 업체. 띵띵띵띵띵.
2: 네. 아, 거기 이거.
3: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 아, 이거. 네. 그래.
5: 실제로 가장 많이
2: 이건데? 우리 집도 이거야.
1: 아, 이거예요?
3: 아,
1: 맞으시죠?
2: 어, 우리 집도 이거야.
3: 네.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4: 네, 두들기라고 하겠습니다.
2: 이것도 특허 뭐 이런 거 저작권이나
1: 네.
2: 뭐 이런 게 있다고요.
1: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3: 아, 우리 장석현 님이 이거 보고 계신가 봐요. 보이는 라디오를 화면에서 냄새가 난다. 혼내가 난다.
2: 혼내가 난다. 일리베이터는 안 났었나 봐, 그지?
3: 아, 그지, 그지, 그지. 내가 난다.
2: 자, 훈훈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태산 씨가 지진 한번 출연할 때 I Feel Good 활동 때도 방송놈들한테 원고 감사하다고 스윗 멘트를 날리고 떠났대요.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방송놈들한테 원고 좋았어요, 그러고 지난 헐리우드 액션으로 컬트쇼를 왔을 때는 끝나고 작가님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감사 인사를 하고 갔다는
3: 태산 씨가.
2: 예, 태산이가.
5: 아, 감사합니다.
4: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2: 원래 이렇게 태산이가 다른 방송
3: 다 그렇게 현장에
5: 아니,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 이제
2: 다
5: 네, 다 인사하고 이제 갑니다.
3: 너무 착하다.
4: 아이 착해.
2: 예, 그렇게 그 매번 해주니까 끝나고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그래, 지금. 오늘 이제 다 같이 진짜 네. 90도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3: 편하다.
2: 괜찮은 청년들이야. 내가 좋아한다니까.
3: 그러니까 아니
5: 저도요.
3: 앨범을 내고. 컬투쇼에 이렇게 매번 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2: 쉽지 않죠. 쉽지 않죠.
3: 너무 참 너무
2: 근데 지금 회사랑은 어떻게 얘기가 돼서 컬투쇼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1: 저희가 정말 항상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저희한테도 루틴이 돼 버려서
2: 아, 그래, 그래.
3: 너무 좋다.
1: 저희도 항상 이제 스케줄표를 보면은 컴백 한 3주 전 2주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희도 이제 컬투쇼 당연히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네.
3: 왜냐면 이게 앨범 나오고 여기서 해보니까 뭐 더 반응이 좋았잖아. 그럼 네. 이게 루틴이 되는 거지.
1: 맞아요.
2: 저도... 남은 때는 왜 그런가요? 여기 방송했는데 우리가.
3: 그러니까 루틴이 다 맞는 건 아니다. 계속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난 계속 할 거야. 여기는 잘된 케이스. 우리는 뭐 잘될 케이스.
2: 잘될 케이스.
3: 오케이.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네.
1: 예.
3: 네.
2: 자, 6월에 보네도의 정규 1집이 나올 예정인데 정규수에서 네. 미리 온 이유가 있죠. 선공개곡 똑똑이가 공개가 똑똑이가 공개됐습니다. 똑똑똑.
3: 어, 사진 나왔어요. 예.
1: 아, 너무 이거 부담스럽다. 아니 이거.
3: 아.
2: 와, 자켓 봐. 와.
3: 리더라 크게 나온 거야?
1: 아니. 아, 매번 다릅니다.
2: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1: 많이 매번 달라요.
3: 아, 그래요?
1: 네. 나오고 네. 곡마다 어울리는 사람이 이렇게.
3: 좋다.
2: 네. 이 노래는 그러면 또 누가 만든 노래입니까? 지아코?
4: 네. 지아코. 되게 유명한
3: 페노메
4: 지코피 님이 이 크레딧에 이를 갈았다. 느껴질 만큼 뭐 페노메코 선배님,
3: 페노메코
4: 지코 형 팝타임 형, 뭐 그다음 릴모시피 선배님 여기 그 크레딧을 보시면 진짜 되게 대단하신 분들.
2: 그러네.
4: 와, 네. 그다음에 재현이, 태산이, 운항이가.
3: 그러니까 다 같이. 그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많은 이거 근데 한번 나오면 이건 이렇게 논아가지면
4: 네
3: 이건 뭐 얼마씩 갔냐 이거
4: 아 뭐 가지려고 낸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3: 야 좋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겠어 노래가 그죠
4: 얼마나 좋습니다 네
2: 어떤 스타일의 곡입니까
5: 어 똑똑똑은 저희가 정규 앨범 내기 전에 약간 저희가 당찬 선전포고를 하는 너희 홈으로 들어가겠다 똑똑똑
2: 이제 열어라
5: 네 되게 공격적인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불청객처럼 이제 불시에 세상 사람들 문 앞에 다가가겠다는 저희 선전

0: 복을 감옥입니다.
1: 문학이 잘생겨졌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일 좋아하는 얘긴데. 야 잘생겼다.
0: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아,
1: 진짜 진심에서 나온 말이야.
3: 그래. 그럼. 잘생겼는데 왜? 어.
1: 아 똑똑똑 뮤직비디오가 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공개됐는데.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뭐 멤버들은 알았어요?
2: 저희는 알았죠.
1: 아, 그래, 그래.
3: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게 네. 갑자기
1: 시공했네 이거 완전.
2: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그 지코 PD님도 그렇고 원래 약간 그 이번 프로모션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불시에.
1: 불시에.
2: 네. 네, 정말 네. 이 노래에 그 저희가 담고 있던 의미처럼 불시에 찾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팬들이 좀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겠어요.
4: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신호탄이기 때문에 와. 이제부터 나올 정규 앨범의 프로모션들이 정말 여러분들 힘드실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
2: 우두두두 쏟아질 거기 때문에
1: 쏟아지는구나 우르르 막
3: 아니 뭐 네. 뭐 저기 왜 힘들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뭐 아니 이 뮤직비디오 댓글에 아이돌 덕질 10년 차인데 이렇게 예고 없던 그룹은 처음이야 내가 노크를 안 했지 언제 문을 부수랬냐 어 근데 너무 좋다 들어와라 그냥 이러면서
1: 들어와 다 이거 들어와 들어와 이거
3: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난립니다 지금
1: 똑똑똑에 뭐 이렇게 포인트가 될 안무는 뭐가 있을까요 안무
5: 어 저희가 일단 전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아우트로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이전 앨범들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1: 어 거기서.
5: 네, 그래서 약간 대놓고 우리 춤춘다를 보여주는 약간 되게 포부랑 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좀 애정이 가는 파트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 좋습니다. 아우트로도.
5: 네. 네.
1: 개인적으로 각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똑똑똑에.
2: 네.
6: 저도 아우트로 제일 좋아합니다.
2: 저희 대부분이 저희 대부분이 그 아우트로의 그 앨범을 쫙 나열하는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어. 약간 저희의 그 역사가.
1: 역사가 담겨 있어서
2: 아주 기세 좋게 나오기 때문에
3: 아니 근데 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끝에 그동안 보이 넥스트 도어의 이 역대 앨범명이 쭉
1: 그러니까.
3: 나와요. 이거 누구 네. 아이디어입니까?
4: 이게 작업실에서 태산 씨랑 운학 씨랑 저랑 셋이 작업을 하다가
1: 나가
4: 운하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아 이런 힙합 노래는 가진 거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너 가진 게 없다.
1: 야. 오
4: 제가
7: 가진 거기,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4: 제가 야 우리 가진 거 우리 앨범 넣자 그럼 우리 가진 거 그것밖에 없잖아.
1: 어, 그렇게 세 분이 아이디어를 하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4: 그래가지고 거구나. 이제 뭐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3: 젊음이 있잖니
1: 잘 넣었어 잘 넣었어
3: 청춘 네. 어. 좋다 야.
4: 네
2: 선배님도 지금 청춘이시지 청춘, 않습니까
5: 청춘 모두가 청춘입니다
3: 50인데?
2: 아 청춘이시죠 아니,
3: 고맙습니다
1: 네. 어 운하기가 처음에 네.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게 싹 들어가게 됐구나
4: 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앨범 이름 쓰자 이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등인 것 같다
3: 너무 좋다 근데
1: 어, 잘했다 운하기가 잘생겨진 이유가 있어
0: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마이크 앞에 가서 후 와 하우 만들었던 거.
3: 네. 야 근데 힙합 하는 친구들이 왜 돈 시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그거보다 훨씬 낫다.
1: 그래.
6: 이거 그렇게 생각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3: 네. 멋있다.
2: 지금 실제로 저희
4: 시계가 없어.
2: 돈 시계가 없어가지고.
4: 네. 그래서 저희는
3: 이거, 이거 멋있는 거 같아. 네. 네. 나중에 들어오면 그걸 바꾸고.
1: 쇼미더 머니 아니고 쇼미더 아 뭐 송이잖아. 송
4: 디스코그래피.
1: 아,
4: 그렇죠. 쇼미더 네, 디스코그래피.
1: 네. 아, 네. 너무 멋있잖아요. 아.
0: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2: 우리 앨범으로 앨범으로 자랑하겠다.
1: 아~ 멋있어. 자, 그러면 똑똑똑을 라이브로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0: 예,
2: 유.
1: 가보입시다.
3: 자,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 보이 넥스트 도어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목격담이 있다면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자, 우리 보넥도 친구들은 중간에 할 수 있으면. 퍼포먼스를 뭘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지금 무대는 비좁지만 그래도
6: 기세와 에너지.
1: 아, 어머, 운동이 잘생기고 봐. 오. 아.
6: Yo, 스냅.
1: 자, 보이넥스도 똑똑똑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6: 예.
5: Yeah, let's go.
1: 왜 이게 나와? 아, 왜 이게 나와?

0: 기세가 그냥.
1: 예.
2: 야 마지막 와. 아우트로가 아주 그냥 기세가 그냥.
3: 멋있다.
2: 야 멋지다 멋져.
3: 멋있어요.
2: 와.
1: 오우.
2: 이 마지막 아우트로의 그 다 같이 합창으로 그 부를 때 카메라를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화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 라이브 영상이 4K로 편집해갖고 예. SBS 너튜브 채널 에라오 채널에 이게 업로드가 됩니다. 예 마지막에 그 기세를 보고 싶다면 에라오 채널로 오. 오셔서 조회수 올려주세요. 야,
3: 무대가 이렇게 여기가 좁잖아요.
2: 네, 그러니까.
3: 근데도
2: 근데 라디오 중에 제일 넓은 무대죠.
3: 그런데도 뭐 야 멋있다. 어떻게 무대를 뭐 이렇게 활용을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배워갑니다. 네.
2: 그럼 아무 땅에서 이렇게 할 거야?
3: 나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 펴가지고 노래랑 맞지 않지만.
2: 와 진짜 노래 기세가 너무 좋네.
3: 좋다. 멋있어.
2: 우리가 왔으니 와. 이제 문 열어.
4: 네. 뭐? 그렇죠.
2: 어? 네. 뜬금없이 그지?
4: 네 맞습니다.
2: 그 가사 너무 좋더라. 뜬금없이 뭐지?
5: 대문화까지.
2: 네 대문화까지 왔다는 거야.
4: 와. 네 맞습니다.
3: 근데 보니또가 똑똑똑하면 열어야지.
2: 열어야지.
3: 안 열 수 없지.
5: 열어주세요.
3: 우연희 씨가 하루 종일 똑똑똑, 비엔디 똑똑똑, 원투쓰리 뭐 흥얼거리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 우연희 씨가
4: 감사하셨고
3: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2: 자 문자 좀 읽어줄까요? 리우가 하나 읽어볼까요?
6: 네 김수진님께서 저희 집 치와와는 똑똑똑 소리에 짖고 난리 났습니다. 반려동물이 반응하는 노래 얼마나 잘 될지 감도 안 와요.
2: 치와와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었네요.
3: 치와와
2: 좋아하고 왜 놀래? 운항이 왜 놀래?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잘하네.
4: 감기 걸린 거 감기 걸린 치와와네요.
2: 자 은하이가 얘기 나온 김에 문자 하나 읽을까요?
7: 네 4847 님 40대인데 보내도 덕질해요. GOD 이후로 아이돌 덕질 처음이에요.
2: 우와
4: 우와 참고로 4847
7: 참고로 혼자 하기 민망해서 10살 딸에게 덕질하라고 꼬시는 중이에요. 너무 좋지, 너무 좋습니다.
2: 그러니까 G.O.D하고 보넥도하고 사이에 텀이 너무 많은데
4: 세대를 가로지르는.
2: 예.
4: 감사합니다.
3: 어머 2호 하나 하나님이 산이 어릴 때 그 연꽃 어린이집 다니셨어요? 연꽃 어린이집 다닐 때 담임이.
2: 어머 태산이?
3: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산이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아이돌로 폭풍 성장한 산이 매번 뿌듯한 마음으로 응원한답니다.
2: 어린이집 선생님.
8: 저 연꽃 어린이집을 안 다녔는데.
2: 선생님 어머나, 아니랍니다.
8: 어머나.
2: 선생님 왜 그러세요?
3: 선생님 혹시 착각했나?
2: 선생님.
3: 아이디도 막 태산 러버였는데.
2: 그러면 어디 어린이집 다녔어요?
8: 저는 마리아 어린이집 다녔어요.
3: 그게 기억난다고?
2: 많이 다른데요. 연꽃 어린이집이랑.

0: 아리아라는 느낌이
1: 그렇죠. 또 예명이라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 동민이 형이거든요.
2: 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3: 그럴 설마. 예.
0: 2511님 아깝다. 아니랍니다.
3: 착각이 착각이신 건가 봐요.
1: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 맞아.
4: 아, 아니면 이 선생님이 연꽃에서 또 마리아로 또 옮겨서 일을 하셨을 수도 있죠.
2: 아 오늘부터 연꽃 어린이집 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5: 그런 걸로.
2: 감사합니다.
0: 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희는 4부로 먼저 넘어가 있겠습니다. 4부로 함께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제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뿜샤칼라,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접시까지 먹는 나라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프리카 동쪽 에티오피아에서는 접시 대신에 인제라라는 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통빵인 인제라는 커다랗고 얇게 펼쳐진 납작한 모양으로 음식을 싸먹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음식을 올려놓는 접시의 역할까지 하는데요. 손으로 인제라를 찢어서 음식을 집어먹고 음식이 스며든 인제라까지 마지막에 먹기 때문에 따로 설거지할 게 없는 거죠. 과거 물과 식기가 귀했던 에티오피아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접시를 만들게 된 건데요. 환경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색적인 식사 문화인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투쇼 버넥토와 함께 긴급 라이브 3회 물려옵니다. 예.
1: 거의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 문자가 좀 온대요.
2: 그게 나이가 느껴지나? 문자에서?
1: 약간 그런가 봐요. 예, 왜냐면 예. 박수경님이 보넥토 친구들 잔망지고 귀엽다고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2: 아, 학생들이란 말에서 약간 연세가 느껴지네요. 예. 천선미 씨.
3: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크크크 귀엽다 귀여워. 아.
2: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분은 안 젊으신가 보네요.
1: 우리 신곡 똑똑똑과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2: 자, 이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질문 읽고 답해볼까요?
4: 네.
2: 자, 누가 해볼까요 먼저? 성호가?
4: 네. 러버님께서 똑똑똑 컨셉이랑 가장 찰떡이라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그 이유는요? 라고 주셨습니다.
2: 가장 찰떡이라고 느끼는
4: 컨셉?
2: 아, 찰떡인데 뭐.
5: 누굴까요?
4: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똑똑똑 자체가 저희 보이넥스도 모두가
2: 찰떡이야.
4: 이, 네,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딱 봤더니 다 맞아요.
6: 저는 성호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태산이는 성호라고 생각하고.
4: 네,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오 이러시긴 했는데
5: 누구예요?
4: 저는 어디예요? 저도 당당하게 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2: 오 좋아요.
6: 기세야.
7: 예.
6: 기세야.
7: 예 예. 오.
2: 그럼 다음 문자도 누가 읽어주세요.
7: 아, 네. 공주님님이 네. 똑똑똑 노래 연습 때나 춤 연습 때 웃겼던 에피소드 하나만 풀어주세요. 와.
2: 노래 연습 때, 춤 연습 때.
6: 일단 저희가 이거를 어제도 다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춤추면서 라이브 연습을 하는데 이제 한 번 추고 나면은 다들 기절 상태가 돼 있어요.
2: 아, 춤이 네. 어려워?
6: 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4: 맞아요.
6: 근데 그래야 좀 멋있는 곡이라 생각해서 맞아 도끼랑 악에 맞춰서 약간 한번 해보려고요.
2: 그러니까
6: 저 첫 정규니까 성공의 곡이니까
1: 아직 네. 첫 무대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럼?
7: 네네네 네,
4: 아직 무대는 네. 한 번도 공개 안 되었습니다.
8: 황금이 첫 무대였습니다.
1: 네.
4: 그렇죠.
2: 아, 그래서 안무 동작 일부러 안 했구나.
8: 네.
2: 아,
8: 네. 아. 저도 6시에 공개되거든요.
4: 맞아요.
2: 아, 그래.
1: 많이 보여 주면 또 안 돼.
4: 저희가 그리고 이번 똑똑똑이 저 퍼포먼스가 저희끼리 좀 자신 있다.
8: 이거 됐는데?
1: 너무 궁금해. 네.
4: 아, 우리 너무 멋있다. 했던
1: 네. 오늘 6시에 공개됩니까?
7: 예. 네. 퍼포먼스 비디오 네. 많이 봐 주십시오.
2: 자, 라이브 한 곡을 더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1: 헐리우드 액션.
2: 5집 타이틀곡 헐리우드 액션을 준비했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자,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은 또 이 무대 보면서 궁금한 점들, 또 목격담들, 후기, 와 노래 어때요? 아, 이런 것들 쭉쭉 채워주셔야지 저기 풍성하게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놀지만 말고 좀 방송에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멋진 노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선물을 해주세요? 문자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2: 자, 보넥토 예, 노래입니다. 헐리우드 액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7: 예! 예스 yeah. 이 세이 넘버 6 ready yeah.

0: 신다는구나 아주. 아하, 리우의 안경은 너무 작았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선글라스를 바깥 끼자고 내 건 쟤한테 너무 크고. 야, 야, 이 노래도 또 뭐 들을 때마다 신나. 처음에 왔었을 때도 완전 너무 좋았었어요.
1: 뭐 많이 보내주셔. 지금 뭐 박예린 씨가 기럭지가 시원시원하니 보기 좋다고 그러고, 어 우리 서수진 씨는 김호나 이러면서.
0: 어 가사를 틀렸어요?
2: 저
3: 가사 틀렸어요?
2: 틀렸어. 신나가지고 틀렸나? 문학에는 자주 그럽니다.
0: 아 그래?
3: 저 좀 흥분하면
2: 연습실에서 막 액션 맨날 이래요.
3: 아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또 저희가 오랜만에 라디오라서 조금 긴장했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네. 사실 뭐,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
0: 뭐, 그래 전혀
4: 틀려도 진짜... 뭐 본인들이 그냥 바꿔서
0: 그래 우리 잘 몰라.
4: 아 9736님은 차태현 씨 오늘 학부모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티가 납니까?
0: 우리 약간 아빠. 우리 약간 참관 수업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예예. 예.
4: 나는 아까 우리 저기 우리 보냈도 친구들이 어. 저 옛날에 드라마 전우치라는 거 있었거든요.
0: 어 전우치라는 드라마.
4: 전우치 얘기를 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 아.
3: 오도일이 감지. 오도일이 감지.
4: 나 옛날에 그거 드라마 할 때 초딩 애들이 저만 보면
0: 그거 해달라고.
4: 그거 해달라고 막 지나가다가 그럼 제가 오도일이 간지 하면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장풍사도
0: 여섯 명한테 해줘 지금.
4: 오도일이 간지. 난 이 친구들이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0: 그런 거잖아. 거지. 그런 거지.
2: 딱 저희가 그 나이 때였어.
4: 야, 내가 진짜 그 드라마를 잘했다고 생각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0: 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4: 야, 진짜 야. 너무 웃긴다.
0: 어, 방금 라이브로 들은 할리우드 액션이 작년 10월 20일에 나왔던 보이 넥스트 미니 5집 디액션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4: 진짜 올 때마다 아, 이게 나올 때마다 해 주시네.
0: 그럼 그럼요.
4: 네.
0: 디액션은 발매 당일에만 앨범이 636,002장이 팔렸어요.
4: 난리 났어.
0: 이 앨범은 무려 미국 빌보드 차트 6개 부문에 올랐고요. 야. 또 할리우드 액션은 쇼챔, 뮤뱅, 인기가요, 음악방송 1위 3관왕을 차지하고요. 오. 자, SBS

0: 네, 인기가
1: 1위. 자, 어떻게 합니다. 축하합니다. 결과 발표합니다.
0: 과연 이번 주 1위는
1: 엔믹스 보이 넥스트 도어. 대망 1위는 보이 넥스트 도어.
2: 헐리우드 액션.
3: 일단 저희 사랑 주신 원더우먼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 감사하고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 그리고 헤메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열심히 해요. 사실 저희가 어제 원더워 생일이었는데 상을 못 안겨드려 살짝 아쉬웠거든요. 근데
5: 맞아,
4: 오늘 이렇게 덕분에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그리고 보고 계신 원더우먼들 정말 감사합니다.
6: 한 주의 마무리를 이렇게 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요즘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책임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원더우먼한테 좋은 것만 들려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는 가수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8: 인사드릴게요. 형 어때요? 저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 아니 뭐 우리 숙소나 어디서 이렇게 저런 거 돌려보는 친구들 있어요?
4: 아 가끔씩 네. 돌려봐요 회사에서.
9: 그럼 저거는 너무 기쁜 거죠.
10: 컴백 전에 한 번씩 보고.
9: 그럼
8: 또 이렇게
10: 다 돌려봐요. 진짜.
8: 열의를 다지고 또 네. 다시 또 나오고
11: 네. 기운을 좀 받으려고.
10: 보자.
9: 수상 소감을 쭉 아무도 이렇게 다 이게 다 안 빼먹고 이렇게 다 하시네 그죠? 나는 이게 네,
8: 되면... 이것도 소감도 연습하나?
4: 솔직히 좀 하고 올라가요.
9: 아.
4: 아니, 저는 진짜 혹시나 돼, 아 진짜 혹시나 감사하게 1등을 할 때 근데 이제 또 너무 버벅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9: 근데 맞아요. 지금 요번 이 영상에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10: 네네.
9: 이 여섯 분이 다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8: 이게 그래, 생방 시간 때문에
9: 정해줘요?
4: 그러면
10: 포함되죠.
4: 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라이브를 켜서거나
8: 아, 더
4: 팬 하고. 팬분들한테 따로 포스팅을 네. 하고 싶고
10: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데뷔 초 때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음악 방송에서 상을 받거나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말씀드려야 될 분들을 다 못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8: 좋아.
10: 저희가 네.
8: 그럼 연습합시다 지금.
10: 아,
8: 오늘 6시에 네. 공개되지만
10: 네네.
8: 그냥 미리 연습하는 걸로 SBS 인기가 1위를 차지했어요.
9: 어차피 할 거잖아.
8: 네, 어차피 할 거니까.
9: 어차피 루틴이잖아.
10: 아,
9: 여기 나오면 뭐 다 하던데.
10: 근데 루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4: 아니야
8: 된다니까. 이제 말을
10: 감사하죠.
8: 말이 시가 되는 거야.
10: 너무 감사합니다.
9: 보냈도는 될 거야. 걱정하지
10: 네, 너무 감사합니다.
8: 자, 자 트레몰로 준비해 주시고요.
10: 네.
8: 자 SBS 인기가요. 정말 라인업이 굉장히 아주 치열한데요. 오늘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요 시장에서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한 가수는요 바로 보이 넥스트 도어. 자, 보이 넥스트 도어 정말 음원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1위를 바로. 차지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자, 소감 듣겠습니다.
7: 네. 현실 반영 울어줘야 돼요. 제가, 아, 너가 얘기해. 네. 저 이번에 앨범을 준비해주신 친구 PD 너무 감사하고요. 해주세요.
12: 야, 이 또 뭐하다, 야. 이렇게. 똑똑똑으로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컬투쇼에서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7: 컬투쇼가
12: 아 못하겠다 나도야. 아, 너가 해.
4: 은학씨가 똑똑똑으로 삼행시 한답니다.
8: 어. 아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니네 연습하고 올라가는 거 맞구나.
7: 아니 똑 똑바로 말하겠습니다. 똑 똑부러지게 말하겠습니다.
13: 똑
7: 똑 저희 1등 하겠습니다.
13: 오! 오!
8: 아 좋다 좋다. 아 잘했어 됐어.
10: 예 예.
8: 잘했어.
10: 잘했어.
7: 네. 정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로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앨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네.
8: 그래.
7: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10: 많이 사랑해주세요.
7: 이번 앨범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 가장 큰 도움 주신 건 항상 영감 주시는 원더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맞습니다.
7: 와. 앞으로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아니 저 딴 방송국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SBS 인기가 1위라면 컬투쇼 네. 한번 언급해 주면 안 돼요?
7: 알겠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러면은 오늘부터 예. SBS 인기가요 할 때까지 매일 틀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셨어요?
8: 아, 그렇게 해야죠 뭐. 뭐 알아서 하겠죠 뭐.
10: 오!
8: 뭐 알아서 하겠죠.
9: 틀면 되지 뭐.
10: 진짜 튼다.

0: 방송 놀이공원
1: 계속 트신대요. 예, 예, 뭐. 1등 하면 하겠습니다. 오.
2: 바로 컬트쇼 감사합니다.
0: 아, 1등을 금방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상관없어요. 어,
3: 거봐요. 우리 신솔미 씨가 미래에서 왔다고 자기가 미래에서 왔대요. 보넥도 이번 정규 앨범으로 5관왕 달성했답니다.
4: 제발! 제발! 정말.
0: 아, 미래에서 오신 분들 듣고 계시는구나. 아,
1: 네. 제발.
0: 예, 신솔미 씨가 그랬구나. 자, 이제 컬트쇼에서 최초로 라이브 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지금 어?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또?
4: I love you, baby.
1: 네, 저희 데뷔 앨범 후에 트리플 타이곡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세레나데라는 곡을
0: 세레나데.
1: 네.
0: 야, 이거 컬트쇼에서는 처음 라이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5: 네, 맞습니다.
0: 와.
5: 지금까지 지 앞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곡 중에 제일 기대를 하시는 거 같아요.
1: 와. 안 돼. 솔직히.
2: 아, 형 말해 말해. 형 말해.
5: 똑똑똑 기대해 주셔야 돼요.
2: 아, 맞아요.
0: 예, 예.
2: 아니다. 똑똑똑 기대해 주세요.
0: 자, 지금 아니, 네. 이한 씨만 말을 아까 안 했다고 소감을 한마디
1: 아, 소감 해주세요.
6: 우승 소감이요?
1: 우승이요?
5: 운동 선수
1: 1위 소감.
0: 아, 무슨 경기 중이세요? 우승했어요?
1: 대회? 네, 그렇죠.
5: 우승 소감이야.
6: 아니, 1위, 그래도... 1위 만약에 저희 진짜 정규 앨범 5관왕 이게 상 받게 되면은 저 눈물 셀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1: 좋다.
3: 기대해 우리 이한 씨가 이한이는 우리 이제 T인가 봐. 약간
6: 요새 좀 T로 바뀐 것 같긴 해요.
5: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 ENFP입니다. 절대 F가 안 바뀌었어요. 완전 F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레나데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3: 아니 오늘 이 방청객 오신 분들은 너무 신나.
0: 그럼 완전 신나지. 네. 이건 완전 개탄 거지 진짜로.
3: 우리 그 보넥도 친구분들이 라이브도 라이브지만 무대 매너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0: 그러니까
3: 오, 뭐 관객분들이 너무 신나하시니까 좋습니다 아주.
0: 자, 그러니까요
3: 이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보고 지금. 계시거든요.
0: 네. 자, 보이넥스트도 영원하라. 자, 보이넥스트의 세레나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7: 야 컬트쇼! 내가 너 좋다고 하면 어떡할래?

0: 좋지.
1: 너무 좋아요.
0: 그지. 노래가 다 좋아. 아니 이 얘네 노래는 다 좋다니까. 야, 뭘 다 좋아 노래가?
1: 아니 진짜로 오늘 방청객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0: 근데 아니,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돈 내고 가야 돼요. 야,
1: 아 우리 진짜 보냈던 친구들이 너무 이 무대면 너무 좋고.
0: 너무 좋죠 무대 노래가.
1: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0: 자 김하정 씨.
1: 아, 또 미래에서 오셨습니다.
0: 아, 또 아 여기
1: 네, 오늘 미래에서 많이 오시네. 네. 자 오늘 세레나데 이 노래 다시 음원 차트 순위에 올라옵니다.
2: 역주행.
0: 김하정 씨 아까 그 분하고 또 신솔미 씨 미래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컬투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타 밴드는 매진이 되나요? 아,
3: 네.
1: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미래 광고가 잘 붙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아, 광고 네. 많이 붙어요.
1: 네, 광고가 많이 붙는답니다.
0: 아유, 네. 아, 그냥 감사하네.
1: 네, 네.
0: SBS가 좋을 거예요.
1: 자, 저희 콘서트도 광고가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0: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7: 레노.
9: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10: 아, 뭐 보이 넥스트도만 나오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제 또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자, 어떤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 잘 했어요. 약간 긴장됐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었거든요.
11: 너무 재밌었어요.
10: 예, 너무 재밌었고 뭐 한마디 하세요. 자생긴호하기.
11: 아, 감사합니다. 아, 제 토크가 이 라디오 나와서 선배님 뵙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이 라디오라서 생방송을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긴장을 좀 했는데 이렇게 잘 반응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0: 감사드립니다. 똑똑똑 많이 들어주세요.
1: 너 이제 6시에 공개되잖아요. 한마디 하셔야지.
2: 아, 네. 저희 보이넥스도어가 오늘 처음으로 6시에 그 똑똑똑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공개를 합니다.
3: 그 빡센.
2: 개인적으로는 데뷔 후로 봤던 영상 중에 제일 마음에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멋있게 나와서 좀 이렇게 많이 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그 보이넥스도어 이렇게 너튜브에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4: 그럼요.
2: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멤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DJ 우리 차태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아무따 공연 대박 나세요.
3: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보이넥스도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1: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놈들 수고했고요. 나도 수고했어 오늘 나도.
5: 고생하셨습니다.
4: 좋습니다.
1: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6: (웃음)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헤드피아.
8: 선거 홍보물 역시 삼원헤드피아.
7: 국민인쇄

0: 하나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제송의 황제!

너랑 나는 피는 안 섞여서도 가족 아니니. 한번 패밀리는 영원한 패밀리. 맨날 2시간씩 이렇게 수다 떨면 이건 뭐 거진 가족이야, 가족.

30년간 하루 종일 청취자들과 소통해온 파워 FM. 그동안 수많은 DJ들이 청취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가족이죠?

0: 오늘은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역대 DJ도 청취자도 다 같이 모여서 추억도 나누고 파워 FM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잘 되라고 힘차게 응원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 빵댕이들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어서 냉큼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1: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10월 10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솔리드 나만의 친구 듣고 오셨고요. 하룻밤 사이에 뭐 별일들 없으셨죠? 오늘도 즐겁게 잭잭잭 하려고 황제파워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0: 네, 현재 생방 보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경축스러운 날, 이 한 주간에 여기 몸을 담을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벌써 파워 FM이 30주년이 되어서 이제 패밀리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파워 FM 30주년 이 여정에 저도 한 세 숟가락 정도는 네, 이제 얹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네. 자, 김호정님께서 빵디랑 빵댕이는 영원한 패밀리. 압녀. 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끈적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끈적하고 네, 찐득거릴 정도로. 네. 아니, 그리고 어제 굉장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만식 배우님 있으시잖아요. 영화배우. 정만식 배우님께서 아내분과 우리 황제파워를 굉장히 자주 듣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왜 자기께 소개가 안 되냐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 주셨어요. 그만큼 황제파워에는 문자가 뽑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요청을 드린 게 정만식입니다. 배우 정만식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혹시나 우리 제작진들 전 배우 정만식입니다 라고 온 문자는 우리 배우분이니까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소개도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이 빵디 오늘 사무실의 직원들이 거의 외근 가서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간만에 빵댕이 좀 흔들어야겠어요.
2: 좋았어!
0: 좋습니다. 이런 자세 아주 좋죠. 이게 이제 패밀리의 자세죠. 은하님. 우리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이치 브레이크 댄스 쳐버리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스다. 어쨌든 30주년에 함께해 주시려고 들어와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빵댕이들에게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제파워는 파워 FM 30주년 스페셜 패밀리 위크로 진행이 되고요. 쭈디 국주 이국주 귀염둥이 이국주. 자, 이국주 씨가 2부에 이제 출연을 하실 겁니다. 이국주 씨가 진행을 했던 SBS 파워 FM의 프로그램 이름은 뭘까요? 1번 이국주의 정치쇼, 2번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이거 어려운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분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와가지고 밖에서 저한테 눈인사를 하고 갔는데 벌써 뒷목이 경직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그리고 성함도 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저 돈 들잖아요. 살짝 성함도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출첵 때 성함도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까고.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0: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4: 르노.
5: 와, 건강한 데 맛있네.
6: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on the tower.
1: 오늘도 황해방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고요. 감독님은 목소리에 에코 조금만 넣어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일리 빌려온 고양이로 출첵 출발.
2: 여러분도 행복.

0: 자, 조영찬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변태점님. 아, 실제 성함이십니까? 변태점님.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김도현님, 그리고 김현아님 어서 오시고요. 박종길님까지 입장.
1: 좋았어!
0: 아, 그리고 지금 문자창에 정만식 배우님을 사칭하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러면 그 형님이 또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만식 배우님만 그 인증샷, 얼굴 인증샷까지 좀 있으면 그때 그 얘기까지 오고 갔거든요. 얼굴 인증샷까지 좀 보내주시고. 김수진님, 벌써 이름이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식입니다. 죄송하, 문자 좀 읽어줘. 지금 이름이 김수진으로 찍히거든요. 가짜 문자 안 됩니다.

자, 정만식 삼행시로 전무한씨님이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정, 정말, 만, 많이 김치전 먹고 식, 식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정만식 가짜 문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배우 정만식님은 그때 어제 통화하셨죠? 인증샷이라도 찍어 보내야 하니? 네, 찍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만식만 지금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 곡입니다. FX Four Words.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는 파워 FM 30주년 스페셜 패밀리 위크로 진행이 되고요. 쭈디 이국주 씨가 2부에 출연을 하시는데 이국주 씨가 진행했던 SBS 파워 FM의 프로그램 이름은 뭘까요? 1번 이국주의 정치쇼, 2번 이국주의 영 스트리트.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은환님, 이시아님, 미명희님, 조규현님 어서 오시고요. 김우정님, 김소환님, 아 오늘 뭐 특이한 이름들 많이 오네요. 우리 소환님도 소환됐습니다.

0: 보라색이 핫하다고 보라색만 입었구만요. 후안꼬르다가 아주 귀엽게 입었네요.
1: 좋았어!
0: 핫한 색깔인지도 일단 몰랐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팥색, 잡귀를 물리치는 팥색으로 입었습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비. 0697님 아니 지금 게시판 상태가 온 세상이 정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만식 형님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루? 자 각종 셀럽들이 또 문자를 보내고 계시네요. 자 홍정철님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미국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점점점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 문자를 굉장히 잘 보내시고요. Hello 트럼프. 자 6680님 정만식 배우 동생 전천식입니다. 방송을 빌어 형한테 한마디 할게요. 만식이 형 우리 막내 백식이가 배고프대. 정만식 씨가 동생이 천식이 또 막내가 백식이 백천만이네요. 그럼 백천만 형제 네 너무 반갑고요. 6680님 네 즐거운 문자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뭐 하나 사건 터지면 쌓아올리는 건 여러분 진짜 1등이에요.

0: 안녕하세요.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식사는 자셨는지요? 건강하세요. 자, 프레디 머큐리 이분 이름 한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 사랑해요.
0: 윤세환이.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음식입니다. 아, 그렇다고요. 아, 이게 사형제입니까? 백, 천, 만, 억까지 있으시네요. 네, 이름 자체가 지금 경섭님으로 왔는데. 자, 김춘영님, 지나가던 NPC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윤범상님, 정만식 아니고 전만삭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도 김치전은 먹을 수 있지요? 자, 만삭, 콩그레츄레이션. 만삭 이어도 김치전은 출첵 마지막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입덧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김치전을 드려버릴게요. 김혜민님,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최준영님, 준영님

자, 여기까지 박예솔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박예솔님께는 부추미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예솔님 축하드리고요. 김치전 맛있게 드세요. 그 와중에 견인수님께서 정만식 배우 친구 정만두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하여간 누가 그냥 우리 입방 하나 문자창에 오르내리기만 하면은, 네, 예전에 또 우리 추성훈 씨를 많이 또 사랑이와 야누시오를 또 삼행시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정만식 씨군요. 황세영님 안녕하세요. 비욘세입니다. 김치말이 국수가 너무 당기네요. 네,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숨어 계셨지?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진짜 종종 있기는 한데. 네, 감사합니다. 그중에 진짜 리얼한 셀럽은 이수지 씨밖에 없었다. 네. 자, 이제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주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 뭐냐? 1번 이국주의 정치쇼, 2번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정답은 2번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잘 들었고요. 그녀의 파워풀한 진행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자, 2부에는 이제 쭈디 국주 씨가 오십니다. 저한테는 이제 코미디언 선배님이면서 동생인 그런 관계죠. 우리 또 근데 연애 때와 다름없이 국주 이행시 보내주시고요. 보니까 코미디언들이 나왔을 때는 약간 격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다. 네, 좀 세게 보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2번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뽑았습니다. 4149님, 5131님, 2599님, 이대웅님, 김정구님 축하드립니다. 자, 국주 이행시로 저희가 환영 인사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끝곡 블랙아이드피스의 My Homes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유.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클래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0: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라디오 DJ가 된다는 건 제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 잘 그리던 여학생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주로 결국 코미디언의 길을 걷게 됐지만 마음 한켠에 DJ의 꿈이 있었어요. 흥 많고 춤 잘 추고 사람 좋아하고 수다 좋아하던 저에게 DJ가 정말 딱이었어요. 그렇게 SS 파워 FM의 이국주의 영 스트리트에서 여러분을 만났죠. 오늘 파워 FM 30주년을 맞아 다시 이 자리에 왔네요. 언제 와도 좋은 이 자리. 오늘은 저의 M본부 후배이자 오빠인 팡디. 그리고 팡디만큼 아이디어 넘치고 웃긴다는 팡댕이들과 함께 라디오 즐겁게 해볼게요. 다시 만나 반가워요. 파워 FM. 처음인데 잘 부탁해요. 황제 파워. 자, 2부 첫 곡은요.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0: 그냥 왔어요? 아 네. 자, 파워 30 패밀리 위크, 파워 FM 3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네? 파워 FM을 빛내줬던 DJ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는 아, 이거 뭐 바로 앞에서 면전에 네. 대고 들었어요. 해주세요, 오프닝을. 네. 이국주의 영 스트리트를 함께했던 쭈디 이국주 씨 함께합니다.
1: 렛츠고 렛츠고. 내가 돌아왔다. 이 시간은 좀 어색하네요.
0: 어딜 가시는 거예요? 레츠고를 왜 두 번씩 가시는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약간 두 번 안 하면 좀 성의 없어 보이고.
0: 아 근데 오랜만에 그 국주 씨도 진짜 실제로도 네. 저희가 샵에서 보고
1: 네네.
0: 그럼 오랜만이잖아요.
1: 왜냐면은 코빅이 없어지고
0: 맞아요,
1: 사실
0: 맞아요.
1: 개그맨들끼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0: 네네.
1: 샵에서 황재성 씨가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제가 인사를 했죠.
0: 아주 그 추잡스러운 자세로 있을 때 이국주 씨가 네. 오셔가지고
1: 맞아요.
0: 오빠 하고 위에서
1: 맞아요.
0: CCTV처럼 내려봐가지고 깜짝 놀랐죠.
1: 그 턱 쪽에서 봐가지고 정말 서로 좀 힘들었다.
0: 턱 쪽이면 거의 제 알몸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턱을 정면에서
1: 아,
0: 보셨으면
1: 그쵸.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아 진짜 너무 반갑고
1: 일로 만난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0: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제 채널에서
1: 네.
0: 국주 씨 채널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고 있어서
1: 알죠. 제가 황재성 씨 너튜브 되게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0: 아 예 맞아요 맞아요.
1: 전 다 보고 있어요.
0: 행보가 너무 좋다고.
1: 어 나 너무 좋다고.
0: 우리 사이 너무 좋네요.
1: 약간
0: 네.
1: 아, 1년차 선후배 사이가 되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0: 네.
1: 그랬었지 우리도.
0: 네.
2: 좋았어.
1: 아
0: 저는 이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네.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자 네. 일단 인사부터 하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몇 썰도 좀 풀도록 하죠. 일단 우리 청취자들 이름 알죠?
1: 네네네 황댕이 분들
0: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황댕이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국주 영 스트레이트 제가 4년 정도 DJ를 했었고
0: 네.
1: 되게 오랜만에 친정 온 느낌이어가지고
0: 네네.
1: 사실 아까 수다 떠느라고 좀 사고를 몇 개 쳤어요.
0: 네.
1: 들어와가지고 막
0: 갑자기 그
1: 버튼 막 누르고
0: 제작진한테 얘기한 오락실처럼 이거 빨간 버튼이라고 막 눌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고가 나갈 뻔 했는데 국장님도 내려와서 아유
1: 네네네.
0: 우리 국주 왔다고 이렇게
1: 네.
0: 축하해주고 어깨 쓰다듬어 주고 했는데 오자마자 사고 칠 뻔했죠.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자마자 막 촬영을 뭘 많이 하시니까
0: 네.
1: 제가 준비할 대본을 읽을 시간이 좀 없었어요.
0: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제 파워
1: 네.
0: 자체가
1: 네.

0: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시그널 몇 년 만에 해보시는 거죠?
1: 저 오프닝? 거의 7년 만이죠.
0: 그래요.
1: 왜냐면은 제가 1900 아니 저기 2000
0: 1900이면은 저 네가 몇 살이죠 지금?
1: 잠깐만요.
0: 나보다 아니, 누나예요?
1: 제가 5년도 했지? 2018년 12월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고 나서는 안 했으니까 네. 거의 7년 정도 됐죠.
0: 아 근데 오프닝 DJ들이 이제 좀 특별한 게 자기만의 오프닝이 있잖아요. 네, 자기 맞아요. 프로그램만의. 그거 네. 할 때는 기분이 좀 어땠어요? 방금 해보니까.
1: 아 이거는 진짜 오래돼도 제가 이렇게 버릇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스트리트를 네. 발음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네. 아, 차라리 재밌게 하자 해가지고 네. 첫날부터 영스트리트 이렇게 갔던 거예요.
0: 아 그래서 띄어쓰기 했구나.
1: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영스트리트는 약간 발음이 처음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내가 이 영어 발음을 영스트리트로 네. 되게 멋있게 못할 것 같은 거야.
0: 아 정확하게 네. 이국주 씨가 2015년 1월 5일부터
1: 제 생일이었어요.
0: 예, 2018년 네. 10월 21일까지 하셨습니다.
1: 내가 조금 더 길게 생각하고 있었네. 12월까지 그, 한 줄 알았어.
0: 그때 청취자들 이름 뭐였죠?
1: 어? 저희는 없었어요. 어? 아 우리 그 아 잠깐만 국화보
0: 국밥?
1: 국화보 있었는데
0: 국화?
1: 뭐였지? 우리 그때 국수. 그렇게 청취자 이름까지는 맞게 네. 유난 떨던 시대가 아니었어.
0: 오, 아닌데
1: 그런 거 없었어. 봐봐 봐봐 작가님 텐데? 없었다잖아.
0: 아 없었어요?
1: 팬클럽이라고 해가지고
0: 뭐
1: 국화 꽃핀 어쩌고 이렇게 팀은 있었는데
0: 아 DJ 팀만 있었어요?
1: 그냥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했지.
0: 야 굉장히 조상이네. 불어보니까 DJ도 그럼요, 조상이고
1: 그럼요.
0: 지금 실제 공채도 저보다 한 기수 위고.
1: 그렇죠. 제가 지금 올해 20주년이고 네. SBS 파워 FM 라디오가 지금 30주년이잖아요.
0: 네.
1: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뭔가 저도 특별한 20주년인데 내가 DJ를 했었는데 30주년에 초대를 받았다? 이것도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0: 역사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죠.
1: 네, 솔직히 작년이었거나 내년이었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0: 다행히 올해 불렀죠.
1: 예,
0: 왜 작년 내년이면 안 왔어요?
1: 왜냐면 19년 차 제가 21년 차는 조금 의미가 없잖아요.
0: 아 기념이
1: 그렇죠.
0: 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제작진이
1: 네.
0: 영스트리트 제작진 맞아요. 그대로 갖고 온 거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배피디님하고 우리
0: 임팔라 피디입니다. 임팔라
1: 이름 또 임팔라. 별명이 있어요 또 여기?
0: 에, 있습니다.
1: 와 우리 때는 피디님한테 별명 같은 거 못 붙였어.
0: 왜냐면 처음 봤는데 사람이 네. 매가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1: 지금도요.
0: 네. 와 여전하구나.
1: 밥을 주면 근데 기운이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뭘 먹어요. 힘을 내려고.
1: 진짜 내가 많이 먹을 거 생각하잖아. 근데 밥을 안 주잖아. 진짜 힘이
0: 근데
1: 없어.
0: 덜 드시지는 않잖아요.
1: 먹긴 먹는데
0: 제가
1: 호빙
0: 할 때 아니 그 배달 기사님 세 분이 한 회의실로 들어가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그 국주 씨네 회의 팀이었어요.
1: 근데
0: 그러니까 다른 중국집에서 기사님 한 분 오시고 그다음 뭐 볶음밥집에서 한 분 오시고
1: 봐봐요. 네. 그 중국집 네. 코빅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아세요? 그 제가 매주 시키던 그 집이 없었어요.
0: 대주주.
1: 저였어요.
0: 지금 없어졌던 소식도 몰랐어요.
1: 삼겹살집도 없어졌어요. 그 냉삼집도.
0: 대주주였군요.
1: 와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아 진짜 이 국주 씨가 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지금
1: 많은 게 없어졌어요. 지금.
0: 왔다.
1: 왜요?
0: 박소연님 국주꽃 향기였어요.
1: 그치. 아 이게 팬클럽처럼 국주를 사랑하는 쭈디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팬클럽 이름이었고 모든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은 아니었어요.
0: 그래도 이건 기억하셨어야죠.
1: 국주꽃 향기였구나. 나는 국화꽃으로.
0: 네. 방금 쿨해지셨네.
1: 네?
0: 아 국주꽃 향기.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물어봤냐면은 아니 왜 물어봤냐면
1: 왜 작가님도 몰랐어. 우리 그때 그 시절인데
0: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국주 씨의 이 국주꽃 향기 멤버들이 네. 사실 빵댕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1: 아 있을까?
0: 왜냐면 고정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국주꽃 향기 멤버분들이 있으면 문자 보내달라고 얘기하려고
1: 다 결혼했어요.
0: 잘된 거죠.
1: 다 결혼했어요. 네,
0: DJ가 본인은 안 하면서 이 남들을 위해서
1: 그분 중에 결혼한 친구
0: 네.
1: 제가 사회봐줬어요.
0: 잘했네.
1: 네, 제가 사회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원래 다른 가수의 팬분들이었는데
0: 네.
1: 여기 이제 와서 그날 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방청객으로 와가지고 봤는데 그때 저 팬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연락해요.
0: 좋습니다. 그때 국주꽃 향기건 빵댕이건 어쨌든 우리 국주씨를 환영하는 문자들이 네. 이행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2807님 환영 N행시 해줘라 이 녀석아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1: 해야지.
0: 자 1274님
1: 국수를 호로록
0: 호로록 발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발음 혀가 되게 잘 들어가죠. 네. 주스도 호로록.
0: 네, 기억하시는 거죠?
1: 네. 살아있네 혀가.
0: 아니 호로록을 이거 국주 씨 시그니처 아닙니까?
1: 솔직히 이거 자막도 다 나한테 페이 내야 돼.
0: 돈을요?
1: 그럼요. 제가 만든 거니까.

0: 못 보는 사이에 돈에 네. 많이
1: 힘들어요. 요즘 네. 안 힘든 사람 있나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송은경님 국.
1: 국주는
0: 주.
1: 주경련 씨.
0: 아 저희가 아. 주경련 씨 무슨 뜻입니까?
1: 무슨 뜻이에요? 밤에도 먹는다요?
0: 네, 주경야독이 이제. 아 저도 한참 생각했는데.
1: 아 저는 딱 아니죠. 근데 네. 확실히 뭔가 그 팡디를 닮아서 네. 뭔가 개그를 많이 하려고들 하시네.
0: 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한번 물면은 놓질 않습니다. 자 박혜림님 국.
1: 국훈캅
0: 주.
1: 주아디캅
2: 좋았어.
1: 어 난 좀 약한데.
0: 아 근데 이걸 그렇게 살려서 그렇죠.
1: 어떻게
0: 다시
1: 어떻게
0: 움직여주세요.
1: 내줄게요. 국.
0: 국훈캅
1: 주.
0: 좋아니까.
1: 에이, 아 이거
2: 어 살려야지 그럼. 안 살려? 아, 카메디언이 안 살려?
1: 야 카메디언.
2: 아니, 이거 어깨 마사지.
1: 야 카메디언을 살리네.
0: 주아디캅 해야죠.
1: 많이 컸네요 재성 오빠.
0: 네. 선정규님 국.
1: 국주.
0: 주.
1: 주식하니.
0: 네, 종목 추천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어 얼마 전에 국주 씨인데 국주 씨는 진짜 계좌 있습니까?
1: 네.
0: 주식 계좌. 아 투자 안 하십니까?
1: 네.
0: 아 종목 추천은 이렇게. 주식은 밥인 걸로.
1: 네 저는 완전 그냥 밥 네. 곱빼기.
0: 아 저는 밥 곱빼기인 걸로.
1: 예, 예,
0: 김민정님
1: 예.
0: 국.
1: 국장 내가 들어가면
0: 주.
1: 주저앉음.
0: 이거는 국주 씨는 이해 안 가실 거예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주식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국장이면 우리나라 주식에.
1: 아 그걸 들어가면.
0: 네. 내가 사면 꼭 떨어진다는 얘기를 국주 이행 씨가 아주 멋지게 해줬는데요.
1: 어렵다.
0: 자 일단 SBS에서도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파워 FM의 DJ로 활약해준 우리 쭈디. 저도 네. 참 오며 가며 스케줄 중에 그 시간에 걸리면은 항상 국주 씨 거 들었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쭈디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이런 거 하나쯤은 집에 걸어놔야 폼이 나고요. 아니 그래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네. 이름을 올린 전설적인 DJ로서 제작비가 조금 후달리는 관계로 이거 만드느라 고생을 했다는 거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SBS의 고마운 마음을 대표해서 쭈디에게 SBS 파워 FM에서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쭈디.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화가 많이 된 사진을 저희가 감사패 본인이 작업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화가 굉장히 많이
1: 10년 전 사진이라 그래요.
0: 네 아니 10년 전에 제가 몰랐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화가 아주 많이 됐고요. 저기 카메라에 이쪽에다가 살짝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진짜?
0: 네 처음에 여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아 지금 헤어스타일이 지금 살목지에 나오는 귀신 스타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최신 트렌드죠. 네 아 국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소감
1: 네
0: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사실
0: 네
1: 진짜 제가 데뷔하고 나서 제가 제일 하고
0: 스탠드 마이크 드릴게요.
1: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라디오 DJ였거든요. 근데 정말 생일날 선물처럼 저에게 라디오가 DJ가 됐어요. 그리고 4년을 꽤 오래 한 거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뭔가 다 잃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러고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고 그때의 기억으로 또 열심히 또 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뜻깊은 날에 불러줘서 그것 또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SS.
0: 아유, 네. 사실 국주 씨가 그때 네.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갈아 넣었다.
1: 아,
0: 그때
1: 솔직히.
0: 제가 목이 싹 나간 거를 제가 봤거든요.
1: 맞아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3부까지 하다가 목이 싹 날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왔던 홍기 씨가 네. 4부 엔딩을 해줬어요.
0: 그래. 아니 그래.
1: 그때 목이 많이
0: 다른 프로그램 왔어요. 와서도 오빠.
1: 맞아요.
0: 오빠 안녕.
1: 맞아요.
0: 네 모팔무 씨 느낌이 살짝 났던.
1: 매일 그랬어 진짜. 네.
0: 그때 당시에 영스트리트를 들으셨던 네. 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한 번씩 좀 소개해 주시죠.
1: 정목원님께서 첫 네. 직장에 입사하고 야근하면서 국전이 영스트리트 많이 들었어요.
0: 네 맞아.
1: 지금은 벌써 입사한 지 12년 차네요. 와. 언니 너무 반가워요. 나의 추억의 한 조각이라고.
0: 오, 갑자기 뭉클하다.
1: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0: 진짜 이거는 좀 찡하네.
1: 아까,
0: 이 하나님.
1: 네.
0: 쭈디다.
1: 쭈디다.
0: 언니 반짝이 인어 아니고 잉어 의상 입고 보라 할 때 문자 보냈더니 커피 싸줬던 기억.
1: 와.
0: 난다고. 기억납니까?
1: 진짜 저는 그때 의상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막 드레스 입고 오기도 하고.
0: 네.
1: 이 인어 아니고 잉어 의상도 뭔지도 알고.
0: 네네.
1: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선물 진짜 많이 썼었어요 저.
0: 그래요?
1: 네 그냥 저 기분 좋으면 그냥 다 썼어요.
0: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그만 주셨다고.
1: 그래서 제가 5년 할 거 4년 했나 봐요.
0: 네. 하여간 코미디언들이 남의

0: 돈으로
1: 후기 부리는 걸 좋아해서 아, 지금 저도 그 뭐,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0: 괜찮아. 그래봤자 아, 1년 줄어요.
1: 근데 이제 국주 씨가 의상에 네. 신경 썼다고 하니까 네. 아, 좀 송구스러워지는 지금 저고요.
0: 아, 아니에요. 오늘 저랑 함께 하신지 모르셨다면서요.
1: 아니 그 촬영이 있는지를
0: 몰랐지. 아, 저 촬영인지 모르고.
1: 예, 예. 개인사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좀 읽어주시죠.
0: 김지영 씨가 쭈디가 돌아왔다. 항상 밝은 에너지의 쭈디 덕분에 행복한 1354일 아. 보냈었어요. 와. 계산 지금 바로 했네 또. 와, 감사합니다.
1: 이거 네네네. 사실 문자가 디테일하잖아요. 이게 진짜 찐사랑이거든. 자, 다음 또.
0: 김하정님께서 쭈디의 호탕한 웃음이 그리웠어요. 유유유. 그리고 쭈디가 맛깔나게 말해주던 음식들 덕분에 새로운 음식들 많이 알았다요. 라고. 네.
1: 아, 최근에 좀 새로운 음식 같은 거 좀 발견한 거 있습니까? 아,
0: 요즘에는
1: 요리도 사실, 잘하시잖아요.
0: 아, 근데 요즘 요리를 끊었어요.
1: 왜요?
0: 왜냐면 저도 이제 남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아,
1: 원래 그래요?
0: 그렇죠. 약간 네. 이제 저도 사실 결혼했을 나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왜 요리를 하기 싫어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
1: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치우는 게 좀.
0: 아, 그것도 그렇고 네. 하다가 지쳐. 근데 아. 요즘 열무 비빔밥에 좀 빠져가지고.
1: 아, 열무 비빔밥 한번 맛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빔밥, 레시피.
0: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빔밥이라고 하면은 계란 후라이를 꼭 넣는단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0: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열무 비빔밥을 먹고 싶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였냐면 네. 시원한 느낌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계란이 들어가면 기름이 좀 생기니까 네. 텁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쌀밥에다가 열무 김치만 넣고 네. 고추장은 진짜 반 숟가락 조금 넣고 아, 거의 맛있다. 국물에 비비듯이
1: 아 맛있다 벌써
0: 약간 물김치에 밥을 비비듯이 그래서 계란을 안 넣고 통깨 많이 넣고 김 이런 거 안 넣었어 눅눅해지니까 완전 그냥 깨끗하게 약간 동치미 느낌 뭔가 오, 예. 목이 시원해지는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란 후라이를 안 넣었잖아요. 따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었어요.
1: 바로 이 방 아닙니까?
0: 단백질은 넣어줘야지.
1: 아 그렇죠.
0: 단백질
1: 아,
0: 넣어줘야지.
1: 공통점이 있네요. 이 미식가들은 네. 약간 음식 설명할 때 아, 입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보면 침이 이렇게 한 보따리가 나오네요.
0: 어, 지금 큰일 날 뻔, 실수할 네. 뻔했잖아요.
1: 아니 또 국주 씨 모셨는데 저희가 네. 그냥 또 라디오를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3부에서는 저희 코너 중에 네. 진실 게임이 있습니다. 아, 우리 우와. 스페셜 쭈디와 함께 할 거고요. 3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 자 이번 노래를 국주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0: 제가 무대에서 웃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게 이 노래를 춤췄을 때였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1: 갑니다. 배치업 세드 세사 가자 출발.

0: 자, 원래 이게 월요일 텐션이지만 지금 3부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서 지금 기가 쭉 빨리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나요? 이국주! 이국주! 이국주! 이국주! 이국주! 이국주 씨를
1: 잘 부탁합니다.
0: 술을 한 잔도 먹지 않고 저렇게 놀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주 씨의 에너지의 원천은 그것은 바로 배달 음식이 아닐까요?
2: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0: 네, 저희 그 효과음 작상인입니다. 이 안무를 또 그래요.

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쭈디, 쌍디, 안녕하세요. 나 뮤지컬 스타. 호이호이, 끌어 올려. 김호영입니다. 아니, 우리 또 국주씨가 황제파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전화를 걸었지 뭐야. 아니, 이제 내가 그 이국주의 영스트리트를 오랫동안 고정 게스트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코너가 니가 밉다 이거였는데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다고. 또 워낙에 우리 또 쭈디가 나를 또 또 잘 맞춰줘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었죠. 아, 그때는 우리가 회식을 정말 많이 했어. 우리 또 아시다시피 쭈디가 아주 뭐 맛집을 많이 알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졌는지 모른다고. 국주야! 그립다! 황디! 황제성이! 내 친구 황제성이! 황제 파워도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고. 오랜만에 우리 국주 나갔으니까 잘 좀 챙겨줘요. 알았니? 그리고 너희들 둘! 뮤지컬 램피카 좀 보러 오세요. 요즘에 절찬리에 공연하고 있다고. 김호영 연기 변신이라고 난리. 제발 좀 보러 오세요. 저의 신청곡은 저의 미니미 조건의 Like I Do 입니다. 음원을 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황제 파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이국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김호영도 조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0: 자, 오늘 신봤다. 아주 특별한 분이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김호영 씨. 끌어 올려.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네. 뭐 이걸 또 계기로 이분도 인양반도 좀 초대를 네. 하고 싶고.
1: 맞아요.
0: 우리 김호영 씨가 또 영스트리트 고정 네. 게스트로.
1: 맞아, 되게 오래 했어요.
0: 네.
1: 저도 그래서 만약에 한 분에게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면 한 번과 해야 된다면 저도 약간 호영 오빠가 1번이었어요.
0: 아, 이 친구도 네. 에너지도 장난 아니잖아요.
1: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막 이제 뭐 녹음도 있고 생방도 있고 막 하잖아요. 네. 다른 스케줄도 있고 지쳐 있을 때 오빠가 오는 날이면 좀 편했어요. 아, 이 오빠가 알아서 또 에너지를 끌어주겠다라서 약간 좀 기대했던 것도 있고.
0: 아, 좀 의지를 좀 했군요.
1: 네, 어떤 게스트가 와도 오빠가 또 잘 챙겨주고 잘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좋아했던 오빠였죠.
0: 아, 이때 또 허영 씨의 네. 특유의 시그니처 네. 포통 개그가 여기서 그렇지. 또 출범된 게 아닌가.
1: 이 테이블 이거 네. 치는 거를 거의 영스에서 먼저 했다고 하시면 돼요.
0: 그렇죠. 아이고.
1: 아유.
0: 아이고.
1: 그렇지. 그거보다 네.

0: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톤이 아니야.
1: 아 그렇죠.
0: 으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1: 뭘 까잡수시는지는 몰라도 무슨 에너지 드링크를 이렇게 세 개씩 잡수시나?
0: 좋은 거를 많이 드시긴 하는 것 같아.
1: 아, 맞아. 허영 씨 옆에 있으면 항상 기분이 맞아. 좀 샤랄라해지잖아요.
0: 맞아. 네,
1: 보니까
0: 그 와중에 본인 뮤지컬까지 홍보를 네. 싹 했잖아. 램피카. 아,
1: 토크의 전체 내용이 네. 30% 굿즈 씨 이야기 그리고 58% 정도가 지 이야기랑 램피카 이야기 그리고 조건 씨 이야기
0: 그렇죠, 그렇죠.
1: 황제파가 2% 정도 와, 되는 것 같아요. 아,
0: 가진 자잖아요.
1: 네, 일단 예. 뮤지컬 램피카 뭐 허영 씨는 뮤지컬계에서는 뭐 거의 맞아. 끝판왕이니까 맞아. 응원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도 꼭 시간 맞춰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황제 파워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자 전지현, 구경환, 지창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 홈페이지 문화 선물 신청방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부는 진실 게임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국주 씨와 아주 연관이 짙은 농도 진한 이야기로 꾸려보았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제가 광고 외치면 국주 씨 까꿍 한번 외쳐주시죠.
0: 알겠습니다.
1: 광고 잇
0: 까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수많은 거짓 중에 진실된 문자를 찾는 외로운 여정. 사실까? 아닐까? 누구세요? 정답을 아는 건 오직 당신뿐. 진실 게임 스페셜. 오늘은 이국주 씨를 네. 모시고 해서 네. 살짝 사이코 드라마처럼 모노 드라마로 한번 오프닝을 좀 해봤습니다.
1: 제가 좀 그래 보이나요?
0: 아, 선배가 오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나이 어린 선배도.
1: 아니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0: 아 사실 그때도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국주 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밀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호랑이 탈을 쓴 양이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여기서는 니들 긴장하지 마. 라고 당시에 저를 불러서 네, 사유구를 하셨죠. 그때도 배달기사님이 한 네 분씩 막 오시고 그랬어요.
1: 맞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였지만 네. 저는 네. 밥 한 번 얻어먹지 그렇죠. 않고 제가 맞아요, 항상 맞아요. 샀었죠.
0: 네. 네. 실제로 수입도 벌이도 굉장히 나으셨고.
1: 아, 비슷했죠.
0: 그때도 아, 뭘 비슷해요. 저는 아니었어요.
1: 에이, 그때 당시 섹션 TV 가고 막 뽀뽀뽀 할 때 이때는 진짜 내가 졌지.
0: 아 그랬나요?
1: 그때는
0: 아 그때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1: 진짜 1등이었어.
0: 국주 씨 대출이 있잖아요. 진짜 뒤에서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느낌이. 그때는 진짜 진짜로
1: 진짜 멋있었어요.
0: 예, 열심히 좀 살았었습니다.
1: 진짜 멋있었어 그때. 진짜.
0: 에, 우리 사석에서도 저 오빠라고 부른 거 기억나시죠?
1: 저요?
0: 예.
1: 저는 근데 거의 오빠 오빠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언니 오빠.
0: 원래 한기수가 진짜 무서운데
1: 그쵸.
0: 이국주 씨만 저한테. 네. 오빠 일로 와서 이거 좀 먹어요.
1: 그리고 둘이 그 연애할 때 네. 저만 알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때. 제가 그거 다 비밀로 내가
0: 현 와이프.
1: 그래 고명환 선배님 불러가지고 네. 오빠 막 휴대폰 막 이런 거 막 봤냐 뭐냐 사귀냐
0: 현 와이프와 연애한 거 비밀로 했다고 주어를 꼭 얘기해 주십시오.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1: 맞아요,
0: 채널을
1: 맞아요.
0: 돌리신 분은 약간
1: 맞아요,
0: 위험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1: 되게 오래 연애했기 때문에 전
0: 네.
1: 알았는데 그래서 셋이 같이 회의를 할 때도 저는 잠깐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솔직히 5분이면 갔다 오잖아요. 네. 혹시 거기 안에서 뽀뽀하고 있다가 나를 마주치면 민망해 할까봐 혹시 그럴까봐 진짜 한 일부러 한 20분 있다 들어간 적도 있었어. 진짜 맹세코.
0: 아무 곳에서나 키스를 하지 않는다. 아키안. 아무 곳에서나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저는
1: 나 혼자 어린 마음.
0: 동방예의지고 사대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1: 22살이었잖아 내가 그때.
0: 아, 그렇죠.
1: 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만큼 내가 언니 오빠들 진짜 좋아했어 내가.
0: 소녀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국주 씨 에피소드도 사실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코너 가자.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게 정말
1: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다나 떨자.
0: 네, 아 이국주 씨의 사랑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코피를 흘렸던 그녀의 사연 궁금하지 않습니까?
1: 와, 미쳤다.
0: 재미로 친 화투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재미로 치자고 해놓고 돈을 싹 다 따가지고
1: 어떡해.
0: 이국주 씨가 쌍코피를 흘렸다. 그러고 나서 돈 다 따고 코피 흘리고.
1: 와 오빠 진짜 많은 걸 알고 있구나.
0: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서로가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 그
0: 뭐 1박 2일 걸릴 거예요.
1: 아, 그 오빠 아직 결혼 안 했대요.
0: 네, 귀염둥이 이국주의 시절을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코너는 또 해야 되니까 쭈디가 네. 영스트리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네. 사연으로 엮었고 고요.
1: 네.
0: 일단 세 개 중에 두 개는 진짜고
1: 맞아요.
0: 한 개는 거짓인데.
1: 맞아요.
0: 여러분들은 아니다. 제가 거짓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거짓을 찾아야
1: 모르셔요. 지금 답을 모르세요.
0: 네, 저 지금 답을 몰라요.
1: 네.
0: 아마 영스트리트에도 사건사고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맞추면 네. 거짓을 맞추면 네. 여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1: 네.
0: 틀리면 딱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0: 제가 이런 네. 시스템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받는.
1: 저는 참고로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선물 막 뿌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어차피 저는 이제 오늘 가니까 네. 창고 안에 선물을 꺼낸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선방 이거 중에.
0: 뭐 창고가 아주 가족만 남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연 쭈디가 소개해 주시죠.
1: 생방송 도중에 떡볶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떡볶이 가지고 SBS 라디오 스튜디오로 와달라고 얘기해서 실시간으로 떡볶이를 들고 온 청취자들과
0: 뭐라고?
1: 돌발 팬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섭외 없이 갑자기 그냥 떡볶이 들고 와달라고 해서 청취자들하고 생방 중에 떡볶이 나눠 먹은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0: 야 이거가 지금 말이 되면 이게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밖에 있던 그냥 돌아다니던 생 청취자를 잡아와서 떡볶이를 심지어 사오라고 본인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사오라고 해서 인양반을 잡아다가 안에서 팬미팅을 했다.
1: 아, 더 이상 얘기는 어떻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0: 아니, 그분도 네. 사실 추측을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그분이 만약에 와가지고 허락을 했으니까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고위 관료분들이 근데 고위 관료분들이 라디오국은 좀 성향이 다들 따뜻하셔가지고 네. 이게 허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를 봐도 허용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 떡볶이 저는 근데 이거 네.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이 장르를 아 지금은 자리를 좀 비웠지만 네. 그때 영스트리트의 PD였던 네. 그 임팔라 PD가 네, 네. 떡볶이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제가 더 좋아할걸요?
0: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1: 두 그릇이네.
0: 그렇죠.
1: 그리고 참고로 떡볶이 모델도 했던 접니다.
0: 그리고 그 홈쇼핑에도 나와서 문세윤 씨와 둘이.
1: 네네네네. 네. 그 쭈꾸미였고요.
0: 아 쭈꾸미였습니까?
1: 네, 쭈꾸미였어요. 네,
0: 도통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1: 빨간 거니까.
0: 와, 근데 이거 지금. 네. 아 웃기다. 오히려 나는 이게 신빙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1: 약간 예를 들면 메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1: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0: 메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떡볶이가 그래서 네. 신빙성이 가요. 떡볶이여서. 자 일단 두 번째 사연도 우리 쭈디가 소개해 보시죠.
1: 일주일에 한 번씩 한양대 쪽으로 공개 방송을 가던 영스트리트 한 번은 제작진과 제가 직접 5호선을 타고 목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쭉 가면서 지하철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는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DJ가 직접 지하철 타고 가면서 홍보했다는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0: 이거는 여러분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고요. 이게 지금 목동에서 왕십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홍보를 했다. 아니 제작진 이거 사연이 방송 중입니까 아니면 방송 후입니까?
1: 방송 중.
0: 방송 중에?
1: 응, 방송 중으로 해야죠.
0: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방 중에.
1: 아, 방송 중. 지금 네. 우리 이게 방송 중에.
0: 방송 중입니까? 방송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 그건 몰라요. 방송 중.
1: 방송 중이 전에. 아니죠, 전에.
0: 아, 왜냐면 한양대 쪽으로
1: 한양대
0: 가면서.
1: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0: 아, 방송 중이었다라면은 냄새가 좀 심하게 나기는 하는데. 아, 제가 또 이제 그녀의 열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쭈 씨가 열정이 좀 많기는 해서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목동에서 왕십리가 지금 너무 먼데.
1: 자, 팡디.
0: 네.
1: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다면.
0: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다면은 영혼을 집어 넣을 수
1: 뭐라도
0: 있다.
1: 뭐라도. 네. PD가 시키면
0: 갈아 넣을 수 있다. 그 시절이었으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야만한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면 정서적 압박이 들어오면
1: 그렇지.
0: 지하철이 아니라 지금 따릉이로도 목동에서 왕십리까지 갈 수 있었다.
1: 그렇지.
0: 라는 생각. 이것도 지금 진짜 같은데 여러분 진짜 사연은 하나입니다.
1: 맞아요.
0: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1: 아 근데 나도 못 붙이겠다 이게. 뭐 살을 더 붙일 수가
0: 그렇죠?
1: 없어요.
0: 왜냐면은 이게 지금 결정적 힌트가 돼버릴 수가 있기
1: 그럴
0: 때문에.
1: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0: 만약에 걸어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짓인데 지금 네. 지하철을 타고 갔다고 하셔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유무도 중요하고 이게 진짜 근데 이거 라디오로 가능을 한 얘기입니까? 밖에 있는 청취자를 잡아오고
1: 네.
0: 그 목동에서 왕십리까지 홍보를 하러 다니고 일단 저는 마지막 사연을

0: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1: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세 번째 사연까지 제가 싹 봤을 때 네. 이게 제가 라디오로 하는 중에 네. 세 개 다 네. 얘기는 나왔던 것들이에요.
2: 아 진짜?
1: 어,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을 뭘 했는지만 실제로 생각하셔야 돼. 근데
0: 실행한 게
1: 저도
0: 뭔지.
1: 보면서 뭐가 거짓이었는지 사실 어? 이것도 있지 않았나라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세 개 다 추진을 와. 하고 얘기가 나누었던 아, 네. 얘기들은 맞아요.
0: 아, 네. 그러면은 얘기가 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
1: 네.
0: 계획은 세웠었던 것들이라는 네. 거. 자, 이번에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고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 누구보다 청춘 남녀의 연애에 관심이 많았던 영스트리트.
0: 어, 맞아요.
1: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국의 못쏠 남자 30명과 함께 내년에는 꼭 연애를 하자는 다짐을 했던 특집을 진행했어요. 이름하여 못쏠 탈출 특집.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국의 못쏠 남자 30명과 특집 방송했다는 이야기. 진실 올 거짓.
0: 아, 잡아냈습니다. 일단 지하철 이거 네.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거 홍보를 한다. 왜 굳이 지하철일까? 저 이게 약간 좀 냄새가 나고요. 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모든 세 가지 사연 중에 단 한 개가 거짓입니다. 1번 생방송 중에 청취자들과 떡볶이 팬미팅, 2번 지하철 타고 가면서 청취자들과 홍보작전, 3번 전국의 모쏠남자 30명과 모쏠 특집 방송했다는 사연, 3번 자 진실게임 노래 듣고 와서 어떤 문자가 진실 문자인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현아보다 더 춤을 많이 춰댔던 현아의 빨개요 국주님의 신청곡 듣고 일단 노래 듣고 와가지고 정답 공개할게요.

지금 제가 출원을 해야 하는데 국주 씨가 옆에서 지금 계속 춤을 추고 있어서 생각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한데 춤을 나가서 추시든지 아니면 복도에서 추시 저 제가 지금 생각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보.
1: 경복궁 별빛 야행. 고즈넉한 고궁의 밤 정취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경복궁은 조선을 세운 태조가 종묘와 사직을 세운 뒤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라 조선의 정궁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의 뜻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복궁은 사서삼경 가운데 시경에 나오는 구절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의 경복에서 나온 말로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같은 공간도 시선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경복궁이 도심 속 산책길이지만 그 옛날 조선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깃든 궁궐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후.
4: 자, 황제파워 사부가 시작됐습니다.
5: 나 무릎 싹 날아갔어요 지금. 네. 지금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4: 무릎이 아까 노래 제목처럼 빨개요.
5: 아, 지금 빨개요.
4: 네.
5: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하는 거 6번 했더니 지금 무릎 싹 날아갔어요.
4: 아, 좋습니다.
5: 책임지세요.
4: 그 자리도 약간 자리가 좀 움푹 패인 것 같고요. 춤을 참 잘 춰요 보면은.
5: 많이 둔해졌어요 지금.
4: 아, 이게 둔해진 정도가 이 정도면 한창 때는 뭐 난리가 났겠네요.
5: 아, 영수 할 땐 날아다녔죠.
4: 네. 아, 하지만 뭐, 지금도 여전한 아니, 그녀입니다. 제가 뭐 겸손하게 말을 해도 지금 원래 4부는 저희가
5: 네.
4: 주간황제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5: 그쵸.
4: 진실게임의 당첨자분들을 정답자도 정답도 발표를 안 하고 당첨자분들도 발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거짓 사연을 하나 뽑아야죠.
5: 네, 뽑아주세요.
4: 자, 생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청취자들과 떡볶이 패밀리 간 거 1번, 지하철 타고 청취자들과 사진 찍어준 홍보작전 2번, 전국의 모쏠남들 30명을 모아서 모쏠 특집했다는 방송사연 3번. 이 중에 하나만 거짓입니다.
5: 가짜는 뭘까?
4: 자, 일단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74명.
5: 어허.
4: 네. 그리고 2번이 가짜다라고 하신 분이 185명.
5: 어허.
4: 그리고 3번이 가짜다. 모쏠 30명을 모았던 그 남자들의 모쏠 30명을 모아가지고 특집 방송을 했다는 사연 265명.
5: 어허.
4: 저는 이 설문조사와 다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거짓 사연 세 가지 문자 중에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연은 바로 2번 지하철 홍보 사연.
5: 야, 정답은요
4: 2번
5: 정답은요
4: 3번이었습니다
5: 3번입니다 아, 이걸 왜 틀려? 아, 이거 어렵나?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다 나왔었어요.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265명이 3번이 거짓이라고 그래도 해주셨네요. 그쵸. 이거 했었다, 우리가? 30명 모쏠 남자 특집.
4: 아, 모쏠 남자 특집이 아니라 솔로 대처 남녀를 불렀대요. 아.
5: 나 그걸 했었어요? 제가 그걸 했었나?
4: 이게 이제 솔로 대첩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5: 아, 내가 이걸 했었구나. 와, 나도 기억이 없네.
4: 지금 뭐 하시는 거야?
5: 아,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는 나왔었다고 저도 기억을 했었는데.
4: 와.
5: 그리고 제가 오늘 피디님한테 이거 보고서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와,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왕십리까지 네. 이거를 들고 피켓
4: 지하철에
5: 들고
4: 진짜 사진이 있네.
5: 진짜 타고서 이걸 했다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십리 거기가 건물이 새 건물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 올 정도로 거기 안 좋은 먼지를 우리가 다 마셨다니까. 우리 작가님 아시잖아. 우리 그때 안 좋은 거 다 마셔가면서 그때 했었어.
4: 왕십리에 스튜디오가 있었다고요?
5: 있었어. 그 엔터 뭐라고
4: 네.
5: 거기 이제 새 건물에 스튜디오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그때 당시 엑소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막 사람 엄청 많고 막 그랬어요.
4: 목동에서 그래서 왕십리까지 가는 길에 그냥 하자 해가지고 한 거구나. 와, 이제야 이해가 된다.
5: 그 PD님이 네. 열정이 네. 아주 넘쳤다고.
4: 그때 PD가 지금 PD입니까?
5: 그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4: 다른 사람이 돼서.
5: 곧 하셔야 될 거예요.
4: 아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5: 그때 이제 달라진 거 결혼을 했다.
4: 아, 맞아요.
5: 무튼 그리고 떡볶이는 조금 다른 게 떡볶이 먹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4: 네.
5: 오십시오라고 했다기보다는 갈까요라고 했는데 진짜 오신.

0: 오시는 거예요.
1: 진짜 오셨네.
0: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이게 진짜 오셔도 될까? 괜찮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럼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1: 재밌다 재밌어
0: 밤늦게 오셨죠.
1: 이게 기분 좋은 이런 이슈들이 많네요. 네. 이게 진짜 실제
0: 오셨어요.
1: 사진이 있네.
0: 네. 남성분들이 많이 왔었네 이때는.
1: 네. 입에 다 떡볶이를 먹여주네 막.
0: 야, 이분들은 다 결혼하셨겠지 지금?
1: 공주님처럼 안 봐도 약간 그랬을 것 같고 모르죠. 아직 모르죠. 저희도 저기 솔로 대첩 하면 그때 한번 나오세요.
0: 저요?
1: 그냥 이웃주시 때문에 여는 거니까. 네, 하게 되면
0: 연락 주십시오. 예.
1: 근데 지금 개운하게 이제 웃을 수가 없는
0: 근데
1: 게
0: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 선물을. 황디가 틀려서. 아니 이미 다들 3번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왜 혼자 2번이라고 한 거야.
1: 그냥
0: 드려야지 뭐 어떡해.
1: 영웅이 되고 싶었나 봐요. 작은 표로 가서
0: 네.
1: 내가 진자를 밝혀낸다 이런 영웅이 되고 싶었나 본데.
0: 뭔지 알지.
1: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틀려서 한 분에게 선물이 가게 됐고요. 오히려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4680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 아 감사합니다.
1: 면목이 없네요.
0: 더 드려요. 저 왔는데 그래도.
1: 네. 그러면 월뮤패 때 한번 저희가 선물을 조금 더 국주시 픽으로 드리는 걸로. 저는 선물 드릴 자격이 이제 없어.
0: 제가 드리겠습니다.
1: 네, 국주시가 드리는 걸로.
0: 저도 또 되게 냉정하기 때문에 또 다 드리진 않습니다.
1: 그렇죠. 자 이제 국주시와 함께하는 지방이 불타는 월뮤패. 이 지방이 불타는 밤이라는 코너가 있었죠 예전에.
0: 네.
1: 그래서 그걸 콜라보해서
0: 네.
1: 지방이 불타는 월뮤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춤춰야 돼.
1: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밭 보리 이노엔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1: 여기가 뉴욕입니까?
12: 이곳이 파리입니까?
1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호밍 루체.

0: 제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황재성의 황제 파워.
3: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4: I go by the name of CL21.
3: 오늘은 주디 이국주 씨와 함께 달려봅니다. 자, 그때 진행했던 코너 이름이 뭐라고요?
5: 희망이 불타는 마!
3: 이름도 정말 빠끈합니다.

0: 형수님.
1: 다 같이 이거 한 번만 해야지.

0: 박주님 춤은 그래도 절도가 있네요. 빵지는 지 마음대로 흐느적흐느적. 진짜 고수는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호로록 뜸의 주인공 도착했어요.
1: 이혜라님 축하드립니다.

0: 자, 만들어 드리세요.
1: 이거 안 맞지? 저거 안 맞지? 고민 고민하지 마. 길을 커.
0: 자, 호로록 비밀 다시 한번.

0: 누가 옆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데요? 오늘은 또 어쩐 일로 나를 부르지? 안혜린이네요. 아구찜 국물에 밥 먹지 않으면 뮤직.
1: 그렇죠.
0: 밥도 볶아 먹자.
1: 정답.

0: 자, 호로록빈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1: 육도가구주는 지금 호로록.
0: 자, 호로록빈 발사됐습니다. 9번 운이 운동하는데 기분 난다. 너무 신나요. 호로록. 와, 자, 이향선님 문자도 야. 소개해 주십시오. 아,
1: 열무김치 후다닥 담고 나도 같이 흔들고 있다. 아, 맵다 매워. 국주님 열기에 더 맵다. 황미라님이요. 산소를 어여 데려가라. 나에게 산소와 아구찜을 데려와라.
0: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1: 저기까지 걸어갈 힘이.
0: 아, 죄송합니다. 오프닝이 끝나가지고.
1: 네, 지금 한 3분 걸릴 예정이니까 네. 계속 말 좀 해주세요.
0: 오늘 패밀리 특집이어서 이제 오프닝이 끝나고 이제 5부를.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소리 잘 내시는데. 계곡물에 발 담갔을 때 그런 소리 내잖아요.
1: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다. 대단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0: 아, 예, 선배 DJ 선디는 정말 대단하군요. 네,
1: 선지라고요?
0: 선디.
1: 아, 선지 해장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렛츠고.
0: 오케이, 오늘 잠시 선지 해장국으로 진행시켜.
1: 콩나물 많이 넣은 선지 해장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예. 마지막 호로록빔의 주인공이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1: 예.
0: 자,
1: 예.
0: 발표해 주시죠.
1: 요 마지막에
0: 다섯 번째.
1: 자, 호로록 주인공은 바로 김보경님.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지금 짬뽕에서 아구찜으로 갔다가 선지해장국으로.
1: 네, 아주 자연스러웠죠.
0: 네, 넘어갔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저는 이제 업계 동료이자 선배이자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자 네, 특별한 우리 쭈디가 왔는데 30주년을 맞아서 네. 지금 쭈디로 다시 또 소환을 네네. 당했어요. 네네. 우리 국주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정말 그 라디오는 긴장감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뭔가 편하고
0: 그쵸.
1: 그리고 그게 또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도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냥 언제 네.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는 거는 정말 오래오래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언젠간 또 기회가 된다면 DJ로서 또 한번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오늘 이 잠깐 또 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네요. 내가 이 맛에 라디오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0: 네.
1: 마지막에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네.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고 하나 더 느낀 건 아, 이국주가 5월에 긴팔은 아니구나.
0: 아,
1: 네. 하던 대로 반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멋 좀 부리겠다고 긴 바지에 긴팔을 네. 입었는데 이건 네. 아니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0: 이하동문, 이하동문입니다. 아이 국주님 네. 너무 오늘 와주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네. 예전에 하셨던 콘텐츠가 예. 그 너무 그립고 우리가 또 이제 네. 라디오에서 맺은 인연들은 거의 식구잖아요.
1: 맞아요.
0: 가족이잖아요.
1: 맞아요.
0: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네. 우리 황제퍼 늘 생각하시면서
1: 너무 감사해요.
0: 네, 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황제퍼 늘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라디오 수배님이시자 이국주 씨와 함께 노래 부르면서 퇴근하겠습니다. 끝곡은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들려드리겠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하면은 우리 국주 씨와 함께 신맛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보면 모든 게 달라져서 어디가 어딘지 감도 안 오죠. 그러다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이 가게 옆집에 내 친구가 살았고 여기서 산 아이스크림을 들고 저 건너 놀이터에 가서 놀았고 이 길목에서 기다리다 보면 퇴근하는 아빠를 만났고 SBS 파워 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 어쩌면 러브게임이 그런 반가운 가게일지도 모릅니다.

0: 이상은 둥글게 박소현의 러브게임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예, 패밀리 위크예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 주 한 주 SBS 파워 FM 패밀리 위크 기간이에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4시에 그 예, 이국주 씨가 또 다녀갔듯이 오늘 러브게임에는 케이윌 씨가 찾아옵니다. 좀 전에 이국주 씨랑 복도에서 만났는데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 옛날 우리 젊었을 때 막 라디오 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마치 옛 동창 만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잠깐 또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많은 DJ들이 이 자리를 거쳐서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파워 FM 프로그램에 대한 추억 있으면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예, 특별히 우리 윌디와 관련된 추억도 많이 읽어드릴 텐데 케이윌 씨가 내 사연을 뭐 소개해줬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 코너가 너무 재밌었다든지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뒤에 바로 이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모두 선물이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패밀리 위크 특집이기 때문에 일부에 소개된 제가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다 커피가 선물로 갈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제 뭐 박소영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예 뭐 그 동시간대의 음악 프로그램 중에 동시간대 1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제작진들도 열심히 해줬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02로 전화 오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박수현의 러브게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체크가 돼요. 예, 러브레터라고 하지 마시고 오징어게임처럼 여러분 박수현의 러브게임 꼭 좀 전화 받아주세요.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또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 특별히 예, 패밀리 위크라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부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전부 선물이 갈 거예요. 자, 추억의 파워 FM 프로그램 옛날에 여러분도 어렸잖아요. 저만 어렸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듣고 너무나 재밌었던 지금 생각해도 아 그때 참 행복했다 하는 추억이 있으시면 지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광고 뒤에 바로 이어드립니다. 그리고 3, 4부에는 뭐 케이윌 씨가 예 스페셜 DJ로 오늘 함께합니다. 여기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10주년 때 우리 케이윌 씨가 또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케이윌 씨 기억력이 좋으니까 예, 모든 걸 다 기억할 거라 믿고 예, 한번 재미있게 3, 4부를 만들어 볼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옆집 얘기, 뒷집 얘기, 길 건너집 얘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옛날 얘기들 판을 깔아드립니다. 마음껏 해봅시다. 파워 FM 패밀리 반상회. 7568님, 추억의 프로그램 영스 1대 DJ였던 예전에 달려라 코바 진행했던 김예분. 김예분의 영스트리부터 팬이에요. 라송도 기억나요? 제가 이때 타방송에서 저 경쟁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김예분 씨가 1대 영스 DJ고 저는 그때 M본부에서 FM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동시간대 진행하고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6553님, 저는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주 오래전에 배우 김미숙님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글을 써서 구두 티켓을 선물로 받아 명동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도 있었는데 그 전에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양한 음악을 아침에 전달하면서 그래서 구두 그 선물 이제 고르려고 명동까지 와보신 거죠. 예, 이분께 선물, 아,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오늘 선물이 다 갑니다. 예. 5860님, 고3 입시 끝나고요. 20살. 친구들과 춘천에 놀러 갔었는데 여행 중에 스위스로 텐텐클럽에서 제 사연을 읽어주었어요. 친구들아, 듣고 있니? 야, 20살. 진짜 에너지. 이제 정말 청춘일 때. 저도 그때 스위스로 텐텐클럽 그 너무 재밌었죠. 그 멤버가 4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던, 저도 즐겨 들었었습니다. 4220님, 저는 대학 시절 편의점 알바할 때 항상 들었던 김희철 박희본의 영스트릿 너무 기억납니다. 친구들은 다들 술 마시는데 저 혼자 생활비 벌겠다며 시급 5,000원이던 그 시절 라디오가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이때 알바하시면서 들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박희본 씨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희본 씨의 이름을 이게 읽어보네요. 서현진 씨하고 밀크라는 팀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희본 씨 보고 싶어요. 예, 우리 김희철 씨는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예. 8100님, 파워 FM 하면 저는 라디오 방청 같은 게 기억나요. 실내에서 가까이서 DJ와 마주 앉아 같이 호흡하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 오래되었지만 아직 잊혀지지가 않네요. 컬투쇼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개 방송을 종종 했죠. 저도 제이홉 씨 왔을 때, 예, 솔로로 왔을 때 우리 그 BTS 우리 팬들하고 아미들하고, 예, 공개 방송을 가까이서 호흡했던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장기하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준비했는데요. 장기하 씨는 밤 10시에 지금 이 이선아 프로듀서가 예 그때 장기하 씨하고 DJ 할 때 첫 방송 예 세팅해 주신 그분입니다. 지금 프로듀서가 그때는 제목이 대단한 라디오였군요.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그래서 우리 지금 만나 들어볼게요.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갔다 보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지금 만나 장기하 얼굴들 밤 10시 대단한 라디오의 DJ 장기하 씨 목소리였습니다. 박정민님 정지영의 스윗 뮤직박스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저 107.7 완전 고정 팬이었어요. 엽서로 사연 보냈던 사람이 나야나 신청곡 보냈다가 제 이름이 방송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문자 연락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야, 엽서로 그때도 엽서 아니 정지영의 스윗 뮤직박스 때도 엽서를 받았군요. 원래 새벽 2시였는데 밤 0시로 그죠? 12시로 옮겨가지고 그때 막 남성분들이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예 많은 분들이 들었었어요. 야, 엽서가 그때도 컨테이너 한 박스씩 예 왔었답니다. 전 그걸 또 잊고 있었네요. 6462님 저 전에 김승현 텐텐클럽의 청취자 초대석으로 오! 출연한 적 있대요. 초대석으로 출연한 적 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김승현 오빠랑 박경림 언니랑 같이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6462님 박경림 씨 아니고

배두나 씨, 지금 배우 배두나 씨가 텐텐클럽의 DJ로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김승현 배두나 씨랑 꽤 친분이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초대석으로 출연하셨다는 또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김승현 씨도 보고 싶고, 배우 배두나 씨가 텐텐클럽 DJ였습니다. 7963님 클릭비. 영스트리 태영이 오빠 연석 오빠가 진행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알까요? 고등학교 때 야자하면서 카세트 이어폰 껴놓고 라디오 몰래 들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때도 이 시간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그 클릭비 영스트릿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이제 라디오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면 그들이 저녁 먹을 때 저는 이어폰으로 이 라디오를 들었어요. 너무 그때 재밌었어요. 뭐 정말 소소한 재밌는 코너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식당에서 머리카락 속으로 이어폰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8529님. 저는 컬투쇼 전에 박철 2시 탈출 시절에 라디오를 생방송 방청 갔었어요. 방청 방송 시초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야, 진짜 오래전이다. 지금 컬투쇼도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가 이제 박철의 2시 탈출에 라디오 코너 할 때 그때 방청객들이 있었고 박철 씨가 2시간 내내 서서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서서 진행을 했었어요. 2808님 김동완의 텐텐클럽이요. 중학교 때 테이프에 녹음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도 로고송이 생각납니다. 이제 제 나이가 40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날 또 러브게임과 함께 이런 좋은 추억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추억 소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다 옛날 DJ들 이름 읽으니까 진짜 태영 씨도 연석 씨도 오랜만에 또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니까 저의 또 좋았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네요. 김동완 씨가 텐텐클럽 DJ였는데 그래서 신화의 I Pray For You 이 곡을 듣고 이어갑니다.

I pray for you. 신화.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듣죠. 예. 어떠신지 우리 밖에 제작진들은 이 노래가 너무 울컥하다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나면서 다 밖에서 울컥울컥한대요. 예. 그런 거 보면 기억을 다 못하는 예 제가 더 나을 수도. 예. 저는 막 그렇게까지 깊이 또 기억은 안 나니까 여러분 문자 읽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어, 맞아. 그때 그랬지. 막 행복한데 조금 더 이제 기억이 깊게 나면 이제 울컥한 이런 순간이 오나 봐요. 우리 솔방울들은 어떠신지. 이원영님,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요. 새벽 시간에 해서 시험 기간 밤샐 때만 들었었어요. 그 웅장한 시그널 음악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해철님 그립습니다. 그래,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또 울컥합니다. 신해철 씨 그 목소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그 카리스마 있던 그 목소리. 이제 신해철 씨 말고는 그렇게 진행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립습니다. 8248님, 저는 하하 텐텐클럽 생각나요. 야밤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마다 라디오 듣고 사연 보내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애 둘 아줌마 여전한 언니도 늘 반가워요. 아, 그래도 늘 이렇게 곁에 있어주셔서 저희가 힘이 또 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추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러브 게임의 법칙. 남자애들만 드글대던 중학교 시절을 거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떨리던 첫 등교일, 짜자작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두근두근, 과연 내 옆엔 누가 앉을 것인가.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았는데 1열, 1분단, 6열, 하나, 둘, 셋, 어? 여기네? 안녕?
1: 안녕?
0: 나의 첫 여자 짝꿍. 맨날 시커먼 놈들 사이에만 있다가 형광등을 켠 듯한 환한 아이가 나타나니 눈이 다 부실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애는 저와 모든 게 정반대. 저는 공부로 1등은 못해도 등교는 전교 1등으로 할 만큼 일찍 왔는데 쌤 아직 안 왔지?
1: 야, 너 안 오는 줄 알았다. 근데 교문 닫혔던데 어떻게 들어왔냐?
0: 아휴, 담 넘었지. 아휴, 맨날 지각 아니면 턱걸이. 그 애는 영어 수업을 제일 좋아했지만 저는 영어 시간엔 무조건 졸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그 애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1: 아니, 야, 슬램덩크 몰라? 어? 원피스를 안 읽었다고?
0: 원피스? 옷 아니고? 아휴, 뭐 슬램덩크 뭐 들어는 봤다. 주인공이 뭐 빨간 머리인가?
1: 그래, 강백호. 어, 왼손은 거들뿐. 야, 이거 모르냐고.
2: 조용 조용,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드나.
0: 워낙 다른 게 많다 보니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나눌 얘기도 많았죠.
2: 그럼 넌 뭐가 좋냐?
0: 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2: 아니,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데?
0: 왜냐면 내 생일이거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반이 되고 각자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만 이상하게 해마다 크리스마스면 그 애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가끔씩 생각나는 걸 보니 그 애가 첫사랑이었나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SNS에 친구 추천으로 그 애의 계정이 떴습니다. 홀린 듯 프로필을 누르고 들어가 보니 그 애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었죠. 에휴, 멋지게 사는구만. 그렇게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마음을 혼자 접었는데 그해 겨울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왔고 어김없이 그 애가 생각나길래 이번엔 용기를 내어 DM을 보냈습니다. 안녕, 나 기억할까? 사진 보니까 해외에 있나 봐.

잠시 후. 어머, 사진 보니까 알겠다. 우리 짝꿍이었지?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답이 또 왔죠. 나 한국이야. 외국 생활 싹 정리하고 지난주에 들어왔어. 그 애는 영어 자격증 준비를 하느라 매일 도서관에 다닌다 했습니다. 저 역시 책 빌린단 핑계로 그 애가 있는 그 도서관을 뻔질나게 찾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애 옆에서 읽히지도 않는 책장만 넘기다가 커피 뽑아주고 간식 챙겨주고 핫팩 쥐어주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짝꿍이 되었고요. 연애 8년 차에 결혼을 하고 만난 아기 천사가 벌써 2살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저는 면을 좋아하는 면도리, 그녀는 밥을 좋아하는 밥순이. 여전히 모든 게 정반대인 우리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가장 귀한 우리 딸 시아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이요. 17의 짝꿍이 평생 짝꿍이 되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김동률, 이서은이 함께한 기적 이어드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죠. 아니 첫사랑 이루어지기도 힘든데 하물며 짝꿍했던 그 짝이랑 돌고 돌아 이렇게 결혼을 했다?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입니다. 김양애님 첫사랑과 8년 연애하고 결혼이라니 너무 아름답네요. 박종명님 아무 반찬을 먹어도 맛있겠다. 멋진 부부. 부럽다. 내 첫사랑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 6184님. 근데 뭐 대부분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져도 보내주세요. 예,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예, 첫사랑 이야기 보내주시면 잘 읽어볼게요. 오늘 이분은 어떻게 중간에 친구 추천으로 그죠? SNS 그 계정에 딱 떠가지고 예, 신훈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한국에서 다시 만난 이후로 이 지금 아내가 또 큰 수술을 예, 했대요. 근데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 신은 씨가 도와주셨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한복 입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복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

엔딩, 새드 엔딩 둘 다 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랑을 자랑해 주셔도 되고 그리운 사랑, 과거의 사랑, 첫사랑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러브스토리 보내주시고요. 스위스로우의 첫 데이트 들을 거예요. 스위스로우가 또 텐텐클럽 DJ여서 그때 추억 한번 소환해 볼게요. 첫 데이트.

0: 펀치 그리고 첸이 함께했습니다. 에브리타임 이어드렸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다.

0: 어디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5748님, 컬투쇼 이전 프로그램은 이현우 뮤직 라이브였어요.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갑자기 컬투쇼로 바뀌면서 신이 나서 시험 공부 못하고 같이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예. 내일 2시 탈출 컬투쇼에 이현우 씨 출연한다고 합니다. 파워 FM 패밀리 위크를 맞아서 전직 현직 DJ들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부에는 K-Will 씨 함께합니다. SBS 그 로비 들어오면 기둥에 K-Will 씨 얼굴이 여러분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어요. 예, 그 인증샷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3, 4부에는 K-Will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K-Will의 영스트리트 즐겨 들으셨던 분들, 또 대단한 라디오 즐겨 들으셨던 분들은 K-Will 씨와의 추억담 올려주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K-Will 씨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한 줄만 보내주셔도 아마 모든 걸 다 기억해낼 사람이에요. K-Will 씨와 함께했던 추억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지읒, 기역, 시옷.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파워FM 30주년을 맞아서 전현직 DJ들이 총출동하는 패밀리 위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웬디의 영스트릿에는 내일 이분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분이 영스 DJ였어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최연소 DJ였는데 풋풋한 10대를 지나 이제는 AP, 아시아 프린스라는 엄청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지읒, 기역, 시옷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장근석 말도 없이 드라마 미나미 씨네요. OST였습니다. 힌트송이었고요. 오늘 정답은 장근석이었습니다. 김세현님 요즘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이혜경님 우리 작은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때 장근석 씨가 제자라며 엄청 멋진 녀석이라고 자랑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1903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전기세 지읒 기역시오 전기세 여름에 전기세 걱정된다면 이광우님 보내주셨고요. 집구석도 됩니다. 8852님 집구석 자금성 여기 다녀오신 분들 꽤 계시죠. 윤상진님이 자금성 어머니님 전교생 또

0: 존경심,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9060님 주셨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윤상진님 그리고 8852님께 선물 갑니다. 오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1인 2매씩 솔방울 5쌍께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예 정말 오랜만에 KBC와 함께합니다. 패밀리 위크를 맞아 찾아온 KBC 보는 라디오로 꼭 들어와서 봐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5: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6: 하이마트로 가요.
17: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6: 하이마트로 가요.
17: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자전거를 한번 배워두면 아무리 오래 타도 오랜만에 타도 알아서 발을 구르고 또 중심을 잡는다고 하죠.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은 기억을 하니까. 아 지금 제가 딱 그렇습니다. 아 당장 어제일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도 지난 시간을 기억이나 할까 했지만 이 시그널 음악을 듣는 순간 몸이 아는 것 같네요.
1: 네.
0: 요런 긴장감 그리고 요만큼의 설렘. 자 오랜만입니다. K-Wheel 형 스트릿 윌디 K-Wheel입니다.
1: 했습니다. 축하 축하. 유후. 혜율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1: 우리 영스트리트 예전에 좋아하셨던 이제 윌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드디어 윌디가 나왔다며 인사 부탁드려요.
0: 네. 뭐 SBS 라디오에서
1: 네.
0: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지만 한 2년 열을
1: 예.
0: 녹을 먹으며 이 자리에 DJ라는 타이틀로 네.
1: 매일 저녁
0: 살았던 K-Wheel입니다.
1: 오, 윌디가 네. 왔습니다. 윌디. 아니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
0: 네.
1: 진짜 나는 케이윌 씨가 그때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제 곧 뭐 앨범이 나오겠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그냥 케이윌 씨 바로 그냥 금방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케이윌 씨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0: 그 당시에 제가 그 영스트릿 지금 시그널이 나갔지만
1: 네.
0: 1년을 조금 넘게 하고
1: 그쵸.
0: 그다음에 시간대를 옮겨서
1: 대단한 라디오 네,
0: 대단한 라디오를 1년 가까이를 하고
1: 맞아요.
0: 근데 그 다음에 사실 뭐랄까 지금 전에 없던 행보들을 좀 하기 시작했죠.
1: 네.
0: 왜냐하면 그만두자마자
1: 네.
0: 뮤지컬을 처음 하게 됐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1: 네.
0: 그때 마지막 이제 그 하차를 결정한 다음에
1: 네.
0: 그때 그 노틀담드 파리
1: 네.
0: 국내 내한팀이 제 라디오에 나왔다가
1: 맞아요, 맞아요.
0: 거기서 제가 섭외를 당했죠.
1: 네. 네,
0: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 이제 그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1: 네, 네.
0: 그래봤자 2년 한 건데
1: 네.
0: 그 당시엔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지만
1: 그쵸.
0: 네. 네, 근데 와, 나 이제 예를 들어 나 이제 공연 안 하고 앨범 안 나오면 나 백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때 처음으로
0: 네, 왜냐하면 그 물론 녹음도 있지만 거의 그 일주일에 일정 기간 4, 5일 계속
1: 매일.
0: 라디오를 하러 한 네. 2년간 왔다 갔다 하니까
1: 맞아요.
0: 그 약간의 상실감
1: 네.
0: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사실 가수가
1: 네.
0: 앨범 내고 공연하는 게 일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만큼 정을 많이 주고
0: 또
1: 사랑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 매일 밤 8시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게 뮤지션한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2년은 정말 긴 시간이긴 했어요.
0: 맞아요.
1: 네, 왜냐하면 어릴 때니까 더
0: 네, 그래서 너무 웃긴 건 그 다음에
1: 네.
0: 주변에 이제 라디오를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러면은 또 2년 해봤다고 되게 선배인 것처럼
1: 네,
0: 막
1: 네.
0: 얘기 막 해주고 했는데
1: 네.
0: 딘딘이가 벌써 몇 년이야?
1: 5년 지금. 5년 된다?
0: 그러니까.
1: 네, 진짜 오래됐어요. 네,
0: 그런 거
1: 씨가.
0: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죠.
1: 네, 그때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합니다. 케빈 씨 같은 DJ가 없기 때문에. 깨악 윌디다 오수연님 오랜만에 듣는 윌디의 오프닝 윤지연님 미친 추억 돋는다 구수연님 예. 어머어머 이 오빠 잘생긴 거 봐 김소라님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멋쟁이 안경 쓰고 온 윌디 김지선님 네 윌디처럼 두 개 프로 진행한 디제이는 없지 않나요 4309님
0: 두 개 프로를 진행하신
1: 거의였죠.
0: 분들은 많으실 텐데
1: 네.
0: 저처럼 단기간에 두 번을 이렇게 따닥 그것도 한 채널에서
1: 예예 예, 한 채널에서
0: 그런
1: 맞아.
0: 경우는 아마
1: 많이
0: 없지
1: 없죠
0: 않을까?
1: 많이 없죠 네. 오늘 여러분 SBS 로비에서 예 K-Wheel의 영스트릿 예 기둥에 그냥 K-Wheel 씨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우리가
0: 네.
1: 웰컴 파티를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두 개를 세워주셨더라고요.
1: 네, 대단한 라디오 기둥 두 개가 들어갔어요.
0: 네, 대단한 네. 라디오의 사진에는 그 당시에 제 사진이
1: 네.
0: 들어가 있고
1: 그쵸.
0: 그다음에
1: 영스트릿
0: 사진에는 최근
1: 네.
0: 회사 그 약간 이사 명함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넣어주셨더라고요.
1: 오랜만에 이렇게 K-Wheel의 영스트릿 그걸 딱 자막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땠어요?
0: 뭐 좀 옛날 그 졸업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1: 그런 느낌. 네. 옛날에는 매일매일 이 로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0: 네. 네. 뭐 이렇게 그 시그널 나가고 네. 오프닝하고 이런 것도
1: 네.
0: 뭐랄까 좀 괜히 좀 그 그 옛날에 연기한 모습 같은 거 보는 느낌 있잖아요.
1: 그런 느낌의 근데, 모니터하는 느낌.
0: 근데 약간 그 톤으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1: 그렇죠.
0: 예, 네. 그런 게 또 좀 있기도 하고.
1: 맞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얘기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뭐 저는 지금은 청취자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직업병이기도 한데 네. 한 것 같은데 네. 운전할 때 저는
1: 들어요.
0: 그 음악을 잘 안 듣고
1: 라디오를 들어요. 네,
0: 라디오를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네네.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사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짧고 뜨거운 네. 커리어를 남기고 네. 라디오를
1: 떠나갔죠.
0: 떠날 때
1: 맞아요.
0: 잘렸죠. 잘리면서
1: 잘린 건 아니었어요.
0: 나는 이제 목동에 오지 않을 테다.
1: 난 다시 안 올 테다.

0: 그런 예,
1: 어릴 때
0: 그런 예. 생각을 했지만 예. 아, 제 차의 라디오는 아직도 107.7에
1: 그렇구나.
0: 맞춰져 있죠.
1: 아니, 그래서 가끔 러브게임도 왔다 갔다 하면서
0: 아, 그럼요. 들어요? 잠깐만요. 라소 맞죠.
1: 그렇구나. 아니 네. 그래서 케이윌 씨가 사실 저랑 방송 많이 했었잖아요. 진짜.
0: 많이 했죠.
1: 특집 방송도 많이 케이윌 씨가 도와주셨고.
0: 사실은 그때는 DJ하기 전에 진짜 많이 했었죠.
1: 와, 그때는 네. 진짜 많이 했었지. 정말 정말. 예.
0: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우리 그 라송께서 네. 아이돌보다 보컬리스트를 더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1: 네. 그게 아니라
0: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 완전 넘어갔지만
1: 그게 아니라 아이돌이 설레는데 케이윌 씨 같은 보컬에만 설렜던 거예요. 그때도 아이돌을 놓은 적이 없어.
0: 아 그래요?
1: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아이돌 콘서트만 가는데 유일하게 보컬 중에 콘서트를 간 분이 케이윌 씨 콘서트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케이윌 씨 같은 보컬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겼어요. 왜냐면 너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예.
0: 아 그럼 그쪽이 본진이고 우리 쪽이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저한테는 제 맘속에 아이돌이에요. 케이윌 씨가.
0: 아유, 예,
1: 정말 첫 나왔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애정을 정말 많이
0: 맞아요, 맞아요.
1: 표현했었잖아요. 예, 예, 나는 예. 이런 보컬이 너무 좋다.
0: 아니, 너무 신기했죠. 누나가 그 막 제 노래도 많이 알고 계시고.
1: 맞아요. 너무너무 것들.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연이 깊은 게 이게 제가 그 10주년, 20주년 이럴 때마다 이제 특집을 좀 크게 하잖아요.
0: 네.
1: 근데 10주년 됐을 때 보이스 오브 SBS라고 이 황금 마우스를
0: 맞아요.
1: 10주년에 받았는데 네. 그때 특집 방송을 케이윌 씨랑 같이 했었어요. 여기 위에서.
0: 그랬구나.
1: 그때 이현 씨도 있었고 네. 휘성 씨도 있었고.
0: 아, 사진 있네요. 지금.
1: 네, 사진도 있고.
0: 이게 그날이구나.
1: 이게 그날이에요. 제가 핑크 원피스. 근데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요. 이게 저는 너무 기억이 나고 그때 여러분
0: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어.
1: 너무 다들 청춘일 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제 최고의 보컬리스트 이현, 휘성, 케이윌이 함께 했는데
0: 네.
1: 밥만 잘 먹더라가 빵 터졌을 때인데
0: 아,
1: 밥만 잘 먹더라를 개사해서 세 분이 불러줬어요. 돌면 까먹더라로.
0: 아 누나 그렇죠.
1: 그때도 제가 고정을 1년을 해도 돌면 까먹고 화를 내도 돌면 까먹고
0: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1: 한결같이 그냥 네. 돌면 까먹더라. 그래서 네. 개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노래를 불러줬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0: 그건 기억이 나요?
1: 완전 나요. 기억이 나.
0: 나
1: 왜냐면 최고의 보컬리스트 3명이 이걸 개사한 걸 불러주니까 저는 그날 밤에 잘 때도 그걸 막 생각하면서 깔깔깔깔.
0: 그렇구나.
1: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0: 너무 무섭다. 근데 뭘 한 거지?
1: 근데 이거를 우리 제작진이 이걸 찾았더라고요. 요즘에 너튜브가 있으니까 이걸 다 찾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서 예. 여러분 이거를 저도 10년 만에 15년 만에 저도 이걸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만 있고 그래서 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케이윌 씨는.
0: 전혀 왜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1: 그죠 뭐죠. 예.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0: 전달 진짜 와 정말 대박이다. 이거 그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세 분이 리허설도 안 하고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해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그런 거 알겠죠.
1: 예, 이런 뭐 저는 이런 거 재밌어 하니까.
0: 예. 근데 진짜 중간에 애드립도 막 넣어주고.
1: 예, 비성이가 애드립을 했었네.
0: 너무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소중한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한 10주년인데 이런 가사를 이 최고의 보컬리스트 세 분이 불러줬다는 게 이건 뭐 앨범도 없고 뭐 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료인 거예요. 아.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1: 뭐
0: 어이가 없나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냐면 저희가 그 아. K본부 뮤직뱅크에서 네. 같이 셋이서 노래를 했었어요.
0: 맞아요.
1: 그 노을 청혼을 셋이서 네네네. 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네. 좀 여기 저 이렇게 뭐 그때 SNS에 사진도 같이 막 찍어서 올리고 네네. 그다음에 방송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네네. 그때 이렇게 나왔었나.
0: 그 정말 너무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사가 보통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세 분은 가사가 너무 명확하게

0: 되게 잘 들리잖아요. 게스트 출연해도 1년을 고정했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돌면 까먹더라.
1: 아, 일단 뭐 재료가 너무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0: 그리고 러브게임 50주년도 불러달라는 그런 메시지 저도 지금 그걸 처음 듣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때는 50주년이라고 얘기했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멀리는 안 보거든요.
1: 근데 지금 벌써
0: 25주년. 반 왔어요. 반 우와. 왔습니다.
1: 그 이후로 15년이 지난 거예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예.
1: 이게 시간이
0: 정말 이렇게 고퀄로 최고의 보컬리스트에 너무 멋진 선물.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1: 그렇죠.
0: 그때는 몰랐는데.
1: 맞아요.
0: 그리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했더라고요.
1: 저 아까 들어와서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0: 아니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너무 젊더라고요. 케임 씨도 어리고 저도 어리고.
1: 너무 말랐어.
0: 진짜 그때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스튜디오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1: 그러니까요.
0: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1: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0: 그러니까.
1: 우와 그러니까, 누나 소녀다 소녀.
0: 그러니까 제가 이때 우와. 여러분 저는 이때 어리다 생각을 안 했어요. 이때 나이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우와. 보니까 너무 어려.
1: 제가. 나 마른 거 봐.
0: 케임 씨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돌에만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케이블 씨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예.
1: 우와.
0: 여러분 나중에 너튜브 아니면 SNS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스튜디오에서 예전이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1: 이걸 왜 나를 시켰을까? 붙는 걸?
0: 아니 케이블 씨가 저를 지명해가지고 세 명 중에 한 명 이 사람아 그래갖고 저를 지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본 거지. 그리고 제가 또 세 명을 지명했겠죠.
1: 예, 예, 예.
0: 아 이렇게 해서 저를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지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1: 그래서 이걸 스튜디오에서 했어 우리가.
0: 맞아요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억이 참 많아 우리.
1: 와 누나 지금도 뭐
0: 별거 많이 했어.
1: 지금도 미모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이때 진짜 너무 소녀다. 고등학생 대학생 같다. 와 진짜.
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즐기세요. 저도
1: 맞아요.
0: 제가 이때도 마흔이어가지고 난 정말 그때 젊다고 생각을 못했다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그쵸?
1: 저 지금 보니까 옷 입은 걸 보니까 오늘부터 일일 된 것 같은데
0: 네, 네. 와, 이거 너무너무
1: 전 이제 너무 비쩍 말라가지고 광대랑 코만 보이네.
0: 아니 근데 정말 그냥
1: 다 오네.
0: 이 노래 들어야죠. 이 곡은요 요즘에도 신청곡이 엄청 많이 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참 정말 보컬의 힘인 거예요. 케이윌 씨가 홍보를 안 한지 이거 홍보 안 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은 그러니까 제 노래들이 그 연예 프로그램에
0: 정말
1: 꽤 많이 나와요.
0: 맞아요. 네,
1: 반갑게.
0: 너무너무 많은 곡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이 음악 듣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 케이윌 씨와 얽힌 추억담 보내주세요. 그 당시 영스트릿에서 뭐 선물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케이윌 씨가 내 사연을 읽어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케이윌 씨를 봤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케이윌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저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무뚝뚝해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질 때면 더 따뜻하게,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자고 다짐해봅니다. 만약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누군가 다가와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기 있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하루를 환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손준호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KBC와 진짜 얼마만인지 뭐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지금 KBC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추억담을 뭐 질문을 또 올려주셔서 지금부터 예, KBC가 이제 DJ가 돼서 예, 읽어드릴 거예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예, 임다희님 주셨습니다.
1: 네, 임다희님께서 박소연 DJ님 KBC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면서 KBC 매니저를 끌어안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0: 아 근데 정말 박소연 KBC 검색하면 아직도 이 에피소드가 또 아, 여러분 그래? 다른 걸로 덮어주세요. 다른 걸로 덮어줘.
1: 와, 와 그랬구나.
0: 그때 그 KBC 매니저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0: 돼요?
1: 어? 그때 매니저가 누굴까요?
0: 제가 KBC인 줄 알고 시기적으로... 형수라고 안 왔는데 매니저님 말고 그게... 그분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그분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1: 저한테 그런 일들이
0: 그리고 이제 밖에
1: 초반에 있었죠. 초반에
0: 그래, 대성 씨인 줄 알고 뭐 어머 대성아 이랬는데
1: 뭐 그런 경우 있고
0: 케이윌 씨였고
1: 맞아요.
0: 예, 뭐 그랬던 예. 에피소드가 지금도 기사가 계속 남아 있어요.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다 사실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는 정신이 더 없을 때였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런저런 오해들을 많이 봤어. 초창기에 예. 대학교 행사를 갔는데 케이윌 네. 도착했습니다. 케이윌 예. 마이크 몇 개 필요해요? 막 이런 경우 있고. 아, 마이크 몇 개 필요하네요.
0: 진짜. 네.
1: 제가 뭐 양손으로 들고 노래할 그래, 것도
0: 야,
1: 아닌데.
0: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
1: 그리고 갔는데 케이윌 씨 오셨냐면서 실제로 제 매니저랑 악수한 네. 분도 계셨고.
0: 그래 거봐 여러분 나만 그러하는 게 아니라니까.
1: 아니 그게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0: 너무 미안합니다. 4309님.
1: 네. 2014년도에 케이윌 영수 진행하실 때 전화 연결로 외모 얘기가 나와서 제 외모가 빅뱅 대성 플러스 신세경 야 닮았다고 하니까 크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제가 그랬나요? 공교롭게 그리고 일주일 만에 케이윌 씨의 팬사인회가 있어서 제가 나타나니까 빵 터지시던 케이윌 씨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아직 기억하십니까? 하셨는데
0: 대성과 신세경 닮은 얼굴 그 외모로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이분께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선물 보내드리나요?
0: 선물 가야죠.
1: 네, 어떤 거 보내주시나요?
0: 뭐 너무 많은 선물 중에 하나
1: 그렇죠.
0: 골라 갈 거예요.
1: 네, 골라 갈 좋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0: 네네. 이거 재밌다. 9463님.
1: 제가 할까요?
0: 네. 네.
1: 케이윌의 영스트리트 들을 때 노래가 퓨전이라는 코너에서
0: 기억나요? 노래가 퓨전.
1: 네네네. 제목이 잠깐. 자 일단 읽어볼게요. 네. 선물로 여성용 의류 교환권 받아서 우울했던 20살이 엊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거든요. 그때 케이윌 씨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라고 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솔로인 게 함정이네요 라고.
0: 이분께는 무조건 선물이 가야지. 이분.
1: 와 대박이다.
0: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께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께 갔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선물하세요 했을 텐데
1: 네.
0: 이분이 지금까지도 솔로라 너무 마음이 아파.
1: 와 이거 사연은 너무 이렇게
0: 다
1: 너무 진짜인 것 같은데
0: 이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 왜냐면 그 추억을 가지고 네. 뭐 또 막 살아가니까.
1: 그렇구나.
0: 1230님.
1: 네. 간식이 뚝뚝 코너에도 여러 번 당첨돼서 그 당시 저의 간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0: 근데 이 간식이 뚝뚝이 아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간식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게 너무 행복했다며 그 간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앞에 1부 2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1: 사실 그때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라디오 진행하다 보면 한 달에 이렇게 들어온 제한된 선물이 있잖아요.
0: 있죠?
1: 그거를 제가 막 쏟아냈던 기억이
0: 한꺼번에 쫙 푸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간식이 뚝뚝.
1: 네,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분기별로 하나씩 되게 큰 거 가전제품 있는
0: 맞아요.
1: 거 있잖아요.
0: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1: 네, 그 오늘 하나 푸시죠.
0: 아 그래요? 그 우리 PD님 저기 뒤돌아앉으셨는데
1: 이런 식이었어요.
0: 네 맞아. 그런 게 약간 우리도 있어요 그런 게.
1: 그쵸?
0: 제주도 아니 뭐 일본 막 이런 여행 다녀오는 막 유람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고 막 그래요.
1: 그렇죠.
0: 그리고 윌만세님.
1: 네. 꺄 윌디 등장. 오빠 영수 때 DJ 명함 선물 받고 세상 신나서 자랑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거 되게 신났었어요.
0: 명함. 네.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파워 FM 30주년 축하하러 다시 돌아오다니 멋지다. 윌디 특별 게스트 말고 그냥 DJ로 다시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좋았잖아. 라고.
0: 그래, 우리 좋았잖아. 우리 이거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짜 우리 좋았잖아.
1: 네. 예. 아, 좋았죠.
0: 근데 케이윌 씨가 지금 막 너튜브 촬영이 그것도 엄청 라디오처럼 진짜 스케줄이 많잖아요. 막 다양하게
1: 맞아요.
0: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라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할 거 많죠.
0: 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라디오랑도 점점 더 멀어지고.
1: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네.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라디오 스케줄을 지키는 게 좀 네. 바쁘기도 했고 네. 근데. 하나 그러니까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0: 예.
1: 네, 라디오를 하다 보면 또 못 하는 게 있고
0: 그쵸.
1: 막 이렇게가 됐던 게 그래서 좀 스케줄이 많이 그때 제가
0: 예.
1: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 막 이래 갖고 꼬이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0: 네, 네.
1: 예, 당시에 바빴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0: 그래, 여러분 라디오가 너무 좋은 매체인데 데일리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이게 와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힘들긴 해요 사실.
1: 근데 그걸 25년 하신 분 앞에서 제가
0: 아니 근데
1: 꼴랑 2년 해놓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0: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사생활, 제 남친을 다 버렸잖아. 내 남편을 다 버렸잖아. 그 시간을 이 좋은 시간대에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1: 네.
0: 사실 다 그냥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1: 세상에.
0: 네. 되는데
1: 아, 그만큼 여기 애정을
0: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시간에 항상

0: 와야 되니까.
1: 사실 뭐 우리 박소연 DJ 네. 한테는 이 삶이죠, 삶.
0: 삶이죠.
1: 그러니까요. 네. 예.
0: 아휴, 정말. 그래서 올 거냐고요. 언제 올 거냐고, 뭘요? 라디오를. 언제 올 거냐고.
1: 지금 왔는데 뭘 언제 와요.
0: 그래서 나중에 진짜 KBC 또 새로운 음악 나오면 네. 럽게임 꼭 찾아주세요.
1: 그러니까 아, 보내는 건가요?
0: 아니에요. 네. 데일리를 우리가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예, 앨범 자주 내주시고 럽게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기는 뭐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또 장소이기도 하니까.
0: 네. 네. 맞아요.
1: 이게 언제 바뀌었더라?
0: 이게 블루는 그대로인데 다른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1: 맞아요. 그 중간에 그쵸? 한번 왔었을 때. 네. 네, 참 내가 뭐지? 스페셜 DJ 같은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보고
0: 네. 그리고 네. 조명이 이제 요즘엔 보는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기 때문에 조명이 지금 20개 넘는 조명이 이제 또 새롭게 좀 달렸습니다.
1: 맞아요. 당시에는 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0: 네.
1: 한 이따금씩 아닌가?
0: 가끔씩?
1: 네.
0: 그랬죠.
1: 뭐 그랬던 것
0: 이렇게
1: 같은데.
0: 매일 거의 매일 진행은 안 했어가지고 그때보다 네. 조명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KBC가 라디오 DJ로 오셔가지고 우리 제작진들이 코너를 만들어주셨어요.
1: 아,
0: KBC 너튜브에서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바로 알았던 형수.
1: 아, 이 제 유튜브에서
0: 네, 그대로 네. 이게
1: 원래 제가 그 결혼한 그 기혼 여성분들을 모시고 네.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는 형수를
0: 맞아요.
1: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가 돼서 네. 갔다 오신 분들과 대화하는 알던 형수 최근에 녹화를 마쳤고요.
0: 네네네. 네,
1: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았던 형수가
0: 네, 알았던 형수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10년 전에 윌디 때 이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 뭐 사랑 고민 연애 상담 이런 코너 KBC가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 상담하는 거 지금 기억이 어렴풋이 나나요?
1: 많이 했는 나름 네. 했죠. 나름 네. 했는데 네. 그 물론 어느 정도의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네.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그 제 주변 동료들이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네. 그 여성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0: 네.
1: 근데 거기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죠. 네. MBTI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네. 제 주변 동료들이 하는 얘기니까 네. 조금 더 예. 뭔가 그 청취자들
0: 예. F 감성으로
1: 예. 그렇게
0: 해달라.
1: 전달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0: 맞아요.
1: 당시에 저한테는 좀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래서
1: 제가 좀 되게 좀 티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나.
0: 그치. 왜냐면 현실적인 직원과 조언을 해주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예, 맞아요.
1: 그랬어요.
0: 맞아요.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근데 그게 또 KBC 스타일이니까.
1: 네, 맞아요.
0: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또 연애 사연을 읽어볼 텐데 오늘은요. 사랑 연애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1: 왜요?
0: 아니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나 이게 남들이 막 몽글몽글 뭐 이게 기분이 몰라. 나 많이 다운돼서.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연인들의 뭐 싸운 얘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읽어드리는 편인데.
1: 최근에 혹시 이렇게 다른 분들 네, 네. 결혼식장에 가서.
0: 결혼식장도 안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청첩장을 주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한테 그렇게 청첩장을 줘. 근데
1: 그렇죠.
0: 많이 이제 지금 안 가려고.
1: 이런 거죠. 너도 결혼하니?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을 해?
0: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싱글들의 러브스토리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현실 상담을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익명을 요청해 주신 사연이고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K윌 씨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 제가 해야 되는군요.
0: 네.
1: 어딨지?
0: 14페이지예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K윌 형님이 스위스로의 텐텐클럽 고정 게스트일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0: 고등학생이었는데요.
1: 대박. 거기다 결혼도 했습니다.
0: 아이고.
1: 형님은 아직이시네요.
0: 아이고.
1: 이게 뭐야 이게. 자, 아무튼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요.
0: 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뭐야?
0: 아니 문을 안 잠그고 있어. 아이!
1: 내 집에서 화장실 문 잠궈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참 난감하고요.
0: 양말이 왜 또 소파 밑에서 나오냐고.
1: 야 그러는 너 머리카락이 침대 위에 왜 이렇게 많은데?
0: 그거 내 머리카락 아니거든.
1: 야 그럼 내 거냐? 어? 내가 뭐 박완규야? 연애 때는 상상도 못할 자잘한 일로 그렇게 싸우고요. 아우 시끄러워.
0: 아우 추워.

0: 아우, 아우, 추워.
1: 아우, 이불 좀 그만 땡겨. 그만 좀 땡겨.
2: 자다 말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 고수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이란 거 원래 이런 건가요? 둘이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0: 않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한두 번 뭐 이게 위험할 것 같긴 해가지고.
1: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 관련된 에피소드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 많이 물어보기도 하니까 예. 결혼 그 요새는 사실 예. 저런 거 있잖아요. 누가 결혼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진 세상이라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녀는 뭔가 이렇게 예. 물어보는 것들도 지금 좀 네. 조심스러운데 예. 거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뭐요?
1: 동침하세요? 아니면 방을 따로 쓰세요?
0: 그쵸, 그쵸.
1: 아니면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 쓰는 경우도 많고.
0: 그쵸. 큰 침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예, 네. 예,
1: 그러니까
0: 예.
1: 예전에는 어쩌면 그 우리 집에서 네. 부모님이 계시는 그 무드가
0: 예.
1: 모두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0: 예.
1: 그 연속극에
0: 네.
1: 그 가정집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0: 그쵸.
1: 라면 지금은 예. 사실 너무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침대를 또 각자 쓰시는 분도 요즘에 너무 많고
1: 사실 지금은 어떤 형태가 제일 많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0: 네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전국의 형수님 형부님들 알려주세요. 극복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실을 이겨낼 극복 방법 그리고 현실을 좀 알려주세요. 결혼 생활의 현실. 결혼에서는 이러이렇게 하면 좋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네가 필요해 K-Will.

0: 네가 필요해. 어머 9900님이 이거 문자 주셨는데 이거 멜로디 넣어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멜로디 넣어서 불러줘요.
1: 결혼 전에는 네가 필요해 였는데 결혼 후에는 네가 필요해 로
0: 이분께 선물 갑니다. 네. 같이 살면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이럴 수도. 예. 김진희님.
1: 네. 결혼 4년 차입니다. 수면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합의해서 싱글 매트 두 개로 쓰고 있어요.
0: 싱글 매트 두 개. 뭐 이렇게.
1: 싱글 매트 두 개라는 거는 그냥 그
0: 따로따로.
1: 아, 그쵸.
0: 호텔에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쓰시는 거죠. 예.
1: 싱글 매트 두 개.
0: 네네네. 9909님.
1: 결혼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불을 각자 덮고요. 집이 넓으면 각자 화장실 정해서 쓰세요. 아, 결혼이란 결국 혼난다. 남편이 죄인이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0: 아, 근데 남편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들어.
1: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더라. 그 내 우리 집에서 남편이 네. 유일하게 좀 평화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화장실밖에 없다.
0: 화장실. 나만의 장소 화장실. 네. 그럼 방송국하고 다를 게 없어. 우리가 일하러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런 거예요. 이게.
1: 아니 근데 사실 뭐든 다 고달프겠지만 네. 누나나 저나 결혼을 네. 안 해봤지만
0: 그렇지.
1: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짠함이 있긴 하죠.
0: 네. 아, 아내리님 주셨습니다.
1: 소파 및 양말. 아, 울짝꿍 얘기인 줄 알았네요. 가끔은 양말이 날아다녀요. 뭐지? 날아서 식탁 밑으로 안착. 평소에 양말은 소파 및 옷은 식탁 의자. 아, 속티는 안방 문 앞. 뭐라 하면 매번 잔소리라고만 하는 짝꿍 못 살아라고.
0: 그런데 이런 짝꿍이랑 또 맞춰지는 게 또 신기해요. 나중에 또 맞춰서 또 살잖아요.
1: 된다고
0: 또.
1: 하더라고요.
0: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4: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파워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 오늘은 윌리 케이윌 씨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SBS가 또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케이윌 씨 이거
3: 모르는 몰랐는데
2: 케이윌 씨 여기 얼굴을 이렇게 무슨 저 공로상 저 주인공처럼
3: 아 이거 너무
2: 케이윌 씨 아니 오늘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아니 오늘 케이윌 씨 오신다고 우리 CP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부장님 국장님이 다 출동을 하셨는데 무슨 저 원로 가수 뭐 약간
3: 아 이게 뭐야
2: 근데 케이윌 씨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30주년인데 케이윌 씨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라디오로 통해서 이제 전달해드리고 한번 더 가까이서 보세요. 네.
3: 아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와 제 이거
2: 어때요 지금?
3: 아이
2: 사진은 잘 골랐죠?
3: 아 이거 예 네, 이거 그 이사 사진인데
2: 저희가
3: 아,
2: 사진을
3: 아니, 너무 인자한 표정의 사진이라서
2: 예 네,
3: 아,
2: 이사님이니까
3: 아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도 뭔가 기간적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노래는 또 내 생이 아름다운이 나오고 있고
2: 맞아요.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이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혹시 집에
3: 아, 왜 기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2: 아니 이거 집에다가 잘 보관해 주세요.
3: 뭐 말을 못하겠네.
2: 집에다가 어디다 보관해 주실 거예요?
3: 예?
2: 어디다 보관해 주실 거예요?
3: 아, 저 이거 또 진열하는 거 좋아하니까.
2: 그 진열 꼭 해주세요.
3: 네네 알겠습니다.
2: 예, 또 네, 우리 SBS와의 추억이니까 아니 오늘 오랜만에 저하고 생방송했는데 어떠셨습니까?
3: 너무 일단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누나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F 감성으로 맞아주셔서 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보통 라디오 DJ를 시작하게 되면 한 번씩 상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2: 그럼요.
3: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 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2: 이렇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3: 감사패를 받네요.
2: 케이윌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저 행복했고 다음에 새로운 음악과 함께 꼭 다시 와주세요.
3: 네. SBS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러브게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꼭 약속해주세요. 네.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인쇄

0: 또 내 맘대로 주문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니, 근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 이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자신에게 쓸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바로바로 동의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반박이 필요한 건 나일지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이 안 좋은 생각부터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나 오늘 피곤한 것 같다, 기분이 안 좋다, 걱정이 많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영스와 함께 그 부정적 말들을 부정해보시죠. 물론 긍정에는 동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16년 5월 12일 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였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진짜까지 이 세 단어는 정말 많이 쓰죠. 객관화가 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들어봐요. 여러분 아니 봐봐요. 약간 아니랑 근데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진짜는 제가 감정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는 거의 매일 쓰는 것 같고요. 진짜도 많이 쓰는 매일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보다는 비율이 조금 낮다. 예, 약간 예를 들면은 뭐 영스랩스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 진짜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아마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진짜 약간 이럴 때 진짜를 쓰는 것 같고 아니는 바로 나와요. 왜 이렇게 쓸까? 이거 없으면 말을 못하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사람이 쉽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5104님 아니 근데 야근 너무 싫어요. 이제 퇴근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머리 식히며 영스 듣고 있어요. 그래도 영스 시작 전에 일을 끝내서 다행이에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 끝냈다는 말이 되게 제일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우리 김성형님. 아, 제일 완벽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진짜 퇴근하고 싶네요. 예, 네, 세 개가 다 들어갔는데 완벽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 퇴근하고 싶네요. 우리 5290님, 제가 오늘 좀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제 뇌를 지배해서 그걸 떨쳐내려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일이면 오늘의 일을 싹 잊기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고 저도 옛날에는 한없이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안 긍정적이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안 되는 건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그런 날에 저는 그래서 제가 너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그냥 재밌는 영상 아니면 애기들 영상을 보면은

0: 약간 그런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혀주게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 전이라도 아니면은 저희 매바영에서 좋은 에너지 웃음을 또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오늘 또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잊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티켓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5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그리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씨 주연의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웬지킹의 Made by 영스, 매바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또 지유 씨와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직장 동료와 야근 중에 듣는 분들, 혼자 청취 중인 분들 모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길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4: 오딸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7672님, 엄마랑 같이 집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축구 수업이 늦게 끝났거든요. 배고파요.

네,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수업을 들은 만큼 체력을 많이 써셔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집에 가셔서 맛있는 밥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또 어머님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서 가셔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거, 단백질 위주의 맛있는 것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메뉴일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완서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영수를 듣고 계신가요? 자주 함께 듣던 사람인지 혼자 듣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영희님께서 택시 탔는데 영수가 나와 반가워서 사연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영수 듣고 계신 우리 택시기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버스기사님들은 그래도 문자들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아직은 택시기사님들께는 이렇게 문자들을 그렇게 막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인증문자만 운전하시니까 가끔씩 쉬실 때라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저번에 택시를 탔을 때 저 영수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신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신기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7207님, 완디 오늘 점심때 있던 일인데 완디한테 얼른 이야기하고 싶어서 8시 되자마자 문자 보내요. 오늘 화장실 갔다가 순간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차키가 변기통에 빠져버린 거 있죠? 회오리 치며 내려가는 물속으로 차키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눈앞이 엄청 캄캄해졌답니다. 다행히도 친한 직장 동료가 차 빌려줘서 집에 왔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다... 아 진짜요? 앞으로 차키가 있으시다면 정말 차키를 앞으로 이렇게 구비하실 거잖아요. 그때 정말 큰 키링 있죠? 예, 내려가지 못하게 걸리는 그런 요새는 가방에도 키링 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형 뽑기 샵 같은 데 가면 뽑을 수 있잖아요. 뭐 1,000원, 뭐 2,000원 해가지고 스킬이 좀 있으시다면 그런 거 해가지고서 아니면 구매를 하셔서 이만한 인형을 아예 차키 키링으로 달고 다니시면은 전혀 물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형을 들고서 뺄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렇겠지만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올 방법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네. 우리 9679님, 어제 새벽에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퇴근을 누구보다 빠르게 영수를 들으며 하고 있답니다. 가자마자 고양이 안아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또 너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 강아지, 고양이 이런 구조하는 영상들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고양이들 한 마리 구조를 하게 되면 되게 집에서 많이 울더라고요. 네, 엄마를 찾는 건지 아니면 추워서 우는 건지 되게 많이 그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계속 아른거리고 그 모습이 아른거려서 계속 퇴근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그리고 구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청취 중인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투게더.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우리 4875님 남편과 강아지 두 마리와 완도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어요. 4시간 가야 해서 졸릴까봐 긴장되네요. 좋은 노래와 함께 잘 가볼게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남편분이랑 사연자님도 졸리신 것도 걱정되지만 우리 강아지들도 조금 지루해하지 않을까 차 안에서. 네, 그럴 때는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휴게소 들려서 바람도 좀 쐬고 너무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하면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또 강아지도 잠깐 내려가지고 바람도 쐬고 잠이 온다 싶으면은 거기 편의점 들리셔가지고서 뭐라도 당이라도 충전하시고 마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루하지 않도록 또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8968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헤드셋 끼고 혼자 영수 듣고 있네요. 수영 끝나고 듣고 있는데 아까 수영할 때 머리가 확 아파서 더 힘들었어요. 웬디 이모가 힘내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하죠. 이 웬디 이모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다 해줄 수 있는데 수영 끝나고 수영할 때 왜 머리가 확 아팠어요? 갑자기 이게 막 호흡을 좀 많이 해서 힘들었나? 이 숨을 아프 해야 돼가지고 힘들었나?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할수록 폐활량도 되게 좋아지고 이게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렸을 때 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이 끝나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잊지 않고 또 저희 영스 웬디 이모가 진행하는 웬디 영스트리트 들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친구 이름은 제가 모르겠지만 화이팅! 네. 또 우리 김연주님, 저는 오늘 연차고 남편도 오늘 오프라서 밥 먹고 누워서 듣고 있어요. 연차지만 집순이어서 집콕하며 하루 종일 뒹굴거렸는데 평일에 이럴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나는 쉬는 그 약간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사연자님도 연차를 쓰셨지만 또 남편분도 오늘 또 행복하게 또 오프셔서 두 분이 알콩달콩 오순도순하게 또 시간을 보내셔서 더더욱 행복한 그런 평일이자 쉬는 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택시기사님들 문자가 많이 없다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바보네. 죄송합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상공이실님께서 완디 택시기사님들 인증문자 없다고 해서 인증사진 보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라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019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인천 택시기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35님께서 저 제주택시 영수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는 라디오를 못 보시겠고 못 보시고 또 듣는 것만 하시겠지만 보는 라디오를 예 제가 90도로 인사를 기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 각지에서 저 영수를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항상 성원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하는 DJ 완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네. 분명히 기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잊고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메이드 바이 영스 마지막 완전체로 함께하는 우리 웬지킹, 우리 김지우씨, 킹키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Sierra의 Thinking About You.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 정보.
2: 부드러운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겉바 속촉의 돈가스. 일본에선 돈카츠라고 부르죠. 카츠가 이긴다는 뜻이라 중요한 시험 전에 먹을 만큼 일본에서는 일종의 소울푸드입니다. 돈가스의 시작은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이 프랑스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사랑받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기는 경양식집이 생기기 시작한 1960년대. 일본과 달리 고기를 자르지 않고 넓게 펴 더 푸짐해 보이게 만들었죠. 여기에 밥과 수프, 김치 등을 곁들인 한국식 왕돈가스가 완성된 겁니다.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먹었던 음식, 이제는 우리에게도 추억의 한 끼가 됐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2: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스.
3: 매바영.
2: 웬게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다 해결해버려 김해결 김지유.
1: 다 해결해버려 왕해결 킹키.
2: 다 해결해버려 DJ 완디. 네.
0: 반갑습니다.
2: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네.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또 잘 보냈지요.
1: 아니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평소 안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뭐 두 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조금 건조한 원래 톤의 초반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심 뚝뚝.

0: 선배님한테 갑자기 딱 오니까 네, 네.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오네.
1: 아, 정말
2: 표정 맞죠?
0: 네, 너무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0: 네, 눈물도 살짝 고였어요.
2: 아, 그래. 어. 네. 저는 킹키 씨의 당황한 표정.
0: 아니 아니요. 저 기분 너무 좋았어요.
1: 아, 기분 네.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네, 잘못 울고, 들었나 이런 게 아니라.
2: 울고까지, 아니 약간
0: 울고까지.
2: 네, 그런 상황이었어서. 네, 잘 지내셨죠?
0: 네,
1: 그럼요.
2: 아니 우리 지유 씨 어제 너튜브 보니까 건강 검진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결과 괜찮았나요?
1: 너무 건강하게 나왔어요.
0: 다행이다.
2: 네, 다행이다. 근데, 진짜 나도 해야 되는데.
1: 네,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건강 검진 한 2년 만에 받았나? 잘 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 이런 게 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또 햄버거를 먹은 거예요.
2: 아.
1: 그래서
2: 못했어요?
1: 아니요, 하긴 했는데 이제 와 깨끗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었던
2: 거예요.
1: 네네네.
0: 한 번 더 하면 되죠.
1: 네, 나중에 하려고요. 이제 그때는 좀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2: 아, 네네. 아니 우리 킹키 씨는 최근에 좀 건강검진 받은 적 있으세요?
0: 저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오, 네. 이제 하실 때 됐네요.
0: 네, 네. 딱 해야죠.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2: 아, 진짜?
0: 30살이 되면 뭔가 네. 한번 해야 된다 아. 이런 거 너무 주위에서 말씀 많이 주셔서
1: 맞아요.
0: 받았고 건강했고, 네, 네 저도
1: 다행이에요.
0: 좋았어요.
2: 네. 너무 다행이네요.
1: 언제 했어요?
2: 저는 한 1년 반, 2년 전? 근데 네. 이제 좀 몇 달 안에 해야 돼요.
1: 맞아,
2: 잡아서
1: 맞아요.
2: 해야 되는데
1: 네.
2: 저도 그때는 뭐 나쁘진 않았어서 근데 당이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당이.
1: 하,
2: 너무 그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1: 네. 네.
0: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 아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구나 하고 조금 이제 줄여봐요. 우리.
1: 네. 조절해야죠.
0: 어때요? 건강을 위해.
1: 아니 근데 건강하면 그냥 드세요.
0: 그래.
1: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2: 처음에 피검사했을 때 당이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0: 그래,
2: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0: 아.
2: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이번에 되죠. 검사하기 전에는 조금 깨끗하게 하고서 하려고.
1: 그럼요.
2: 몇 달 뒤에 하려고요.
1: 네. 아, 좀 이제 관리를 좀 하고.
2: 아,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네. 당장은 안 돼서. 두 분 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1: 네.
2: 혹시 나만의 건강 챙기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1: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2: 맞아. 오.
1: 다 필요 없어요.
2: 옳소.
1: 네. 그거는 스트레스만 안 받잖아요.
2: 옳소.
1: 그러면 건강하게 잘 살아가죠.
2: 옳소, 옳소.
1: 뭐, 근데 뭐 감기 뭐 이런 거는 좀 걸릴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0: 네.
1: 근데 정말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0: 저는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고요. 많이 해를 보려고 해요.
2: 아, 이것도 맞아.
1: 중요하다.
2: 이것도 진짜 중요한
1: 네네.
0: 어떻게든 해를 네. 그날 하루라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합니다.
1: 와, 네. 계속 움직이 있는구나.
0: 네, 움직이지 그죠? 않더라도 네. 해 속으로 나가야 돼요.
1: 그러니까
0: 그래야지 뭔가 딱 하루가 딱 좋더라고.
1: 에너지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2: 진짜.
1: 그죠? 네.
2: 진짜 공감합니다. 그렇게
0: 나와야
2: 해야지.
0: 네. 안 할 것 같은 목소리.
1: 제발 나가세요.
2: 네. 네. 짧은 고민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유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5872님께서 할인이라는 글자만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사게 돼요. 근데 사놓고 보면 딱히 필요도 없고 산 걸 또 사기도 하는데요. 이 할인만 보면 사는 버릇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2: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할인! 마법 같은 단어죠. 두 분은 어떤 단어를 볼 때 가장 혹하나요? 할인 뭐 1+1, 2+1, 사장님이 미쳤어요.
1: 와, 저는 다 해당돼요.
0: 아, 저는 유일하게 1+1만.
1: 아, 진짜요?
0: 아, 저는 2+1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2: 오, 진짜?
0: 1+1은 네, 아, 네. 멈출 수가 없어요.
2: 와, 진짜요?
0: 네.
1: 저는 할인도 이제 거의 반, 그러니까 50% 이상 할인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0: 네. 바보 된 것 같아요. 안 사면.
1: 그러니까 지금 사서 쟁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네. SNS 광고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지금이 최대 할인.
0: 자꾸 네. 오늘까지래.
2: 맞아, 맞아. 오늘까지.
1: 아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0: 거짓말 하지 마.
2: 막 일주일
1: 하잖아요.
2: 뒤에도 또 떠.
1: 그니까. 네,
2: 계속 떠. 지금 이거 뭐 코드를 입력하면은 네. 최저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코드 입력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도 아니야.
1: 맞아. 또 아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마지막인가봐 또 사고.
2: 에이, 맞아요, 에이. 맞아요. 두 분 역시 최근에 쇼핑한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1+1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1: 네.
0: 편의점에 있는 1+1을 모두 산 적 있어요.
1: 거기
0: 1+1이. 거의
2: 진짜 많잖아요.
0: 거의 다 가져왔어요. 1+1. 이것도 1+1이야?
1: 네.
0: 이것도 1+1이야? 이렇게 다 가져온 적 있어요.
1: 네.
0: 제가 그걸 현명한 소비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를.
1: 네. 근데 1+1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약간 왜냐면 다 뭔가 먹을 거.
1: 네, 맞아.
0: 닭가슴살 아니면 네. 단백질 쉐이크.
2: 아, 그런 것도 오케이.
0: 뭐 요거트.
1: 저도 너무 좋다.
2: 저도.
0: 햇반 작은 공기 이런 거 다 그렇기 때문에.
1: 이건 좋은데요?
0: 네. 현명한 소비입니다. 네.
2: 저도 그런 거는
1: 식품은.
2: 맞아요. 식품. 네. 와, 근데 그거 다요?
0: 네. 와.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다 가져갔어요.
2: 멋있다. 와.
1: 근데 유통기한이 아마 좀 넉넉하지 않아요? 어때요?
0: 그렇죠. 살 때? 네, 그런 가공식품들은 그렇죠? 은근히 또 오래 네, 걸리기 네. 때문에 괜찮아요. 네,
2: 그러니까 네. 프로틴은 이런 건 좀 이렇게 닭가슴살이 조금 한 달 내로 먹어야 되지 않아요?
0: 금방 먹으면
1: 맞아.
0: 돼요. 맞아. 그 날을 정하면 돼요. 원 플러스 원 처리하는 날.
2: 아, 처리하는 날.
1: 진짜. 네.
2: 아, 우리 할인의 현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저는 모릅니다.
2: 근데 저는 진짜 많이 고쳤어요.
1: 어떻게요?
2: 요새 SNS 광고도 안 산지가 좀 된 것 같아요.
1: 와, 너무 잘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리고 네. 보면서 요새 스태퍼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0: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 네. 없군요.
2: 없어요. 왜냐하면 그 층간 소음이 조금 있다 그래서.
1: 네.
2: 스태퍼를 사고 싶어서 밑에 매트를 네. 유아용 네. 매트 같은 걸 한 4장 정도 깔고 깔아놓고. 사면은 소음이 없대요.
1: 네.
2: 그걸 살까? 아니면 집에서 하는 한 러닝머신인데 네. 접었다 펴는
0: 네.
2: 뭔지 아시죠?
0: 그럼요.
2: 그거를 야채 마켓에서 조금 네. 해가지고서 살까?
0: 근데 네. 야채 마켓에 진짜 많을 거예요.
2: 진짜 많아요.
1: 그럼.
2: 근데 그걸 또 제가 그냥 가져가서 하는 그런 걸까 할까 했는데 네. 안 했어요.
0: 오.
1: 왜 참았어요?
2: 그냥 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할까? 안 할 것 같아.
1: 네.
2: 옷걸이 용도 될 수도 있고
1: 네.
2: 그리고 인터넷 광고 보면 사게 되잖아요.
1: 네.
2: 그냥 이걸 차라리 모아서 나중에 내가 다른 걸 사자. 그리고 지금 쟁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1: 맞아.
2: 그거를 네. 지금 너무 보고
1: 계속 생각해야
2: 집 정리도
1: 돼.
2: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걸 사서 내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1: 네. 맞아.
2: 그래서 먹는 거는 좀 사요. 먹는 것들은 사지만
1: 네.
2: 뭐 영양제도 내가 진짜 먹는 것들은 사지만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손승아 너 정확히 생각해봐. 아니?
0: 냉정한데?
1: 강하게 아주.
2: 너 원뿔원 투뿔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게 쌓이면 몇십만 원이 돼.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2: 그 몇십만 원으로 차라리 너가 사고 싶은 옷을 하나 두 개 더 사. 약간 이런 느낌?
1: 좀 더 좋은 거.
2: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1: 근데 저도 사놓고 썩혀두거나 뭐 안 입거나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고친 것 같아요. 어차피 나도
2: 맞아.
1: 이거 이렇게 쟁여놔봤자 나 다 못 먹어.
2: 맞아,
1: 다 못
2: 맞아,
1: 써.
2: 맞아.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깔끔해지더라고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럼 확실히 사봐야 고쳐지네요.
2: 맞아. 맞아요. 네. 경험을 네. 좀 해봐야 됩니다.
1: 네. 네.
2: 우리 김대형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0: 오늘 의상 조합이 짜장면, 단무지, 김치 조합 같아요.
2: 네.
0: 그러네.
1: 짜장면, 단무지, 김치.
0: 맛있다.
1: 좋다. 역시 조합이 좋다.
2: 너무 맛있겠다. 네, 네. 네. 먹으러 가고 싶다.
1: 네. 짜장김.
2: 너무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환상적인 조합인데
1: 네.
2: 아쉬운 소식을 저희가 또
1: 전해줘야
2: 마요. 됩니다. 네. 네. 전하지 말까요?
1: 예.
2: 또 전하지 돼요. 않도록 가겠습니다.
0: 네. 대본 바꾸시죠.
2: 네. 아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이 또 우리 사랑스러운 네. 지우 씨와의
1: 네.
2: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너무 아쉬워요. 울지 마요. 한 명 울면은 연달아서 오니까 잠깐만, 기분이 나쁜데요? 잠깐만, 이건 조롱인데요? 정말 이게 스케줄 때문에 이게 진짜 제가 너무 라디오를 사랑하고 영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여러분들이 또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더 바쁘게 움직여라 해서 진짜 바빠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스케줄 때문에 제가 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2: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1: 네.
2: 워낙 또 고민 해결을 잘 해주시던 두 분이다 보니까
1: 그럼요.
2: 네, 시연이도 잘 부탁드리고요.
1: 네.
2: 그럼 이제 또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0: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1: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우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응원의 말 등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근황도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가 제가
1: 야야 레드키위 먹어봤어? 그거 진짜 맛있더라.
2: 라며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0: 야 그런 거 다 상술이야. 키위가 거기서 거기지.
2: 이렇게 저를 무시하듯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늘
0: 두쩡쿠? 나는 그런 거 먹겠다고 줄 서는 사람 진짜 이해 안 가더라. 버터떡? 유행이라서 유행이 되는 게 무슨 의미냐?
2: 뭐가 유행이다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이제 홍대병 걸려서 그러는 거니까 냅둬라고 하지만 들을 때마다 은근 기분

나빠요. 나중에 또 저런 식으로 말할 때 뭐라고 대꾸하면 좋을까요?

0: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네. 편이세요, 두 분 다?
1: 제가 이런.
2: 어 이거. 어 정말 어 나 방금 너무 찡그린 것 같아.
1: 내가 먼저 말해서 다행이다, 그렇죠? 네. 공격 다 받고 그게 전입니다 했으면
0: 기다리고 있었네.
1: 네. 네. 네. 아 제가 뭐 이렇게까지 뭐 좀 냉소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성향이 그렇긴 해요. 뭔가 아, 유행하는 거 굳이? 조금 안 하고 네. 싶고 네. 어, 드라마 같은 거 막 전 국민이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1화를 놓치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 끝까지 네. 안 봐요.
2: 아 근데 막 아 봐봐 진짜 재밌어
0: 영화도
2: 추천하잖아요.
1: 그냥 안 보게 돼요.
0: 영화는요? 어
2: 뒤늦게라도
1: 안 보게 된 게 더 많아요.
0: 진짜
2: 아, 진짜
1: 뭐 왕사남 열풍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
2: 아 잠깐만요 왕사남 아직도
1: 네.
0: 네네네.
2: 어 정말요?
1: 네. 괜한 뭔가 네. 좀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네네.
2: 그러니까 아.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괜히 그 마음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아. 그냥 아, 저는,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1: 저는 따라가는 느낌이 싫어요.
2: 아 단들 다 하는 거를 막 아~ 내가 쫓아가는
1: 제가 그게 이해했어. 제가 그게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없이 그냥
0: 유행
1: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그 시간이 좀 아깝고 그래요.
2: 와 그렇구나.
1: 근데 그 성향이 계속 굳어진 것 같아요. 점점. 네. 네.
2: 본인이 좀 좋아서 내켜서 네. 해야 되는데
0: 그 네. 궁금한 네. 거 있어요. 현장에 갔는데 두쫑쿠랑 네. 버터떡이 막 놓여져 있어요.
1: 네네네네네.
0: 그럼 그 내가 사 먹진 않겠지만 유행을 따라가려고
1: 아, 먹어봐요.
0: 아 먹어봐요. 그럴 때는 먹어봐.
1: 네네네.
0: 아, 근데 이런, 막 기회를 주어졌을 때
1: 중증은 아니에요. 막
0: 아,
1: 이렇게.
0: 아 이거 네. 이분은 중증이시구나.
1: 네, 중증입니다.
0: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여기서 나온 레드 키위 드셔보셨나요?
1: 어, 몰라요 아, 뭔지.
2: 저 이것 때문에
1: 혹시 레드 키위인가요? 지윤님 오늘 레드 키위.
2: 저 못 먹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1: 그러니까 저 키위가 왜 빨개?
2: 저 여기 저 여기서 지금 처음 헐. 알았어요.
1: 껍질이 빨개요, 속이 빨개요. 속이 빨개요.
0: 속이 붉어요.
2: 어머 아, 진짜?
0: 헐.
1: 아니 그럼 잘못된 음식
0: 아니야? 그럼 미리 얘기하지. 내가 그럼 오늘 가져왔지.
2: 아니 근데 그건 대체 누가 팔아서 그렇게 됐대요?
1: 그러니까 어쩌다 빨개졌을까?
0: 이거는 키위 네. 그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게 나와요.
2: 아 와. 어머 어머 네. 너무 먹고 싶다.
0: 근데 오. 이게 바로 먹으면 살짝 새콤하고요. 아. 한 며칠 정도 후숙시키면 더더욱 맛있어요. 근데 골드 키위도 맛있지만 얘는 네. 또 다른 맛으로 진짜 달콤하게 맛있어요.
2: 골드 키위도 너무 맛있네. 그거 먹어봤어요.
1: 그거 먹어봤죠.
0: 네. 근데 골드 키위는 뭔가 물컵 달콤하면서 네. 그냥 단맛이 좀 그렇죠. 있지만 얘는 약간 새콤한 맛도 살짝 있으면서 단맛이 같이 있는
2: 와.
0: 조화로운 맛 되게
2: 어머 나 무조건
0: 골드 키위도 조화롭지만 저는 몇 년 전에부터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2-3년 전?
2: 아니 근데 킹키 씨 드실 거예요?
1: 먹을래요.
2: 이렇게 다들 쫓아가는데
1: 병 고쳤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자꾸 대화하실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친구분 때문에 이제 고민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친구가 저렇게 나올 때 뭐라고 댓글하면 좋을까요?
2: 저는 제 네. 친구니까 막 이거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또 싸운다니까 저는 진짜 그냥 홍대병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 홍대병 제대로 걸렸는데 이러면서
1: 네.
2: 차라리 진짜 병 걸린 사람 취급을 해야 야 아예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든 어 나 걸렸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든 네 저는 그냥 병 걸렸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속도 좀 편할 것 같고
0: 그치
2: 네.
1: 저도 아니면은 그냥 오 야 나는 이렇게 트렌드 따라하는 게 재밌어 그냥 이렇게
0: 맞아,
1: 뭐
0: 아,
2: 덤덤하게 그냥
0: 맞아
1: 야 나도 먹어봤는데 그냥 별로긴 한데 그냥 이거 뭐 유행하는 거 다 같이 하니까 기분 좋더라 이 정도 덤덤한 느낌?
2: 근데 옆에서 그니까 그게 왜 기분이 좋아?
0: 난
2: 이해가 안 돼.
0: 나는 기분 좋아. 그러니까, 아니 왜 유행 따라가는 거잖아. 넌 유행 따라가는 게 재밌어? 막 이렇게
2: 맞아요.
0: 얘기하고.
2: 꼭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1: 아 내가 유행에도 뒤처져 봤는데 그때 그 구린 기분보다는 유행 따라가는 게 낫더라.
2: 아 난 유행
1: 뒤처진 기분 진짜 구리더라고.
2: 아니 근데 나는 유행 따라가는 게 난 더 구려.
1: 아 내가
2: 너도 둘 다
1: 해봤는데.
2: 생각을 다시 해봐.
1: 내가 둘 다 해봤거든. 넌 아직 따라가는 거 안 해봤잖아. 난 둘 다 해봤는데
2: 아니 난 따라가고 싶지 않다니까.
1: 되게 구리더라.
2: 난 따라가고 싶지
1: like
2: 않아.
1: You.
2: 이런 싸움 났네.
1: 싸우죠. 네.
0: 아니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좀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1024님이 제철 음식 먹는 거랑 같은 느낌 아닐까요? 봄에는 도다리, 여름엔 수박 이런 것처럼 그냥 냅둬요. 그렇게 자잘한 행복도 없이 살이라고.
0: 그러게. 오. 그럼 나 궁금한 거. 이 사연 접는 친구분 수박도 안 드시고 여름 그럼 제철 음식도 안 드시는 거예요?
2: 아니 근데 그런 건 또 잘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막 붐처럼 갑자기 막
1: 너무 붐이라
2: 이렇게 일어난 거 맞죠?
0: 복숭아 갑자기 납작 복숭아 막 네. 이렇게 나타났어 막.
1: 근데 제 생각에도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쌓여 있는 이런 것보다 그 요즘엔 이런 붐들이 정말
2: 갑자기
1: 많잖아요.
2: 갑자기
0: 네. 많기는 해요.
1: 너무
0: 따라가기 힘들긴 해요.
1: 그거에 대한 반감이 아닐까.
2: 뭐 그러니까

0: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는 아 뭐만 하면 다 유행이래 이런 맞아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1: 그게 깔려 있어서 네, 그냥 네. 괜히 음식에 불똥이 튄 거기도 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2: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8: 돌아온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에어니플.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웬디의 영스티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우 씨, 킹키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바영.
0: 3부에서도 고민 해결은 계속됩니다.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도 해드릴 테니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2: 그리고 저 김지우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0: 저희는 그럼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듣고 잠시 후에
1: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지우씨, 킹키씨와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2: 웬지 킹입니다.
1: 우리 0185님께서 영스 챌린지 담당 웬지 킹. 이 조합이 이제 끝이라니. 가기 전에 꼭 챌린지 하나는 남겨두고 가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뭐.
3: 그럼요.
4: 그럼요.
1: 괜찮으실까요? 네.
4: 그럼요, 그럼요.
3: 남기고 가야지요.
4: 네. 그럼요.
3: 네. 좋습니다.
1: 챌린지를 네. 생각을 해보고 네. 저희가 웬지킹 마지막 챌린지를 광고 나갈 때 촬영을 해서 영스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영스 가족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우킹키의 한마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두 분이 날카롭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킹키씨?
4: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지우 킹키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같이 밥 먹는 동료가 점심 먹을 때마다 다 괜찮다고 하고는 정작 메뉴 말하면 아 그건 어제 먹었는데 아 그건 좀 느끼한데 라며 무한 거절을 반복해요. 매번 스무고개를 하니 괴롭습니다. 그 동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우씨 하나 둘 셋.
3: 너 혼자 뷔페 가라.
1: 다음은 784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야 너 회사에서 좋은 일 있다며 한턱 쏴. 얼굴 쪄졌다 한턱 쏴. 이러면서 자꾸 칭찬을 하며 밥을 사게 유도하는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 전에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한턱 쏴 이랬다니까요. 핑키씨 하나 둘 셋.
5: 오늘은 네 턱을 쏴.
1: 다음은 박선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카페 사장인데요. 자꾸 카페 화장실 키를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가져가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지우씨 하나 둘 셋.
6: 아 그 키는 제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아닙니다.
1: 마지막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소개팅을 하고 약간 그 썸 단계인 상황인데요. 대화도 존댓말인데 약속 잡을 때 대답을 자꾸 이응 이응 이응 기억 이렇게 보내서 조금 짜증나요. 썸남이 아니라 직장 상사랑 톡하는 기분이에요. 키키씨 하나 둘 셋.
7: 단답은 디귿치읒.
1: 와. 네 이렇게 지우킹키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네. 왜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지 사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괜찮다고 하고 메뉴 말하면 다 싫다는 동료에게 지우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3: 네 혼자 뷔페 가라 라고 혼자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메뉴를 이런 분들은 끝까지 그냥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뭘 말해도
4: 네, 네.
3: 맞아, 맞아. 네. 계속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1: 맞아요 맞아요.
3: 그냥 혼자 많은 음식 이제 있는 대로 가셔서 마음 편히 혼자 드세요.
1: 맞아요 맞아요.
4: 다 네. 괜찮다라는 것은

0: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모르겠을 때 네. 나오는 맞아요. 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나 뭐 네.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0: 진짜 다 괜찮을 때가 아니야. 그거는.
2: 맞아요.
1: 맞아. 그래서 막상 얘기했을 때 어 또 그건 아닌데.
0: 맞아. 오히려 그 말은 이렇게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제발 지금 내 이 어떤 이 식욕을 너가 찾아내줘. 이걸 와,
3: 근데 어떻게 찾아내요 내가.
0: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3: 너무 어려워요 이거.
0: 그래서 진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 괜찮아라고 하면 오케이 세 번의 기회까지 주겠다. 인간적으로
1: 좋다.
0: 인간적으로 내가 세 번까지 주겠다.
3: 와 근데 이거 세 번 하는 것도 일이에요. 매번 동료랑 밥 먹을 때마다 아유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하고 가세요.
1: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전에 그 메뉴 뭐 먹고 싶어? 나 아무거나 다 좋아 했을 때 그러면 느끼해서 별로다 뭐 짜서 별로다 어제 먹어서 싫다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다 금지 조항을 전달하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3: 아니면 어디 그냥 뭐 전화해서 주문해놨다라고 하고 그냥 데리고 가세요.
0: 그것도 괜찮네요.
3: 아 예약했다.
0: 다 괜찮다라고 한번 해주실래요?
3: 난 다 괜찮아.
0: 아 그래 그럼 가자.
3: 어디?
0: 가자. 이러고 그냥 데려가자. 데려가자.
1: 아니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지. 어디 먹는지는 알아야지.
0: 가면 돼. 다 괜찮아서. 다 괜찮은 곳이야 거기.
3: 가면 알게 될 거야.
0: 거기 가자. 다 괜찮은 곳이야.
1: 다 괜찮은 곳이래. 너무 좋다. 너무
3: 맞아.
1: 좋아.
3: 그냥 강제로 그냥 맞아요. 데리고 가세요.
0: 맞습니다.
1: 네. 다음부터 칭찬을 핑계로 밥을 사라고 하는 친구에게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해줬죠?
0: 한턱 말고 니턱 쏘!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시원해. 그러고 네. 싶죠. 네. 진짜로.
3: 진짜.
0: 뭘 자꾸 쏘래.
3: 이것도 맞아.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 말을 계속해요.
0: 계속. 진짜 입버릇이잖아요.
1: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얼굴 되게 좋았다. 야 한턱 쏴.
0: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 흐름이 이해가 안 가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좋은 일 있다면서 한턱 쏴. 이것까지 네. 이해되는데. 네.
0: 뭐 합격을 했다든지 진짜 뭐 올해 준비한 시험 이런 거 이해하죠. 그럴 때는. 말하기도 전에 내가 사고 싶을
3: 맞아.
0: 것 같아.
3: 어려니.
0: 맨날 이러면은.
1: 아 킹키 씨한테 뭐야? 오늘 노란색 옷 입었어? 아 한턱 쏴!
0: 없어 노란색.
1: 아 뭐야 오늘 화장했네 한턱 쏴! 약간 이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3: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 뭐를 못해 진짜, 앞에서
1: 진짜 무슨 이유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네. 걸로 근데 이럴 때 뭐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지
3: 뭐 아까 그냥 뭐 턱을 진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0: 아니면 뭐 모르겠다. 야 한 턱 쏘아. 턱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3: 정말.
1: 근데 나도 근데 네. 친구가 이런 성향이라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0: 한턱 쏘아.
1: 약간 서로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는 그런 말로 네. 한턱 쏘라고 하잖아요.
0: 네.
1: 야 무슨 소리야? 너가 너도. 오늘 완전 컨디션 괜찮아 보이는데 야 오늘 너가 한턱 쏴야겠다.
0: 좋다.
1: 이렇게. 야, 이렇게.
0: 그렇게 그 두 분은 아마 무인정에서도 네. 경고당에서도 네 그래 오늘은 맞아. 네가 화초 이겼으니까 한턱 쏴 이렇게
1: 저번에 내가 컨디션 좋아서 내가 쐈는데 오늘 야 너다
0: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3: 와 서로 근데 뭐 좋은 일 계속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냥 이 얘기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무도
0: 근데 그렇게 계속 좋은 일이 서로 덕담처럼 가서
1: 맞아 맞아 좋은데요
0: 인생이
1: 좋다.
0: 잘 풀릴 수도 있어요.
1: 맞아 맞아 예. 좋은데요 저는 긍정적이니까 네. 또 다음은 자꾸 카페 화장실 키를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지우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4: 그 키는 제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져가지 마세요.
1: 이런 실수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3: 와,
1: 주머니에 넣어놓고.
3: 근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키를 크게 막 뭐 이렇게
0: 맞아요.
3: 그 키링을 네. 엄청 큰 거를 달아놓고
0: 도무지
3: 하시더라고요.
0: 안 까먹게.
3: 네. 어디 네. 들어가지도 못하게. 네.
1: 맞아요. 진동벨, 앞치마 등등등.
0: 앞치마 좀 많아.
1: 나도 앞치마 했었던 적.
3: 저도요. 저도 그쵸. 진짜 근데 다행인 것이 그 단골집 앞치마를 하고 와서 돌려드렸는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내가 이거를 착용한
1: 거죠. 네,
0: 네. 이게 그 어떤 밥자리나 술자리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다 보면 네. 그 모습이
1: 맞아.
0: 익숙해지잖아요.
1: 맞아.
0: 친구들한테도 익숙해지는
1: 맞아,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1: 네. 그리고 뭔가 약간 한 잔이 들어가고 하면은 다들 그게 그냥
0: 그렇죠.
1: 그게 원래 만났던 모습
0: 맞아요.
1: 맞아요.
0: 맞아.
1: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9915님이 저는 카페 진동벨 가져온 적 있어요. 다행히 회사 근처라 바로 돌려드렸네요. 이거 신기하다. 근데 진동이 울리지 않나요?
3: 근데 이게 맞아 계속 울리고 있을 텐데.
0: 아니면 너무 단골이고 이러니까 진동벨을 받긴 했는데.

0: 야, 저기 내 거 나왔다 이러고 그렇게 그냥 메뉴를 가져온 게 아닐까요?
1: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아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안 받은 거죠. 집 갈 때 약간 차키 챙기듯이 물건 챙기듯이 주머니에 그냥 넣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진동이 울리니까 그때서 어 뭐야 그런 느낌. 이지않을지 아.
0: 이런 실수가 막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귀여워.
2: 그럼요. 이거 왜냐면 뭐 어디 갔다가 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쵸. 뭐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1: 맞아요, 맞아요. 에이. 또 마지막으로 대답을 할 때 자꾸 이응 기역스는 썸남에게 우리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해주셨죠?
0: 단답은 디귿이라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2: 정답이다, 정답.
1: 와, 근데 존댓말을 쓰시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오래된 연인 사이시도 아니고 썸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평소 대화를 되게 아 지우 씨 오늘 저녁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뭐 좋았고요.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뭐
1: 네라고
0: 이응이응 이렇게 오는 게
1: 응응.
0: 서로 존댓말 하다가
2: 근데 저는 심지어 이거 이제 전에 만나던 분이 장난으로 제가 뭘 보냈는데 정말 뭐 이응 이응 아 이응이 하나가 왔나? 오. 근데 이게 막상 받아보잖아요. 만나는 이 연인한테도 좀 마음이 좀 사그라들어요. 진짜.
1: 맞아요.
2: 뭐지? 막 이거랑 이거를 왜 보냈지?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게 웃기지도 않아. 너무 좀 뭐라고 그러지? 나한테 대체 왜 이렇게 하지?
0: 그러니까 너무 약간.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2: 네. 네.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진짜 좋아하면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막 글을 예쁘게 막 답장을 예쁘게 하잖아요.
0: 네.
2: 근데 왜 지금 썸 타고 있을 때 왜 이러셨지?
1: 이해가 안 갑니다.
0: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것 같아요.
1: 드릴게요.
0: 김현아님이 아 그분 너무 싫으네요.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잘 돼도 혼자 속이 문드러집니다. 제발 이러고 있습니다.
2: 근데 저도 딱 이 생각인 게 썸 탈 때 벌써 이런다? 그럼 연애가 시작되면은 대체 어떤 말이 올까?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두 분도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거 조금 약간 킹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0: 저 하나 있어요.
1: 뭐죠?
0: 모든 말 끝내고. 키읔 붙이는 거.
2: 하나만.
1: 두 개는 괜찮고.
2: 두 개는
0: 자꾸 키읔을 하나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2: 맞아.
0: 말끝마다.
2: 키읔도 맞아. 하나만 오는 거.
0: 그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양이 너무 별로예요.
2: 아 그리고 약간
1: 맞아.
2: 이게 크크가 크크 재밌어서 하는 건데. 약간 하나만 약간 있는 거는
1: 이런 느낌.
0: 뭔가 제가 분석한 바로는 뭔가 본인의 쿨함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아 뭐 그런 거요. 아 그런 거요. 그럼 뭐 청크 뭐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키읔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히읗은 약간 느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키읔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상해요.
2: 그니까 재밌네 크크 이거랑 재밌네 크 이거랑 아예 이게
0: 느낌 달라.
2: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1: 이렇게 지우킹키 한마디 함께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위로의 선물로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메이드 바이 영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또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2: 아 어제 우리 팀 경기 봤어?
0: 아니 완복씨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어제 누가 봐도 아웃 아니었어?
2: 아이 뭐 그게 왜 아웃이야.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스트라이크였구만. 자네가 말해봐.
1: 아 이렇게 각자 다른 야구팀을 응원하는 과장님과 차장님이 자꾸 저에게 심판을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엔 냉정하게 아 그건 비디오 판정이 나왔듯이 볼이고 그럴 땐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더니 나머지 한 분이 삐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괴롭습니다. 자꾸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만 심판 보면 삐치시는 직장 상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콩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3중 구조백에 보내드릴게요. 자꾸 심판을 요청하지만 진짜 심판을 보면 삐치시는 또 상사분들의 네. 얘기입니다. 네. 이 야구가 아니더라도 의견이 자꾸 갈리는 친구 사이에 있으면 난처할 때가 또 있잖아요. 계속 그래. 물어보고 하면 만일 두 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신가요?
1: 근데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야구로 다시 돌아가자면 야구는 정말 좀 건드리면 안 되는
2: 거더라고요.
1: 몰입이 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더 강하고 맞아요. 그래서 야구로 이렇게 했을 땐 정말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0: 것 같고 알아도 아 저는 몰라요. 어 이게 진짜 나 그냥 나은 것 같아요.
1: 그 경기 못 봤다고. 어,
2: 어. 그러면 앞에 보여줄 것 같아. 봐봐. 이 장면이거든. 어떻게 생각해? 이거 스트라이크야? 이거 볼이야? 어. 이렇게.
0: 간단하잖아. 이거 딱 봐봐. 어, 딱 봐봐.
2: 야구 어. 잘 알잖아.
1: 어쩌다 야구를 잘 알아서. 우리 사연자님.
0: 그리고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야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과열이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어 계속. 어.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야구가 아니고 제가 중간에 뭐를 봐야 되는 상황은 저는 좀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 이쪽에서도 뭐 좋은 거 나쁜 거 또 여기에서도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2: 장점,
0: 공평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
1: 저도 그런 편이에요. 뭔가 이걸 뭔가 로봇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빠른 상상을 막 빡빡빡빡 해보고 네 의견으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네 의견으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할 수가 있다. 둘이 이러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아라.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야구는 어렵다.
0: 맞아요.
2: 어. 야구는 진짜 조금 건드릴 수 없는 부분 같아요.
0: 그리고 과열되면 저는 꼭 마지막에 그 친구들한테 근데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끝까지 과열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냐면 저도 약간 기운이 빠져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야 이거 가지고 이럴 일이냐 지금? 그만해.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1: 아, 아니면 또 뭐 직장 상사니까 한편을 만약에 들어줬으면 이제 뒤에 다른 분한테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어깨 툭툭 이렇게
0: 아유 뭘 왜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1: 어, 당황스러워. 나 지금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0: 그렇게 안 돼요. 안 왜 되네. 뒤에서 왜 뒤에서 이렇게 해요?
1: 아니면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0: 왜 웃어? 앞에서
1: 큐 큐
0: 아 어렵네요 진짜. 아,
2: 문자들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0: 네.
1: 조윤홍님이 전 회사에서 사내 부부인 상사 두 분을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 밥 먹다가도 회의하다가도 의견이 달라지면 내 말이 맞지? 서로 자꾸 물어보세요. 너무 어렵겠다.
0: 왜냐면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할 수 없고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또 김지혜님이 가위바위보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그래 단순하게 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이러지들 마시고
2: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야?
1: 명백하게
2: 맞아.
1: 지금
2: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야? 스트라이크 아닌 볼인데.
0: 맞아. 지금 여기서 지금 가위바위보 그렇게 얘기할 때야?
2: 지금 정확히 스트라이크 아닌 볼인데 이 둘 중에 골라야지 무슨 장난하나 이 친구? 이러면서 더 약간 과열될 것 같아.
1: AI한테 물어보게 해야
0: 돼. 너무 좋다. 요즘에 맞아요.
1: 왜냐면 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딱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주고 딱 기다리자고 그냥.
0: 와 이거 너무 좋다. 요즘에 아마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3: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럼 집중하면서 이 친구 얘기를 들읍시다.
3: 맞아요. 지난번 경기는 이러면서.
2: 괜찮을 것 같아 저는.
0: 깔끔하다. 이거 아무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
1: 예스.
2: 완전 좋아. 이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고요. 사연자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지우씨 킹키씨와 함께했는데요. 문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 김혜정님입니다. 지우님 그동안 재미있고 사려 깊게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길 바래요. 또 영스에 놀러와 주세요.
1: 또 우리 권현지님, 지은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니 아쉽지만 그동안 퇴근길마다 웃음과 위로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은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힘들었던 하루를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지은님답게 유쾌하게 마무리하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길도 꼭 응원할게요. 화이팅!
3: 화이팅!
2: 정은란님입니다. 지윤님이 바쁜 건 반가운 일이지만 헤어지는 건 아니대요. 다음에 꼭 영스 방문해 주세요. 그동안 힐링 많이 많이 받았어요. 큰 절 올립니다. 아 슬퍼.
1: 우리 고희마님 스브스 출입문 좀 잠궈주실래요 혹시? 라고.
2: 민중기님은 지윤님의 조언 덕분에 인생 난이도가 낮아진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도 지우님처럼 멋진 마음가짐으로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우리 노민규님께서 네. 이제 웬킹이라고.
3: 아니에요. 허전하잖아요. 웬킹. 웬킹이 뭐예요?
2: 웬킹이 웬일이야.
3: 웬킹이 뭐예요?
1: 웬일이야. 웬말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우씨가 우리 곁을 또 떠나게 되는데요. 우선 킹키씨가 지우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 뭐 편지에도 개인적인 편지에도 짧게 썼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이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할 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네. 아쉽잖아요. 끝이 네. 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우리 졸업식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누나가 우리의 네. 이 하나의 맺음을 통해 또 다른 네. 모양으로 멋진 또 시작들을 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맺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2: 그러다가 조금 지치고 쉬고 싶을 때는 네. 지금 훌륭하게 맺음을 해놨으니까 쉴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3: 네.
2: 여기로 쉬러 오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응원할게요.
3: 씨 역시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1: 네. 아니 우리 또
3: 어머나
1: 지우 씨
3: 어머나
1: 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와,
2: 자, 네. 공로상입니다. 공로상.
1: 네, 공로상이 붙여져 있고요.
3: 네.
2: 자, 공로상. 제가 읽을까요?
3: 네.
2: 공로상 성명 김지유. 위 사람은 떡 벌어진 어깨만큼이나 넓은 마음으로 청취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늘 완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웬디 영스트리트 제작진 1동.
3: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저도 영스 하는 동안 정말 너무 그 많이 웃고 정말 매 순간 너무 즐겁고 힐링의 시간이었고 아 여기서는

0: 아, 내가 진짜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를 너무 많이 느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픈데, 말 그대로 여튼 이 지금 함께했던 이 시간들 계속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더 행복하게 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모두들 그리울 거예요. 너무
1: 대단하셨어요.
0: 많이.
1: 정말,
0: 네.
1: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지우 언니를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방송을 함께 하며, 이 방송이 마이크 켜졌을 때도 꺼졌을 때도 그 이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청취자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간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을까?
0: 못 만나죠. 왠지
1: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너무
0: 네.
1: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너무 소중한 사람이자 추억이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 저도 너무
1: 항상
0: 감사합니다.
1: 응원하고 또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0: 오래 하자, 원지킹. 마음속에서만큼은. 네.
2: 좋아요.
1: 원지킹. 네. 그럼 저희는 두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안녕히 가!
0: 가지 마!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0: 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1: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유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최근 SNS에서 10초 라떼가 화제입니다. 이 레시피는 빠르고 간편하게 라떼를 만들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빨대가 포함된 폐구유, 캡슐에 개별 포장된 액상 농축커피, 재료는 단 두 가지. 우선 우유팩에 빨대를 꽂고 액상 커피 캡슐에 빨대의 반대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유팩을 살짝 눌러주면 우유가 빨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 액상 커피랑 순식간에 섞이면서 라떼 완성. 다른 도구 없이 10초 만에 라떼를 만들 수 있다는 간편함과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까지. 흔할 수 있는 커피와 우유의 조합이 얼마나 쉽고 재밌게 만드느냐로 인해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든 건데요. 초간단 10초 라떼 레시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봐도 좋겠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19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친구랑 TV를 보고 있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무서운 걸 왜 사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보면서도 조마조마했는데 친구는 스카이다이빙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높은 곳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스카이다이빙은 진짜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 아니냐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당장이라도 할 거라고 하는데 물론 멋지긴 하겠지만 저는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저랑 친구처럼 의견이 나뉠 것 같은 주제라 바로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다, 안 한다 입니다. 1번 한다, 2번 안 한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VE의 Love Dive.

아이브의 Love Dive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와 2번 안 한다. 저는 제 인생에서 스카이다이빙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까지 이런 액티비티 해봤던 것 중에 가능했던 건 롤러코스터와 패러글라이딩. 끝. 근데 패러글라이딩도 높은 데서 하지만 그게 무섭긴 했었는데 막상 재밌더라고요.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더 높은 곳에서 진짜 그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 못해요. 예, 아 못해요. 그냥 못해요. 막 못해요. 우리 신기철님께서 한다. 작년에 첫 풀코스 마라톤 도전하겠다고 시드니 갔었는데 와우! 스카이다이빙이 있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비용 때문에 못했습니다. 국내도 있나 봤더니 막상 국내가 더 비싸더라고요. 번지점프도 올해 또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지점프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다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님 2번 안 한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번지점프는 아니 돼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롤러코스터 말고 자이로드롭 뭔지 알죠? 원형으로다가 쏙 떨어지는 거.

진짜 무서워서 안 탔는데 한번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억지로 이렇게 타야 된다 해가지고 탔다가 거짓말 안 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그날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예. 네. 진짜 튀어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후로 와 정말 와 제 다리가 날아가는 줄 알았고요. 그걸 타고서 다리에 감각도 없었고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이랑 번지점프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아니요 저는 제 오장육부를 지켜야 돼서 안 됩니다. 우리 0509님 1번 한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전 아예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3984님 2번 안 한다. 마카오 놀러 갔을 때 61층 스카이워크까지 해본 적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목숨이 위험해 보여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그런 건 전 가능해요. 정말 높은 곳에서 막 그물망 돼 있어서 거기를 걷는다던가 스카이워크를 한다던가 걷는 건 되는데 그냥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자진해서 내가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거를 못하겠어요. 예. 박예은님 1번 한다. 그래도 한번 하늘 날며 슈퍼맨이 돼보고 싶어요.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 꾸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아 우리 예은님 완전 상상 잘하신 애니시죠. 예, 저는 한 번도 제가 살면서 날아다니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꿈을 거의 안 꾸거나 꾸더라도 무슨 꿈을 꾸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좀 꾸지.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 왜 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날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완소분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다. 41% 안 한다. 59%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아니, 어제 등산! 아, 등산은 조금 체력을 많이 써야 돼서 그런가? 예, 저는 약간 등산 비율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격한 액티비티다 보니까. 근데, 이런 액티비티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봐요. 우와, 신기하다. 네, 놀랐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신가요? 친구랑 저랑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요. 난 진짜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해. 진짜? 너 번지점프 하면 10만원 준대. 그럼 안 할 거야? 번지점프? 아 절대 안 하지. 아 돈 그냥 안 받고 말지. 너는 해? 야 당연하지. 10만원이면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린다. 이렇게 또 한 번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은 어떠신가요? 10만원 받고 번지점프 하실 건가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는 10만 원 받고 번지 점프를 한다 안 한다입니다. 1번 한다, 2번 안 한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케이의 번지 점핑.

영케이의 번지 점핑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우 2번 안 한다. 예. 아우 안 해요. 생각만 해도 예. 이게 뭐 어떠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약간 떨어지다가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약간 뭐 옛날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뛰어내립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사랑한다 아니면은 뭐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던가 손승환 이러면서 외치는데 보통 약간 셋에 떨어뜨립니다 하고서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하나 둘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싫고 떨어지면서 손승환 화이팅 하면서 기절을 딱 할 것 같고 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5936이 1번 한다. 전 다이빙할 때 아주 뒷구르기로 묘기까지 하면서 다이빙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했다시는 줄 알고 와 대단하시다라고 할 뻔했어. 와 좋아하시네요. 박은재님 2번 안 한다. 군대에서도 헬기 레펠 못해서 얼차를 받았어요. 높은 곳은 질색이에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아 저도 롤러코스터도 좀 떨리기는 하는데 아 안돼요 안돼요. 김지혜님 1번 와 해야죠 당연히. 이 재밌는 거를 돈 주고 태워준다고? 당연한다. 그러니까 지혜님 같은 경우는 뭐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4430님 2번 안 한다.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출렁출렁 탄력으로 왔다 갔다 돈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그네랑 시소로 만족할래요. 그네랑 시소랑 번지점프랑 너무 좀 다른 거긴 하다. 너무 다르긴 한데 저도 차라리 그네와 시소로 만족할 수 있는 네. 우리 0599님 1번 한다. 어쩔 수 없이 돈에 끌리네요. 아 진짜요? 와 안 돼.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예, 치킨을 몇 번 사 먹을 수 있는 그거긴 한데 아 안 돼 안 돼. 너무 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성분들 10만원 받고 번지점프를 한다 34%, 안 한다 66%, 번지점프를 안 한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다. 스카이다이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고 번지점프는 조금 덜하네요. 우와 무슨 차이일까? 이걸 둘 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 둘 다 이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아 근데 돈을 줘도 나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랑 또 비슷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

요청을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 드립니다. 친구들과 했던 재미있는 논쟁이나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웬디의 영스 틸톤 페이지 영스 랩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고려 기프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3: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2: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3: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레노.
6: 레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르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희만님께서 내일 또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군요. 대선배님 근짱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SBS 파워 FM 30주년 특집 홈커밍 데이 영스에는 제 6대 DJ 우리 장근석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내일 또 추억 이야기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박재정 피처링 공이로비의 5월 12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안녕.

7478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들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1544-8777
1: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일은 과거의 실수보다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최애나 캐치캐치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일은 과거의 실수보다는

0: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아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난 날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조사했더니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놓친 기회에 대해서 더 후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했던 일보다 안 했던 일을 더 오래 후회한다는 건데 과거의 실수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지만 안 했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비교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운 감정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도 쭉쭉 올라옵니다만 요즘 뭐 삼땡전자 살 걸, 팔지 말 걸, 하이닉땡 그때 살 걸 후회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뭐 적당한 후회는 또 실수를 돌아보게 하고 다음 행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준다니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걸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라는 주식부자 메인 작가의 오프닝 대본이었습니다. 전 그냥 읽었을 뿐이고요. 여러분은 조롱하는 거죠. 예. 자, 오늘은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입니다. 결정이 어려운 고민들 매주 주제별로 모아서 지영 씨가 시원하게 한 방에 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실 분들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채팅으로도 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게임 녹음 때문에 목을 엄청 썼고 오늘은 골 때리는 거들 때문에 목을 엄청 썼더니 지금 목소리가 좀 갔네요. 그죠? 예, 그래도 정신만큼은 막다는 걸 예, 어필합니다. 자,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김영진님, 5월에 베트남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침향목 가게에서 유희관 선수를 만났습니다. 물론 사진으로요. 인물 사진은 못 찍었고 현관에 있던 사인만 찍었네요. 타국에서도 베텐을 떠올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역시 유희관의 활동량. 예. 근데 침향목이 뭔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침, 향, 목. 향기가 나는 나무를 뭐 이렇게 파는 곳인가? 유희관 왜 거기 가서 국제망신 당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뭐 그, 외국만 나가면 그냥 어글리 코리안이래. 예. 자, 은정우님, 이번 주에는 베디 생신도 있고, 작년 요맘때 여행으로 자리를 비웠던 기억도 나네요. 결혼 1주년, 생신 진심 축하드리고 파워FM 개국 30주년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SBS 파워FM 1996년에 개국했는데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집들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박지성님. 박지성? 비참 코너의 김굽다 블랙놈의 개미 사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듣고 있는 46살 솔로 베텐노입니다. 아, 그 박지성은 아니군요. 만성 췌장염과 췌관 담석 때문에 췌장 80%를 절제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으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우울하지만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고생하시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혼자인데 건강까지, 건강하소, 지성이 형 힘내요, 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처럼 두 개의 심장으로 더 거듭나시기 바라고 잘 천천히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요샘님, 조금 전에 별밤에 오존이 출연했는데요. 오존이 타방송국에 베텐을 언급하던 중에 김이나 누나가 배영의 진행 능력에 감명받았는지 엄청 칭찬하셨어요. 역시 대기업 라디오 DJ도 인정한 배성재 클래스라고 하셨습니다. 제작진도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간 것 같은데, 어디서 얘기를 했다는 건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통수 오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별밤이 이제 시간대가 달라져가지고 그죠? 경쟁 프로가 아니니까 갈 수 있죠. 그렇군요.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잘 나온 내 사진을 SNS에 올릴지, 갤러리에 갠소할지, 저녁 메뉴를 배달로 해결할지, 냉장고 터리로 만들어 먹을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2: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1: 대강 결정 함께할 뿐입니다. 외출을 못하면 몸이 근질거리는 슈퍼 박순이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1: 박순이신데 요즘은 강제로 좀 집순이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2: 아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8개월 차 접어들었거든요. 8개월 접어드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많이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보다.
1: 이게 딱 앉아서 화면으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일어서서 이제 몸을 좀 보여줄 때는 확실히 커진 느낌이
2: 두께가
1: 나고
2: 두께가 많이 옆 두께가 남다르죠. 이제
1: 오늘은 또 밝은 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까 걸어 들어오는데 문에 끼는 거 아니에요? 문에 꽉 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했는데
2: 여기서 배가 더 나온다는 사실.
1: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은 또 별 차이가 없어요.
2: 그나마요. 근데 그때 채연님 오셨을 때 딱 덩치 비교가 됐잖아요.
1: 그렇죠.
2: 비교군이 있으면 이제 티나.

0: 확실히 헤비급이랑 이 라이트급이 네. 같이 있으니까
1: 뽀록난다 하죠. 네.
0: 저만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1: 네.
0: 여성제가 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여성제.
0: 예, 저 형은 평생 임신했던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네.
0: 자 아무튼 뭐 요즘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일은 또 하면서도 또 쉬고 그래야 되잖아요.
1: 근데 뭐 집순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고요. 지금도 주 4, 5일 정도는 일을 하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보통 7일 나가긴 해요. 안 나가 외출을 안 한 적은 없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역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금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지만
1: 네, 그나마 줄이고 있다는 의미이고 집에서 있을 때도 저는 지루했던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죠?
0: 그래요?
1: 네, 집에 있으면 또 뭐 요리도 해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0: 보이는구나.
1: 보여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진짜.
0: 역시 체력이 예. 심리적 체력, 뭐 이런 정신적 체력 자체가 뛰어난 거죠.
1: 그런가요?
0: 그 최근에 이지혜 씨 땡튜브 밉지 않은 관종원이 나가서
1: 네.
0: 집 공개 룸투어를 하셨는데
1: 어떻게 맞아요.
0: 집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집을 항상 좀 깨끗하게 치워놓습니까?
1: 전날 좀 치우긴 했죠. 전날 열심히 치웠고요. 근데 사실 큰 틀에서 깔끔하긴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깔끔한 편이에요.
0: 저희만 혹시 너무 끝까지 일 시키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1: 아.
0: 전혀 생각 없이 그냥
1: 네, 괜찮습니다.
0: 예, 출산 직전까지 방송하고 가세요.
1: 네, 팔자인가 봐요. 저는.
0: 2주 드립니다. 2주.
1: 2주요?
0: 출산 휴가 2주 드립니다.
1: 그러다 진짜 나오면 어떡해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2주만.
1: 아, 조리원, 나온 뒤에 2주요?
0: 네, 조리원 시간만
1: 와우.
0: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 듣는 연애사가 거기서 공개됐는데
1: 아, 이거 이것도 뭔가
0: 김지영을,
1: 화제가 됐나 봐요.
0: 김지영을 만나면서 무려 8다리를 걸친 전 남친이 있었습니다.
1: 아, 근데 이거를 그때 그 촬영에서 최악의 X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딱 떠올라서 대답을 드렸던 건데 기혼인 입장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뭐 저를 만나면서 그 8명과 계속 바람을 폈다기보단 저를 본진처럼 두고 이제 제가 비행 가거나 이럴 때 총 8명 정도 되는 분과
0: 동시에 8명은 좀
1: 그거는
0: 너무하죠?
1: 그분도 불가능하셨을 거고
0: 하지만 그러면 그쵸, 이제 그쵸. 거의 버릇처럼
1: 네.
0: 야.
1: 제가 해외 나가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0: 야.
1: 바뀌면서 그랬던 거죠.
0: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형을 처했어요?
1: 군대 그 정도 되면 있잖아요.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이게 사실 정상이어야
0: 예.
1: 좀 어느 정도 뭔가 고함도 지르고 뭐 화도 내보고 이러는 걸 텐데 이건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내버렸어요?
1: 뭐, 그냥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시간 걸리 책 좀 한번 내봐라.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27님 지영님을 보면 항상 건강을 잘 챙기는 웰빙 라이프를 사는 것 같은데요. 따라해보라고 추천할 만한 건강 관련 식습관이 있을까요?
1: 요즘은 건강 돼지긴 하지만요. 요즘에 식이섬유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0: 뭘 먹어요?
1: 식이섬유 그 제가 배디님한테 드리기도 했는데 그 파우더 실리움 파우더라고 차전자피 가루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아침에 그린 스무디 있잖아요. 그 만들어 먹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듣자마자 입꼬리가 슉 내려가셨어요.
0: 아니, 그때 차전자피 그 알약은 선물해 주셔가지고
1: 네.
0: 그걸 먹어서 그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 아무 때나 먹었다가 AI한테 물어봤던 AI가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1: 그럼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또 까먹으셨죠.
0: 인간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면서 그 AI가 막 큰 술을 넣었거든요. 그거는 식사 사이에 딱 물을 엄청 많이 마시면서
1: 맞아요.
0: 먹어서 배를 좀 불려야 되는 거다.
1: 맞아요. 맞아요. 그 물을 많이 안 드시면 물을 최소 300ml 정도 드셔야 되고요.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시대요.
0: 뭐 그건 안 생겼는데 네, 그건 안 생겼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걸 먹었더니 뭔가 배가 더부르는
1: 아니 진짜
0: 그게 물을 빨아들이더라고요.
1: 못 살아요 정말.
0: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약 같은 거 혹시 영양제 선물 받으시면 AI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1: 찾아드세요.
0: 적절한
1: 꼭.
0: 타이밍을 좀
1: 네.
0: 보시고 아무튼 해독 주스를 그럼 드시는 거예요?
1: 네, 이게 그 양배추 브로콜리 쪄서 넣고요. 아보카도랑 레몬즙 딱 이렇게 네 가지만 넣습니다.
0: 정말 맛없어 보이네요. 전혀 먹고 싶지 않습니다.
1: 네, 약간 풀떼기 그냥 서걱서걱 씹어 먹는 것 같긴 한데요. 적응되면 나름 괜찮아요.
0: 맛있는 건강 식습관 뭐 이런 건 없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1: 고기?
0: 과일을 수박을 반통을 먹는다거나.
1: 아, 둘 다 네. 당연히 그럴 리 없죠. 맛있는 건 역시 건강에 막 엄청 좋진 않은.

0: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말한 그 양배추 스무디에 맛있는 걸 더할 수는 있겠죠.
1: 뭐요?
0: 파인애플을 넣는다든지 사과를 넣는다든지.
1: 파인애플이랑 사과를 따로 먹으면 되죠. 거기다가 빠뜨려 먹어요.
0: 그래도 이거를 그나마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
1: 야채 곱창은 식이섬유 안 들어있나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0: 여러분, 식이섬유는 야채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야채 곱창이요?
1: 그러니까 야채
0: 근데
1: 곱창.
0: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름 좀 들어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걸 덮을 만큼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1: 야곱, 예,
0: 야곱 먹고
1: 추천드리고요.
0: 싶네요. 아, 오늘 야곱 먹을까 고민하다가 참았거든요.
1: 요즘 야식 드시나요? 아니면
0: 이제 안 먹어요.
1: 이제는 안
0: 네, 이제
1: 드시고.
0: 체중 조절하라고 병원에서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마다 놀란다면서요.
0: 그래도 놀라신 이후로 잘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쪘어요, 지금은.
1: 네.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0: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누적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1: 네.
0: 아. 반대로 맞대이가 3주 누적되면 저에게 럭키드로로 랜덤 선물이 주어집니다.
1: 지금 안 맞대이가 2주 정립돼 있고요. 이게 사실 맞대이 안 맞대이 하다가 하나를 날려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게 안 날아가는 누적제로
0: 만성 누적입니다 지금.
1: 네, 되면서 이게 스포츠캐스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거 네. 난세 PD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바꾸고 떠나셔가지고 네.
1: 난세 선배님이 완전히 지금 스포츠와 담을 쌓은 분인 것 같아요. 룰이라는 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0: 다시 개혁하면 안 되나요 이거?
1: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주제는 집생활입니다. 요즘 눈독들이는 뭐 가구, 소품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아가방 인테리어.
0: 아가방이 재미가 없어요.
1: 왜요?
0: 아니 이게 가구가 사실 예쁘려면 좀 각지거나 특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위해서 모든 심미성을 포기하고 안전하고 둥글둥글한 건 골라야 되기 때문에
1: 말랑말랑한
0: 거. 재미가 있진 않습니다. 네, 말랑말랑하고 그냥 귀여운 거 그러는 거죠.
1: 엣지가 없다는 거죠?
0: 엣지가 없죠. 아.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인 걸로 보고 있어요.
1: 아기들을 위해 사실 아기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컬러나 이런 것들이
0: 알록달록하면 좋을 수 있다.
1: 좋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정신없어서.
0: 알록달록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집에 제 취향의 조각보를 하나 사뒀습니다.
1: 조각보는 뭐예요?
0: 그 진짜 조각보 있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조각들 모자이크에서 만든 거요. 근데 그게 되게 알록달록한 거죠. 한국 전통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이가 근데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가구들을 네. 엣지 없게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0: 그죠.
1: 그럼 아이를 약간 그 철창 같은 데다가
0: 넣어도
1: 못 움직이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일단 침대에도 철창이 달린 것처럼 프레임이 있고 그 잠글 수 있는 걸 사긴 했어요.
1: 그 아기를 그 격리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사도세자처럼.
0: 네. 처음에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제 거실 공간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에 가까웠어요.
1: 어허.
0: 다들 그거 치우시고 펜스 치고 안에 아기용품들 넣어서 놀이방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아, 저 소파도 치워야 되나? 그냥 거실 그래요? 싹 비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소파도?
0: 네.
1: 소파가 위험한가요?
0: 소파, 저희 집 소파가 좀 위험하게 생겼어요. 바닥 쪽이 그 프레임이 되게 낮은데 그게 원목, 날카로운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결국은 집이 키즈카페가 되는군요.
0: 키카죠, 키카.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대강 결정, 집생활 사연을 보겠습니다.
0: 읽어볼게요, 바로.
1: 예.
0: 곽예림님. 책을 좋아해서 소장한 책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이에요. 거실로 책장을 옮겨서 벽에 쭈르륵 세워두고 작은 도서관 느낌으로 꾸밀까요? 작은 방에 회전 책장을 구입해서 책을 한 군데다 다 몰아서 넣어놓을까요? 책장, 거실 대 방.
1: 자, 작은 도서관 느낌 아니면 회전 책장? 이게 뭐예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0: 그 이렇게 돌려서 도서관에 이렇게 돌려서 책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시겠어요?
1: 모르겠는데.
0: 아, 그래요?
1: 어쨌든 그 수납이 잘 되는 거죠?
0: 네.
1: 면적보다는.
0: 면적 대비 수납이 잘 되죠. 양면으로 다 돌아가니까.
1: 그렇군요.

0: 자, 책에 포위되느냐 아니면 회전 책장이냐. 책장. 거실이냐 방이냐. 일단 장소. 거실, 방. 하나, 둘, 셋. 거실.
1: 어? 거실에 책 하나도 없으시던데요?
0: 저요? 아, 요즘은 좀 생겼어요.
1: 어? 저 책 봤거든요, 동상이. 네, 생겼어요. 뭐. 네. 없으시던데 갑자기 또 거실을 고르세요?
0: 책장은 없지만.
1: 네. 네.
0: 회전 책장? 이거 방에 있으면 되게 거슬릴 것 같아요.
1: 응? 그래요? 네.
0: 거실에 있으면, 거실은 공용 공간이니까 뭐 사실 거기
1: 공용 공간에는
0: 같이 공유하는 거고.
1: 오히려 공용 공간에 이런 거 약간 거슬리는 거 넣어버리고 본인만의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거.
0: 거슬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도서관이라는 거는 공유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하고 제 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딱 맞춰진 것들.
1: 정말 엄청난 맨케이브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볼까요?
1: 최윤호님. 이사 간 집이 작아서 매트리스를 둘지 그냥 잠잘 때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잘지 고민이에요. 확실히 매트리스가 편한데 공간을 차지하고 치워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바닥에 이불 폈다 접었다 하면 공간 여유는 있는데 잠자는 환경이 불편할까 봐 걱정입니다. 매트리스랑 바닥에 이불이요.
0: 매트리스, 그러니까 침대를 아예 두시지 않고 딱 매트리스만
1: 네,
0: 두는
1: 그런 것 같아요.
0: 선택이죠. 그것만 해도 공간이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프레임만 없어도 뭐 좀 많이 줄죠.
0: 침대가 그 뭐 헤드 그 부분이랑 프레임이랑 그리고 높이가 또 너무 높지 않으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1: 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매트리스냐 바닥에 이불이냐. 하나, 둘, 셋.
1: 매트리스. 아니? 일부러 지금 계속 딴 거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불 생활을 해봤습니다.
1: 그럼 맨날
0: 요를 깔고
1: 접고 피고 하셨어요?
0: 아니요, 그냥 깔고.
1: 봐봐요. 맞죠. 근데 이거 네, 맨날 접고 피워야 된다니까요. 절대 못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0: 근데 이거는. 가끔 누가 온다거나 그럴 때는 접을 수 있으니까.
1: 아,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폈다 접었다 맨날 해야 된다.
0: 아니 매트리스 놓을 수 있으면은 사실 이불도 펴놓을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자, 태교 음악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2: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3: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4: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5: 비결은 바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6: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나 UV 살균기처럼 기술로 위생을 관리하고 밖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대중교통 음식 제한 같은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위생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오늘의 청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도시가 달라지죠. 한국은 왜 이렇게 깨끗할까? 이제는 이른바 K위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나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집생활인데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안 맞았고요.
1: 지금 오늘 좀 초조합니다.
0: 뭔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맞대이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1: 여튼 쇼쇼쇼쇼 피해왔는데 말이죠. 네.
0: 그래요. 자, 또 다음 가볼까요?
1: 7181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주기도 정해주세요. 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는데 저는 처음 이사와서 다른 데로 이사갈 때까지 평생 비밀번호 하나로 살거든요. 현관 비밀번호 바꿀까요? 바꾸지 말까요? 오!
0: 자, 비밀번호.
1: 비밀번호. 오.
0: 요즘은 다 그 비번 스타일로 가시죠? 뭐 이렇게 열쇠로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1: 예? 도대체 언제 처음 열쇠죠?
0: 전 열쇠 찰그럭 하는 거 되게 좋던데.
1: 진짜요?
0: 기분이. 예. 저 옛날에는 그 아파트 현관문 열쇠를 네. 신발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어릴 때.
1: 예. 아, 수제로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니면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0: 수제로 만들었죠. 제 신발끈이 있으니까.
1: 와. 예. 와.
0: 왜냐면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1: 잃어버리니까.
0: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데 목에 걸면 거의 안 잃어버리거든요.
1: 목걸이처럼.
0: 예. 누가 내 목을 예. 가져가지 않는 한.
1: 사실 요즘 주얼리 중에도 그 열쇠 모양 목걸이 꽤 나오거든요. 야, 여기서 유래된 거였나 봐요. 진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0: 네. 자, 형은 빗장이겠지라고 하셨는데 빗장도 당연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옥마을에 살았었기 때문에.
1: 어, 한옥은 어떻게 해요? 빗장? 네?
0: 빗장이 예. 있죠.
1: 네. 세상에. 네.
0: 물론 빗장은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 사람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빗장을 그쵸. 거는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비밀번호.
1: 요즘은 다 도어락이긴 하죠. 도어락을, 아니, 지문인식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0: 자, 도어락을 자주 바꾼다 아니면 안 바꾼다. 자, 하나, 둘, 셋. 바꾼다.
1: 안 바꾼다. 에이. 오늘 진짜 거짓 부렁으로 임하고 계시네요, 지금.
0: 아니, 비밀번호를 자주 안 바꿔요?
1: 비밀번호를 왜 바꾸세요? 진짜 바꾸세요?
0: 왜?
1: 얼마마다요?
0: 그냥 생각날 때마다.
1: 응?

0: 이거 되게 특이한 습관 아니에요?
1: 왜냐면
0: 진짜 아니 평소에 사람을 얼마나 불신하시면 이걸 이렇게 막 전 처음 들어봐요.
1: 아니 그거 가끔 바꾸는데.
0: 에?
1: 아니 바꾸는 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0: 그럼 약간 그
1: 어딘가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0: 어디서요?
1: 아니 혹시 엘베 내리면 그 층에 지영 씨만 딱 있는 층이에요?
0: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는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안 보여요. 예. 네.
1: 그런 데도 있지만 예.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0: 그 온라인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세요?
1: 온라인 비번이요?
0: 네.
1: 그럼요. 저만의 또 법칙이 있고.
0: 진짜요? 예. 그럼 그 비밀번호가 안 헷갈리세요?
1: 헷갈려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맨날
0: 하세요?
1: 다시 리셋해요. 맨날 리셋해가지고 짜증나긴 하는데.
0: 번에 철저하시구나.
1: 이거를 무슨 그 이제는 좀 비번 같은 거 좀 제대로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요즘 페이스 아이디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는데.
0: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문 인식으로 여는 거. 도어락 중에.
1: 도어락?
0: 그런 걸로 한번 바꾸세요.
1: 그럴까요?
0: 훨씬 편하시겠는데요.
1: 그렇죠. 핸드폰 번호도 바꿔라라고 하신 분이
0: 되게 있고. 뭔가 연예인이시지만 연예인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연예인병이 있으시네.
1: 그거랑 연예인병이랑 무슨 상관이야.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형 치료받아라고 하신 분이
0: 아무도 안 궁금해할 텐데 막 혼자 계속 바꾸시고.
1: 치매 예방에 좋아요.
0: 네. 치매
1: 저 형 집에 금괴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예.
0: 아, 네.
1: 자, 자주 바꾸면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0: 아니, 근데 저도 못해요.
1: 현관 비번은 헷갈릴 일이 없고 그거는 숫자잖아요. 그 정도 내우죠. 여섯 자리.
0: 그래요?
1: 예. 근데 이제 여섯 자리가 아니라 더 짧게 해도 되고. 근데 인터넷 사이트가 짜증나요.
0: 그건 진짜 헷갈리잖아요. 예, 또 비슷하면은 뭐, 못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뭐 특수문자, 숫자 막 섞어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와 이거 야. 지들이 보안에 신경 쓰지 왜 유저들한테 신경 쓰라고 하는지.
0: 근데 그걸 또 따르는 분이 계시니까.
1: 저형 78051호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
0: 78051호 네.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1: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통합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뭐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좀
0: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1: 비슷하게 페이스 아이디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어떠다가
0: 자주 부으시나 봐요.
1: 아니 얼굴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 돌렸는데 비번이 뭐 이상하게 입력이 돼 있나 봐. 왜냐면 이걸로도 하지만 컴퓨터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동되다가 클라우드에서
0: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뭐 그렇게 버럭하세요. 왜 이렇게 긁히세요. 별 말도 아닌데.
1: 형이 늙어서 그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0: 깜짝 놀랐네. 아닌가.
1: 네. 라면 먹고 자지 말라고 하십니다.
0: 네. 짠 거 드시지 마세요.
1: 벌써 세 개 틀린 거 아시죠?
0: 아 오늘 좀 지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네. 여태 지금 열심히 피웠는데 말이죠.
1: 임산부한테 버럭을 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임산부한테 소리치지 말라고.
0: 여러분 소리 지르셔도 되니까 이것만 안 하게 해주세요. 릴스 찍는 거.
1: 제가 태교에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태교에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이 태교에 참 안 좋아요.
0: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1: 자 다음.
0: 읽어볼게요. 이현우님. 다들 집에 손님용 슬리퍼를 두시나요? 저는 집이 작고 제가 슬리퍼를 안 신고 다녀서 굳이 마련을 안 해둡니다. 슬리퍼가 더 위생적이라지만 저는 매일 바닥 청소를 해서 굳이 싶어요. 손님용 실내화를 집에 둘까요? 말까요?
1: 손님용 슬리퍼. 슬리퍼 어떻게 집에서 신으시나요?
0: 저는 신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남자분들이 잘 안 신으시죠?
1: 저는 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오, 발망치 보이세요?
1: 네?
0: 아, 그러니까 발망치도
1: 쿵쿵거릴까 봐? 물론 제 소리가 좀 쿵쿵거리긴 하니까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 보이.
1: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슬리퍼 신고 지압 슬리퍼 아닙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설인들이 신는 것 같은 신발 있죠? 설신 같은 거. 네, 그렇게 넓적한.
0: 진짜요?
1: 네, 사실 화장실용 슬리퍼인데 화장실에서 쓰려다 보니까 좀 화장실에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방에서 신고 있습니다.
0: 특이해요 진짜. 예. 곤발바닥 같겠다.
1: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는 건 떠나서 손님용 슬리퍼를 신느냐 네. 두느냐. 자 집에 둔다 만다. 하나 둘 셋. 둔다.
0: 오. 맞아.
1: 첫 만회골.
0: 그러니까요. 만회를 했으면 좋겠네. 그 집에 그래도 오실 때

0: 오시자마자 이렇게 슬리퍼 한번 슥 해드리는 거좀 대접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1: 근데 문 앞에 놔두긴 하는데 신으라고는 안 해요. 꼭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거 신으세요?
0: 그래요?
1: 네, 그렇게 하면 꼭 네 발 더러우니까 내 슬리퍼 신어. 이런 것
0: 그렇게,
1: 같아서.
0: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네, 놔두기만 하고 신을 사람은 신고 뭐 그냥 이렇게 쓰는.
0: 자율에 맡기시네요.
1: 예.
0: 저는 늘 이거 신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1: 이거 신으세요? 발 더러우시잖아요? 아니면 발 씻고 오세요?
0: 어디서
1: 이러세요?
0: 쿵쾅거리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베텐러들이 가끔 슬리퍼를 선물해 주는 게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그거는 또 이렇게 같이 놔두고 있습니다. 함께.
0: 은근히 많이 받으시네요, 베텐러 분들한테.
1: 네. 다음요.
0: 오수미님. 집에서는 청소기를 몇 시에 돌리는 게 적당할까요? 출근 전 아침 7시? 아니면 퇴근 후밤 10시? 아침은 너무 일러서 사람들을 깨우나 싶고, 밤은 또 너무 늦어서 다들 자나 싶고, 아침 7시 아니면 저녁 10시? 청소기 언제 돌릴까요? 되게 중간이 없는 시간대에 돌리시긴
1: 그러니까
0: 하네요.
1: 일 무지 오래 하네라고 하시면
0: 일 무지
1: 좋고.
0: 오래 하네. 그러니까요.
1: 전기 청소기죠. 채팅창에 돌돌이 써라. 둘다 똥매너다. 주말 뒀다 뭐 하냐? 밤에 하면 싸움 난다. 부직포 청소기 써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아침 7시냐? 밤 10시냐? 하나, 둘, 셋.
0: 아침
1: 아침 10시.
0: 7시. 아침 10시 무슨 퓨전이에요, 퓨전.
1: 아침 10시가 가장 좋죠.
0: 아침 10시 괜찮네요.
1: 예, 아침
0: 그러니까
1: 10시는
0: 좀
1: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0: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1: 밤은 좀 화가 날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진짜 그 밤에 청소기 돌리면 아래에 소리가 들려요?
1: 들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0: 그래요? 저도 몰라요, 사실.
1: 몰랐는데 이렇게 어느 날 밤에 그때는 한 새벽 1시 정도 됐었는데
0: 네.
1: 어디서 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규칙적인 그 느낌이랑 소리들이 아, 이게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한 3시까지 돌리시더라고요.
0: 네?
1: 대청소를 하시나 봐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한번 경비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0: 너무
1: 네,
0: 시끄럽습니다,
1: 죄송한데
0: 이렇게.
1: 위에서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고 이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기가 요즘 뭐 직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로봇 청소기 소리도 밑으로 많이 전달되나?
0: 근데 로봇 청소기는 생각보다 그 진동이나 소리가
1: 아,
0: 작더라고요.
1: 그래요?
0: 제 생각에는 수동으로 하는 것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밤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1: 요새 로봇 청소기 저소음 모드, 그리고 우리 윗집은 밤 10시만 되면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를 한다.
0: 베란다
1: 화분
0: 소리도
1: 정리.
0: 들려요?
1: 화분 정리 소리는 어떻게 들리지? 아,
0: 화분 정리
1: 물을 이게
0: 쿵쿵 놓으시나?
1: 아니, 물을 주니까 물이
0: 물소리?
1: 막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나
0: 아,
1: 보다.
0: 그 하수구로 졸졸졸졸이요?
1: 그건 어쩔 수 없지
0: 어떡해요?
1: 않나요? 비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0: 그러게, 이게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건지가 또 현대 생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아파트를 똑바로
0: 아,
1: 지었어야지.
0: 그니까요. 사실 너무
1: 아파트가
0: 많은 소음이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1: 그 비싼 아파트를 팔아먹어 놓고는 아파트 층간 소음 좀못 잡아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0: 아,
1: 온 국민이
0: 진짜요, 진짜. 이렇게 그냥 모든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집도 없잖아요.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1: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0: 맞아요. 진짜 층간소음 너무 심합니다.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소리가 난대요.
1: 안마의자 진동이 또 큰가요?
0: 그래요? 전 안마의자는 써보질 않아서. 안마의자
1: 그렇구나.
0: 있지 않으세요?
1: 있어요. 스타일러 소리도 크다.
0: 아, 그래요?
1: 그렇군요.
0: 어머, 저 밤에 스타일러 돌렸었는데? 돌린 적꽤 있어요.
1: 스타일러가 약간 덜컹덜컹 하는 건 있죠.
0: 그럴 수가 있군요.
1: 그 정도가 근데 사실 아파트를 잘 지었어야지.
0: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런 것도 못하면 참 힘들긴 하잖아요.
1: 개 짖는 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기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0: 아, 저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좀 누가 같이 사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진짜요?
1: 저도 옛날에 한옥에 사서 그런지 막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고.
0: 나름 좋죠.
1: 예. 네.

0: 특이하시다. 아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
1: 아니 아니
0: 저는 공감 처음 받아봐요 이거.
1: 개 짖는 소리는 되게 근데 너무 구슬프게 짖으면
0: 그러니까, 와, 와, 와, 와, 네,
1: 그러니까 혼자 놔두고 가서 짖는 소리 있어요.
0: 그런
1: 주인 찾는 소리. 네. 그 소리는 좀 가슴 아프지.

0: 씨가 자기 시골에 그 시골집에 마당이 있다고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엄마랑 그 아저씨랑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딱 하는데
1: 백숙 엔딩이 되었죠.
0: 근데 정말 몇 년 뒤에 알게 됐지만 백숙 엔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삐삐라고.
1: 어떡해요. 삐삐.
0: 그 경비 아저씨가 닭을 개를 잡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개가 그 방 안에서 길러진 닭이라서 되게 사납거든요.
1: 네.
0: 막 쪼아요. 저도 주인이지만 잘 못 만졌어요. 근데 네. 그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진짜 무슨 땅꾼이 뱀 잡듯이 파닥 하고 한 손으로 딱 잡는데.
1: 한 번에 날렵하게.
0: 근데 그 닭이 그냥 삐삐가 그냥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1: 기선제압 당했어요. 네.
0: 강영국 씨한테 잡힌 강아지처럼 그냥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닭을 진짜 잘 다루시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
1: 여러 번 백숙으로 이제 해드신 경험이 있으신.
0: 예.
1: 아우 슬픈 사연이네요 이거.
0: 나라라 병아리 듣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어떡해요.
0: 슬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 틈바구니에서
1: 그 삐삐
0: 병아리가.
1: 얘기라고 너무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삐삐 인생이라고?
0: 그러니까. 자, 그러면 두 개 맞았고요.
1: 다음 거 맞으면 또 만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3대2가 됐어요, 벌써.
1: 오호, 8394님. 냉장고 반찬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라벨을 붙여서 네임펜으로 이름까지 써서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두래요. 반찬통 대충 꺼내서 보면 뭐가 뭔지 아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냉장고에 반찬통 넣을 때 라벨 붙이기, 그냥 넣기 어떻게 할까요?
0: 자, 라벨을 붙인다 만다. 채팅창에 엄마 말 좀 들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귀찮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반찬통 라벨 붙인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1: 오 예.
0: 반찬이 그렇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반찬이 그렇게 많아요?
0: 라벨을 그리고 떼어야 되잖아.
1: 아 이거 귀찮을 것 같아요.
0: 네, 물론 이제 그 옛날 80년대 견출지라고 불렸던 들어봤어요? 견출지?
1: 아, 당연하죠. 예. 견출지 세대입니다. 저.
0: 네,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떼는데 귀찮은데 뭐 사실 그 뭐라 그랬죠? 접착식 쪽지.
1: 예. 네? 접착식 쪽지.
0: 포스트 땡. 그걸로 네.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1: 그게 제일 편하긴 하겠네요.
0: 그렇죠.
1: 근데 진짜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될 정도로 뭐가 많은 집도 요즘 드물잖아요.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부럽습니다.
0: 예, 어머니가 반찬을 많이 해다 주시는 분이에요.
1: 예.
0: 복에 겨운 거죠. 예. 나중에 보십시오. 반찬 본인이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1: 아, 그게 진짜 귀찮습니다. 반찬은 사랑이에요, 사랑.
0: 3대 3 됐습니다. 3대
1: 좋아요.
0: 3. 와, 이게 예. 무슨 이스탄불의 기적도 아니고 3대0에서 3대3. 다음
1: 해볼게요. 구본철님. 이사를 하게 돼서 집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욕조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욕조 있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로망이 있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욕조를 잘 안 쓰고 욕조 있으면 욕실만 좁아진다고 설치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거든요.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할까요 말까요?
0: 욕조.
1: 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그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데는 욕조를 아예 놓을 수가 없긴 한데
1: 네.
0: 이제 욕조를 놓을 수 있지만 없었다가 놔도 되는 곳이면 어떻게 하느냐.
1: 네. 요즘은 아파트도 욕조가 거의 없더라고요.
0: 없나요?
1: 거의 없어요.
0: 아 샤워실만 그냥.
1: 네.
0: 오 그래요? 자 욕조 설치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설치한다.
1: 집에 욕조 있으세요?
0: 욕조는 있죠. 네. 저는 뭐 거의 안 쓰지만.
1: 그래요?
0: 네.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욕조가 저는 어렸을 때 그 단수를 많이 겪었거든요. 물이 끊겨요.
1: 오늘 되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네.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간다.
0: 반전 단수를 많이 겪어서
1: 된다.
0: 단수됐을 때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놔야 돼요. 물탱크처럼.
1: 그럼 그걸로 길어다 쓰는 거예요?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럴 때요?
0: 설거지 빨래보다는 라면을 끓여 먹고 밥을
1: 그걸로요?
0: 해 먹고. 그럼요. 같은 수돗물인데 뭐.
1: 근데 신기해. 네. 우물이네요. 그냥 K우물.
0: 아니 뭐 내 욕조잖아.
1: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0: 물론 좀 욕조 청소 안 했으면 좀 찝찝하죠.
1: 떼국물 먹는 네. 거죠 뭐.
0: 끓여 먹으면 괜찮아요. 네. 저 형 우지파동 전 얘기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그리고

0: 확실히 빨래할 때 편해요.
1: 아, 네. 이불 빨래 이런 거 밟아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그 쾌감이 때도, 또 있죠. 네.
0: 그리고 분명히 베테러들은 이제 몸 씻는 거 귀찮아서 머리만 감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욕조 있어야 머리만 감기 편합니다.
1: 맞아요. 머리만 이렇게 샥 숙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목욕을 정말 좋아해서 진짜 덕후거든요, 덕후.
0: 몸을 담가요?
1: 몸을 담가요. 네. 전 지금도 그 아파트 커뮤니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사우나가 있는데 주 3-4일은 가는 것 같아요.
0: 아,
1: 좋아합니다.
0: 저번에 베텐의 그 목욕 바구니 들고 왔잖아요.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국인데 그 목욕탕 가는 그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뭐니? 아,
1: 목욕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네 그런 적이 네.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텐 또 SBS도 거대한 김지영 씨의 커뮤니티 시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즐거운 행복.
0: 네.
1: 너무 웃기네요.
0: 마침 목욕 바구니 할 걸 그랬다고
1: 하시면 다음에 한번 할까 봐요. 제 가방에 꿀템 진짜 많습니다. 네. 여러분.
0: 세면백이 아니라 목욕 바구니를 아예 들고 와가지고. 예.
1: 김지영도 아줌마 다 됐다 이런 댓글 있는데 여러분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목욕은 계속 좋아했습니다.
0: 지금 4-3으로 역전됐거든요.
1: 오.
0: 이렇게 되면 맞대이가 될 수도 있고.
1: 지금 몇 분이죠?
0: 어떻게 하나를 더 갈지 아니면 하나 더 갔다가 동점 될 수도 있는데.
1: 깔끔하게 끝내죠.
0: 깔끔하게 이대로 끝내라고요?
1: 네.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왜 흘러가는데? 합니까? 이대로 끝내죠.
0: 애매하네. 네,
1: 끝내요. 끝내요.
0: 밖에 지금 우리 방송에 관심이 없이 제작진이 뭐 딴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뭐. 예.
0: 자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0: 레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0: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3대 0에서 4대 3으로 대역전승.
3: 네.
2: 예, 맞대2가 됐습니다.
3: 기적입니다.
2: 예. 자, 어떻게 맞대2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까?
3: 아니요. 네, 그만해야죠. 이제. 네.
2: 자, 다음 주제는 여행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요즘인데, 물론 모레부터는 엄청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3: 그래요? 또요?
2: 예, 그랬다가 다시 또 시원해졌다가 다시 더워지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용광로가 될 겁니다. 자, 여행을 어디로 갈지, 가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여행 관련으로 고민되는 결정사연 보내주시면 지영 씨랑 제가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맞대이랑 상관없이 그냥 챌린지를 해볼 생각은 전혀 없나요? 라는 제작진의 질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뻔뻔한 질문이죠?
3: 진짜 네. 어떻게든 찍고 싶어 하시네요.
2: 오늘 오프닝 송이 또 캐치캐치여가지고 먼저 땡겨 찍어도 된다.
3: 예. 아, 괜찮습니다.
2: 그래요.
3: 사양하겠습니다.
2: 자, 끝인사 부탁드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3: 네, 오늘 끝곡은 2PM의 우리 집 들려드릴게요.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펀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의 스페이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입니다.
1: 제10판의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O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라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카드를 쓰거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끔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는데요. 오늘 밤 지금 떠오르는 가장 고마운 분에게 짧게라도 감사 인사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멜로망스의 선물로 5월 12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확실히 가정의 달이라서 여기저기 감사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많죠. 예.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감사 인사는 막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 좀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사무치게 생각난다 이럴 때는 문자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되게 뜬금없더라도 그냥 좀 가끔 장문에 문자를 보낼 때도 있는 것 같고 라디오를 제가 또 그 12시 넘어가는 때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생일을 제가 공교롭게 가장 제일 먼저 챙겨줄 수 있는 컨디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시 한 59분쯤에 이제 저희가 3부로 넘어갈 때 그 땅땅땅땅 할 때 보면은 이제 톡에 생일인 사람이 팍 뜨잖아요. 그럼 저 제일 먼저 일부러 보내거든요. 약간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끔 막 야, 옆에 있는 와이프보다 너가 빨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죠. 아,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 그 메인 PD님께서 지금 결혼식을 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심지어 제가 몰랐습니다. 결혼한 거를. 저희 PD님 바뀐 지 이제 한 달이 거의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향이 약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형님 막 이러는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황제파워가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온양온천 그쪽에서. 그래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아산에서 했는데 공연을 하러 이제 공개 방송이라고 그래서 DJ니까 와주세요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CP님이랑 국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 결혼식 뭐 갔다 왔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 네. 아유 세현이 결혼식 세훈 PD 결혼식 세훈이 결혼식 그래서 저는 세훈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PD님이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누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지? 하고 이거 못 알아듣는 제가 되게 횡설수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결혼식? 그랬더니 아니 세훈 PD 결혼식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에? 세훈이 결혼한 거 몰랐나? 이래서 우리 PD요? 오늘 결혼이에요. 에? 전달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PD님이 2주 동안 휴가 간다고 해서 제가 아니 무슨 직장인이 2주일 휴가를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의금 보내면서 아니 결혼이요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더니 너무 얼마 안 됐는데 뭔가 결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좀 부담일 수도 있고 제가 괜히 또 마음 쓸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신경이 쓰였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좋다. 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분도 굉장히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PD님 대신에 이제 CP님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또 이런 소식을 또 전하게 됐네요. 저번 청취율 조사에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딘딘의 뮤직하이가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년간 최고 청취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힘을 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늘 있는 그대로 했고 다른 곳에는 힘을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저희가 1위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꺼들어거릴 수 있네요. 제가 지금 라디오를 그래도 한 6년 거의 뭐 6년 7년 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0년 머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11층에 제 얼굴이 박힐 때 여러분들 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미영님이 호미곳으로 해돋이 보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뮤지컬 덕분에 기분도 한껏 업입니다 해주셨는데 호미곳 포항일 거예요. 네. 저 갔다 왔었는데 거기 그 손 모양 이렇게 돼 있는 아마 거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감사의 의미로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1위 했으니까 요 정도 드려야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캐릭터는 SBS 파워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으로 뮤지카이 전 DJ였죠. 예, 우원재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날이 슬슬 더워져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마침 여사친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친구가 내 머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하는 말. 너 머리 자르니까 좀 잘생겨 보인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토이의 그럴 때마다였고요. 강성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더워져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여사친이 보더니 머리 자르니까 좀 잘생겨 보인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욱님도 살짝 설렜다라고 하는데, 저 여사친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저의 말이 조금 더 힘을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벌거가 저한테 야 너 머리 자르니까 잘생겼다 했는데 내가 거기서 설레서 약간 나 잘생겼다고? 약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여사친이 야 너 머리 자르니까 잘생겨 보인다 이거에 약간 뭐야 하는 거 자체가 예.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 자체를 친구들끼리 안 하죠. 예, 아무리 잘생겨도 예. 그래서 박보검 씨 정도 돼야 와 야, 머리 자르니까 진짜 잘생겼다 남자들끼리도 이런 말 하지. 예. 자, 4899님이 이래서 세상에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잘생겨 보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해주셨고, 혜리님이 그린라이트다 저는 이발하고 온 친구한테 이게 자른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크크 해주셨는데, 그쵸 저희는 뭐 만약에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머리 자르면 못 알아보죠 일단. 그러다가 야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더 못생겨진 거? 뭐 더 박살난 거? 뭐 이런 이러다가 아 머리 잘랐잖아 그러면 아 자른 거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야 잘못 잘랐는데? 뭐 이렇게 하지 우리가 막 야 예쁘네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예. 정수경님이 오 머리 자른 거 알아보는 거 해주셨는데 사실 머리 자른 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찬송이가 아프로펌이었어요. 제 매니저가 원래 아프로펌을 하고 다니다가 저희가 사실 차에 타면 인사를 안 해요. 왜냐면 매일 보니까 뭐 한 5시간 떨어져 있다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그러는데 그게 저희는 편해서. 근데

그렇게 차에 타서 이렇게 쭉 갔다가 스케줄을 딱 가려고 이제 샵 갔다가 내려서 이제 스케줄 가려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작가님들이 어머 매니저님 머리 자르셨네요 하고 봤는데 어? 머리 잘랐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던 예. 심지어 앞으로에서 그냥 일반 컷으로 잘랐는데 못 알아봤던 예. 다 그렇죠 예. 자 사연 보내주신 강성욱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저는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조아영님께서 저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뮤직하이 보니까 같이 일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해주셨는데 세무사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죠. 5월달, 6월달 이때가 좀 힘든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때 좀 바짝 해놓으면은 또 다를 때에는 조금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으실 거라 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서수영님이 14개월 만에 복직한 기념으로 친한 분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커피 한잔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청취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라디오 중간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작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타입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나가서 격차가 큰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한혜영 때문인가? 뭐 DJ가 바뀐 것 때문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10주년을 꼭 채우겠다. 예, SBS에 내 얼굴을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을 지금 CP님이 오신 김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3년 3개월 정도 더 하면 됩니다. 3년 3개월 정도 더 하면 되는데 29년 한 8월까지 하면은 이제 제가 오빠네 라디오 1년 한게 있어가지고 얼굴을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시고요. 자, 잠시 후 2부는 SBS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으로 우원지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전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전 뮤지카이 DJ죠 우원지 씨와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마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SBS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오늘은 특별 초대석 뮤직하이의 전임 DJ이자 약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우원재 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의 뮤직하이 특별 초대석 시작했고요. 전 뮤직하이 DJ 우원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원재로 갑니다.
6: 네, 아예 보는 라디오 켜져 있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전 뮤직하이 DJ 우원재 웡디라고 합니다.
6: 그런 애칭이 있었구나.
7: 형 없으세요?
6: 저 없어요.
7: 아직 형.
6: 저 지금 6년 차인데.
7: 형이 그럼 이악물고 안 하신 거예요?
6: 안 했어. 아 이악물고 하죠. 그 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DJ 특, 네. 라디오 특. 뭔가 이렇게 딱 처음 오면 그 주에 약간 네. 애칭과
7: 그 정하죠.
6: 이 청취자분들의 이 호칭을 정하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7: 아 저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6: 그치. 특히나 원제는 이런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네. 네. 그럼 뭐 이랬어요? 아 웡디는 이렇게 했어?
7: 했습니다.
6: 아 진짜. 아.
7: 형 저 열심히 했어요.
6: 아 쉽지 않네.
7: 아 형.
6: 아 쉽지 하시죠? 않네. 아 제가 그래서 원래 네. 하려다가 막 저한테 딘디 뭐 네. 이런 걸 하다가. 아 좀 별로다 해가지고 제가
7: 네.
6: 아니 저 그냥 청취자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막 애칭을 정해달라 그러는데
7: 아 애칭
6: 그게 좀 애매. 그 청취자분들은 그럼 뭐였어요?
7: 저는 그거는 차마 제가 못 정했던 것 같아요.
6: 아 청취자분들이라고.
7: 네 청취자분들이라고 했던 것 같고.
6: 그러니까
7: 친구 가족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랬어가지고.
6: 그리고 사실 이게 심야 시간대다 보니까 네. 뭔가 그냥 좀 담백하게 하고 싶었던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거를 들었었거든요.
6: 그렇죠.
7: 네, 남아 있으니까 들어봤는데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제가 말을 그렇게까지 느리게 하는지 몰랐는데.
6: 아 근데 원지 씨가 라디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버릇이 생기니 좀 말이 많아졌죠.
7: 형 어떻게 하셨어요?
6: 아니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는데 얘가 말이 엄청 긴가. 말을 계속해. 계속한다.
7: 계속. 네.
6: 그래서 이게 DJ병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라디오 초반에 저도 모르게
7: 네.
6: 방송 촬영하거나 이러면 말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7: 네네네.
6: 그러다 제가 원지 씨랑 한번 술을 마시다가 원지 씨가 말을 길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고쳐야겠다 해서 지금도 가끔 나를 다 잡지.
7: 아 저를 보고?
6: 길어진다 싶을 때 바로 잡지 내가.
7: 아 이게 네. 제가 형도 아시다시피 네. 정말로 말수가 적었고
6: 그러니까
7: 느리고 가만히 있는 편이었어요.
6: 맞아.
7: 근데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초 이상 정적이 있으면 이건 방송 사고입니다.
6: 그치.
7: 이제 음향 사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0: 안 돼요. 그래서 말을 꾸준히 계속 맞아, 맞아. 해야 돼요. 두 시간 동안.
1: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이라도 계속 네. 던지지.
0: 어. 그래서 해야 되는데.
1: 아 DJ랑 얘기하니까 이런 게 편하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1: 아, 지금, 맞아 맞아 맞아.
0: 그냥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말이 많아졌죠.
1: 그리고 환영 문자가 좀 왔는데 좀 읽어주시죠.
0: 예. 아 네. 문미영님, 우원재님, 원재 나오나 보라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라 엄청 반갑네요. 네. 곽예린님께서 오늘 보라는 챙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날에 스페셜 게스트로 우원재님까지라고.
1: 맞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뮤직하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6년 전에 이제 저 뮤직하이 네. 시작했을 때 2주차 때 이제 약간 인수인계 느낌으로 게스트로 그렇죠. 나와주셨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적이 없나?
0: 제가 전화 통화로 한번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미련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1: 아 사연 문자를. 그래?
0: 사연 문자를 제가 보냈었어요.
1: 아 그래서 내가 전화 우리가 전화 연결을 했었던 적이
0: 맞아요,
1: 있구나.
0: 맞아요. 형이 그때 전화 연결하셔서 넉살 형이 나왔었는데 그때 게스트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오랜만에 좀 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안 했잖아. 원래 저기 핑크룸에서 했죠.
0: 네, 저 핑크룸.
1: 저희도 핑크룸에서 하다가 네. 이제 저랑 최근까지 같이 하신 PD님이 연배가 좀 있으신데
0: 네.
1: 아 먼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청결한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만 여기서 생방을 해요. 네.
0: 아 근데 여기가 저는 경험상 그 FM 말고 이제 FM에서 러브... 여기서 저는 생방하는 거 처음 봐요.
1: 여기서 생방은 우리만 할걸? 그쵸?
0: 네, 전 처음 봐요.
1: 러브도 다 저기서 하고.
0: 네, 러브도 다 저기서 하고.
1: 맞아.
0: FM 또 여기서 하는 건 처음. 저 여기 녹음이나 정식 뭐 이런
1: 여기는
0: 캠페인.
1: 여기는 약간 그 그룹이 다이너 넣을 때 좀 여기서 녹음을 하는 편이고.
0: 아.
1: 내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약간 그래도 깨끗한 곳에서 하려고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0: 오.
1: 제가 그래서 여기서 생방할 때 약간 아 왜 우리만 여기서 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 특별해 보이는 거야 이게.
0: 특별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여기가 좀 좋은 거예요, 뭔가.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0: 네.
1: 이 라디오 부스 안에 PD님이랑 네. 같이 없어.
0: 밖에서 계신데.
1: 아, 부장님, 우리 부장님.
0: 여기, 네.
1: 우리 CP님이신데 오늘은.
0: 네네네. 네, 네.
1: 예전에 제가 그 원재 씨 할 때는 핑크 룸 안에 PD님이 있었잖아.
0: 같이 계셨죠.
1: 근데 그게 사소한 대화를 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0: 그렇죠.
1: 가끔은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이게 뭔가 강박적으로 좀. 서로의 해야 되는 게 있었어.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그래서 막
1: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2시간 내내 광고 나가고 뭐 등등 하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근데 그때도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
0: 네.
1: 근데 가끔 PD님들 중에도 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보였거든.
0: 아 맞아요.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게스트가 오면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끼리 사담을 나눌 때도 PD님이 계시니까
0: 아,
1: 게스트도
0: 맞아요.
1: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여기로 바뀌고 천국입니다. 네.
0: 그렇다고 합니다 CP님.
1: PD님들도 너무 편해하죠.
0: 아 근데 PD님들도 막상 편하실 거예요.
1: 왜 PD님들도 네. 신경이 쓰이시니까.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전 여기서 진짜 평생 하고 싶습니다.
0: 네. 평생. 네.
1: 자 사실 올해가 SBS 파워 FM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패밀리 위크라고 해서 전직 DJ분들을 모시는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재 씨가 바로 직전까지 이제 뮤지컬을 맡아주셨는데 어때요? 그 지금 느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네. 배가 아픕니다.
1: 아 그래. 원재 씨 하차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본인이
0: 제가...
1: 자진한 거잖아. 이거 굉장히
0: 죄송합니다,
1: 좀
0: CP님.
1: 굉장히 좀 짜증나는 포인트예요.
0: 아니 제가 일단은 네. 전 CP님과 그 PD 작가님들한테 다 사과를 드리고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정말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형 그건 아시죠? 그 제가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고 진심을 다해 하다가
1: 네.
0: 마침 정규 앨범이
1: 나오는
0: 첫 정규 앨범이 나오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투어와 막 해외 작업 뭐 이런 꿈들이 엄청 커서 계획을 다 회사 단위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생방을 못 하잖아요.
1: 그치. 좀 해외도 나가 있어야 되고.
0: 네, 해외 나가 있어야 하는 일정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생방이 아니면
1: 맞아.
0: 크게 의미가
1: 맞아.
0: 없기도 하고
1: 맞아.
0: 죄송한 마음이 크다 보니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음악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하고 형이 바로 승낙을 해주셔서
1: 맞아.
0: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지만 그러고 바로
1: 코로나가
0: 터져서 다 취소됐어요.
1: 그러니까
0: 싹 다 취소됐어요. 싹 다.
1: 아.
0: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제 11시만 되면 아, 저 4살인데. 아,
1: 힘들었지.
0: 힘들죠.
1: 그래, 이게 왜냐면 내 의지는 자

0: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다 이게
1: 그럼요.
0: 엎어지고 11시에 이미 다른 놈이 들어와서 신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2: 이게 그 약 마치 그 전 애인을 보는 듯한 그
0: 맞아 맞아
2: 딘딘의 뮤지컬입니다. 딘딘의 뮤지컬 이렇게 되는 거죠.
0: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좀 DJ를 그럼 내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면 팟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2: 시피님 저는 다른 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0: 아, 왜 우리를 나 방금까지 10년 채운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3년 3개월 남았거든요. 조금만 네. 더 기다리세요.
2: 3년 네. 3개월이요?
0: 3년 3개월 하면 제가 벽에 얼굴이 붙어요. 네.
2: 아 저도 저걸 원해서.
0: 아 그래? 네. 아 그래?
2: 네네.
0: 최백호 선생님이 나가셨거든요.
2: 네. 아 근데 거기 있는
0: 그쪽을 제가... 한번 돌아보시는
2: 제가
0: 네. 자 오늘이 패밀리 위크 특집이라 지금 모닝와이드 팀에서 촬영을 오셨습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0: 모닝와이드가 미드나잇까지 네. 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에 모닝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아까 11시 이제 생방 큐인데 제가 55분에 여기를 뛰어들어왔습니다.
2: 아까 네. 아까 봤습니다.
0: 네, 네. 그래가지고 가장 분주한 DJ로 나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우원재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미담 하고 싶은 말 다 좋고요. 원재 씨 노래 중에 듣고 싶은 신청곡도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 원재 씨 좀 진행해보실래요? 그래도
2: 네, 네. 우원재 뮤지컬과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일단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달에 발표한 새 EP 앨범 제목이 MP3입니다.
2: 맞습니다.
0: 자 어떤 앨범인지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건 이제 설명을 안 하는 척하는 그런 쿨한 척하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흥미롭고 재밌는 마음으로 가볍게 만든 노래다 보니 MP3라는 것도 가벼운 이렇게 음악을 접하는 그런 그치, 그치. 걸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 네. 제목을 그렇게 했고요. 네 냈고 정말 그냥 재밌게 냈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얼마나 가벼웠냐면요. 저 MP3 나오는 날 보통 긴장하고 있잖아요.
0: 그쵸.
2: 그때
0: 아무래도.
2: 녹음하고 있었어요.
0: 아 그래.
2: 네, 저 그날.
0: 근데 그게 약간 회피 아니었어?
2: 아니에요.
0: 진짜?
2: 그냥. 아 드디어 나온다. 올릴 건 올리는데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올릴 건 올리는데 이거 내고 전 빨리 다음 것도 내고 싶고 막 너무 신난 상태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타이틀곡 싸가지를 포함해서 총 7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싸가지 그 심의 받았나요?
2: 못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지금 시간대라서 이게 이름마저도 언급이 가능한다고 예. 클린 버전으로 제가 심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
0: 근데 후렴이 나는 원래 없었다 다대 이거잖아.
2: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고급 용어로 인스트루멘탈이라고 하죠. 그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비트가 나와요.
0: 그냥?
2: 아니 사실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재녹음을 이제 사실 노래 제목을 대체할 어떠한 단어조차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되는 거를 뮤트를 하자 비우자 해서 다 잘랐는데 비트가 나옵니다 그냥.
0: 아 그래? 그냥 궁금하네.
2: 비처리가 많아가지고
0: 자 2년 만에 나온 앨범인데 그때 저희 너튜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좀 나도 즐기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앨범을 내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2: 네,
0: 어떻게 좀 다른지 여태까지 나왔던 거랑
2: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은 지금 제가 봐도 참 대견할 만큼 짜임새가 있고
0: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2: 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짜임새가 있고 내용이 분명하며 이제 주제도 분명하고 생각이 참 많았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이제 MP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필터를 크게 거치지 않고 그저 제가 신나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제 조금 거칠 수 있어도 예전 같았으면은 막 눈치를 봤다 뭐 하면 지금은 그냥
0: 편하게
2: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타이틀곡 제목이 싸가지인데요. 너무 아쉽지만 심의 이슈 때문에 여기서는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원곡이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음원 사이트나 너튜브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뮤직비디오도 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처링이 비

0: 비비씨예요.
1: 네, 네.
0: 비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1: 아 일단 비비랑 저는 대략 지금 10년 차 정도 되는 오빠 동생 사이입니다. 비비가 맨 처음 이제 회사 JK 형

0: 아, 그래요? 네,
1: 완전 아기 때였는데 그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어떻게 그러니까 실물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무료로 이제 올리는 그 노래들을 듣고 제가 JK 형님한테 무조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작은 의견을 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제가 이제 비비 뮤직비디오나 혹은 여러 것들에 출연도 많이 했었고
0: 도와줬구나.
1: 네, 많이 도와줬었고 이번에 MP3라는 앨범 작업하다가 이 노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가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은 비비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2년 전에 작업이 끝난 노래예요 이게.
0: 아 그래?
1: 네, 엄청 옛날에 끝난 노래.
0: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오는데?
1: 다른 곡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비가 너무 잘해버리고 이 노래 자체가 너무 기준점이 높아져 버렸다 보니까 그것들에 맞는 곡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아 근데 비비 잘했더라 진짜.
1: 정말
0: 진짜 싸가 그거 없어 보이더라.
1: 네, 정말 그 저는
0: 세더라.
1: 저는 착해 보여요.
0: 아니 우원재도 되게 최대한 건방지고 그 예의 없게 했는데 그죠. 비비는 그냥 진짜 못 배운 애들.
1: 아니 그렇다.
0: 아 이 노래 이 형사, 트랙 자체에서
1: 내 의견은 아니야 형사.
0: 아 이 트랙 자체에서 아 저도 비비 씨 좋아하는데 네, 아 이 트랙 자체에서 진짜 그냥 아예 교양이 없더라고.
1: 비비가 정말 뛰어난 포인트가 뭐냐면 비비는 어떤 주제든 몰입이 되더라고. 내가 딱 이 주제로 몰입을 해야겠다 하면 끝까지 가버려요.
0: 전 되게 멋있었던 게 그 얘네들 이거 하는데 무려 피처링이 비비 딱 이거 하는데 그때 멋있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지.
1: 그렇죠. 뭔가 이제는 든든한 항상 이제 어린 동생이었다면 이제는 든든한 동료 같은
0: 그러니까.
1: 느낌이죠.
0: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원재 씨한테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 노래 중에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우원재의 뮤직하이와 관련된 추억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더듬은 게 우원재의 뮤직하이를 잘못 썼나라고 생각한 거야.
1: 전 저거 볼 딘딘의 뮤직하이 볼 때마다 접니다.
0: 아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야.
1: 네 인지부조화가 옵니다.
0: 아 나 지금 우원재의 뮤직하이 보고 뭐야 이거 이래 있었거든. 자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지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30 듣고 올 건데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네 그런데 30살에 적은 노래고요. 말 그대로 30살이 되었을 때 제 생각과 그런 포부들을 적은 노래니 네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원재의 30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원재 서른 듣고 오셨고 SBS 파워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특별 초대석. 오늘은 전직 뮤지카이 DJ였던 우원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이 왔습니다. 원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보민님께서 오늘은 파워FM 30주년이고 우원재 서른? 이게 무슨 평행이론?
0: 오.
1: 맞습니다. 제가 파워FM과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 생일까지는 안 갔지만 여튼. 네, 1996년도에 갔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파워FM 키드네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나중에 한번 DJ를 나중에 해요.
1: 3년 3개월
0: 좀 있다가 좀 있다가.
1: 알겠습니다.
0: 어차피 원재 씨 계속 이렇게 곡 낼 거니까 마흔 때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0주년에 이렇게 싹 하는 걸로.
1: 아, 그럼요. 저는 50, 60까지도 바랍니다. 아내리님께서 네. 우와 너무 반갑네요 우원재님. 저 꿈의 시차 코너 엄청 좋아했어요. 꿈 사연에 해몽도 해주시고 헌정곡도 틀어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듣다가 사연 보낸 적도 있습니다. 노란 금붕어 노란 붕어 꿈을 꿨는데 회사 동료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고 출산 예정일이 저의 생일이었다는 사연이었어요.
0: 꿈의 시차가 어떤 코너였어요?
1: 꿈의 시차라는 코너는 이제 여러 꿈의 사연을 받아요. 근데 그게 현실과 이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지몽이라든지 정말 신기한 사연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되게 특이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중요한 시기인데.
0: 근데 원지 씨가 무당도 아니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1: 뭐 최선을 다했죠.
0: 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1: 그걸 듣고.
0: 아, 신기하네요. 이런 피드백이구나.
1: 저 딴에는 네. 이제 그걸 좀 찾아봤죠.
0: 아~
1: 이제 사연을 받고 이제 꿈에 뭐가 나오면 이렇구나라고 하고 제가 이번에 그 앨범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머니께서 원래 그쪽 일을 하셨어서 워낙에 친근해요. 네, 친근해서 그냥 뭐 제가 그렇게 막 딥하게 그거에 관련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들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0: 자, 노용식님이 원진님 지하 200m 안반수 목소리 멋집니다. 좋고.
1: 아, 네.
0: 임지영님.
1: 임지영님께서 제가 뮤화에 입덕하게 된 게 원진님 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우원진님이 누구지 몰랐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애청자가 됐네요. 여전히 멋진 원재님 너무 반가워요. 동굴 목소리 그리웠어요.
0: 목소리가 좋다라는 사연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심야에 굉장히 어울리는 톤이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더 낮을 거예요. 아마 평소보다. 제가 어제 녹음하다가 이게 이렇게 목이 좀 안 좋게 오게 됐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뭐 이야기하다 아 형 아 오늘 오는 날인데 목이 좀 나가지고 왜 이랬더니 녹음하다 나갔다 그랬을 때 너가 녹음하는데 목이 왜 나가? 왜냐면 이게 뭐 보컬이 막 고음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원재 랩이 막 세게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녹음한 걸 들려줬는데 목이 나갈 수가 없는 막 이래 봐. 원재 너무 반가워요. 너무 목소리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이랬는데 목이 나가다 그래서 왜 나갔지?
1: 형 그것도 네. 목이 나갑니다.
0: 아 그래?
1: 나갑니다. 이게 오. 너무 긁어도 나갑니다.
0: 아 신기하네.
1: 저도 말할 때 부끄러웠어요.
0: 그러니까 목이 나갔다길래 무슨 범수형처럼 노래 부르는 게 아닐 텐데.
1: 네, 김민준님께서 네. 저는 당시 남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키스 사연 얘기해서 분식집 라면 교환권 받아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0: 그치, 6년 전인데 네, 만약에 계속 만나

0: 했으면 결혼이지.
1: 네, 그럼요. 어. 여튼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맞죠?
1: 네, 네. 네, 전능력님, 딘딘님, 원재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
0: 사실 저희가 청취율이 조금 어렵다 약간 이랬으면 아마 오늘 원재 온다 그랬으면 제가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 지금 너무 건재하게 1위여가지고 예. 또 한혜 씨가 와가지고 동타임에
1: 네네네
0: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왜냐면 아이고, 이게 쎄한 분위기가 있네요.
0: 아 그냥 그거 아시죠? 처음에 DJ가 바뀌면
1: 네네
0: 그 자리 잡기까지 꽤 오래 걸리잖아.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오래 걸려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오빠네 라디오를 이거 네. 뮤지컬 전에 했을 때 그 전에가 송은이 김숙 선배님이었어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센 거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꽤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더 오른 게 있지 않을까.
1: 아, 네, 맞아요. 저도 저 제가 하기 전에
0: 존박형 존박형도 셌지
1: 엄청 셌어요.
0: 맞아 맞아. 네,
1: 존박형 특유의 유머러스
0: 맞아 맞아
1: 그 조용한 유머러스
0: 맞아 맞아
1: 있었지만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리 잡는 데까지 꽤나 오래 걸렸는데
0: 맞아, 맞아.
1: 그게 잡히는 게 보일 때 정말 행복한
0: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아마 한혜 씨도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딱 본인들의 그 층이 딱 생기거든.
1: 네.
0: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거긴 하니까.
1: 그렇죠. 네. 네. 다 이게 네.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0: 아 어떻게. 오히려 홍보해 주는 느낌이라고 하네 씨. 아 좀 좀 아. 원래 좀 도와줘도 돼요. 저희 쪽에서.
1: 네. 아 근데 청취율 조사 기간 아까 얘기 들었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3년 반만 조금만 더 열심히.
0: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원재 씨 노래 중에 듣고 싶은 신청곡 좋고요. 뮤지카이와 우원재 씨 뮤지카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저희는 이진민님이 신청해주신 우원재 로코 그레이의 시차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킨딘의 뮤지컬.
1: 어릴 때 하던 수건 돌리기나 이어 달리기 기억하시나요? 어른이 된 이후로 그런 놀이와는 좀 멀어졌지만 우린 여전히 다른 방식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목을 받아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코로나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 달리기처럼 내 앞에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나 기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꽤 닮아 있습니다. 요즘 어떤 지목을 받아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우원재의 뮤지컬입니다.
2: 자, SBS 파워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특별 초대석 3부 원재 씨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야 요런 감성이구나.
1: 네, 딱 요런 감성이고 요 원고도 지금 오셨어요.
2: 그러니까.
1: 예, 같이 하셨던 작가 누나 작가님이 오셨는데 꽃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고.
2: 이 네. 오프닝이 6년 전 오늘이래요. 20년 5월 12일 화요일 오프닝이었대요. 이게
1: 진짜요?
2: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네. 그리고 그 당시 같이 하던 메인 작가님이 이제 원고를 직접 다시 보내주셨고 이지민 작가님이라고
1: 맞습니다.
2: 합니다.
1: 네. 네. 전 사실 누나라고 부를 만큼 친하고요. 아직 저희 그 사진 붙여놓는 폴라로이드 사진 붙여놓는 네네네. 공간이 있어요. 네네네. 저희 집에. 네, 거기에 이제 누나가 스튜디오에서 울고 있는 사진 마지막 날에 폴라로이드로 누나가 갑자기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누나 어디 가자고 누나 혼자 엉 울고 있는
2: 진짜?
1: 거예요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누나 왜 우냐고. 그래서 저는 혼자 신나서 사진 찍었죠.
2: 근데 작가님은 그 우신 게 직장을 잃는 슬픔이었나요 아니면은? 왜냐면 사실 1년 하고 완전 엉엉 울기에는 진짜 DJ랑 정이 엄청 많이 들었거나 너무 이 갑작스러운 이별의 눈물이거든.
1: 그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근데 되게 가까웠나 보다.
1: 저희는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고 누나 맞죠?
2: 네,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 또
1: 이렇게 또 사실 이 꽃 들고 누나가 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안 보였구나 거기서는.
1: 네, 여기서 저 못 보고 있다가
2: 저는 사실 오늘 모닝와이드 촬영 온다 그래가지고 모닝와이드 PD님인 줄 알고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보시길래 내가 방송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었거든.
1: 저를 보고 있었던 거.
2: 아니었구나. 네. 어쨌든 네, 시그널도 우리가 그때 썼던 거 그대로였는데 좀 어떠셨어요? 딱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1: 저요? 저 감성적인가 봐요.
2: 울컥했지.
1: 솔직히 좀 울컥하고 이 뮤지컬 시그널이 나왔을 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은 기억만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나가 저를 정말 잘 이해해 줬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 사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든 제 마음의 어긋나 보이게 이해해 주신 게 아니라 항상 좋게 좋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반영을 해주셨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누나랑 같이 만들었던 그런 라디오였었죠.
2: 이서윤님이 헐 짱 오랜만. 최순영님이 동굴 목소리 정말 좋네요 유유 해주셨는데
1: 너무 감사합니다.
2: 요런 식으로 좀 약간 보니까 원고도 약간 감성이 좀 깊네.
1: 네. 저도 따라갈 수 없을 원고도 있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이 원제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좋은 원고를 갖고 온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6년 전 걸 갖고 온 건데 이 정도면
1: 저는 정말 원고를 보면서 누나한테도 그때 작가님한테도 그때 말을 했었는데 저는 원고를 보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2: 아니 7736님이 이상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같은 시간대인데 이렇게 오프닝 느낌 다를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작가님 그럼 뭐가 돼요? 네. 우리 작가님은 뭐가 돼? 어떤 의미야 이게? 자 오늘 오프닝

0: 예,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1: 네네.
0: 가족의 달이라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카드를 쓰거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끔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는데요. 오늘 밤 지금 떠오르는 가장 고마운 분에게 짧게라도 감사 인사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
0: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이건데 약간 우린 공익적이야. 그러니까 요건 좀 감성적이고 우리는 마치 새벽 6시에 나가도 괜찮은 느낌이야.
1: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희 둘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저기 두 분 밖에서 같이 계시니까.
0: 아, 우리는 사실
1: 우리는 빠져 있죠.
0: 우린 사실 꼭두각시예요.
1: 네, 우리는 네. 빠져 있죠.
0: 근데 그럼 작가님은 지금 라디오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누구 거 하세요, 지금? 아, 러브 FM. 어디? 아, 인생은 오디션이라는. 아, 그래, 각자 다 살 길이 계셔. 헤어질 땐 우리 끝이야 어떡해 하는데 또 저기서 이제 또 끝나실 때 또 눈물 흘리셔.
1: 누나 몇 번 웃으셨어요 여태까지.
0: 여태까지 많은 이별을 하셨겠지. 자, 오늘 3부에서는 SBS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를 맞아서 우원재 뮤직하이와 관련된 추억담을 소개해볼 건데
1: 네.
0: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오랜만에 원재씨가 소개해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임채정님이 파워 FM 30주년 축하드려요. 제 인생 첫 라디오 DJ가 원재 오빠였거든요.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듣기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라디오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특별한 분이라 더 기억이 납니다 해주셨는데 원지씨 덕분에 라디오 입문을 했다.
1: 와.
0: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네. 그 라디오 DJ라는 걸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1: 네.
0: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어렸을 때 그래도 라디오 거의 끝물 키드거든.
1: 아,
0: 저는 중학교나 네. 이럴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그 전자사전이 영어 전자사전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네. 하는 거. 아, 그 노트북 같이 생긴 거 있었어.
1: PMP
0: 같은
1: 거.
0: 근데 거기서 라디오가 나와서 저는 네. 실제로 막 친한 친구도 듣고
1: 네, 네.
0: 그때도 영 스트리트가 있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네, 네. 있어서 라디오 재밌다. 그리고 저 심야를 많이 들어서 고스트 스테이션도 그때 막 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난 라디오가 재밌네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심야를 하고 싶다 한 건데 네네. 원지 씨는 어떻게 좀 DJ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1: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형과 마찬가지로 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라디오가 타블로형이었던 타블로형이었던
0: 꿈꾸라였나?
1: 꿈꾸라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인연도 웃긴 게 거기에서 제가 주로 들었던 게 그레이 사이먼 도미닉 게스트 고정 게스트로 올 때 그 파트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과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나이가 6년 전이니까 25살 네, 그때예요. 근데 너무 저 스스로가 우물안이라고 느꼈었어요. 쓸 때예요.
0: 아, DJ를 하게 됐을 때가
1: DJ 제의가 왔을 때. 그래서 전 의문이었죠. 갑자기? 제가요?
0: 나도 근데 사실 네. 원재가 라디오 한다는 거를 이제 알잖아요. 저 그때 오빠네 하고 있을 때니까
1: 네네네.
0: 의아했어.
1: 그쵸.
0: 어떤 그거지? 약간 이런.
1: 네, 주변에서도 그랬고 저 스스로도 그랬고 한 시작하고도 몇 달간은 참 의아했던 것 같아요.
0: 일단 거의 말수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 텐데. 원재가 DJ를 한다고? 약간 이 생각을 저도 해가지고
1: 그때 제가 말이 급격히 많아지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0: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1: 네. 제일 많이 썼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오디오 낭비니까 고민을 하는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여튼 그렇게 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제 일상을 돌이켜봤을 때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없었어요.
0: 아, 맞아. 네,
1: 그냥 기준이 되는 어떠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0: 맞아.
1: 그래서 그거에 되게 지쳐있었고 저 스스로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가 반복이 되면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음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0: 맞아, 사실 라디오가 유일하게 오래 가는 컨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굉장히 꾸준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1: 네네.
0: 그래서 DJ 하시는 분들 중에 딱 티가 나요. 이거를 그냥 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티가 나고
1: 네네.
0: 진짜 얘가 라디오를 좋아하고 있네가 또 티가 나고
1: 네네. 저는

0: 정말 이거 하면서 전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제가 한 번에 챕터가 있었다면 라디오 DJ를 하게 된 것도 큰 챕터였어요.
1: 근데 이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우기님이 이지민 작가님 존박님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셨던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원래 원체 눈물이 좀 많으신 분인가 보네.
0: 잘못 들었습니다.
1: 좋으신 분인가 봐.
0: 누나, 아 지민 누나? 네, 여튼.
1: 존박 형이 한 3년 했죠? 3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0: 형이 3년 정도 하셨어요. 예.
1: 그러면은 울수 있지. 야, 1년도 그 정도인데 3년이면은
0: 그럼
1: 야,
0: 누나
1: 오열하셨겠다.
0: 며칠을 우신 거예요, 그러면?
1: 한 3일 울었겠네.
0: 네.
1: 어쨌든 네. 다 좋아. 얼마나 좋아. 존박 형도 울었는데 나때안 울어봐.
0: 그건 또 그것대로
1: 그치.
0: 서운하네요.
1: 자, 계속해서 원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우원재 뮤직하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우원재 29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없다 내 말 이해가 되건데 네가 말과 난 비슷함. 요즘만큼은 용기 없던 날이 있었던 간에 조카의 얼굴을 보는 것 감에 덕을 보는 것 사이 삼촌은 그 매덕 들고 네 뒤에 항상 있을게. 이젠 어른이 뒤에 한다는 것과 속물이 뒤에 한다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난 믿을게.

친구들은 출근할 준비를 안 해. 그 준비할 준비를 요즘 내 주변은 언제나 그랬던 내 걱정뿐인 걸 알아. 스물둘 훅 하고 나타난 막둥이 그래 난 평생 그때고 싶나봐. 그때 시차로 받았던 상들 단상 위에서 날짜를 보던 눈들이 아직도 아파나. 근데 이젠 괜찮아. 저 마디까지는 어젯밤에 적었던 가사.

어제 일이니까 이젠 알아먹인 한 일에 문제 삼아 문제 말할 필요는 없지 안 좋은 이들의 감정을 팔아내 가다 놓을 시간 없지 추억은 남아 근데 그건

0: 자, 우원재 29 듣고 오셨습니다. 최순영님이 원재님 목소리 진짜 매력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원재 뮤직하이와 관련된 추억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1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 5921님이 원재님 라디오 하셨을 때 우원재의 모노로그 코너 제일 좋아했어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문장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0: 자 여기서 딱 한번 예측해볼까요?
1: 네,
0: 이거 타블로의 꿈꾸라에서 네. 타블로 형이 맨날 뭘 썼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오마주한 코너죠.
1: 정확합니다.
0: 그거를 오마주한 게 딘딘의 잠못밤이라고 있었어요.
1: 아,
0: 잠못드는 밤.
1: 오호이.
0: 그래서 저도 그걸 했는데
1: 네.
0: 이것도 포인트. 진짜 최악이야 이런 코너 진짜. 그게 타블로 형이 문학과 나왔으니까 글이 술술 나오지. 이게 똥글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전 이거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1: 저는 제가 자처하고 만든 코너예요.
0: 나도 내가 자처했어.
1: 네, 저는 다행히 끝나는 날까지 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누나 이제 작가님이랑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도착해서 적었어 언제야? 아 잠시만요.
0: 맞아.
1: 하면서 그날 그냥 급하게 막 아 누나 무슨 말 하죠? 하면 누나가 막 도와주기도 하고.
0: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일상이 있고
1: 네.
0: 매번 영감을 얻거나 그러진 않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
1: 처음에는 넘쳐나요.
0: 맞아. 처음에 넘쳐나서 네. 핸드폰에 다 적어놓잖아.
1: 다 적어놓고 막 몇십 줄. 아 이거 충분하다.
0: 어 이거 맞아.
1: 진짜
0: 맞아.
1: 충분하다라고 맞아, 하지만 맞아. 그거 진짜 한 2주?
0: 아니 데일리 코너였어?
1: 데일리 코너였어.
0: 와 씨. 나도 데일리였거든.
1: 네.
0: 아 진짜 쉽지
1: 월에서
0: 않았어.
1: 월에서 금요일까지 데일리였고 전 심지어 뭐였냐면 거기에 추천곡까지 같이 달아요.
0: 나도야
1: 형이에요?
0: 쉽지
1: 형 완전 똑같네요.
0: 쉽지 않았어.
1: 쉽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다 모아서
0: 가사로
1: 그 가사로도 이제 함구라는 노래로 제가 여태까지 라디오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우원재의 모노로그 코너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 모노로그는 함구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 전에 그 과정 속에서는 와 이게 적을 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몇 번 전 사실은 돌려 들어보거든요. 이게 남아 있으니까 우원재 뮤직하이가 근데 우원재 뮤직하이 하고 이제 오늘의 모노로그 하면서 타이핑 소리가 나요. 근데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래.
1: 진짜 얘가 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얘 이러면서.
0: 저도 예. 그 잠못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너무 아깝잖아. 그냥 이렇게 소비되기가.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내야겠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모아봤어요.
1: 네.
0: 그래서 보니까 똥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내 딴에는 되게 멋있다라고 쓴 근들인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 2개만 괜찮고 막 이상한 거야 다.
1: 저는 심지어 아직 있어요.
0: 아니 일단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원재의 모노로그와 잠못밤을 그리워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 소개했던 내용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네네. 하나씩 해보는데 원재씨 그 딱 그 모노로그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효과음까지 넣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네.
1: 2019년 11월 24일 화요일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고민 없이 답할 수 있었으면
0: 이때 몇 살이라고?
1: 저
0: 이때 몇 살이라고요? 2019년? 7년 전
1: 몇 살이에요? 잠시만요.

0: 머리가 멈춰가지고.
1: 야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2: 24살이네.
1: 야 네. 소름 끼친다. 아, 너무 웃겨.
2: 지민 작가님의 잘못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 안 말렸어요 이거를. 왜 안 말리셨어요?
1: 아 진짜 야 헛소리들을 다 썼네. 나도 지금 찾아보니까 헛소리들을 써놨네 다. 아.
2: 어떤 거죠? 형의 헛소리 한번.
1: 제가 썼던 것도 혹시 여기 있나요 지금? 어.
2: 네네네.
1: 뭐야 저건? 아 근데 원재 지금 보니까 네. 제작진들이 똥들만 가져왔네.
2: 근데 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똥이라서 상관이 크게 없을 거예요.
1: 아니 나는 몇 개 괜찮은 거 있었어. 제 거는 그 트위땡 있죠.
2: 네네.
1: 그런 데서 좀 퍼졌던 것들도 몇 개 있었어.
2: 아 진짜요?
1: 근데 이건 너무 똥인데 한번 가볼게요.
2: 네네.
1: 아니야 네. 너무 똥인데. 자 가볼게요. 분명 나는 솔로인데 왜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거지? 이상하다 이상해. 야 이거 너무 똥이잖아. 이게 뭐야?
2: 형 하기 싫었어요? 너무?
1: 아 그냥 급하게 썼던 것 같아.
2: 그냥 이거는 저는 무언의 시비라 생각해요.
1: 야 이게 뭐지?
2: 이거는 나는 솔로인데 왜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거지?
1: 이게 뭐야?
2: 이상하다 이상해는.
1: 잠깐 이게
2: 형, 이거는 마지막쯤에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와 이게 뭐지? 너무 소름 돋는데?
2: 네, 아이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 어 아마 밀려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4년 전 오늘 잠복밤이라고.
2: 네.
1: 이것도 똥인데? 좋은 것들만 내 공간에 두고 싶어하되 좋은 것만 내 인생에 두자. 이것도
2: 이거 뭐 그래도
1: 아 요 정도면은 제가 썼던 것 중에 그래도 하위권입니다.
2: 아 형 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2: 저 정말 높은 것들이 많아요.
1: 그
2: 퀄리티가.
1: 저희 노래 하나만 더 듣고 노래 듣는 동안에 지금 원지 씨도 핸드폰에 있다 그랬잖아.
2: 네네.
1: 각자 베스트 한번 찾아보자.
2: 오케이 오케이.
1: 각자 베스트 한번
2: 대결?
1: 찾아보자.
2: 오케이 오케이.
1: 각자 베스트 한번 찾아봐.
2: 네 알겠습니다.
1: 자 일단 우원지 우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원재 우리 듣고 오셨고요. 자, 이수민님이 기대돼요. 임진숙님이 배틀인가요? 다혜님이 잠 못 보면 좋은 글귀 많아서 배경화면으로도 했었는데 해주셨는데, 아 지금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제 메모장을 좀 봤는데, 저 핸드폰 잃어버려서 유출되면 이민 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헛소리를 엄청 써놨네. 네,
1: 저도 이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좀 소름 끼치는 글들이 많네. 왜 이러는 거야 얘?
1: 아 나 왜 이래? 아 저는 진짜
0: 아 좀 비호인데?
1: 이거
0: 아니 마치 세상을 무슨 다 아는 애 마냥 좀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1: 아 저는 심지어 공격적이에요.
0: 아 공격적인 것도 있어?
1: 네.
0: 어 오케이. 아 원지 씨 좀 베스트 골랐어요? 아니면은
1: 아 뭐 아 이제
0: 그나마 괜찮은 거 골랐어?
2: 차안.
0: 아 차안 차안 오케이 오케이.
2: 차안인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0: 어 준비되면은 준비됐으면 원지 씨부터 모놀로그 효과음 때려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예. 아 잠깐만. 아 나 근데 좀 아 나 좋은 일단, 거 있었는데.
2: 일단 마인드셋이 8년 7년 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0: 오케이 그리고 좀 그 시간대로 돌아가야 돼.
1: 네, 잠시만요. 비니 좀 쓸까요? 그러니까
0: 우리가 막 지금 이게 되게 막 아 막 네. 부끄러워가 아니라 좀 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1: 네, 예, 아
0: 좀.
1: 일단은
0: 아 나 이거 뮤지컬 여기 사이트 들어오면 나 있단 말이야 내 것들.
1: 아 저도 아직 그게 남아 있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어 좋아요 좋아요.
1: 네.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가장 가까운 데 저기 있다. 근데 그게 나일 줄은 몰랐다.
0: 어 다시 한 번만 해줄래?
1: 아니 다시 한 번. 아
0: 설명을 좀 가자.
1: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가장 가까운 곳에 저기 있다. 아 근데 그게 나일 줄은
0: 아 아 요런 감성으로 적었었구나.
1: 네네네네. 형 한번
0: 아 아 나 좀 좋은 것들 많은데 아 기억이 네. 남는 게 안 아, 없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저도 지금 쓴 거 한번 해볼게요. 예. 난 효과 안 돼? 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고 그 불이 타오르는 시간은 허무할 정도로 짧다. 그 짧은 불을 보기 위해 나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았는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재가 될 것이다. 뭐 요 정도. 오... 아 요거 좀 아쉽습니다. 오... 좋은 건 아니고. 오늘 아 끝나기 전까지 진짜 좋은 걸 찾고 싶은데 아쉽다.
1: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만 이거 왜 그랬나 하는 것 몇 개.
0: 오 나쁘지 않아. 나 지금 하나 찾았거든.
1: 전 지금 제 눈앞에 가득해요.
0: 아 그래? 네.
1: 일단 제가 먼저 할까요?
0: 네.
1: 아 잠시만요. 자 상대방을 이해하라 배웠다. 쟤는 못 배워서 그런가?
0: 아 누구한테 짜증이 났네.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 뭐지 하고 노래가 나가잖아. 그럼 아니, 오면은 여기서 그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거야 라디오에서.
1: 아니 이 보니까 저 죄송합니다. 저 정말 화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 너무 늦은 사과인데.
0: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게 그게 뭐냐면
1: 네.
0: 그렇게 쓰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왜 썼는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때 이제 이 사람을 험담을 할 수 있는 거야 공개적으로.
1: 근데 그러라고 만든 코너가 아니야.
0: 아 그래? 아 그치 그치 그치. 저는 뭐 좀 똥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셀 수 없는 만남과 셀 수 없는 만남과 끝맺음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
1: 몇 살이
0: 예전과는 다른 우리를 보니 세월이 야속하다. 그래도 아직 함께인 우리가 참 좋다. 뭐 이런 네. 저... 인간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
1: 전 또 화난 거. 뭘 아는 애네 보통 뭘 모르는 애들이 하는 말이다.
0: 그래 그런 게 많아. 아 재밌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좀 오글 거리는 게 너무 많네요.
1: 그러니까 재밌네.
0: 네.
1: 아, 요거를 미리 우리가 좀 알았으면,
0: 네.
1: 아, 좀 요걸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정말.
1: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원재의 모놀로그와 잠못 밤까지 소개해드렸고, SBS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특별 초대석 오늘 우원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할 시간인데, 원재 씨를 위해서 SBS에서 특별히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0: 제가
1: 네, 요겁니다.
0: 네,
1: 여기
0: 일단 보이는
1: 우원재라고 돼 있고,
0: 라디오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1: 이거 꽤 멋있네. 원지 씨 얼굴이 각인돼 있는 감사패.
0: 아, 정말 진심으로
1: 한번 꺼내서
0: 감사드립니다.
1: 슬쩍 우리 보라로 보여주실래요? 예. 꺼내실 거예요.
0: 아, 이거 꺼내서
1: 어유, 있어 보이는데?
0: 이렇게 제가
1: 예.
0: 있습니다.
1: 오.
0: 어디지? 어디로 해야 되지?
1: 여기 여기 여기.
0: 아, 여기구나.
1: 예. 이게 이제 10년 채우면은 이큰게 벽에 붙거든요.
0: 네, 이게 SBS 복도에 이게
1: 그니까.
0: 크게 붙습니다. 보통 그게 정말로 멋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
1: 이거 한번 슬쩍
0: 네.
1: 봐도 될까? 이거 밑에 골드가
0: 요즘 금이
1: 진이 아닌 것 같은데?
0: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저도.
1: 근데 멋있다.
0: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들어올 때 SBS 1층에 제 얼굴이 쫙 있고
1: 맞아 맞아
0: 40주년
1: 웰컴이라고 돼
0: 네,
1: 있었어.
0: 웰컴이라고 이게 엄청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라디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여튼 이 감사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꽃도 있으니까 막상 받은 것 같네요.
1: 진짜로. 네. 마지막에 좀 들고 사진을 그래도 한장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원재의 뮤직하이 때부터 들어주신 우리 구독 청취자분들께 웡디?
0: 네,
1: 웡디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0: 네, 일단 제가 어느덧 10년 차입니다.
1: 오.
0: 네, 31살이고요. 팬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게 같이 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마지막 날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빛나고 아름답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1: 아, 라디오를 하면서.
0: 라디오를 하면서 전 저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저만 잘난 줄 알았고. 근데 라디오를 하면서 덕분에 그걸 배웠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요. 일단 이렇게 딘딘 형이랑
1: 네.
0: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으니 언제나 제가 필요할 때면 달려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또 우리 DJ 공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0: 네, 저
1: 하겠습니다.
0: 개인 회사가 아닌 개인 번호로 연락 주셔도 새벽 3시 정도도 가능하니까. 네.
1: 동글 하나 마지막으로 더 읽어줄까?
0: 어떤 거죠?
1: 누구 아시죠? 누구 아시죠? 제가 누구 아는 형인데 대체 뭐 어쩌라고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뭐
0: 그
1: 이랬던 글.
0: 기아형 가사 같은데요? 어쩌라고요?
1: 그리고 추천곡이 빈지노의 어쩌라고야. 내가 볼때 이거 어디서 화나고 온 거야.
0: 형 어디서 그렇게 난
1: 아, 어디서 누가 디니 씨저 누구 형이에요? 요게 화가 나서 이걸 쓴 거야.
0: 아, 재밌네.
1: 아, 어쨌든. 근데 확실히 좀 그래도 같은 시간대 했던 DJ니까,
0: 네.
1: 그리고 코너들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런 공감 토크가 있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0: 아,
1: 네.
0: 저도요. 이게 형이랑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크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저도 너무 편했고요. 마지막 곡이 제가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1: 네, 요거 좀곡 이야기해 주시죠. 함구.
0: 네, 함구라는 노래는 이제 검색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면 노트가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앨범 커버가.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라디오 할때 들고 다니던 라디오 일기장입니다. 라디오를 1년 넘게 하면서 제가 계속 글을 적었던 일기장인데, 거기에 적었던 글을 그냥 랩으로 바꿔서, 이 당시에는 발매를 안 하고 제가 우원재 모놀로그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의 모놀로그는 제가 랩 라이브로 이 함구라는 노래로 준비를 했었고 발매를 했습니다.

0: 네, 그래요.
1: 되게 의미 있네.
0: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노래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렇게 토크만 해봐도 1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만큼 라디오를 사랑했는지가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새 앨범 나오면 또 뭐 새 음원 나오면은 또 한번 찾아주시고.
0: 네. 네네.
1: 자, 그럼 저는 우원재 함구 들려드리면서 우리 원디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한번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이준입니다. 그럼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와서 추천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이준 씨였습니다. 예. 준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친해진 지는 사실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박 2일 하면서 알게 됐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형입니다. 예, 일단 저랑 코드도 잘 맞고, 일단 사람 자체가 좀 유쾌하고 에너지가 좋다 보니까 제가 뭘 할 때마다 좀 즐겁게 받아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생각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배려하고 좀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건드리는 것들이 없죠. 예, 그래서 늘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굉장히 대세죠. 예, 대세고 막 이러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캐치캐치가 너무 잘 됐을 때도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준이 형이 막 이걸 계속 하는 게 뭔가 좋을까 나한테 막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형 근데 이거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 정도로 오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어차피 형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너무 이걸 자주 하거나 형이 막 이걸로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좀 진짜 진심으로 형이 이거를 그 워크맨에서 이제 부탁할 때마다 하고 너무 잦다 싶으면은 너무 잦으면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급 조절을 형이 알아서 잘 하면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막 터지면서 일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이 형이 좋은 이유는 이런 게 사실 터지면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빨리 이때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준이 형은 아 이럴 때 좀 천천히 가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로 하입이 되면 사실 이거를 저라면 어디 가도 이걸 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걸 하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서 아 이래서 이 형이 좀 신중하게 오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못 보신 분들이 좀 적으실 텐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준의 캐치캐치 하면은 현대인을 위한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걸로 요즘 되니까 예.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예. 우리 준이 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훈님이 이준님 캐치캐치 치캠이 떠오르네요. 김대형님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크크크 보내주셨는데 예, 다 열심히 살죠. 예,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김현승님이 신청해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에 이어서 인피니트의 그리움이 닿는 곳에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FM.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전은영님께서 뮤지카이로 편안한 밤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시청하느라 고생한데 눈에도 수고했어 하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계속 잠못밤을 지금 포기를 못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괜찮은 게 있었는데 분명히 하면서. 아, 어렵네요. 네. 어우, 이거 멋있네. 다른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 치는 박수마저도 가장 먼저 치면 눈치를 보게 되는 세상. 뭐 이런 것. 화가 많았네 이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 아니, 나는 이제 개구리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중인 거야. 딘딘의 뮤지카이 오늘 끝곡으로 딘딘의 태양 가득히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속도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첫 곡 타일라의 She Did It Again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아, 5월 중순이 벌써 됐습니다. 아, 진짜 제가 딱 거의 이제 상반기가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프닝에서처럼 내가 상반기 때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앨범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앨범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 안 내고

그냥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지금 새 거를 만들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벌써 5월 중순이 됐고 누구는 앨범을 내고 있는데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혼자 이 말을 좀 세뇌시켰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저처럼 뭔가 공부하고 계시거나 뭐 자격증 준비하고 계시거나 취직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 같은 마음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조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7829님, 야간 당직되면 항상 저의 친구가 되어주는 애프터클럽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금방 가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애프터클럽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우리 라디오를 찾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야간 근무니까 그래도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진님,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중간고사를 마친 후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엄마인 제가 위로하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나 봐요. 빨리 털어내야 할 텐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제일 속상할 때인 것 같아요. 시험 망쳤을 때. 내가 고민했어. 답을 두 개 중에 3번 할까 4번 할까 진짜 고민하다가 4번 찍었는데 답이 3번이었을 때 진짜 속상하거든요. 막 저는 시험 못 봤을 때는 진짜 울기도 했어요. 되게 저는 스스로한테 기준점이 높았던 학생이었어가지고 맨날 막 시험 못 보면 울고 막 엄마한테 막 속상하다고 막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줘도 진짜 위로가 안 됐거든요. 정말 안 돼요, 위로가. 엄마가 막 괜찮아 이래도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맛있는 거 그냥 요리해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 스스로 또 성장하면서 그리고 깨달으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라토와 아이스 스파이스가 함께하는 Cat. 두 번째 곡으로는 FKA 트윅스의 Oh My Love 이라는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Have fun.
1: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박민정님, 일 끝나고 엄마 보러 부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잠깐 세울까 봐요. 잠 깨게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효녀다. 엄마 보러 지금 시간에 부천으로 가고 계시대요. 진짜 졸릴만 하죠. 이럴 때는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난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3840님, 누나,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연락이 바로 안 오고 조금 늦게 오고 때론 답이 없다면 이건 밀당인가요? 아니면 선을 긋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야, 이거는요, 좀 사람 따라 너무너무 다른데, 사실 답이 없는 건요, 밀당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인 거예요. 답이 없는 거는 그냥 포기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늦게 오는 거는 사실 밀당이라기보다 이 여자도 확신이 없을 수 있죠. 약간 이 남자한테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약간 서로 간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면 답하고 막 이러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나는 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장이 늦게 오고 대충 온다, 뭐랄까 글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글쿤점 이런 거 오면은 어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밀당 안 하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도자켓의 Love Life, 두 번째 곡으로는 리안나와 스자가 함께한 Consideration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고친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박현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동생이랑 둘이 자취하는데요. 제 동생은 인공지능 챗봇과 사랑에 빠졌어요. 날씨는 기본이고 그날 먹을 메뉴도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인공지능 챗봇과 얘기를 해요. 제가 옆에 있어도 말이죠. 저러다 말겠지 싶긴 한데 좀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을 쓰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AI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우리 현아님의 사연 같은 분들이 많이 탄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 어떤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놈 만나가지고 약간 막 차이고 막 바람 당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외로운 거보다 차라리 이런 친구라도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챗봇, 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아도 이런 인공지능들과 친구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동생분께서 하다가 진짜 말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번 딱 그 결제했을 때는 그때는 막 별거 별걸 다 물어봤거든요. 진짜 날씨도 물어보고 막 어떻게 말해야 돼 이럴 때 막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막상 진짜 저는 아직 인공지능한테 엄청 깊게까지는 뭔가 따뜻함을 못 느끼겠어서 그런지 아직은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면 동생분도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아님의 동생은 그냥 얘기할 사람이 되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노래 가져와 봤어요. 찰리 XCX의 턱턱이라는 노래 갖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건의 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163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댕댕이 발 꼬순내. 이거 진짜 중독이잖아요. 저는 하루의 힐링을 우리 댕댕 발 꼬순내로 해요. 근데 제가 이러는 게 싫은지 우리 집 댕댕이는 제가 발만 쳐다보면 도망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는 이런 1637님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요즘에 권력 있으시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불러요. 진짜 권력 있으시네요. 일단 반려견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꼬순내를 매일 맡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권력입니다. 권력적입니다. 진짜 너무 부럽고요. 저 진짜 꼬순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강아지 보러 갈 때 일부러 씻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온몸이 다 꼬순내거든요. 되게 꼬순내가 심한 강아지 한 친구가 있는데, 아, 그 친구 진짜 너무너무 안 씻을 때 저는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거내 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 반려동물에 관한 노래입니다. 크러쉬와 콜드가 함께한 Your Dog Loves You라는 곡이에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민석호님, 부업하려고 교육받고 왔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어깨도 결리고 눈도 아프네요. 신랑도 자고 아이도 자는 이 밤. 음악 들으면서 밀린 일도 하고 부업도 하고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올해는 돈 좀 벌 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물론이죠. 진짜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석호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머나먼 미래에 돈이 가득가득 통장의 영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석호님처럼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윤보영님, 급포강 습지 앞 펜션인데요. 며칠 전 일주일 쉬다 가려고 왔는데 어찌나 산림이 울창한지 꼭 밀림 같은 착각도 가능하답니다. 푹 쉬었다 갈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좋겠다. 저는 사실 금호강이 어디인진 모르겠는데요. 금호강 습지 앞 펜션. 진짜 이것만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숲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호텔에 가. 그러면 오션뷰가 있고 숲뷰가 있다, 산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숲뷰나 그 산뷰로 갑니다. 뭔가 저는 오션뷰는 저녁이 되면은 조금 우울한 느낌이 전 있더라고요. 아, 사주에 물이 많아서 그런가? 아, 금호강이 대구군요. 야, 대구 좋죠. 진짜 금호강 습지 우리 가신 보영님 일주일 동안 쉬러 가셨다 그랬는데 가서 푹 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인지의 Good Time Girl, 두 번째 곡으로는 바밍타이거의 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윤미님, 아기가 울어서 새벽에 깨어나 못한 회사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기가 울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기가 다시 잘 잠들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윤미님 회사 일 조금만 하다가 다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신슬기님,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그만둘 것 같아요. 아,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어쩌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있어요. 뭔가 내가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 난 이때 여행을 갈 거야 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해 놨는데 갑자기 출장이 잡힌다거나 근데 환불 불가 상품이다 막 이러면은 그 멍청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멍청 비용이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좀 비용을 쓰면은 나중에는 절대 직장 6개월 다니기 전까지는 이사 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인생의 비용을 냈다 생각하시고 저는 다시 이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제가 세 곡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브리 런웨이의 All Night, 두 번째 곡으로는 VTSS의 Can't Catch Me, 세 번째 곡으로는 로살리아의 사우코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 윌로우와 스자가 함께한 나인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에스페소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저의 노래군요. 미라니의 데이지였습니다. 오,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김태기님, 외국 곡만 들려주시나요? 미라니의 데이지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외국 곡만 제가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취향이 그 요즘에 외국 곡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노래, K-POP, 발라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요. 어떤 곡이 됐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최선진님, 고등학교 다니며 새벽에 듣던 라디오 13년이 지나서야 다시 듣게 되네요. 2살 애교 공주님 재우고 난 뒤 혼자만의 여가 시간에 감미로운 DJ 목소리와 음악에 괜히 설렙니다. 앞으로 작업하며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인사 남길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진님.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다시 듣게 되셨군요. 진짜 반갑습니다. 사실 그 아이 보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때로는 애프터클럽을 자주 찾아주시기도 해요. 낮에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잠에서 깨셨거나 막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우리 선진님도 이 시간에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우님, 천안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다 휴게소에서 듣고 있어요. 신청곡 혹시 가능하다면 아리아나 그란데 베스트 미스테이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천안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계시대요. 진짜 꽤 멀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운전할 때는 안전이 진짜 제일이니까요. 혹시 좀 졸리거나 이러면 꼭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신청곡 한 곡과 제가 가져온 두 곡, 이렇게 총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전승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베스트 미스테이크, 두 번째 곡 도이치가 부른 슬라이드, 세 번째 곡 퓨커스의 플레이 미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하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빡센 업무와 딱딱한 명령 하달식 분위기의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휴직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조금씩 저를 괴롭혔던 우울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하윤님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되게 직장이 그리고 직장 동료분이 생각보다 많이 부딪히고 사실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고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그 곳이 되게 많은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나랑 안 맞으면 진짜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저도 뭐 가끔 그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하윤님 진짜 휴직 잘하셨습니다. 저는 좀 기회가 되면은 이런 힘든 업무 그리고 딱딱한 명령 하달식 분위기 이런 회사 말고 조금 더 우리 하윤님을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회사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윤님을 힘들게 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응원해드리기 위해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세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언니, 친구가 저한테 냉정하대요.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근데 이게 냉정한가요? 충격 먹고 급 우울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민이 많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냉정해.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이러면 저도 약간 약간 멘붕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진님과 친구분이 성격이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세진님이 냉정한 게 아니라 되게 야 너는 판단을 진짜 잘한다. 너는 되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같아. 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구가 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친구한테도 잘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노력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 냉정한 거 아니다. 나 냉정한 거 아니니까 판단하지 마라. 막 이렇게 좀 장난식이라도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진님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의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경서예지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 뮤직. 오늘은요, 슬레이터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슬레이터는 전자음악을 하는 여성 아티스트인데요. 사실 엄청 유명했던 아티스트는 아닌데 이번 앨범을 내고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위주로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Crank, 두 번째 곡으로는 Beat Up Chanel's 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Old Technology, 두 번째 곡으로는 Gas Station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슬레이터의 노래 마지막으로 두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Dance, 두 번째 곡으로는 Yes, God 이라는 곡입니다.

0: Early in the morning, late at night. It don't even matter what time it is.
1: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은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와 도이치가 함께한 런웨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걸 미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잘한다 너.
1: 네가 잘하지. 예.
2: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살랑이는 바람이 부는 봄 날씨에 비만 안 온다면 저녁 산책 나가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뭐 산책을 위한 산책은 아니었는데 항상 이제 부모님 댁에 갈 때 주말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뭐 날도 좋으니까 한번 걸어가 봐야지 했는데 밤에 이렇게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가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평화로운 느낌도 들고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럴 때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가보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경복궁에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5월 13일인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웃긴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궁에만 오면 괜히 마음이 저릿하고 그리운 감정에 푹 빠지게 된다고, 혹시 내가 공주였던 건 아닐까? 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밑에 댓글 중에 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아 그거 궁에서 힘들게 일해서 그 고생해서 마음이 저릿한 거라고. 아 이거 보고 정말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글쎄요, 궁에, 그러니까 이제 뭐 야간 개장이나 궁에 갔을 때는 뭐 막 마음이 저릿하다기보다는 좀 참 기분이 좋았던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 온 외국인 분들이 다 한복을 빌려 입고 너무 상기된 표정으로 막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막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좀 뿌듯함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외국인들 서로 찍어주길래 내가 한번 찍어드리겠다고 서보라고 해서 둘 커플의 사진을 찍어줬던, 그땐 또 그런 용기도 나더라고요. 네. 자, 친구들,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궁에 가서 이런 아련한 저릿한 분위기 자아낼 수 있는 기회니까 전생에 궁에서 일하셨던 분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펀펀에서만큼 우리 친구분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으로, 공주 또는 왕자로 모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전하,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소서. 샵 1077,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6: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 원해요.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엄마!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찐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4782님. 경복궁 야간 개장 시작하면 한복 대여해서 입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남자친구랑 얼른 약속 잡고 놀러 가야겠어요. 야간 개장 가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올게요. 그래요. 작년에 또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얘기를 들었던 게 이게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요. 막 티켓팅 자체도. 그래서 그 티켓팅 꼭 성공하셔서 남자친구와 예쁜 데이트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이화영님. 오늘 11시 반에 병원 진료가 있어서 그 전에 대구 서문시장 가서 옷도 사고 맛난 것도 사 먹으려고 합니다. 맛집이 은근 많더라고요. 찡기는 시장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앞서 경복궁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좀 산책 삼아 뒤로 쭉 올라가시면은 통인시장이 근처에 있어요. 통인시장 가서 한번 쏙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시장 가면 만난 게 너무 많죠.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 건데요. 신지인님이 신청한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 곡 띄워드릴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찾아주신 분은 9964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엄마랑 같이 작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생기지만 엄마랑 함께해서 든든하고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케이크 가게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정말 바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모임을 할 때 감사하게도 케이크를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지난주 어버이날에도 정말 바빴습니다. 절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덕분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의 어버이날이 뒷전이 된 게 죄송스럽네요. 비록 어버이날 바빠서 잘 챙기진 못했지만 펀펀을 통해서 부모님께 제 마음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으로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잘 간직해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김진호의 가족사진 신청합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온 것 같아요. 사연 소개된 9964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아무래도 또 어버이날 정작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못 챙겨드린 게 좀 마음의 짐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9964님이 이날 이렇게 바쁘신 게 더 좋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많구나, 인정받는구나, 자리 잡았구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의 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9964님도 앞으로 돈더 많이 벌고 열심히 벌어서 이날 제대로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평소에 잘 챙겨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9964님처럼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목동 익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챙겨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험프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쉬는 날 없어서 더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저랑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보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2884님, 아침부터 너튜브 보면서 새로운 샌드위치 레시피에 도전 중이에요. 과연 영상처럼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질까요? 영상에서는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다짐육으로 약간 타코, 아 브리또였나? 딱딱한 게 타코구나. 그 이렇게 난 같은 그 멕시코 쌈에다 이렇게 싸먹는 거 있잖아요. 브리또. 그 간편하게 만드는 걸 봐서 주문을 싹 다 해서 똑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아, 그 맛이 안 나요. 고기 잡내가 너무 많이 나서 향신료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탄산이 없으면은 못 먹을 정도인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나씩 꾸역꾸역, 그래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다 하고 먹고 있는데, 신기한 게 똑같이 비주얼이 안 나와도 맛이 안 나도 내가 고생해서 만들면은 나는 그냥 먹을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직접 해나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884님의 샌드위치는 제 브리또와는 다를 수도 있죠. 네, 한번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응원 보내드릴게요. 9081님, 시험 끝나고 엄마랑 오랜만에 단둘이 서울 여행 갑니다. 기차 타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유의 바이 썸머 신청합니다. 근데 참 시험이라는 게 신기한 게 끝나기만 하면은 마음이 좀 개운한 그런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특히 여행길에서는 시험 결과 어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와의 여행에만 집중하고 맛있는 거 많이 찾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아이유의 바이 썸머, 이창섭의 천상현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이유의 바이썸머, 이창섭의 천상현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9786님, 매주 수요일에 뵙다가 가끔 월요일에 인사드렸는데 지금은 라디오 애청자가 되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와, 감사합니다. 저렇게 듣다 보면은 이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요일이 특색들이 있고 괜찮아요. 우리 5시부터 7시 때 펌펀투데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6142님, 며칠 전 출근길에 옆 차선 차가 다른 차를 보고 놀라서 갑자기 제가 있는 차선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너무 놀랐어요. 잘 피해가긴 했는데 놀란 가슴 아직 진정이 안 되네요. 상대방 운전자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서로 안전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저도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야, 그래도 6142님의 이 집중력과 반사신경 때문에 덕분에죠.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사고를 피하셨네요. 이건 너무 잘하셨고요. 이 와중에도 참 상대방 운전자 놀란 거 걱정을 하는 이 대인배의 마음이, 아, 전 이것도 놀랍네요. 저였으면 운전을 막 이런 식으로 해 막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막 소리 좀 냈을 것 같은데. 우리 운전하는 친구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항상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항상 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안전해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자, 노래 한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추의 고백 띄워드립니다.

0: 이인권의 Fun Today.
1: 일이 치이고 절이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토마토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버는 게 참 어렵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는 요즘인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 아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힘들다고 징징댑니다. 출근도 아빠랑 같이, 퇴근도 같이, 하루 종일 아빠랑 함께 있으니 답답하다고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공감을 해줬는데요. 몇 년째 그만두고 싶다는 같은 말만 하니까 듣기가 싫어집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빠가 회사도 물려준다고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직장인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야, 너 눈치 좀 챙기라고 좀. 곧 사장님 될 거면서 나 같은 직장인한테 그만 좀 투덜거려. 나도 사장 아빠 있으면 좋겠거든. 제 울적한 마음 달래줄 사람은 찡디뿐이에요. 잉데카솔 잔뜩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토마토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이 친구분 정말 너무하네요, 진짜.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야, 어떻게 아빠가 사장인 거를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님, 이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토마토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일부러 뭐 그 친구분과 나와의 뭐 이런 처지라든지 이런 거 비교할 필요 없고요. 슬슬 5월이 돼서 더 이런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5월에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 연예인 이런 친구들은 이 종합소득세 낸다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한번 이렇게 사업하는 형 옆에서 밥 먹다가 듣다가 아, 이거 또 언제 만들었을 때냐,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됐어요. 형 대체 얼마 정도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 뭐 정확하게 말 못해주고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내 연봉인 거예요. 입맛이 싹 달아나면서 술이 싹 깨면서 아, 형 힘들겠네요, 그래도 형이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고 집에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아주 원래 택시 타고 올라 그랬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자, 우리 각자의 길이 있는 거고요. 길게 봐야죠. 예, 여러분들.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언제든 위로받고 싶을 때는 홈페이지에 잉데카솔 게시판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선곡이 예술이에요. 육중한 밴드의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펌펀투데이 잊지 마시고 5시부터 7시까지 저랑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주님, 아침 운동하며 출첵합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전

생각보다 더 늘었네요. 이제 반팔도 입을 수 있어요.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이번 여름을 잘 버티기 위해서 몸보신하러 가야겠어요. 찡기도 미리 준비하세요. 루시의 전체 관람가 신청합니다.

노래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신청해요. 남자친구분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참 5년 정도 만나면은 또 사실 1년 차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생일을 이럴 수 있는데 서로의 믿음이 그만큼 쌓였다라는 뜻도 아닐까요? 네. 오늘은 아니더라도 또 생일에서 축하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노래 두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루시의 전체 관람과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아침 깨워봐야겠죠? 궁금한 이야기 F 꽃단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박원수지의 기다리지 말아요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춰다오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저와 함께해 주시는 친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벌써부터 출석 체크 문자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선글라스를 꼈던 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윤장호님, 시력검사인가요? 자이언찡? 요거 두 개 중에 빨간 색깔 하트가 있었고 까만 색깔 요걸 골랐는데 요 멘트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을 했는데 윤장호님에게 딱 들켜버렸네요. 박범주님, 멋쟁이처럼 머리도 감고 안경도 쓴 냐냐냐냐 굿모닝. 범주님이 또 요 멋을 우리 의도를 알아주시네. 감사합니다. 3417님이 어? 김혜성 선수 시즌 중인데 어떻게? 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제작진들이 펌버티드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닮은 것 같다라는 뭔가 인정 아닌 인정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저 뭐 이렇게 욕먹이고 그런 거 아니죠? 3417님. 감사합니다. 0032님. 오늘따라 밖이 밝은 느낌이에요. 이제 여름이 슬슬 오나 봅니다. 아침부터 반팔 입고 나가요. 맞아요. 지금 벌써 밝습니다. 우리가 알던 익숙했던 6시에 밖에 그 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874님. 오늘은 저녁에 불고기 먹으러 가기로 해서 곰줄 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저녁만 기다리면서 일할 거예요. 저도 곰줄 바지 입고 왔는데 저도 불고기 좋아하는데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2874님? 아, 불고기 너무 설레게 하는 단어네요. 수요일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아,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0: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네. 어제부터 펀펀해서 울리기 시작한 단어죠. 따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궁금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른 새벽부터 찡디에 슈퍼 소리가 마음 아프다. 이 친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난주 꽃단장 시간에 슈퍼 대신 사용할 단어들을 받아봤었죠. 패실, 실수, 네이로슈, 얼마나 좋아 등등등 많은 후보들 중에 따끔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따끔으로 해봤는데 친구분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어요. 이선희님은 따끔 왜 이리 더 얄밉죠? 김경성님은 따끔이 더 킹받는 느낌, 뭔가 속은 기분이에요. 양은정님이 따끔 어우 열받아. 그리고 이현철님은 따끔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따끔이, 그러니까 친구분들의 문자에 뭔가 더 이렇게 거절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어서 좀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솔직하게는 놀리는 느낌이 더 들어서 맨날 나만 맞다가 나도 한번 놀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따끔에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N행시의 제시어를 선정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오늘의 제시어 따끔입니다. 센스있고 유쾌하고 재밌는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재밌는 따끔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띄워드립니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오늘은 이제 슈페 대신 펀펀투에서 만날 단어죠. 따끔 이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따끔 이행시 하나씩 읽어볼게요. 0392님 따 따라와 끔 끔들이지 말고 따라와. 0392님 따끔. 야, 요 소리도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예. 정승원님 따 따갑게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 끔 끔찍하다. 정승원님 따끔. 1165님 따 따랑에 금방 빠지는 저는 끔 끔사빠예요. 저도 끔사빠인데. 1165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1476님 따 따르릉 따르릉 끔 굿모닝. 1476님 따끔.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이 때렸어요? 아, 이 많이 때리는 거 이거 본인의 의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현 PD? 예. 8571님 따 따랑행 끔 꿈꿨도 내 꿈꿨도. 듣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8571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2001님 따 따 꿈꿨도 귀신 끔 꿈꿨도. 2001님은 한술 더 뜨셨네. 2001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꿈꿨도가 여기 아주 찰지게 잘 어울리네요. 야, 이게 또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928님 따 따이소 끔 끔방 못 나와. 들어가면 세 바퀴예요. 예, 안 사도 될 것도 막 사게 되고 이게 가격대 간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가격 신고 안 하고 이 물건만 딱 집중하게 되죠. 따따이소 끔빵 못 나와. 2928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권현진님 따 따장면 한 그릇 하실래요? 끔 끔방 뽑은 면발인데. 권현진님 따끔. 0221님 따 따시 끔 끔잎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0221님 따끔. 2358님 따 5시부터는 역시 끔 끔찍히 아끼는 찡디의 펀펀투데이. 2358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우리 제작진이 우리 공

이이님까지 있잖아요. 금리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이거는 찡디가 따끔 맞아야 될 듯이라고 의견 남겼네요. 이문영님도 오늘 주사 모자라겠는데. 문영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사만큼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패 대신 새롭게 등장한 단어 따끔으로 이행시 진행하고 있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아주 색다른 따끔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거딱 질색이니까 들으면서 따끔 이행시 더 받아볼게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따끔 이행시 많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습니다. 7568님 따이소 끔 끔만 갔는데 문 안 여. 7568님 따끔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0752님 따 따다 딸기마 끔 끔궁의 허니. 0752님 따끔. 1766님 따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끔. 끔피 한 잔의 여유를 하는 품격 있는 여자. 끔피에 이 매력이 확 전 느끼네요. 1766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야, 박영호님 따 다행이다 끔. 금대를 만나고 금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박영호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야, 금대를 만나고. 야, 이 금대를 만나고. 아, 예술이네. 예. 이정수님. 예. 따 짜증나 금

따끔 밟았어. 이정수님 따끔. 오호, 최준호님인데요. 따 따와디까. 끔 끔꿍캅.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따와디캅 끔꿍캅. 최준호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재밌네요. 3110님 따 다른 라디오는 다 끔 끔. 아, 우리 107.7은 쭉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른 시간대 107.7은 틀어두셔야 돼요. 3110님 따끔. 3417님 따 다단계 끔 끔지. 이게 뭔가 톤이야. 그 따와디캅이랑 약간 좀 이렇게 얽혀가는 느낌인데. 3417님 따끔. 7568님 따 다시는 끔. 끔시렁 끔시렁 되지 마요 찡디. 7568님 엉덩이 되세요. 따끔. 4523님 따 그렇게 가져가야 속이 후련해. 끔 끔. 끔이 억지였는데 아 앞에서의 리드가 너무 훌륭했다. 4523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326님 따 따르릉 따르릉 쪼 끔 만 있으면 김영철. 여기 지금 30분 넘게 이거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난 너무 서운해요. 7326님 엉덩이 되세요. 따끔. 5511님 따 다자하오 끔 끔방와. 아 잠깐, 태국어에 이어서 지금 이거는 중국어와 일본어네. 따 다자하오 끔 끔방와. 551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이게 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있네요. 7633님 따 따봉 잼나네요. 끔 끔일부터 펌펀투데이 정치자 추가요. 7633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김태란님 따 다급하다 끔 끔하지마. 김태란님 따끔. 어윤채님 따 따이야이 끔 끔끔빠이 끔끔빠이. 어 따이야이야에서 이미 그냥 넘어갔어요. 어윤채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너또 너무 재밌게 따끔 이행시 진행해봤고요. 우리 앞으로도 따끔한 새벽 함께하는 겁니다. 이어서 저희는 꽃단장으로 함께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제작진 첫 번째 사연을 읽자마자 꽃의 기운을 조금 느꼈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꽃단장 아니고요 곱단장 해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희 남편은 다정다감해요. 집안일도 많이 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정리가 너무 안됩니다. 주말 아침은 남편이 하는데요. 한식, 아메리칸 스타일 등 다양하게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주는데요. 근데 맛있게 먹고 돌아본 주방은 처참합니다. 온갖 주방 도구는 꺼내져 있고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 기름, 음식물이 다 튀어 있어요. 남편이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하기는 하는데 분명 설거지를 한 건데 안 씻은 것 같이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만 없이 집안일 많이 하는 남편에게 늘 고맙다고 합니다. 항상 뒷정리가 어설픈 우리 남편. 어떻게든 단장 좀 부탁드려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만 특별히 꽃 단장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글쎄요, 여기 남편분이 일부러 이 뒷정리 어설프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 익명님의 왼수 같지만 이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선은 지켜서 꽃당장, 꽃단장 부탁드릴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소은의 키친 띄워드릴게요.

0: 이소은의 키친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문을 열었고요. 첫 번째 의뢰인은 익명으로 부탁을 하셨고 집안일은 잘 못 집안일은 잘하면서 뒷정리를 못하는 모습, 특별히 사연자분이 아닌 남편분에게 오늘은 꽃단장이 아닌 꽃단장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자, 어떤 꽃단장들이 도착을 했을지 만나보시죠. 먼저 4270님.
1: 꽃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0: 4270님. 따끔. 7030님. 남편씨, 결혼 생활을 정리해드려? 이게 꼽인가? 이건 협박 아니에요? 예. 그래도 확실한 한마디가 됐을 것 같다. 예. 정리를 안 하면 결혼 생활 정리해드려? 703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431님. 곱송이가 그래 비었구나. 와, 정말 이 남편분에게는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보낸 거예요. 어, 꼽주라고? 알겠어. 곱송이가. 이 의식의 흐름에 박수를 보내면서 0431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은숙님. 100%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당신 남편이 안 되었을 겁니다. 죄송한데 우리 남편분에게 하는 거지 이 사연자분에게 이렇게 아프게 때리면 안 돼요. 은숙님 아시겠죠? 우리 은숙님 따끔. 신현수님. 설거지 꽃배기 남편. 네, 신현수님 따끔. 백용기님. 설거지보단 꽃거지. 야, 이 꽃거지까지 갈 것 같은, 너무 아프다. 백용기님 따끔. 최민아님이 큰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또 뭐 큰아들 키우는 기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최민아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202님. 두 번째 결혼 땐 뒷정리 잘하겠지. 두 번째 결혼 때는 뒷정리 잘하는 사람 만나겠지. 여기 딱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선을 조금 지켜달라고. 근데 이게 너무 갔다 왔다 다시 넘어가는 이 애매한 선. 우리 0202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109님. 설거지니까 설렁설렁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6109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그래도 남편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뭐라도 하려는 그게 참 예쁘고 고마운 마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두 번째 의뢰인도 익명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남편이 말을 할 때 침을 너무 많이 튀깁니다. 그래서 남편 별명이 분수대예요. 분수대랑 같이 사려니 짜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특히

얼굴에 튕기면 짜증 폭발. 특히 음식 먹을 때 찝찝해서 말하다가 가리기 바쁘네요. 이런 모습도 꽃단장 가능한가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우, 이 사연에서 침냄새가 엄청 느껴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원래 취지로 돌아와서 예쁘고 멋있게 꽃단장 해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멋지게 예쁘게 꽃단장 해드리는 거예요.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면서 꽃단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두 번째 의뢰인은 익명으로 부탁을 하셨고요. 침을 너무 많이 튀기는 남편의 꽃단장을 부탁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 놨고요. 지금부터 꽃단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4270님, 소크라테스세요? 네 분수를 아세요? 4270님, 따끔. 박혜림님, 집에 가습기 없어도 되겠다. 습하겠네요. 하, 이게 겨울이었으면 좋은데 이게 여름이라 이게 시기상 지금은 이게 꽃단장이 애매하죠. 박혜림님, 따끔. 정승원님, 입이 안 말라 입냄새는 안 나서 좋겠어요. 글쎄 그렇게 안 날려나? 이게 또 약간 궁금해지네요. 정승원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성철님, 분수대가 늘 옆에 있어서 놀러가지 않아도 좋겠어요. 집 안에가 이 워터파크인 거예요. 이거 애들 막 뛰어놀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거든. 더운 여름에 남편만 토크하면 되는 거죠.

김성철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조수민님, 화분 앞에서 떠들면 식물들 잘 크겠어요. 아, 이게 식물들도 물 너무 많이 주면은 죽어요. 조수민님, 따끔. 김담비님, 천연 미스트 얼마나 좋아. 얼마나 튀어. 침 얼마나 튀어. 김담비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상우님, 아내 내 거라고 침 발라놓는 건가 보다. 어, 뭐야. 어, 근데 야, 이 멘트 잘 지시네. 우리 이상우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929님, 공짜로 얻은 스프링클러네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1929님에게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은 뭐 꽃단장 둘 다 완벽하게 끝냈네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하면 하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2: 3642님이요. 안녕하세요. 몇 시간 뒤면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30대 세 번의 수술을 했어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이젠 4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별 걱정이 다 되네요. 오늘은 어깨 수술하고 가을에는 담낭 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인권 씨가 힘 좀 주세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3642님 떨리기 마련이죠. 얼마나 또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네, 다 잘 될 거고요. 수술도 다 잘 될 거고 받은 후에 3642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 잘 받고 잘 받았다 꼭 연락 좀 남겨주세요. 그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3642님 응원하면서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고들 말하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근데 그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목 하나 꼬여서 마음이 다운됐을 땐 매사가 다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좋을 땐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더 예민하고 심각하게 와닿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일까요? 아, 고단한 수요일. 일을 미룬다. 죄책감이 정립된다. 더 우울해진다. 쫓기는 기분이 든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모든 게 꼬인 것 같은 설상가상의 늪에 빠져든다. 아차하면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꼬이냐. 이런 늪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스텝이 좀 꼬이더라도 얼른 정신 차리면 다음 스텝은 산뜻하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정신 차리면 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의 파워FM 계단을 이용한 저는 김영철입니다.

Step by step. 뉴 키즈 온 더 블록 step by step. 오늘 첫 곡인데요. 우리 보경님이 이 노래 들으면 국민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친구들과 반대표로 전교생 앞에서 춤췄던 기억이 나네요. 국민학교 6학년 우리 세대 수학여행 가던 세대. 맞아요 보경님. 아, 첫 곡 신나죠.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뉴 키즈 온 더 블록 step by step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어쩜 딱 마침 이제 오늘 계단 걸어왔거든요. 미쳐버려 진짜. 아 신기해 신기해. 아 오랜만에 계단 걸었더니 숨은 찼지만 아 근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아 기분은 순간이고 기분 역시 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2734번님이 11일간 유럽 여행 후 시차 적응 실패로 3시간 자고 출근해요. 유유. 쌓여있을 업무 매일 막 생각하니까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유유. 그래도 숨 고르게 하며 시작해야겠죠. 그럼요. 아 첫날 그 잘 잤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종일 피곤하게 하고 오늘 이제 딱 저녁에 와서 뭐 한 10시 11시쯤 딱 자는 걸로 하면 이제 성공할 거예요. 예. 오늘 막 새벽 2, 3시 넘기면 또 안 되니까 2, 3, 4. 그리고 업무 매일 해야 돼. 자 하는 거는 기분 좋게 하는 걸로. 박재현님이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요. 그렇죠. 마음먹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죠. 아 진짜 머리 무겁고 몸도 무겁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아 오늘따라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런 늪에 빠져들지 마시고 중간중간 숨 고르게 하면서 네, 모든 건 마음먹게 달린 것처럼. 자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오늘 수요일 직장인 탐구생활. 요번 주는 한 주 쉬어갈 거고요. 오늘은 철파임 스페셜이 있네요. 화제의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 에서 뜨겁게 활약 중인 두 배우 정상훈, 김건우 두 분과 만납니다. 자, 두 분은 다 따로따로 온 적들이 있죠. 그죠? 오늘 함께 만나네요. 자, 즐거운 모닝수다 기대해 주시고 목격담 궁금한 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차별밤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세정 롤티슈 숙인절미 세트 있습니다. 문화 선물도 있네요. 연극 마트로시카 관람 티켓인데요. 자 까도 즐거움이 탄생하길 바라며 극단의 이름을 지었지만 까면 깔수록 빚만 들어가는 극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원들의 좌충우돌을 코믹하게 다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고릴라

0: 라 보이나요? 자 그리고 너튜브로 가고 싶다면 에라우 채널 가보세요. 실시간 라이브로 저의 손 흔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치면 누구? 김영철이죠. 언학인. 언학인과 관광부 짝 듣고 하세요. 어디리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터 어디리부터 노래 부르면서 두 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잠깐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수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았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중기명기 중기망기 중기술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중기명기

0: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경복궁의 밤에 우리의 음악을 즐겨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국립국악원의 소리의 씨앗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했고요. 대규모 출연진이 경복궁 수정전 월대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궁중 행진음악인 대취타를 시작으로 용비어 천가를 주제로 한 무용 복례의 등이 펼쳐지고요. 이어 꾀꼬리의 움직임을 표현한 동무 춘앵전과 집단무인 처용무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여민락이 연주됩니다. 특히 궁중음악의 재해석이라는 주제에 맞게 춘앵전을 케이팝 댄스와 풀어내고 처용무에는 아이돌 군무 요소도 접목했다고 하는데요. 소리의 씨앗은 경복궁 야간 개장 기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요. 예약은 내일부터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궁에서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껴봐요. 중년이 되면 분명히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도 더 피곤해 보일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예전 메이크업 습관이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상태와 얼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20, 30대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화장을 하면 오히려 주름과 피부 결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메이크업은요, 두꺼운 커브 화장보다 피부 표현을 얇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볼터치와 립컬러로 은은하게 혈색을 더해주는 방식이 훨씬 어려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초 보습인데요. 나이 들수록 피부 속 수분과 유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화장이 쉽게 들뜨고 주름 사이에 끼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 전에 보습을 충분히 모이시하게 해주고요. 피부결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외모 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 자, 오데리로 오늘 정보 많이 챙기셨죠? 맞아요. 화장이 딱 뭐 우리 녹화 때 메이크업을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 뭔가 하하하 이게 다 나이에 맞는 화장들이 있군요. 그죠? 박소민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사춘기 막둥이 동생이랑 오랜만에 둘이서 치킨 먹게 됐어요. 늘 먹자 가자 해도 싫다더니 오늘은 웬일로 오케이를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꾹꾹 참고 그냥 쓸데없는 편한 얘기하면서 1인 1닭 하고려고요.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쓸데있는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얼마나 있을까. 다 쓸데없는 얘기지. 뭐 누가 들으면은 다 옆에서 들으면 진짜 더 쓸데없고 우리는 의미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자, 1인 1닭이 오늘 포인트군요. 그죠? 아하. 자, 흘러가는 대로 아하, 편안하게 보내시고 소민 씨. 4931번님 오늘 우리 아들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목청 터지게 응원하러 가려고요. 아들아, 아빠는 개발이었지만 너만은 손흥민이 되어라. 철없대 시안이 파이팅 부탁드려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시안이 달려 제가 했는데 오늘 시안이 또 아빠가 또 보통 아빠들 자기 본인이 또 축구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실 짓고 하시니까 센스쟁이. 4931 소미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경화 박경호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하드는 왠지 쨍이고요.
1: 쨍쨍합니다.
0: 아, 쨍쨍한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오늘 출근길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내륙과 서해안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

0: 또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 오르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4.5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1: 아, 아까 나이 맞게 화장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 동안이야? 아니야? 김원준 남는 동안 듣고 빵냐빵냐 이어가는 동안 난 뭐하지?

0: 나의 티에티 굿나잇 티에티 개운 아침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의 티에티 굿나잇 티에티 멜라토닌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열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거든 멜라토닌 어부차 백화점 상품권 가실래
1: 이 코로나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 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나이 티.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김홍민님인데요. 저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이 된대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나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finally 이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철파임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오늘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민님.
2: 네, 안녕하세요. 철욱디.
1: 아, 오늘 쿨 노래 한번 가볼까요? 시원하게.
2: 예.
1: 알잖아 나를 이토록
2: 사랑하는 네
1: 어두운 불빛 아래
2: 촛불 하나
1: 잘했어 보란섬은 하나 결국 가져가면서 김홍민님 굿모닝 앤드 결혼 컨그레츄
2: 네 감사합니다
1: 어떻게 만난 거예요?
2: 대학 동기 친구 소개로 이렇게 혼자 적적하니까 한번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보면 어떨까 약간, 싶어서
1: 완전 대놓고 소개팅
2: 예 대놓고 막 급작스럽게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1: 약간 자만추 자연스러운 거 하는 척하면서도 막 되게 좀 억지스럽게 막 어쨌든 했는데
2: 예, 예
1: 근데 바로 지금,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된 거예요
2: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겁니다.
1: 지금 몇 그럼 몇 개월 몇 년 사귀었어요 그러면?
2: 한 2년 각.
1: 2년.
2: 내일 모레가 2년입니다.
1: 그러면 결혼식은 또 언제예요?
2: 6월 13일입니다.
1: 아, 한 달 남았네요 딱.
2: 예, 딱 한 달.

0: 준비 다 됐어요, 지금?
1: 예, 준비는 다 됐고 이제 결혼만 하고 이제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됩니다.
0: 근데 우리 요새 막 그 얘기만 했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막 다투는 경우 있다고.
1: 아, 근데 저는 이제 전적으로 여자친구를 다 이렇게 맞춰줘서 싸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0: 맞춰줘서 맞춰주니까 싸울 일이 없었구나. 아니 예. 은근히 지금 톤, 사투리 톤에서 또 달달함이 느껴진대.
1: 예.
0: 홍민님에게 여자친구란?
1: 항상 책임감 강하고 뚝심 있고 소나무 같은 사람.
0: 그런 얘기 직접 한 적이 있어요?
1: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0: 오늘 그 라디오가 지금 처음이네.
1: 예, 처음입니다.
0: 지금 혹시 듣고 있을까요?
1: 지금 아직 출근 전이라서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0: 자는 것까지 다 알고 나중에 다시 듣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예. 여자친구도 라디오를 같이 듣고 하나요?
1: 한 번씩 제가 운전할 때 다시 듣기에 한 번씩 틀고 이렇게 들려주고
0: 그래,
1: 합니다.
0: 잘했어. 지금 예. 정혜인 씨도 어머 부럽다. 그 기운 철없디와 제게도 나눠주세요. 정혜인 씨 외워놔야지. 나랑 친구.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갈 텐데 멜라토닌 허브차는 기분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외치시면 됩니다.
1: 예.
0: 밥을 끓여서 먹는 것. 아플 때 먹죠. 아플 때 먹는 거.
1: 약.
0: 말고 밥을 쭉 끓여가지고 흰 거 흰.
1: 쭉.
0: 명대사. 사과하여 땡땡땡. 드라마 빠담빠담 속 정우성 명대사. 사과해요 땡땡땡. 사과해요 누구한테?
1: 나한테.
0: 그래 속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1: 코걸이.
0: 연상 퀴즈. 공항 승무원 해외여행하면 떠오르는 탈 것은?
1: 비행기.
0: 사자성어. 무슨 일에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이 없다. 오리.
1: 무중.
0: 성격 급하고 갈팡질파. 김홍민 씨 잘해서 10만 원권 받게 되셨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이거 맞추지 마세요. 이것은 네. 5월의 제철인 꽃입니다. 줄기에 가시가 난 게 특징이고요. 이 꽃 백송이로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많죠.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오브 차서고요. 홍민 씨 사랑하는 네. 우리 6월 13일 아내가 될 분 나중에 다시 듣게 됐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은
1: 명희야 내 옆에 와줘서 고맙고 항상 내 편에 되어서 고마워.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게. 우리 남부리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자. 명희야 사랑해.
0: 아유 6월 13일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죠 홍민씨.
1: 예.
0: 준비 잘 하시고 또 신혼여행도 잘 다녀주시고 우리 매일 아침 또 만나고 신혼여행 간 얘기도 다음에 또 해줘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록띠.
0: 네. 서장훈씨가 아영에서 여자 닉네임은 이거예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김한나 한나님의 사연. 자, 랜덤 선물 바로 드리면서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 어떻게 아주 나이스 오른쪽에서 들어봤어.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랜덤 선물 받으실 거 바로 아주 나이스 혈당관리장 김하나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소한 일로 싸우고 절교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22년이 흘렀다? 근데 문득 요즘 따라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렇게 미워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절교했던 친구마저 떠오르네요. 혜미야, 잘 지내고 있니? 박보람의 해와동 신청합니다. 야, 한나님, 그러니까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죠? 하긴 뭐 우리 몇 년 전이라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 그 있어 그지? 아, 저는 사실 절교까지는 없지만 지금 뭐 나도 있지 뭐. 내가 까였을 수도 있을 거고. 야, 가끔 나 군대 고참 있거든요. 군대 고참도 있고 이렇게 좀 가끔 그리운 사람이 있어. 오늘 철원수 공화문대 주제.

네, 우리 갑시다. 외형께서 친구야 보고 싶다. 왜 어린 시절 잘 지냈다가 자연스럽게 뭐 이사 가면서 전학 가면서 반 바뀌면서 아니 뭐 희한하게 있어. 싸운 것도 아니야, 그죠? 뭐 그냥 그렇게 뭐 연락이 안 되는 끊겨 살던 친구도 있고.

자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려 우리 철벌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나씨 혜미가 연락 왔으면 좋겠다 나 혜미 맞아 이렇게 TV는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전업성 박보람의 해화동 일단 뮤직 스타트

오늘 철없는 주제 친구야 보고 싶다. 예전에 뭐 반갑다 친구야 자 해보세요. 그죠? 뭐 또는 TV는 사랑을 싣고 아 뭐 등등 여러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죠? 오랜만에 친구 찾는 거 진짜 우리 라디오 버전 한번 가볼 텐데 김영성님이 93학번 동의대 명찬아 너무 보고 싶다. 같이 배드민턴 치고 청춘을 함께한 네가 너무 그립다. 어 나 영성 그 왜 청춘 네가 너무 그립다. 그래서 어 그래 그치 그리움이라는 게 있어 나이가 들면. 왜냐면 영석 씨 나도 93학번이니까 우리 동기잖아 74년생. 아 그래 그립다. 아 첫 문장부터 미치네. 아 우리 93학번 동의대 명찬 씨의 라디오 혹시 들으면 연락 한번 주고 아 이 중에 한 팀은 나왔으면 좋겠다. 4773 이사하면서 한때 편지도 주고받았던 내 친구 당가영이요. 이름이 특이해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바이올린도 했었던 당가영 듣고 있니? 나 담비야. 어 담비가 가영에게 가영 당당 드라당당 당가영 바이올린 했던 당가영 들으면

연락줘요. 담비 연락처 줄게. 아, 이사 이렇게 이사하면 이렇게 뚝뚝 끊겨. 옛날엔 그랬어. 우리 때 여러분, 우리는 깨톡하고 이런 저기 DM 시대들이 아니라서 그랬어. 주소 어떻게 번지수 찾아보고 이랬는데. 김경태 씨가 나랑 짝사랑녀가 똑같았던 명서바. 우리 둘이 싸웠지만 결국 둘 다 선택받지 못했는데 넌 잘 지내고 있네. 아, 경태랑 명섭이. 아, 오늘 진짜 우리 남자분들이 막 문자 주니까 더 오늘 애틋하다. 명섭 씨, 경태 씨. 아, 진짜 둘 다 선택을 맞지 못했군요. 현명한 선택, 이렇게 말하면서 1278. 고등학교 때 내 단짝 새치가 많아서 별명이 새치였던 친구 현호야. 졸업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니? 현호. 야, 그 옛날에 별명 새치 있으면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 야, 새치야. 새치 이제 업그레이드되면 여치야 뭐 이랬을 거야, 그치? 아, 여기도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김유진 씨는 유진 씨예요. 영란여중 영란여자중학교 79년생 박유미. 유미야, 유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서 만나서 근데 울다가 깨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았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그 인별그램 이렇게 막 찾아도 안 돼, 그치? YUMI 이렇게 해도 뭐 누군지 알고, 그치? 박유미, 박유미 영란여중 79년생. 이어서 우리 박준성 알아볼게. 준성이. 어, 나도 준성이 형 아는, 박준성이 형 연락 안 되는 형인데 툭하면 100만원만. 아이씨, 돈이 너무 많다. 100만원만 씩씩하게. 아, 100원? 미안해. 툭하면 100원만 씩씩하게 빌붙었던 이 홍관. 나랑 똑같이 공부는 못했지만 활발하고 유쾌하던 홍관아, 진짜 보고 싶다. 아, 진짜 준성씨 미안해. 초등학교 때 어릴 때인데 100만원만 미쳤냐고. 나도 왜 100만원을 받지. 아, 홍관이, 준성씨. 아, 오늘 우리 남성분들의 어떤 이 활약 오늘 너무 좋았고 한팀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장날에 I love school 신청해요 하셨죠. 자, 이 노래 준비하고 있을게요. 한 명만 나오게, 한 명만 나오게. 자,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두 번째 졸업성 뮤직 스타트.

0: 구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한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0: 0603번님이 김헌 교수님 몰래 서울대학교 가서

0: 스님 수업 좀 슬쩍 들어도 될까요? 크크크 하셨는데 아... 약간 도강 하시겠다는 얘기 하신 것 같은데.
1: 도강 내지는 청강이신데 제가 사실은 요즘은 학부생들 대상으로 교양 수업인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진 않습니다. 주로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어 라틴어 원정 강독을 하는 수업을 그 주로 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무슨 외계인 또는 외국인들 그 언어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건 환영합니다.
0: 0603원님 그리스 라틴어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좋습니다. 지난주 교수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짚어주셨고 그렇죠. 와, 막 달 얘기 등등 재밌게 듣다가 오늘 이제 오리온 스토리를 들려주신다고 연인 관계인지 뭔지 약간 어떤 그 예고편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오늘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우주선 오리온과 관련된 신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 1위. 교수님도 그 군대에서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죠?
1: 기억나죠.
0: 이게 밖에 나와서 먹는 맛도 맛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200% 진짜 제일 맛있잖아요. 그 초코맛 파이와 관련된 오리온이 신화 속 인물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르테미스와는 어떤 사이일까요?
1: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탁월한 사냥꾼 오리온, 이들이 숲에서 만나서 함께 사냥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폴론 아르테미스의 그 남동생이잖아요. 쌍둥이 남동생. 이 오리온이 바다 먼 곳에서 목욕하고 있을 때 아르테미스한테 우리 활쏘기 시합을 한번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은 저기 멀리 둥둥 떠 있는 저거 맞춥시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리온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테미스는 내가 너보다 잘 쏴 그러면서 승부욕에 불타서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게 오리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 오리온의 죽음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너무 슬픈 나머지 제우스에게 부탁해서 제가 계속 그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걸 들어줬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오리온 자리를 12월에서 1월 사이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1: 예, 맞습니다.
0: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주선 이름을 오리온으로 정한 게 뭔가 시적이고 좀 서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수행된 이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서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은 크리스나 코어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었다고 합니다. 우주선 이 오리온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SLS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로켓 이름이에요. 이게 일단 추진으로 로켓을 가지고 가는데 이 로켓의 전체 높이가 무려 98m라고 합니다.
0: 와우.
1: 예, 30층 그 건물 높이 정도 되는데
0: 어마어마하네요.
1: 예, 이 로켓 위쪽에 달린 게 바로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오리온을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고 떨어지면 오리온이 독립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달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달의 중력을 이용한 궤도를 따라서 비행하면서 또 자체 엔진으로 이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달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왔던 겁니다.
0: 그렇게 오리온이 달을 탐사하고 나면 지구를 어떻게 돌아왔나요? 나갈 때는 이제 SLS 로켓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1: 그렇죠.
0: 돌아올 때 없었지 않았어요?
1: 이게 현대 과학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은 훨씬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전환하고 별도의 큰 추진 없이 자연스럽게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은 자체 엔진을 이용해서 방향과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달 주위를 도는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마친 오리온은 다시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우주선은 진짜 엄청난 속도가 나면서 이 대기권과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고열이 생기는데 그걸 견뎌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견고한 열차폐 시스템이 이를 막아내고 마지막에는 낙하산이 탁 펼쳐지면서 태평양 위에 안전하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0: 무사히. 그러면 신화 속 오리온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1: 이 오리온 아주 신비한 출생이 있고 또

0: 아르테미스와의 사랑 이런 것도 있고 또 비극적인 죽음 이런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오리온이 장님이 된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 오리온이 키오스라는 섬에 갔대요. 근데 오이노피온 왕은 이 오리온이 착 찾아오니까 오리온을 환영하면서 막 대접을 했는데 이 오리온이 그의 딸 멜로페 공주를 보고서 오 아름다워 그리고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오리온은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솟구치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멜로페에게 다짜고짜 거칠게 들이댔는데 이 돌변한 오리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이 오이노피오 왕이 오리온이 잠든 사이에 오리온의 눈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죠. 눈이 먼 오리온은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케달리온이라고 하는 영리한 하인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안내자로 삼아서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헬리오스는 이 오리온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다시 시력을 찾게 해주긴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오리온이 헬리오스를 찾아 헤매는 장면은 위대한 이 과학자 뉴턴의 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자 아유 저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더 멀리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위대한 발견은 이전에 그 거인과도 같은 선배 과학자들의 성과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위대한 모습이 사실은 어떤 개인들의 그 성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도전과 발견 이 모든 노력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리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1: 네. 네. 오늘도 북스 퀴즈로 마무리 볼까요?
0: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리온에 관한 신화 중에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키오스라는 섬에 갔다가 공주에게 반해 이성을 잃은 오리온에게 오이노피온 왕이 내린 형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눈을 빼버렸다. 2번 입을 꿰매버렸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되는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원희 김헌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상큼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복이님이 1번 눈을 빼버렸다. 너무 잔혹하네요. 유유 하셨고요. 6413번님도 1번 김원 교수님 표 그레이스 로 마시나 완전 엔딩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는 3122-4014님도 정답 맞추셨습니다.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로즈 장미였죠. 2240번님이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정답 장미 주셨습니다. 신성훈 선배님 노래 우리 세대 문현진 김미영님도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정글리 뉴스 듣고 오늘 정상훈 김건우 우리 두 배우님들 같이 올게요. 여러분 스테이지는 정글이에요.

0: 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 클리닉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의 밀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담주치의가 직접 찾아가 문제를 진단하는 건 물론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젠 능력개발 클리닉의 전담주치의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거리가 많아지죠. 오늘 웃을 거리 많을 겁니다. 직장인 탐구생활 해너지 배혜지 씨와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와서 정상근 기자님과 뉴스로 같이 돌아올게요.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39초 40초가 됐습니다. 정상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첫 소식은요. 어제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1: 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실종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황산 주봉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 수색견이 학생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주봉 정상에서 반대 길로 내려가는 방향 등산로에서 400m 떨어진 협곡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주변은 급경사 안반 지형과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0: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생이 주봉 정상에 도착한 이후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족했을 가능성과 길을 잃은 채 탈진과 저체온증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상은 발견 당시 찾지 못했지만 웅크린 채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학생은 지난해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오르다 하산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홀로 산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가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요. 유족들은 물론 학생이 다녔던 학교 또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 참담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을 했다고요?
0: 네,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94%를 기록해서 이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2개국 중 단 3나라뿐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위, 3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와 중국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요인은 반도체입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반도체 실적이 역대급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무려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고 D램 수출만 3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주식시장 규모도 반도체 상승 랠리에 힘입어 대만을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위 밖이었는데요. 증권가 전망대로 코스피가 1만까지 간다면 우리 증시는 세계 톱5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요?
0: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AI 산업 성장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만 이익이 쏠리며 우리 사회 내부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한 국가의 산업 성장에는 국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거치면 그 일부를 AI 시대의 사회 안정을 위해 쓰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 직전까지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주가 지수가 조금 빠졌고 이후 블룸버그 매체에서 이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촉발한 현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추가 세수를 더 걷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된다라는 취지의 보도였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고요. 김용범 실장은 횡재세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남학생에 대해 의사 상자 지정이 추진이 된다고요?
0: 네, 지난 5일 새벽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이 장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17살 여고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근을 지나가던 남고생이 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용기였는데요. 그러나 장 씨는 남학생까지 공격을 했고 이 남학생은 흉기에 이 목 부분이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지인에게 전화를 해 신고를 부탁하는 등 이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 안타깝게 숨졌지만 남학생은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남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일각에서 이 남학생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허위사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도움을 주려다가 다친 고등학생에 대한 악의적 비방금

0: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2차 가해 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여러분, 배우 정상훈 씨, 김건우 씨 함께 할 텐데요. 궁금한 점들 있으시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보내주시고. 먼저 김건우 씨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Extraordinary Heroes의 Save Me 듣고 두 분과 같이 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유쾌한 웃음과 진한 여운을 동시에 전해주는 분들이죠.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를 살리는 배우 정상훈, 섬세한 연기로 몰입감을 더하는 배우 김건우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스윙 데이즈 암호명 A 그리고 상훈과 건우. 무대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춤을 추고 있네요. 배우 정상훈 씨. 정상훈, 김건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철파엠. 김영철의 철파엠.
0: 목 상태가 어디, 완벽한가요 지금?
2: 살짝 가래가 걸려.
0: 잠깐 여기서 왜 목을 풀죠?
2: 죄송해요.
0: 아니야. 조이라님이 어머 상훈님 아이돌인 줄.
1: 아 그래요?
0: 아이돌. 아니야. 오늘
1: 어떤 뭐예요? 분이시라고요?
0: 조유라님. 아니 네, 조유라님은 안 했는데.
1: 조유라님. 아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침부터 돌아이라고요?
0: 아니 아니야. 아이돌 했는데 내가 살렸어. 내가 못했어. 아이돌. 미안해요.
1: 김영철 도라이. 도라이라고요?
0: 아니야. 황숙개님 어머머 김건우님 웬일이야 웬일이야 반가워요. 하트 딱 다섯 개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3: 반갑습니다.
0: 아니 이제 수미님이 잊을만 할 때쯤 철파에 오시는 정상훈 배우님 자주 뵈니까 내적 친밀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2: 네네.
0: 이제 새로운 뮤지컬 들어갈 때마다 철파에서 섭외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2: 당연하죠.
0: 왜냐면 2016년 저 시작할 때 전화 연결했죠. 네. 두 번이나 스페셜 DJ 해줬죠. 그렇죠. 우리 반월상 연골파열. 나 무릎 수술했을 때.
2: 그렇죠.
0: 반월상 연골파열.

0: 제가 그때도 이제 전화 상담을 했죠. 저도 반월상 연고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자세히
1: 다 해주고 했죠. 결국 수술을 했고 그렇죠. 그때 대신 해줬는데 24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철파임에 와주시고 계시고.
0: 네네.
1: 진짜 반갑지 않아요? 아, 뭐라고 해야 돼? 가족 같죠? 철파임은
0: 가족이면 이거밖에 안 되나.
1: 가족 미안해. 가족 하는 순간 나 눈이 맞춘데 그러니까.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은 거야. 표정이 가족이면 네 알겠습니다.
2: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사촌 일단 사촌으로
2: 사촌,
1: 할게요.
2: 사촌 사촌 이전 사촌 정도지.
1: 더 신경 쓸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 8933번님 철학디 개그 코드와 잘 맞는 건우비원님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하루 종일 웃고 가셨잖아요.
3: 아, 네.
1: 오늘도 웃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3: 저인데 아 제가 그 아는 형님에서도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봤잖아요.
1: 상훈 씨랑 저랑. 네. 어 우리 둘이 진짜 상훈이가 잘 받아줬지.
3: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 제가 왜 기대한다고요?
3: 제가 왜냐면 저번에 혼자 왔을 때 저 웃다가 끝났어요.
0: 아 그치.
1: 아니 그냥 네. 아몬드 홍보인데 네. 어 이거 뭐 떨어 견과류 좋아하세요? 아몬드 좋아하세요? 아몬드 넥스트 레벨. 절대 하면 혼자 막
0: 웃기다 웃기다
1: 진짜 웃다가 가셨거든요.
0: 야, 아, 진짜 네. 웃겨. 형이 진짜 아. 그런 거 진짜 잘했어요.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정말 하얀 윗니를 보여주다가 가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박석희님이 보조개 미남 두 분 야 공통점 찾았다. 아, 보조개 맞아요. 미남 두 분 카메라 보고 보조개 볼콕 한 번씩 해주세요. 볼콕. 와 상훈이는 아예 오른쪽 볼이 그저 진하게 있고 네. 와 건우는 건우가 약간 약하게 있고 야 근데 상훈이가 완전 진해가 건우 볼 묻힐 뻔.
3: 네. 네. 와 진짜 진하세요.
1: 상훈 씨 약간 만든 거 아니에요?
0: 만들어요?
1: 콤파스 이런 걸로 찔렀어요?
0: 아이씨 왜 그래요?
1: 아, 왜 그래요? 가족한테.
0: 아이, 가족한테. 가족 아니니까 이런 거.
1: 가족 아니니까 이러는 거야. 막하고. 아 이윤도님이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이 나오셨잖아요.
0: 네.
1: 철학디가 레베카 부를 때 상훈 씨는 익숙한지 덤덤하던데 건우 씨가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0: 기겁.
1: 직접 관람한 소감 어떠셨나요?
3: 아 근데 진짜 기겁이 일단 에너지에 놀랐고요. 아 너무 잘하셔서 두 번 놀란 거죠.
1: 어 진짜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맨델리로 레베카.
3: 와 아니 와, 지금
1: 지금도 근데 덤덤한 상훈이가 너무 웃기잖아요. 상훈이는
0: 아침인데 시끄러워.
3: 8시에
0: 너무 시끄러운 거
3: 이렇게
0: 이분들 그,
1: 가족이 아니니까 너무 막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
0: 근데 운전하시는데 조심하셔야지 지금.
3: 그러니까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잘해. 발성법이 네. 진짜 좋죠. 네.
3: 아, 정말 농담이 아니라.
0: 근데 뮤지컬을 좀 할 생각은 없나요?
1: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0: 오디션을 봐야죠.
1: 저 근데 오디션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막았잖아요.
0: 아니 오디션 정보들을 조금 네.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아봐야지 그걸 내가 찾아봐주나? 가족도 아닌데.
3: 근데 막상 그래. 눈이 높으실 것 같아요.
1: 아니 아니야.
0: 주인공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 네. 아니 설마 내가 주인공 말해서 루트를 잘 몰라요. 나 어떻게 하는 줄 몰라 진짜.
0: 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도 섭외가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 정도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1: 암호명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든 정상훈 씨랑 정성화 씨랑 다 친한데. 네.
3: 아,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
0: 아 진짜 잘할 것 같아.
3: 진짜로.
0: 한번 다음에 감도 좋지. 네. 또 내적인 어떤 그 진한 연기를 또 잘해요 형님.
1: 아 그렇죠.
0: 그런 게 근데 잘할 것 같아.
1: 또 홍보 능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0: 홍보 능력까지 있지. 맞아요.
3: 아, 네. 아 맞네.
0: 괜찮네.
1: 갑자기 또 이렇게 진지하게
3: 기대돼요.
1: 다음에 한번 좀 도와주세요 정상훈 씨.
0: 아, 전 돈 제작사 차릴 생각 없고.
1: 아니요 오디션 정보만 좀 주세요.
0: 아 정보요?
1: 형 오디션 있대 이렇게.
0: 아 그럼 못 드리죠. 형하고 저하고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1: 아 4916번님이 알았어요. 김건우님 정상훈님의 스윙 데이즈를 보고 온 1인입니다.
0: 네.
1: 정상훈님은 역할을 유쾌하게 즐겁게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김건우님은 악역을 심도 있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0: 진짜 연기 잘하죠.
1: 지금 이제 두 분이 한창 뮤지컬을 하고
0: 맞아요,
1: 있죠.
0: 맞아요. 네.
1: 스윙 데이즈 암호명 A.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0: 네. 건우 씨.
1: 네. 건우 씨. 건우야.
4: 건우야.
3: 네, 진지하게 좀 하겠습니다.
1: 네네. 네.
3: 우리 뮤지컬 스윙 데이즈는 일제 강점기에 그 제약회사를 창업한 기업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신 유일한 박사님의 삶을 모티브로 만든
0: 네, 맞아요.
3: 공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1: 실화를 바탕으로.
3: 네, 그래서 미국 OSS라고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이죠. 그 미국 OSS가 주도한 비밀 작전인 넵코 프로젝트에서 네. 암호명 A로 활동하셨던 그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0: 아, 네, 묵직하죠.
3: 재밌습니다. 네.
1: 그 혹시 이게 뭐 저기 뮤지컬 회사 쪽에서 제작사의 보도 자료예요?
0: 아, 보도 자료 같은 거예요.
3: 정확히 써놓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설명을

0: 잘하고 싶었는데 어. 항상 이제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 유한양행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 더 멋있고 진짜 진중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좀 보고 읽었습니다.
1: 보고 읽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런 네. 걸 차라리 손명호 톤이라면 어때? 야, 너 일제강점기에
0: 아, 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1: 예, 예. 일제강점기
0: 예, 이건 진짜
2: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0: 진지한
2: 예, 예, 너무나도 예, 그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1: 근데 또. 전국이네요. 어떻게 보면 딱
2: 그럼요.
1: 어. 그렇죠. 네. 근데 또 역할은 또 중간 중간에 또 약간 재미난 요소도 좀 있고요.
2: 이게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 상해를 갔다 왔거든요. 네. 임시정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삶들,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시종 일간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1: 중간에 그래도 뭐 그렇죠? 사연이 중간, 있었으니까 아니,
2: 그 독립운동 일은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1: 아, 나는
2: 생계를 이렇게 그렇죠. 하셨는데 그 안에도 해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우리 일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모티브를 잡아서 조금 캐주얼하게 만든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상구공사부님 스윙 디즈를 보고 왔대 여기도. 네. 보는 내내 진짜 푹 빠져들어서 봤는데 참고로 뮤지컬 시작 전에 공연장 대기 공간에 써 있는 넵코 프로젝트 관련 글들을 읽고 네네. 공연 보면 더 좋더라고요. 아, 넵코 프로젝트 관련된 글이 있군요.
2: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 놨으니까 읽어 보시고 역사적으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나서 보시면은 훨씬 더
1: 그러면 유준상 재밌게. 박은태 오늘 신성록 씨 또 조선인 사업가 유일영 여기 있죠.
2: 네. 그렇죠.
1: 거기 이제 유일영 역이고 예. 두 분은 그러면 우리 건우 씨는
0: 저는 이제 그 유일영의 친구 이제 또 일본인 중좌로 나오는 야쏘라는 인물을
2: 엇갈린 운명이죠. 아, 어렸을 때는 같은 친구였는데 나중에 자란 거니까 시대적인 거죠.
1: 중간에 어떤 우정과 또 슬픔도 있을 것 같고.
2: 그렇죠.
1: 그리고 상훈 씨는
2: 저는 황만용이라는 역할로
1: 황만용.
2: 예. 오. 그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태어나신 곳이 평양이세요. 응. 그러니까 평양 말투를 잘 쓰는 예.
1: 그래서 지금 잠깐 이윤지 님이 네네. 극 중에서 두 분이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 감정을 이어가기 위해 크크크 야자 타임은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상훈 씨가 평양 사투리 할 때마다 빵빵 터졌답니다. 이분도 보고 오셨는데 평양 사투리
2: 기리티 기리티.
1: 아, 전체 2시간 40분.
2: 어이, 2시간 40분 뭐 집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뭐 이 애드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 평양 쪽하고 함흥
2: 그쪽은 이제 둥으로 끝나고
1: 아, 니 잘 잤음둥 밥 먹었음둥
2: 아 이건 밥 먹었음둥
1: 밥 먹었음둥 평양은 어떻게 하네
2: 그 평양 사투리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어렵다.
2: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에 더빙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투랑 좀 비슷해요. 아빠 밥 먹었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 이제 영화나 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인데 네다로
1: 네다 야, 뭐 약간 내전도 모시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러니까 진짜 평양에서 나오신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 저기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김정은 그분 양반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는 그분이 평양 사투리를 정확히 쓰시는 분이니까
1: 그걸 딱 모티브를
2: 제가 엄청 봤습니다.
1: 아 진짜 아니 그리고 국정은 친구잖아 그러면 네. 이렇게 사투리 쓰면 막 웃고 이렇게 하지 않아 또 국정에서?
0: 아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사실 원래 대본에 선배님
2: 그치
0: 없었죠 아 원래 대본에 이게 아니었어요.
1: 자꾸 애드립치고 그러죠.
0: 아니 이 말투를 가져오신 거예요.
1: 아
0: 원래는 표준으로 써 있었어요.
1: 그 역할에 정상우 씨하고 다른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안 하죠.
0: 다 하세요.
1: 아 다 하는데
2: 근데 아마 때문에 전염이 돼서
0: 네 전파를 시켰어요.
1: 아
0: 그리고 역시. 그게 거기 더 풍성해지고 중요한 거는 어느 식당을 가서도 다 이 북한 말투로 평소에도 계속 이 말투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1: 야 이게 극중을 그 이제 스며들기 위해서
2: 네. 저기 충마터로 앞에 보면은 네. 하동진이라고 저희가 잘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임원님들이 다 중국 동포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그 말투가 좀 다르죠. 환경부터 그런 지금 그 그랬니 밥 먹니 뭐 이런 게 제가 이렇게
1: 실생활이 연습이고
2: 예,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1: 실생활이 연습이고 예, 아 극중에 이미 뭐 빠져 드셨군요, 그죠? 네. 지금 한창 공연 중이죠, 지금.
2: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뮤지컬.

0: 4부에 더 이어가고요. 여기서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스윙 데이즈 암호명 삐리리는 넵코 프로젝트와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이죠. 여기서 삐리리에 들어갈 암호명은 뭘까요? 1번 암호명 A, 2번 암호명 SBS.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정상적 그 표정이 뭐예요?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 그게 약간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게 보는 거죠?
1: 너무 웃기지 않아가지고 지금 SBS
0: 정답 살릴 수 있었는데 숙인 점 해주세요. 4부에 갈게요. 스테이션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다질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돼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연기는 깊게, 노래는 더 깊게. 각자의 매력으로 이번 작품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두 배우죠. 정상훈, 김건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부 끝에 드린 퀴즈. 건우 씨, 정답이 뭐죠?
1: 정답은
2: SBS죠.
0: 여기는 SBS죠. 자, 그렇다면 저는 억울해서 분해서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암호명 A, 이번 암호명 SBS라고 했는데 정상훈 씨가 3부 끝에 말미에 그랬죠. 못 살렸다라고 했죠.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2: SBS! 아, 살렸어야죠.
0: 그렇지. 아, 뭐 있었는데. 네. 암호명 A, 이번 암호명 SBS. 파워!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0: 시간이 없었어. 자, 그렇다면 암호명 A.
2: 갔는데 시간이 없었어.
0: 1639번님. 자, 건우야. 네. 묻지만 말고 정답 발표할까요?
2: 정답은? 네,
1: 정답은 1번 암호명 A였습니다.
2: 뽀이뽀이뽀이뽀이.
0: 아, 그리고 밑에 문자를 제가 이거 읽어줄게요. 김건우 배우님의 야쏘와 정상훈 배우님의 황만용 기대되네요. 네. 상훈님표 평양 사투리 궁금해서 꼭 보러 가야겠어요. 아니 진짜 이건 아까 장난 맛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진짜 아까 보기로. 네. 진짜 극중에 그걸 또 진지하게 할 거 아니에요.
2: 아, 네네, 진지하죠.
0: 근데 진지함 속에 우리가 또 웃음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우리가 네. 따라서 웃어야 되니까.
1: 왜냐면 안 웃겨요.
2: 어?
1: 왜냐면 진짜
2: 안 웃겨 내가?
1: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0: 놀란 거 봤어? 안 웃겨?
1: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사투리로 치면 로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어. 완전 로컬처럼 하시기 때문에
0: 아, 너무 찐도 또 잘해서
1: 네 그래서 웃긴 장면에서는 당연히 웃기고 어. 진지한 장면에서는 어. 아니 뭐 절대 웃길 일이 없어요.
0: 그렇게 말을 해주자지 안 웃겨요 하니까
1: 아 그게 아닙니다. 네, 네. 웃깁니다.
0: 웃깁니다.
2: 말 참 잘하네.
0: 장세진님이
2: 장세진님이 정답 암호명 A라고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나와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어떻게 안 봐. 막공까지 다섯 번은 더 볼 수 있어요. 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로 있나.
0: 이런 공연 저런 공연 따로 있나. 안녕하세요. 다섯 번은 기본. 받으시고요. 오, 우리 배은희님이.
1: 네. 유한양행이 올해 100주년이라네요. 희 정답은 암호명 A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그렇군요. 자 4956번님도.
2: 네. 상훈 씨 몇 몇 번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다가 만났는데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동네 형 같아 너무 좋았어요. 아,
0: 상훈 씨는 딱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이죠. 아, 먼저 눈 마주치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기억은 얼핏 나나요? 재활용 분리수거하다가
2: 네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0: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일 거예요.
2: 감사합니다.
0: 자 2520번님
1: 네 정답은 A. 배우분들 연기도 A, 극 내용도 A, 어? 모든 게 완벽한 공연이에요.
0: 오, 야, 그 A로 만든 게 혹시 그 극 중에서 풀어줘요? 우리가 암호명이 왜 A인지.
2: 어, 그렇죠. 아니 거기에서는 극 중에는 안 나오지만
0: 왜 A예요? 그러면
2: 이게 그때 이제 S 저기 CIA 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SBS OSS라고. 근데 네코 프로젝트라는 형 웃지 마. 이것도 진지한 거예요.
0: 알았어.
2: 아무튼
0: 지금 아 뭐
2: 네코 프로젝트라는 거를 OSS 전신에서 이제 비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의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알파벳으로 다 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웃으셨어요?
0: 아니 그 리듬을 타니까 SP까지 살짝 나와 버려서
2: 저도 모르게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니까. A 시작이 A니까
2: 그렇죠. 그때 암호명 A가 네 유일한 박사님이셨고 B는 또 계시고
0: 또 누구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또 다 맞췄네요. 연기도 A, 극 내용도 A, 모든 게 다 A급. 네. 우리 또 송지연님이
2: 네 암호명 A 뮤지컬 재밌다는 소문 들었는데 꼭 봐야겠군요. 화이팅님 내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0: 아 이게 아 이분이 새새끼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사투리는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2: 아 이거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평양에서는 화이팅이는 야 기운 내라 이 정도로 하죠.
0: 외래어 속는 거는 좀 약간 굳이
2: 아우지 탈랑이디요.
0: 아우지 모두 숙인 점이 세트들이 갔소. 자 모두 선곡표도 있다 확인하시라. 자 그러면 우리 로바님이 두 분 모두 초연에 이어 재연까지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0: 소형과 달라진 마음가짐이라든가 변화를 줬던 부분이 있나요?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는 형님이 또 한 번 나와서 저도 워낙 또 두 분을 아는 것도 있지만 맞아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초연을 한번 했죠.
1: 네.
0: 그리고 이번에 또 재연. 와 조연 재연 재연 조연
2: 따로 있나 자 재연 전문 배우 김건우 씨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0: 재연 전문
3: 아 재연 아 재연
0: 어떻게 진짜 재연하게 됐죠?
3: 예 네,
0: 어때요? 좀 달라요?
3: 아 이거 뭐 다르다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0: 처음하고 좀 약간 다른 마음으로.
3: 네, 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부분에서든 성장해 있어야 된다.
0: 아, 그치. 네. 어, 그 좀 약간 부담이 되겠네요.
3: 부담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다시 하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건 있나요? 왜냐 대사도 다 알고. 아니, 동선하고
1: 그런 건 없어요.
0: 그런 건 항상 늘 긴장.
1: 네. 더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재현이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재현할 때 좀 더 어렵죠.
1: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란 게 쓰면은 바닥이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연 때 감정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또 다시 그 감정을 또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진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0: 처음 보는 우리 관객들에서 처음 보는 느낌처럼 해주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요. 그렇죠.
1: 예.
0: 그렇군요. 2019번님이 공연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막 몸싸움하는
1: 네네네.
0: 살짝 코믹적인 부분 있잖아요.
1: 네.
0: 아 그때는 대사들 애드리브인가요? 일단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1: 우리 이제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야쏘 이제 김건우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희형하고 극중 유희형하고 그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주먹 다짐까지 네, 가는 거거든요.
0: 근데 약간 코믹 부분이에요?
1: 그래서 저는 말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말 안 듣고 막 하다가 막 주먹 다짐.
0: 그럼 애드립이 좀 나오나요?
1: 많이 나와요 거기서.
0: 아 맞구나.
1: 네네.
0: 그러면 그때 뭐 야쏘 뭐 야쏘 야쏘 우동 막 이렇게.
1: 아유, 그럼 큰일 나지.
0: 그런 거는 응. 그치 큰일 나지. 그냥
2: 야 소스레 바퀴.
0: 아직 이게 공연 이제 보러 갈 거니까 이게 안 본 애들 보는 티 확 나게 이런 거죠. 지금 안 보다니까.
1: 네. 한번 보시면은
0: 그 뭐 어떤 애들이 쳐요? 정상훈식 애들이 많이 치죠.
3: 아니요, 오히려 많이 치시는구나. 초반에
1: 저는 뭐. 거기는 조금 애드립이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3: 아, 아니, 너무 웃겨요. 그냥.
0: 그때는 애드립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보러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3: 네. 그때까지 다르세요.
0: 그때 또 달라요.
3: 네.
0: 그러다 찐웃음 터진 적은 없고요.
3: 전 있어요.
1: 아, 있구나.
3: 저 맞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강아지 얘기하실 때.
1: 강아지.
3: 저 위에 조명이 있어요. 천장에 조명 보고 있었어요. 왜 객석 보고 웃을 수 없으니까. 제발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제발.
0: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니까.
3: 네, 저는 진지하게 나오는.
0: 약간 반칙 아니에요?
3: 아 근데 저와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0: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3: 충분히 하셔도 돼요.
0: 그치. 아 그래요?
1: 네. 네, 연극적 허용이죠.
3: 네.
1: 극적 허용. 네.
0: 진짜.
1: 내가 발견 못하면 거기 있었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냥 그래. 모르는 사람이지 뭐.
3: 너무 웃겨요 진짜.
0: 정상훈 씨. 네. 기대도 진짜. 우리 김건희 씨도 그렇습니다. 허니님이 이번 뮤지컬은 시대적 배경이 주는 묵직함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넘버나 대사 중에서 네네. 유독 마음을 울려서 연습하다가도 울컥했던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최애 장면이 있다면 살짝 스포도 부탁드려 하셨는데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넘버는?
1: 넘버는 뭐 건우 씨기는 건우 씨 넘버가 제일 마음에 들겠지 뭐.
3: 아니 아니요.
0: 서로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3: 네.
0: 갑자기 야스오 거 뭐 불허할 수도. 네. 불허할 수도 있잖아요.
1: 노래 진짜 너무 잘하고 그 음악이 너무
0: 때,
1: 멋있어요.
0: 고등학교 때도 밴드.
1: 그 저희 뮤지컬 통틀어서 그 슬픔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처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노래는 아마 건우 씨가 부르는 노래.
0: 그건 어떤 넘버예요, 그게?
3: 그게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좀 되돌아보고
0: 나의 인생을 쭉
3: 네. 그다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은 노래예요.
0: 그
3: 네.
0: 어떤 가사 살짝 아니면 뭐 스폰 아니니까 그 들려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3: 뭐 이젠 내가 선택해야만 할 순간 더 이상 반쪽으로 살고 싶진 않아 내가 버리고 온 나의 과거
0: 가사 스프도 반쪽을 살고 싶지 않아 뭔가 딱 그 스토리를 여러분 가사를 봐야 되겠네요.
1: 네.
0: 본인의 넘버는?
1: 저는 넘버보다는 장면으로 생각이 나는데 뭐 물론 넘버도 좋지만 우리 건우 씨가 저한테 이제 고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얘는 하고 싶겠냐고.
0: 그치,

0: 그렇죠. 근데 사실 대사가
1: 얽힌 스토리들이 있죠.
0: 들리지 않거든요. 대사가 오프예요. 뭐 이게 막 그 형태만 있지 고문 받는 형태만 있지. 근데 우리 둘은 진짜 그 안에서 이제 찐으로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메소드지. 근데 권우 씨가 저한테 이제 극 중에 형이에요. 예, 만용이 형 일어나. 아무도 이게 마이크 켜진 것도 아는데 와 그때 막 너무 울컥하고.
1: 그래.
0: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병사들이 안 보일 때 혼자 와가지고 만용이 형 일어나 빨리 일어나 괜찮아 이럴 때 이게 뭐 관객 이게 전달도 안 되는 건데 우리 둘만 알아듣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깨지고 그냥 평상시에 건우로 있을 법한데 거기까지 초집중해가지고 그 배역에 몰입을 해서 저한테 대사했던 게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1: 그렇군요. 네. 아, 또 넘버에서도 장면까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상훈 씨의 또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시작했던 건우 씨 노래 들어봤는데 네. 상훈 씨 어떤 곡?
0: 저의 그 개인 보컬 트레이너죠. 네, 거미 씨.
1: 보이지 않아.
0: 네, 이번에 신곡을 또.
1: 거미가 어디 있어, 보컬 선생.
0: 네. 거미 씨 노래입니다. 봄처럼 넌. 음악 너무 좋아요 이번에 신곡.
1: 이번에 신곡이에요?
0: 네, 신곡이에요.
1: 오, 상훈 씨가 우리 또 보컬 트레이너. 주 몇 회 정도 하셨죠?
0: 그때는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죠.
2: 얼마 안 하셨는데.
1: 거미의 봄처럼 넌 신곡 듣고는 궁금한 점 샵 1077. 자, 먼저 심원기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0: 곰처럼 넌 듣고 왔습니다. 아, 거미. 예. 그리고 아까 남자 목소리 나와서 어 했더니 세븐틴 승관.
1: 네네네 맞아요.
0: 부승관. 네. 어, 부승관 씨 얘기는 아까 왜 안 해주셨어요?
1: 네?
0: 부승관 씨 얘기는. 아, 제가 부승관 씨랑 친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0: 저는 그래도 한
1: 그럼 연락,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면
0: 연락
1: 되죠.
0: 연락 자주 해요.
1: 아 그래요?
0: 2년에 한 번? 아 진짜 좋습니다. 오늘 어, 두 번째 질문들 또 많이 있네요. 이지숙님이 상훈 씨가 너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1: 아, 예, 예.
0: 왜 이리 늦게 시작하셨나요? 그 발견하자마자 좆댓 구알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죠. 일단 제목이 뭐죠?
1: 비정상 아니 정상훈 비정상훈.
0: 아 그거를 왜 헷갈려요 지금? 아,
1: 그러니까.
0: 정상훈 비정상훈 이건데
1: 정상훈 비정상훈
0: 근데 처음에 비정상훈 아 정상훈
1: 초창기니까
0: 아 그럼 몇 주 됐어요 지금 시작한
1: 지금 때? 2주 됐어요
0: 그럼 영상 몇 개 올렸어요
1: 지금 2개 올렸어요
0: 2개 재밌죠 지금 초반에
1: 아 너무 재밌어요
0: 지치면 안 돼요
1: 나 안 너무 재밌어요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능 같은 거 어. 기획하는 거 근데 그거를 바로 실행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편집은 누구예요
1: 편집은 그분들이 하시지
0: 아 이제 그 제작사가 있고
1: 제작사가 있는데 어. 저랑 편스토랑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아 좋다. 너무 좀 예전부터 친했지만 어. 뭐 너무 편집도 잘해 주시고 근데 요번에 이제 기획을 한 게 이제 중국을 가는데 그
0: 제가 상해 가는 거?
1: 네, 중국을 한 번도 안 가 봤거든.
0: 어, 어.
1: 근데 상해를 가는데
0: 야, 중국 한 번도 안 가는데 그 광고 저거 뭐지? 중국어 했던 거예요?
1: 그렇죠.
0: 진짜 대단하다 그죠.
1: 그래서 이번에 간 거야. 어. 근데 그냥 가기 뭐 했잖아. 그러니까 지인 집에서 자기
0: 어, 어.
1: 그냥 무작정 간 거야. 아무것도 계획도 안 세우고
0: 이번에
1: 네.
0: 그래서 그걸 다 찍었어요.
1: 네, 그거 찍었어요. 그것도 찍고
0: 이번
1: 주가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다음 편도 뭐 조정석 씨도 나오고 아, 권우야 한번 나와줘.
0: 권우도 그럼 지금 정상훈 네. 비정상훈 여러분 치니까 바로 지금 상하이 가는 거 뜨고
1: 네.
0: 오, 지금 벌써 3만인데 구독 바로 저 눌렀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게 매주 언제 올라와요?
1: 금요일 밤. 6시 30분.
0: 아, 나랑 또 라이벌이네.
1: 아, 그래?
0: 형?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 말했어요.
1: 형도 6시 30분이야?
0: 난 6시 15분.
1: 아이, 30분 하고. 다,
2: 두 분이 하나 다 보지. 안 돼요?
1: 아, 형은 무조건 나오시지.
0: 아, 그럼 우리 또 상훈이 서로 또 도와줘야지.
2: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0: 정상 비정상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정상훈 비정상훈.
0: 저거를 거꾸로해서 비정상훈. 아니, 정상훈 비정상훈. 건우 씨는 너튜브. 지금 하고 있나요?
2: 아니요,
0: 아니 왜 지금 아니 SNS도 잘 안 하시던 것 같은데 그죠?
2: 네, 아 그러니까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0: 팬들을 위해서 진짜 너튜브 해보신 거 어때요? 김건우 비 건우 뭘로 할래?
1: 김건우 잘 생겼다.
0: 김건우 어때요?
2: 아 저는 근데 일단 요즘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0: 보는 걸 네, 좋아하시구나.
1: 네. 내 거 많이 봐.
2: 그러니까요.
1: 정상훈. 비정상훈
0: 야 이거 중복되는데요 정상훈 비정상훈 여러분
1: 리듬 괜찮지
0: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7940번이 상훈님 권우님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1: 스트레스? 저는 뭐 유튜브 찍어요
0: 오히려 이제 2주밖에 안 됐다면서요
1: 아,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
0: 그러니까 육아도 하다 보면 아이 셋이잖아요
1: 네네 네.
0: 그리고 또 뭐 뮤지컬도 있고 뭐 일 워낙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뭐 중년으로 오는 또 40대 후반
1: 깊은 얘기를 원하세요?
0: 네 아니요 가벼운 얘기 가볍게 풀어봐
1: 아니 스트레스를 워낙에 잘 안 받는 편이기도
0: 좀 그런
1: 해.
0: 좀 긍정적인 네. 것도 있고 아니 받기는 받겠지 받는데
1: 저는 이 지금 이럴 때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아, 난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았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1: 이럴 때 막 이렇게
0: 수다 떨고 말하고 수다 떨 때. 얘기하다 보면
1: 얘기하고.
0: 그러면 건우 씨는
2: 저도 이거 완전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좋은 제가 마음에 뭐라 그래야지 제 식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풀고 저는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많이 풀어요.
0: 아 오히려 그 아 진짜 보는 스타일이구나.
2: 네. 아니, 저는 스트레스를 오래 가져가면은 저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 맞아.
2: 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려고 해요.
0: 아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노 스트레스 아주 좋네요. 그렇다면은 자 저도 뭐 딱히 스트레스 받는 게 없고요. 예. 네.

0: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요?
1: 진지한 걸 원하세요?
0: 가벼운 거요.
2: 가벼운 거요. 그러면
3: 패! 광고!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0: 레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0: 레노.
1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2: 1등을 책임지는 1등
14: 하이엠솔루텍.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15: 하이마트로 가요.
16: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15: 하이마트로 가요.
1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7: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8: 자, 김영 체리 파워 FM 4부 함께 하는데 우리 함영진 님이,
19: 네,
18: 이거 읽어봐요. 그 톤으로.
19: 함영진 님이 김건우 돌 김건우 김건우 돌 김건우.
18: 지금 자기 거 정상훈 비정상훈만 살리고 남 거는 안 살려줘.
19: 정상훈 비정상훈.
18: 김건우 약간 돌김 돌김.
19: 아니 그 거기가 김건우 돌 김건우.
18: 알았어. 그것도 있고 김희아님이 저 방금 정상훈 비정상훈 구독했어요. 스윙데이즈 비하인드도 찍어서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2.7.77명에서 2.8.8.8명 하여튼 올라갔어.
19: 오, 올라갔다 올라갔다. 와. 와.
18: 자, 그리고 김병란님이 스윙데이즈 암호명 A 비정상훈 쪽으로 흥행하시기 바라요. 자, 두 분 공연 제가 시간 한번 맞춰서 꼭 가도록 할 테니까.
19: 감사합니다.
18: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9: 제가 벌써 감사하죠.
18: 이제 끝나지 됐어 우리. 정신... 거리야! 성훈아.
19: 네, 감사합니다. 청취율도 1등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20: 축하드립니다.
18: 네. 오늘 하루
19: 즐겨.
21: 얼쑤 좋다.
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1: 헐쑤 신난다.
2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4: 방탄꼭지
2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4: 방탄꼭지 에어니플.
2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24: 와우.
25: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4: Yeah.
2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워프레스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정성껏 고른 옷을 아이에게 건넸더니 나는 다른 거 입고 싶어 라며 고개를 저을 때, 또 동료에게 간식을 권했더니 저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대답이 오면 살짝 속이 상하죠. 나의 성의가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 거절이라는 건 참 익숙해지지 않은 감정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요, 상대방이 나를 믿기에